하겠습니다. 네, 자연수. 그러면 OP의 길이는요, 루트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OP로 가능한 것은 뭐냐? 원 위에 점 P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점 P가 여기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O에서 P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은 거는요, 중심과 O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만큼 뺐을 때, 이 위치에 있을 때 P, OP 길이가 제일 짧을 때죠. 그래서 OP의 길이의 최소값은요, 요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인 4 루트 2에다가 반지름의 길이인 2 루트 2를 뺀 값이 될 거예요. 즉 2 루트 2. 그럼 최대값은 언제냐? 최대값은요, 4 루트 2에다가 반지름 길이만큼 추가한 2 루트 2 추가해주면 6 루트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값을 구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최소가 될 때 점 P는 한 개예요. 최대가 될 때도 점 P는 하나가 되는데, 다른 구역에서는요, 거리가 같은 녀석이 이렇게 점이 두 개씩 잡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 n이 될 텐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루트 2 같은 경우는요, 2가 루트 2의 제곱이어서 얘는 루트 2의 세제곱이 돼요. 즉 n이 얼마일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n이 3일 때 가능한 거죠. 근데 3일 때 가능할 때 이 P점의 개수는요, P점의 개수는 몇 개? 요 위치에서 딱 하나 나오기 때문에 한 개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럼 쭉 늘려나가면 될 거예요. 3, 4, 5, 그리고 6까지 늘려볼까요? 근데 6까지 늘려봤더니 루트 2의 6제곱은 2의 3제곱이 될 거고 얘는 8이에요. 그런데 이 값이 루트 36에다가 루트 2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루트 64가 되겠죠. 네, 66에 36에다가 루트 72. 네, 루트 72. 그러면 얘는 8점 얼마 얼마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8점 얼마 얼마니까 여기까지 가능할 거고요. 7을 넣는 순간부터 이 값을 넘어서버려요. 그러면 각각의 n의 값에 대해서 얘가 몇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있게 될 거고요. 그럼 토탈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몇 가지가 나오나, P점의 개수는요, 총 7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3번 문제는 각각의 개수 따져서 문제를 해결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자, 마지막 발문은요, 얘의 값을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마지막 답만 정리를 한다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F1 곱하기 땡땡땡땡 F24까지 나누기 로그 F1, F2, F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서 걔네들을 결과적으로 다 곱해야 되는데 F에 대한 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미 나와 있네요. 아, 얘는 정리하면 알파n, 베타n 분의 알파n 더하기 베타n인데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나타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얘랑 얘가 서로 만나는 다른 두 점의 x좌표라고 나와 있어서 두 식을 연립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2n의 x 마이너스 1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마이너스의 2n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n은 0이 돼요.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이 바로 보이죠?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n 플러스 1.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fn은요. 2n 플러스 1을 2n 마이너스 1로 나눈 값이 돼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1, 2, 3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1분의 3 곱하기, 얘는 3분의 5 곱하기 5분의 7이 돼서 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쑥쑥 다 사라지는구나. 남는 게 뭐구나? 네, 7만 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밑에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로그 7. 이제 위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더 늘려야 돼요. F1, F2, 땡땡땡땡 어디까지? F24까지. 그러면 우리 계속 다 대각선으로 지워지면 앞에 남는 거는 1분의 1이라는 거 알고 마지막 24에 해당하는 것이 아, 24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는 얘는 47분의 49가 되는데, 우리 대각선으로 다 지워진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남을 거고, 사라질 거고, 이 부분에서는 위에 분자인 49만 남겠죠. 그럼 얘는 로그 49가 될 거예요. 근데 로그 49의 경우는요, 7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는 앞으로 뺄수 있죠? 그래서 2 로그 7이 됩니다. 근데 2 로그 7을 로그 7로 나눴으니까 똑같은 부분을 다 나누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2만 남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의 마지막 문제는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차례로 소거되는 부분을 지우고 마지막 계산 결과만 정리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지수로그에 대해서 다 충분히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을 가지고 함수로 바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리 풀어보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인류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4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13강에서 내용이 정말 많았죠. 우리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도 공부했었고, 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여러 비교들, 특별히 자유에 대한 비교, 권리에 대한 비교, 애국심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지금 공부하고 있을 테지만 그만큼 얘들아 윤사는요 개념이 꼼꼼해야지 문제도 풀수 있는 거야. 문제만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개념이 두텁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지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좀 차근차근 공을 들여서 공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꼼꼼하게 선생님과 함께 또 개념 쌓기 한번 이번 시간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조금 더 살펴보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본주의 이 부분도 반드시 또 출제 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가 되는 여러 가지 사상들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계약론이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가 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의 민주주의, 대표적으로 엘리트 민주주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에 엘리트라고 하는 말이 붙었제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리트. 아, 뭔가 이렇게 더, 소수의, 그렇지? 보다 더 전문적인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데요. 엘리트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가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라고 파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어떤 걸 제일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렇죠. 시민을 위한, 뭐 시민에 의한 정치,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에 의한, 인민에 의한 이런 통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엘리트 민주주의는 참 신기하게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인민에 의한 지배,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야? 그래서 정치 엘리트의 지배다. 정치 엘리트들의 지배다라고 규정하면서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지배하고 정책 결정을 할 정치가를 선출하는 역할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 정치가는 선출되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선출돼?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아, 시민들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무슨 역할로 한정돼? 그 정치 엘리트를 알아보고 뽑아주는 투표자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바라보았다는 거죠. 한게 뚜렷합니다. 시민이 정치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의식을 갖기 어렵고요.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 특별히 엘리트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슘페터입니다. 얘들아, 슘페터는요, 수능과 같은 큰 시험에서도요, 정말로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사상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서는요, 그렇죠. 꼼꼼하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사상가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슘페터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제시한 대표적인 사상가인데요. 이 슘페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 정치 엘리트가 시민의 승인, 즉 시민의 한 표를 얻고자 자유롭게 무엇하는, 그렇죠, 경쟁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의 사회냐, 혹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그 사회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시민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선거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민주주의. 그런 선거 제도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민주주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슘페터는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슘페터는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다스리는 거야? 인민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쟁적인 투표를 통해서, 경쟁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투표를 얻어서, 시민들에게 득표를 얻어서, 선출된 그런 정치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슘페터도 오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슘페터는 이런 주장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슘페터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시민은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은 시민이 아니라 엘리트가 내려야 한다라고 슘페터는 생각했다는 거야.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더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정치적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책 결정을 맡겨야 하고 시민은 어디까지나 투표자 역할로만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엘리트에게 맡겨야 하며 시민의 역할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도자를 선출하는 무슨 역할? 그렇죠. 투표자의 역할에 무엇해야 한다? 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런 슈펜하우어는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이렇게 해서 선출된 그런 정치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거나, 그렇죠? 어떤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거?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이런 정치 엘리트가 대표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어디까지나 엘리트가 자율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슈펜하우어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슈펜하우어는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뭐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의사 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민주주의가 막그 자체가, 그렇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추구할 만한 수단이다.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다는 것. 하나의 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정책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참여 민주주의는요, 말 그대로 참여, 시민의 참여를 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수의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서 공부했던 슈펜하우어 엘리트 민주주의와는 달라.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요,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지. 자,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은 그냥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정치 엘리트가 하는 것이지 시민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투표자의 역할로만 한정돼요. 하지만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아니야. 시민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해야 해.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런 참여의 그렇죠? 루트들, 참여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다수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지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가 시민 전체에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죠. 참여한 시민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조금 더 핵심적으로 더 살펴봐야 하는 건 바로 시민의 민주주의입니다. 자, 우리 맨 처음 살펴봤던 슈펜하우어의 엘리트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시민의 민주주의가 갑과 을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비교해서 잘 생각해보자. 자, 시민의 민주주의는요,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이 참여 민주주의랑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정책 결정의 그 과정의 핵심은 무엇이냐? 깊이 있는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 심의 과정.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과 전문가 및 공직자가 누구나 다, everybody,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함께 참여하는 어떤 심의, 그렇죠. 공적인 심의를 활용한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해봐. 어렵지 않아? 용어가 좀 낯설다. 근데 얘들아, 이거 천천히 생각해보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민, 전문가, 공직자.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선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제된다. 뭐 공직자는 배제된다. 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은 배제된다. 이런 거 아니야.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디에 참여해? 어떤 공적인 심의 과정, 공적인 어떤 심의 절차, 이런 거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어서 시민들 사이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심의 민주주의도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겠죠.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방금 살펴본 민주주의와 관련된 세 개의 흐름들 봤습니다. 제일 처음 뭐 있었다고? 그렇죠. 슈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렇죠.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렇죠. 심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있었죠? 자, 이 심의 민주주의에서 얘들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사상가는 두 분입니다. 롤스와 하버마스인데요. 친구들이 롤스와 하버마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글을 읽다 보면 다 심의 민주주의라는 게 나와. 뭐, 심의 과정에서, 그렇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사상가 이름에 너무 얽매이진 마시고요. 아, 심의 민주주의도 오늘날 민주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훨씬 더 파악할 때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사상과 갑과을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내신에서 이렇게 비판 문제가 나오면 시간에 막 쫓겨서 긴장된 마음으로 풀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런 상호 비판 문제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 푸는 팁까지 여러분들 완전하게 가져가세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갑입니다. 만약 어떤 사회에 공론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공론장이 뭐야? 이 말을 딱 봤을 때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그렇지. 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야. 그러니까, 아, 뭔가 이렇게 공론을 펼쳐나가는,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을 공론장이라고 할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공적인 논의를 그치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장을 생각하면 돼. 공론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는 시민 사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공론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감지해서 정치적인 의지 및 의사 형성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공론장은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서 생활 세계와 정치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공론장의 기능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인 의지 및 의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공론장에 참여해서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대. 그럼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민주주의 중에 무슨 민주주의라는 거알수 있어? 이거 심의 민주주의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 거야. 그치? 아, 심의 민주주의. 요런 식의 제시문으로 표현될 수 있구나. 자, 의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즉,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들, 즉,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해줄 그런 엘리트를 뽑아주거나 뽑아주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민이 자신을 통치할 정치 엘리트들을 선출하거나 선출하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갖는다는 거야. 누구지? 시민의 역할을 투표자로 한정한,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구나. 슈페터 이름까지 떠올리면 더 좋고요. 친구들 슈페터가 어려우면 그 엘리트 민주주의구나. 이렇게 떠올리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민은 비민주주의적 방법으로도 이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방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추가 기준, 즉 선거인의 투표를 얻으려는 사람들 사이의 자유 경쟁이란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정의가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어때? 아,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이 있는가? 아,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설명했던 슘페터라고 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상호 비판 문제 풀 때는요.
자, 방금 심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 이렇게 나왔고요. 갑이 을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A, 그리고 을이 갑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B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서로 비판하는 문제들 친구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괄호 치고 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팁이 없어. 그냥 괄호만 쳐도 얘들아 훨씬 더 선명해지고 훨씬 더 실수가 줄어듭니다. 천천히 보자. 요렇게 괄호 칠수 있죠? 어떻게 괄호 칠수 있어? 무엇을 비판하는지 이렇게 괄호 칠수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니? 일단 간과한다는 건왜 모르니? 라고 비판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천천히 봐봐. 시민의 민주주의가 국가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왜 모르니? 라고 엘리트 민주주의를 비판할 수 있을까?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게 심의 민주주의의 주장이 아니지. 심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정책이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 모든 정책이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건 심의 민주주의 입장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죠? 답으로 선택될 수 없어요. 시민의 역할이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시민의 역할은 정치 권력.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누가 정치 권력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선출하는 그 투표자의 역할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심의 민주주의에서 엘리트 민주주의를 비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야?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의 입장이잖아. 반면에 심의 민주주의는 아니야. 시민의 역할은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그런 투표자 역할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공적인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마찬가지, 아이들아. 3번, 4번도 계속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괄호 쳐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 치고 조금 더 볼게요. 다수 시민의 정치적 판단은 전문 정치가에 비해서 충동적이기 쉽다는 사실을 왜 모르니? 얘들아, 봐봐. 시민의 정치적인 판단은 전문 정치가 엘리트들에 비해서 충동적이기 쉬워라고 하는 건 오히려 누구의 주장이야?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한다라고 엘리트 민주주의에게 비판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심의 민주주의의 입장도 아닙니다. 정책의 심의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독점적인 영역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사실을 왜 모르니? 얘들아, 봐봐. 정책의 심의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독점적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건 오히려 심의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왜 모르니? 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엘리트 민주주의 입장도 아니잖아. 엘리트 민주주의는요, 오히려 어때? 정책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영역으로서 시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엘리트 민주주의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5번 볼게요.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의 단순 합의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요런 선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선지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아,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책을 합의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심의, 그렇죠? 그런 공론, 토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렇게 토론을 하고 공론에 참여하고 그런 심의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선호를 계속 유지만 할까? 그걸 바꾸기도 할까? 그렇지, 이걸 바꾸기도 해. 토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바꿔야 되겠네. 아, 내가 이런 선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었네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잘 봐.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의 단순한 합의 아닐 수 있어라고 하는 사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도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걸 간과한다라고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에게 이걸 비판할 수는 없는 거야. 얘들아, 비판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상호 비판 문제가 쉽지 않아. 하지만 괄호 쳐놓고 차분차분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민 불복종 내용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때? 부정의한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불복종의 목소리도 또낼수 있어야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한번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소로, 롤스, 하버마스의 주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로입니다.
소로는 기본적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기준, 이 시민불복종이 정당한지 아닌지, 정당한 시민불복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수 없는지 그 기준을 개인의 양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을 시민불복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즉각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개인의 양심을 시민불복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반면에 롤스의 생각은 사뭇 달랐어.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보다 더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사상가입니다. 우리 롤스 언제 배웠더라? 그래. 잘했어. 기억한 친구도 있다. 너무 잘했어. 이상사회 같이 공부할 때요. 이상사회의 끝부분에서 롤스가 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 이런 사회를 이상적으로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 원칙이 있었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시민불복종 전체도 그렇고요. 롤스도 그렇고, 우리 생윤에서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도 잘 알겠지만,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파트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와 윤리라고 또 2학년들은 또 새로운 과목 이름으로 좀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생윤, 생활과 윤리, 그리고 현대사회 윤리 파트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윤리와 사상 시간에도 같이 한번 프로처럼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롤스가 제시하는 그런 정의의 원칙 어떤 게 있었어? 크게 1원칙과 2원칙이 있었는데, 2원칙이 다시 둘로 나눠지니까 3개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아주 잘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었어. 좋아.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롤스가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롤스는요, 일부 법이나 정부의 일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을 어기는 정치적인 행위가 시민불복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천천히 봐봐.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시민불복종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부터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시민불복종은 일단 법을 어기는 거야. 그치? 하지만 잘 봐. 한 사회의 법적인 법 체계 자체를 거부하거나 한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 그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체제, 그 자체를 다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법 체계 전체를 부정하면 그건 이미 혁명이 되는 거지. 근데 시민불복종 그거 아니야? 그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 구조, 기본적인 법 체계 이런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시민불복종이야. 자, 따라서 잘 봐. 롤스는 이러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어때? 기본적으로 법이나 정부 정책,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때? 그치, 공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 기본적인 체계, 법적 체계 자체는 존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다. 얘들아, 그러면서 어때? 아,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다라고 시민불복종을 그런 의미에서 정의 내렸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소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양심이 시민불복종의 판단 기준이었잖아요. 반면에 롤스는 공적인 정의관이 시민불복종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뭐 개인의 어떤 양심,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 뭐 이런 거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공적인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할 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기준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 우리 아까 롤스가 이야기한 정의 원칙 3개 있었지? 그 중에서, 그래, 2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그러한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도 위반되긴 했는데, 위배되긴 해도 그 위배 정도가 아주 미약하거나 미비하다면, 경미하다면 그런 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시 정리해봐. 로스가 생각하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뭐야? 그렇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현저하게 이렇게 위반할 때, 고를 때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체제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하고요. 얘들아,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일단 합법적으로 이 법이나
이런 정책을 바꿔보려고 합법적으로 의회에 청원도 해보고요.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도 그래도 소용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시민불복종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어때?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롤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는요.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면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버마스가 보기에 이런 헌법 원칙이야말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런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 있다면 그런 법은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불복종은 정당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며 성숙한 정치 문화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 불복종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수업에 그렇죠? 찐 하이라이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주의 1.0 버전과 2.0 버전 그리고 3.0 버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 1.0 하면 제일 먼저 이분이 떠오르잖아. 그렇지.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자본주의계의 클래식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고전적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애덤 스미스는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가 증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 국부론을 통해서 국부론이라고 한 저서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그렇죠 사상적으로 체계화한 사상가입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요 기본적으로 각 개개인의 경제적인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때 그럴 때 사익과 공익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개개인의 이기심이 오히려 어때? 공익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따라서 그는 시장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가능한 한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방인주의를 이야기하죠. 각 개인이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의 역할을 강조하고요. 이걸 통해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자유방인주의적 경제사상 및 정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얘들아, 애덤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어? 시장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사익을 최대한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래서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이렇게 시장에서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 작동 원리가 마법 같은 일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보이지 않는 손 너무너무 유명한 표현이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의미하잖아요. 시장에서는요. 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요. 그 균형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그렇지 최적으로 조절해줘.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절해주면서 최적의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해주죠. 이런 것을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이것을 믿고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그렇죠. 개인이 무엇을 옳지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이기심 이것을 무엇했다? 긍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오답 선지 내실 때 어떻게 내시지? 그렇지. 애덤 스미스는 이타심과 자비심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거 틀렸어. 개개인의 이타심과 자비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는 개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이것을 긍정하면서 그러한 사익과 공익이 시장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인은 사익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공익을 증진시켜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은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어. 그래서 어떤 역할로 한정되어야 해? 그래, 국방과 치안, 공공통목사

사업 등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들어 잘 봐봐.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면, 이거 어렵지 않네. 최대한 많은 자유를 시장에게 주어라.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 멈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럼 안 되지. 반드시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되겠죠? 얘들아, 국가 역할이 이렇게 제한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국가 역할이 있다. 무슨 역할이 있어? 교정 역할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에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절대로 손대지 말고, 절대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긴 있는 거야. 그 최소한의 일이 있긴 있어. 그 최소한의 일은 뭐야? 바로 교정이야. 교정은 뭐야? 뭔가 나 잘못된 걸 바로잡고 잘못된 걸 고치는 거지. 자,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방해해. 예를 들면 막 불법적인 일을 막 저지르고 자신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막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막 절도하고, 그치? 이런 공정한 경쟁을 막 위반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때?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어때? 국가가 나서서, 그렇지, 처벌해야 되잖아. 이런 역할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아, 누군가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 이런 것들을, 교란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그럴 때는 국가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이런 역할까지는 애덤 스미스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 이처럼 국가가 가능한 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과 기업에게 가능한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개인에게 가능한 시장에서 많은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대로 시장에서 개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자유를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어. 그래,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무엇하는 문제? 그래서 실패하는 문제를 맞이하게 된 거야. 아,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 큰 문제를, 그치? 마주하면서, 그 다음 자본주의 2.0 버전인 수정자본주의에게 대세의 자리를 넘겨주게 돼요. 그러니까, 봐봐. 수정자본주의는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거야? 그렇죠. 시장 실패라고 하는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도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예 알고 있잖아. 그래.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휩쓴 경제 대공황, 이런 대공황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어때? 그렇죠. 애덤 스미스식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해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2.0 버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케케케케, 그렇죠. 케인스가 되겠네요. 자, 말 그대로 수정자본주의야, 수정. 수정은 뭐지? 뭔가 이렇게 고치는 거다. 앞서서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이것을 통해서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고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장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개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라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무엇하더라? 실패하더라. 자, 이제는 시장의 어떤 불완전성, 시장의 한계 이런 게 드러났다는 거야. 그럼 이제 누가 두팔 걷어붙이고 개입할 차례야? 그렇지,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죠. 손에 뭐 들고, 그래, 수정테이프 들고, 이제 시장의 이런 한계 같은 것들을 국가가 좀 수정하는 역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케인즈는 주장했어요. 이제 얘들아, 천천히 보자.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 시장 실패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등장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지,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정자본주의가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황이나 실업과 같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들이 있었어. 자, 이런 문제가 기업의 투자 감소와 국민들의 소비 저하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 누가, 그렇죠. 정부가 다양한 공공정책을 펼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도 완화되고 또 국민의 기본적인 실제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유효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말이 좀 길어서 어렵다. 근데 내가 이거 천천히 생각해봐. 하나도 어렵지 않아? 천천히 보자.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 상황이 생겼어. 시장 실패. 무엇이야?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실패했어? 그리고 애덤 스미스 식으로 그렇게 시장을 자유롭게 두었더니 어때? 빈부격차도 너무나 심각해졌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라고 성자본주의를 제시했던 케인스는 주장했는데요. 정부는 주로 어떤 것들을 펼쳐? 그렇죠. 다양한 공공정책을 펼치죠. 여러분 잘 아는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든지 고속도로 같은 걸 건설한다든지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입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면 어때? 국가가 우리 이런 공공정책,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실시할 텐데, 여기에 참여할 개인이나 기업, 여기 모여라! 하면 어때?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때?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지? 모여들겠죠?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정책에 참여를 해. 그리고 나면 정부는 그 기업이나 개인에게 무엇을 줘? 그렇죠. 돈을 주겠죠. 아, 정부가 돈을 먼저 써야 되는구나. 정부가 사용하는 돈을 우리 뭐라고 불러? 재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케인스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정부가 먼저 이렇게 돈을 뿌리는 거야. 정부가 먼저 이렇게 돈을 쓰는 거야. 그럼 어때? 그동안 공황이나 실업과 같은 시장 실패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서 허덕이던 기업이나 개인들은 돈을 받게 되지. 그 돈으로 어디로 달려가? 그렇지,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빵도 사고, 그동안 필요했던 물건들도 막 사겠지. 그럼 어때? 예전에는 팔리지 않아서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있던 재고가 하나하나 팔리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재고가 줄어들면 멈췄던 공장의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사장님들은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면서,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 경제 선순환이 회복되면서 이런 경제 공황과 같은 시장 실패 문제가 해소될 수 있구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그렇죠, 정부가. 다양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창출해낸 것이야? 그렇죠, 유효 수요를 창출해낸 데 있다. 라고 케인스는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건 뭐지? 그렇죠. 효과가 있는 수요. 즉, 주머니에 돈이 있는 수요야. 구매력이 있는 수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시장에 달려가서 그동안 내가 먹고 싶었던 빵을 사갖고 올수 있었던 건 뭐야? 정부에서 펼친 이런 공공정책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은 거잖아. 아, 이렇게 정부가 먼저 돈을 풀고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유효 수요, 그동안 부족했었던 유효 수요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케케케 케인스는 수정자본주의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케인스는요, 분명히 시장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치? 시장에서는 언제나 사익과 공익이 일치해. 시장에서는 언제나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어라고 애덤 스미스는 생각했지만, 케인스는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시장 실패했잖아. 시장 실패 일어났잖아. 라고 하면서 시장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다양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어때? 시장의 문제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케인스도 자본주의 사상가라는 거 이건 잊으면 안 돼.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 케인스도 다 인정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경제 질서, 시장 경제 질서 다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상가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즉 자본주의 2.0 버전을 통해서 시장 실패 문제는 극복이 되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자본주의는 2.0 버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정부가 점점 몸집을 키워가면서, 그렇지, 벌크업해 가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참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정부도 완벽하진 않았겠지? 그래, 이런 수정자본주의도 서서히 저물어 가게 되죠. 어떤 실패를 목도하면서 어떤 실패를 마주하면서 그렇죠. 정부도 최적의 자원 배분에 성공하지 못하는 정부 실패의 문제를 맞이하면서 수정자본주의도 이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정부 실패를 그렇지 경험한 수정자본주의는 점점 그 힘을 잃게 되고요.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자본주의 3.0 버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부 실패가 가장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요. 1970년대에 여러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요동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이런 석유 파동, 오일 쇼크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문제를, 그렇죠? 수정 자본주의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부 실패가 더 불거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자본주의의 3.0 버전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하하하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시장에게는 자유를 주는 게 좋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좋지 않아. 시장에게는 자유를 줘. 자유가 좋다니까. 하하하하하. 그렇죠. 하이에크의 신 자유주의가 3.0 버전으로 다시 한번 대두가 돼요. 자, 천천히 보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이것을 수정 자본주의에선 강조했지, 케인스는 강조했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정부의 부패, 이런 문제들을 초래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해하는 어떤 실패? 그렇죠. 정부 실패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80년대를 전후로 다시 한번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어떤 입장이? 그렇죠. 신 자유주의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사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전반부에 많은 이유가 뭘까? 그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야, 흐름이.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제일 처음에 무엇이었어?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그렇죠? 아,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드러내? 그렇죠. 시장 실패라는 문제를 드러냈어. 시장 실패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렇죠. 너무 지나친 빈부격차 혹은 뭐 경제 대공황 이런 것들, 불황, 실업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케케케. 케인스는 수정자본주의를 이야기했어.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다양한 공공정책들 이런 것들을 펼쳐감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케인스는 주장했잖아. 그런데 이런 수정자본주의도 어떤 실패라는 문제를 지금 맞이했어? 그렇지. 흐름 계속 가지고 와야 돼. 정부 실패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정부 실패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배우고 있어? 그렇죠. 신자유주의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 하하하하 자유가 최고라니까. 그렇죠. 하이에크가 되겠네요.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면서 정부 너 너무 지금 너무 거대해졌어. 너 다이어트해. 정부의 기능을 좀 축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얘들아, 이렇게 국가가 어떤 경제 계획을 통해서 시장에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주의로 향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국가의 역할이야 라고 주장하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요, 마르크스 시계, 그러한 어떤 사회주의 시계, 그러한 계획 경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지름길일 뿐이다 하면서 노예의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하이에크는요, 어떤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 굉장히 치명적인 자만이다라고까지 비판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쓴 이러한 표현들, 노예의 길, 치명적인 자만 이런 표현들은 하이에크가 쓴책 제목이기도 한데 하이에크의 대표적인, 그렇죠?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시문이나 선지 같은 데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풀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런 표현들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하이에크도 다시 한번 시장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시장에서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되죠. 그냥 딱 손떼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는 국가는 시장에서 절대 아무 역할도 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맞을까 틀릴까? 아니겠지. 삐뽀 삐뽀. 자, 하이에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하이에크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있어. 시장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 그렇죠.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 그런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죠. 다시 해봐.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지, 작동하도록 돕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거? 그런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 거야. 하지만, 그치, 그

0: 이상의 것을 국가가 하려고 해. 막 수정테이프 들고 막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막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이에크는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하이에크 시기에 이러한 신자유주의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따라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지, 많은 사상가들이 또 우려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또 그런 이런 문제점들 많이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는 자본주의 3.0의 시대도 많이 저물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이제 자본주의 4.0을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를 잘 발휘해서 또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멋진 사상들도 발전시켜 가줄 것 선생님은 또 응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쭉 애덤 스미스, 케인스 그리고 하이에크까지 왔는데요. 각 사상가들이 했었던 좀 대표적인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애덤 스미스 어떤 표현 썼어? 그렇지,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주의, 뭐 이런 개인의 어떤 이기심이 또 공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케인스 어떤 표현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렇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여러 공공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했고요. 하나 친구도 더 기억하면 좋아. 이걸 조금 선생님들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투자의 사회화,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거든요. 친구들이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마주할 때 당황할까 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케인스는요, 이렇게 투자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가, 정부가 시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투자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럼 결국은 하이에크가 생각할 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 이런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큰 판에서 이해했으면 그들의 사상의 또 대표적인 좀 어려운 표현까지도 한번 심화적으로 또 가져가 보는 것이 필요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대표적인 문항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하는 광범위한 분야들이다. 국가가 시장에서 할 일이 있네. 어떤 일? 시장에서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마련하는 거. 이런 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지. 바로 가장 직전에 배웠던 하이에크의 주장이 되겠죠. 조금 더 볼게요. 생산 방법에 대한 통제 가운데 일부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만, 즉 일정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종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런 특정한 제한으로 얻는 이득이 그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지 여부이다. 만약 사회적 서비스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경쟁의 유지가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즉, 경쟁이,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 있는 처음에 요세 줄은 대표적인 하이에크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하이에크 입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이 있어야만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서로 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지? 하이크는 정부가 이렇게 막 간섭해야지만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조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자생적인 질서에 따라서 자유를 주어도 조정됩니다.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우월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 의한 생산 방법 통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 되게 매력적인 말이야. 하이에크를 공부했을 때 공부했던 말이잖아. 그리고 정부가 뭐 이렇게 생산 방법을 통제하는 건 금지되어야 해. 이거 신자유주의 맞는 거 아니에요, 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잘 봐. 이거는 잘못된 진술입니다. 왜 틀렸냐면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가 틀렸어. 왜 틀렸을까? 왜 전면이 틀렸을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하이에크는요,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의한 생산 방법 통제가 전면 다 일절 절대로 인정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왜?
1: 우리 아까 여기서 계속.

광주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대부분 지금 변별력 있는 어려운 문항들을 선생님들 출제할 때 사용하시는 파트예요. 하이에크도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또는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러한 생산 방법을 통제하는 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아주 어려운 선지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정당성은 결과 유용성을 배제하고 의도의 선언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아니죠. 분명하게 우리 아까 제시문에서 뭐라고 했어? 그렇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득이 비용보다 큰지를 따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 때로는 예외적으로 어때? 제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 사실 손특강 하이에크 관련된 문항 중에서 좀 제일 어려운 문항이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죄송해요, 리을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그치? 기억해야 될 내용이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선생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이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중경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총 5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건 2회차 모의고사예요. 지난 1회차 모의고사 우리 3시간에 걸쳐서 뭐 굉장히 좋았던 양질의 퀄리티의 좋은 퀄리티의 문항들 많이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2회차 모의고사로 넘어갑니다. 이번 모의고사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이 문항들이 꽤나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아마 시간 안에 풀어내기가 조금 버겁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2회차 모의고사 함께 또 잘 풀고 온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2회차 모의고사의 총평 들어갑니다. 수학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항들도 수학원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사실 이게 수능에서 이러한 출제 경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럼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아, 수학원에서 이런 고난도 문항들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수학원에 대한 고난도 문항들을 연습하는 회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원에서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몇 문항들을 보면 아,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항 번호와 난이도가 비례하진 않아요. 이 평가원 시험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이번 2회차 모의고사에서도 8번이 9번보다 더 정답률이 낮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이 11, 12보다 더 정답률이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번이나 10번 같은 이러한 문항들이 사이사이에 곳곳에 있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항 번호를 보고 난이도를 예측하는 그런 시험과는 조금 결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당황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13번, 14번, 21번과 같은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던 소재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구성이 좀 낯섭니다. 수학원에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치중되어 있고요. 반면에 수학투에서는 고난도 문항들이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수학투에서 비율이 둘 사이에 비율 차이가 꽤 심합니다. 단원별로 출제 경향별로 이제 불균형도 좀 심한 편이라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문항의 면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문항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수학원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수학원에서 보통은 11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14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나 4점짜리

특이하게도 삼각함수에서 무려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10번과 14번 둘다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야기입니다. 뭐야, 도형 문제가 두 개나 나왔잖아. 근데 이 도형 문제의 포인트는 중학교 도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학교 도형 잘 알고 있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안다고 해서 도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러는 거지. 10번에서는 삼각형에서의 내접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대칭성이 등장하는데 이 문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요. 그건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13번과 같은 문제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 푸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겠죠. 13번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요. 자, 14번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중3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에서의 닮음, 그리고 원과 비례, 이 이야기들을 잘 써먹을 수 있었으면, 사실 마지막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살짝 묻어 있어서, 삼각함수 이야기 10%,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도형 이야기가 90%를 차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면 중3 때 도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죠. 중학 도형에 대한 발상 노트들 또잘 정리해 주시고요. 21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전형적인 최고난도 문항 소재예요. 근데 이 역추적해 나가는데 이 부호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음수인 항이 몇개 있을까? 음수인 항은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에 대한 관찰들이 필요했던 문항이 되겠죠. 자, 이제 수학 2로 갑니다. 수학 2는 보다시피 뭔가 휑한 느낌. 여덟 문항 출제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4점짜리 문항 세 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목별로, 단원별로 조금의 불균형은 아쉽지만, 그래도 수학 1에서 봐왔던 문항들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4점짜리 문항들 중에서 뭐 12번은 간단하고요. 15번으로 가면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인데 15번 사실 깔끔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어쩌면 13번이나 14번보다 15번이 더 쉽다라고 느낀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 수학2에서의 미분과 적분,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오히려 13, 14보다 15가 더 풀기 수월했을 거고요. 21번 같은 경우에도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데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능한 두 가지 경우를 직접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시간이 조금은 허비되는 22번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15번, 22번은 앞선 수학1에 비해서 결은 같죠. 결국 함수의 그래프 개형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함수식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 2회차 모의고사 주요 문항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들어가시죠. 1번 문제는 뭐예요? 지수법칙 이야기예요. 우리 1회차, 2회차 똑같죠? 지수법칙 문제가 1번에서 출제가 되는 건 전형적인 패턴. 너무나 간단한 구조. A가 양수일 때. A의 m제곱과 A의 n제곱. 밑이 같은 두수로 곱했어요. A에 누가 될까? m 플러스 n제곱 지수들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A의 m제곱에 n제곱.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입니다. 얘네 A의 몇 제곱?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돼요. 마지막에 있는 지수의 유리수들을 처리를 해주려면 a의 마이너스 n분의 n제곱이라는 것 우리 알죠? a분의 1 역수치에서 n분의 n제곱이고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다시 여기 지수에 있는 유리수의 분모는 뭘 의미하더라? 거듭제곱 근을 의미하더라.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들 다시 한번 봅니다. 지수 보이죠? 근데 이걸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의 역수치 해주세요. 마이너스 루트 2 제곱에 루트 2 제곱입니다. 나누기 8은 2의 몇 제곱? 2의 3 제곱. 여기에 3분의 1 제곱이죠. 이제는 지수들을 따당 곱하고, 지수들을 따당 곱하면 앞에서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이, 뒤에서는 2의 몇 제곱? 2의 1 제곱 나옵니다.
선생님, 위치 같은 두 수를 나누는 상황이네요.

그러네. 그럼 AM제곱에서 AN제곱을 나눴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수가 뭐가 될까? 둘의 차 뺄셈 되죠.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자, 역수를 취해서 3제곱 정답 얼마? 8분의 1 되죠? 굉장히 차근차근 전부 다 적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부의 단계들은 생략하면서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죠. 지금 fx가 몇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우리 지난 1회차랑 2번 문항도 구조는 똑같죠? 0분의 0 꼴입니다. 근데 0분의 0 꼴을 보면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공통인수를 약분하는 것도 되고 또.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f'a는 불러보세요. limit. 모습 두 개.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분자 fx. 빼기 fa. 첫 번째 모양. limit. 이번에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fa입니다. 선생님, 미분계수의 모양 두 가지 중에. 위일까 아래일까요?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인 건 맞아. 근데 문제가 있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얘는 분모 H, H 똑같잖아. 얘 A 자리 1 들어간 거 맞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여기 EH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 미분계수의 변형입니다.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별표 h분의 f의 a 플러스 하트 h 빼기 fa가 있어요. h 앞에 개수가 다릅니다. 원래는 괄호에서 괄호를 뺀 것이 분모에 있어야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하트 h가 분모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별표분의 하트 곱해주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h 앞에 개수들을 그대로 따와서 별표분의 하트 여기에 누구를 f'a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a 미분계수의 몇 배의 꼴이고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두 배의 f'1을 찾는 겁니다. 얘를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f'x 도함수 불러보세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예요. 근데 f'1이 얼마이니까? 3 빼기 4 더하기 5 얼마? 4죠? 그럼 여기에 두배 하니까 정답은 8 되겠습니다. 자,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계수를 찾는 건 간단합니다. 다만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얘가 미분계수의 몇 배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점짜리 문항들은 끝이 났고요. 3점짜리 문항으로 갑니다. 10 다시 3점짜리 3번 문항이에요. 자, 로그 함수가 있고요. 그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랬네요. 아,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fx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얘가 누굴 지나요? 3,5를 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첫 번째. 점근선을 찾는 건 간단하죠? 왜? 여기 정의역이 점근선으로부터 정의역에서부터 점근선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그의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돼요. 로그의 진수가 0이 된 x 값이 바로 마이너스 1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함수에 의해서 점근선은 누구야? 그럼 x는 마이너스 a인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라고 알려줬으니 a는 얼마? 1인 거고요. 자, 두 번째. 3,5를 지납니다. A가 1인 건 이제 알아요. F3 불러보세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더하기 A 얼마? 1이고요. 이렇게 짠. 근데 F3이 얼마라고요? 5라고 한 거죠. 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가 얼마이니까? 2니까 B는 3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B는 A가 얼마? 1이고, B는 얼마? 3이니까 정답 4 되겠네요.

요강수의 그래프를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고요. 주어진 함수 f(x)의 점근선은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주시면 돼요. 진수가 0이 되는 x값으로부터 a가 얼마인지를 찾아냈어.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의 함수값 주어지니까 b도 해결 끝. 자, 4번으로 가시죠.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 혹은 미분 가능성, 그냥 정의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X는 A를 경계로, 왼쪽 Y는 FX. 다시, 왼쪽 FX와 오른쪽 GX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서는 FX를, 오른쪽에서는 GX를 따르는 함수 HX가 개념이에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미분 가능하면 어떤 경우들을 따져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X 내에서 연속이겠지. 정의. Limit.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HX. HA. 함수값. 그리고 이번에는 우극한까지. 자, X는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습니다. 괜찮죠? 왼쪽에서는 얘가 F일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누구야? G일 거고요. 경계에서는 등호 유무에 따라서 체크해 주면 될 겁니다. 연속이라고 해서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제 뭐 둬야 돼요?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분 계수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X-A분의 HX-HA 얘랑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울 때 이번에는 우미분계수 X-A분의 HX-HA 이렇게 가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H는 누구야? FX고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HX는 누구야? 얘는 GX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쉬울까? 할수 있지만 간단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F와 G 각각이 이 왼쪽에 있는 F도 미분이 가능해. 오른쪽에 있는 G도 미분이 가능해. 보통은 누구? 다항함수들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두 번째 경우를 간단하게 이렇게도 사용한다고 했죠. 왼쪽 미분한 도함수 H'과 오른쪽 미분한 도함수 G'에 여기에서 A 넣고 도함수의 좌미분 계수와 도함수의 우미분 계수로 이렇게 찾아간다고 한 거죠. 됐죠? 우선 교과서적인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좀 요령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문제의 적용. X는 1이 있어요. 자, 왼쪽에선 누구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고요. 오른쪽에선 누구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X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그럼 도함수들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fx인 거고, 얘를 미분했으니까 f'x가 되는 거죠. 왼쪽은 누구야? 마이너스 2x고요. 오른쪽은 누구야? 두 배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b입니다. 이거 굳이 전개해서 미분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 미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속이에요. 두 번째 미분 계수를 따지면서 미분 가능성 살피는 것까지 가면 결국엔 x는 1을 어디에?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대입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대입해 봅니다. 시작.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b 우선 하나 찾았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 있는 식, 마이너스 2는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b 되었습니다. 끝났죠? b가 얼마야? b가 0이야. b가 0이야. a는 얼마야? a는 2야. 자, 따라서 a를 알고 b를 알아요. 스텝 1이죠. 이런 건한 호흡에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스텝 2. 뭘 찾으면 돼요? FA와 FB를 찾으면 돼요. 근데 FA라고 하니까 얘 F2죠? FB는 뭐야? 얘는 F0이죠. 자, F2부터 시작. 아래에다 넣어야 되겠지. 2를 넣으면 얘는 0의 제곱 플러스 2b 되니까 빵! 찾았고요. F0, 이번엔 위에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a니까 2입니다. 자, 얘들 둘을 더해주세요. 정답. 0 더하기 2 해서 2가 되겠지. 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진 후에, 그리고 각각의 함수값 범위 따라서 서로 다른 식에 대입하면서 확인하면 끝. 자, 첫 번째 페이지 끝났습니다. 넘어갈까요? 5번으로 갑니다. 등차수열에 an이 있어요. 근데 등차수열에서의 합이라는 건 뻔하잖아요. 등차중앙을 떠올려야 하고, 그리고 평균값을 잘 써먹어야 되겠죠. 항상 등차수열의 합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뭐야? 양쪽 끝에서부터 쭉쭉쭉쭉 오면 합이 일정해지는 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 등차중앙이 합에 대한 평균값이 된다는 사실. 갑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제1항, 제3항, 제5항을 더했더니 얘가 합이 27입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조건, 얘들을 전부 다 더한 총합은 얼마라고 했어요? 69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우선 셋의 합을 압니다 라고 했죠. 등차중앙 보이지?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은 누구랑 같아요? 가운데 있는 애, 짜잔, 주인공, 평균값 3배의 제3항과 같아요. 얘가 27이야? 그러니까 제3항이 얼마인 걸 알아요? 9인 걸 알아요. 이제 스텝 2. 여기 할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6개를 다 더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짝이 있다고 했지. 짝, 짝, 짝. 근데 지금 내가 누구를 알고 있냐면 제3항 얘를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기계적으로 항상 첫째 항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나? 내가 알고 있는 항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계산이 간단해지겠지. 그러니까 시그마 KN은 1부터 6까지 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합을 3개씩 2개씩 짝짝짝 지으면 얘는 제3항과 제4항의 합이 얘가 3개 있는 거랑 같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제3항은 얼마예요? 9라고 했죠. 제4항은 누굴까? 얘는 9 더하기 D겠지. 이렇게. 얘가 69인 거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주고 나면 18 플러스 D가 23 되고요. D는 얼마야? D는 5가 됩니다. 18 플러스 D가 23. 이렇게. 그래서 D가 5인 걸 알아요. 그럼 끝났죠? 제1항을 구하래. 그래서 제1항을 구하래. 얘는 공차를 한 번, 공차를 두번 더하고 나서 9가 된 거니까. 그러면 제1항은 누구야? 얘는 제3항에서 공차를 두번 빼는 거야. 9 빼기 10 해서 정답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제1항, 제3항, 제5항. 제1항, 제3항, 제5항.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 얘를 S라고 한번 해봐. 그럼 결국에 시그마 n이 1부터 6까지 an이라는 건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에 제2항, 제4항, 제6항 요렇게 얘들을 찢어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여기 있는 이세 개도 이렇게. 그럼 노란색 세 개, 연두색 세개 따로따로 보면

얘는 S 더하기, 누구야? S 더하기 3D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S가 누군데? 27이죠. 그러니까 54 플러스 3D가 누구라는 거야? 69라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과정은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보는 순간 항상 첫째 항의 기준을 맞추지 말 것. 기계적으로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것. 수열의 본질은 나열하고 얘들을 관찰하는 것이지 뭔가 기계적으로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수열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개를 더하는 것도 둘씩 둘씩 둘씩 짝지어서 바라보는 방법도 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개수씩 뽑아서 재구성한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도 좋다는 거죠. 자, 5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가시죠.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그리고 각 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텝 1. 우선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는 건 쉽죠? 많이 보던 거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에 있는 이 문장으로부터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건 한 4번 문항 정도로 나왔을 겁니다. 몇 사분면의 각, 제4사분면의 각이죠. 제4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하여. 요렇게가 세타예요. 동정 위에 점피, 점 하나를 찍어주고요. 그때 길이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4만큼, 그러니까 아래로 3만큼 와서 4, 마이너스 3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사인 세타를 읽을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도 읽을 수 있어요. 사인 세타 불러보세요. R분의 Y 좌표. 탄젠트 세타 불러보세요. X 좌표분의 Y 좌표입니다. 자,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건 삼각함수의 정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물론 직각삼각형에서 크기 찾고 사분면을 보고 부호를 따로 찾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사사원면이니까 얼사탄코 코사인만 양수,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달아주고 나서 크기만 찾아와도 된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사인 세타 코사인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그리고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얘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삼각함수의 성질, 각 변환이 등장을 합니다. 사인은 원점 대칭, 마이너스가 앞으로 뿅 튀어나가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는 것, 이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5분의 3인 건 알아. 근데 아래에 있는 얘는 뭐야? 선생님,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각 변환을 한 번, 두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탄젠트의 각 변환 알면 바로 하셔도 되겠죠? 자, 2분의 파이가 하나 있어요. 탄젠트 세타 분의 1. 실제로 세타는 제4사원면의 각이지만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하면서 그럼 2분의 파이보다 조금 작아요. 제1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 땅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인 것도 압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5분의 3에서 빼. 누구를? 마이너스 3분의 4를. 결국엔 둘을 더해달라는 거죠. 15분의 9 더하기 20 해서 정답 15분의 29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에 대한 문제치고 오른쪽에 있는 각 변환 해결도 두 번을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이 정도 문항쯤은 그래도 30초면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7번으로 갑니다. 몇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어요.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k입니다. 1차 항이 없으니까 x제곱으로 묶어내고 나서 y는 k에 접할 때, 만날 때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y는 k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x축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 미분하러 갑니다. 스텝 1.
F'X는 불러보세요. 시작.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인수분해 해보세요. 3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되니까 이제 이 정도 그래프는 바로 그립시다. Y는 Fx.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땅땅땅땅땅땅땅 X는 0에서 극대값 땅땅땅땅 X는 2에서 극소값 여기까지 스텝 1. 근데 X축과 서울라는 세점에서 만나야 하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요. 아, 극대값은 양수이고 극소값은 음수이면 되겠구나.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축을 그리면서 그래프 개형을 특정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려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읽어내는 거죠. 함수값의 부호를 스텝 2 넘어갑시다. 결론은 뭐예요? F0이 양수여야 하고요. F2는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 상황을 F0 곱하기 F2, 고비음수야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은 할 겁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얘들 각각의 부호를 찾아주는 것이 더 강력한 조건이겠죠. 자, 0을 넣었어요. K가 양수네요. 2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K는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 4보다는 작아. 그런 누굴 찾는 거예요? 정수 K의 합을 찾는 겁니다. 1, 2, 3 더해주세요. 합은 얼마? 6 되겠네요. 극값을 갖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고 극값의 부호로부터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의외의 복병. 어렵다라기보다 아마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하고 푼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다만 실수할 만한 여지가 큰 문항이었다 이런 거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A와 B가 나와요. 왜 하필 이걸 집합으로 표현했을까? 이 부분에서 뭔가 1차적인 찝찝함이 남습니다. 집합 A는 0부터 파이까지야. 근데 집합 P는 두 배의 사인 3x 빼기 1이야. 근데 교집합이라고 아하 해석했어. 별거 아니잖아. 두 배의 사인 3x는 1. 이 방정식 식은 사인 3x가 2분의 1 되내잖아. 근데 이때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삑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왜? 그럼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야. 근데 좀 낯설지. 뭐가? 지금 주어진 식에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에 절대값이 있거나 전체에 절대값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 이동.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아, 이 방정식의 근에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라는 거야. 근데 얘가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관찰해야 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얘들을 관찰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스텝 2 갑시다. 삼각함수 깔끔하게 사인 3x를 그려볼게요. 근데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를 관찰했더니 주기는 어떻게 돼요? 2파이를 3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아, 2파이를 3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왼쪽 여기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플러스 파이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사인 함수 가자. 올라갔다가 내려와. 또다시 올라가. 최대값이 얼마? 플러스 1이고요.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주기 반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도 한 주기 반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까지. 자, 이제 끝났습니다. 얘가 바로 3차 항삼각함수 사인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y는 2분의 1이 쫙 그어지잖아. 보이죠? 근이 몇 개 생겨요? 6개 생겨요. 근데 오른쪽만 관찰했다면 4개 생겼을 거야. 다행히 걔가 보기에 없죠. 걔가 보기에 있었으면 실수하고 넘어간 친구도 많았을 텐데. 걔가 보기 없어서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다시 고민하다가 맞추거나 뭔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자, 왼쪽부터 근들 찾아보죠. 알파 1, 알파 2, 오른쪽 알파 3, 알파 4, 그리고 알파 5, 알파 6까지입니다. 자, 6개예요. 근데 뭘 할 거야? 절대값을 취할 거야. 선생님, 각각의 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각각의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알파 1, 알파 2, 땡땡땡땡, 알파 6까지 얘들 각각의 값도 압니다. 근데 각각의 값을 알긴 하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이니까? 합이니까 그냥 한만 한 방에 탕 찾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파 1과 알파 2는 지금 음수잖아요. 절대값을 취하면 일로 올 거야. 결과적으로 누구랑 같아질 거야? 그러면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절대값 알파 1, 절대값 알파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그럼 어차피 절대값을 취할 거니까 절대값 알파 1, 절대값 알파 2, 땡땡땡땡 해서 절대값 알파 6까지 얘를 전부 다 더해주세요. 그럼 평균을 생각하면 되잖아. 평균이 누구일까요?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 사이에 0과 파이의 절반인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답은 누구야? 2분의 파이 곱하기 6 하니까 3파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얘가 스텝 3죠. 그러니까 8번 문항은 사실 3점짜리 문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까다로울 것 같아요. 4점짜리 중에서 쉬운 4점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A와 B, 저기에서 교집합의 원소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범위에서 관찰할 것이냐, 그때 왼쪽에서 나온 음의 근들도 직접 구하지 않아도 크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가지고 와서 절대값을 취한 애들의 평균이 2분의 파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좋아요. 8번 문제 좋네요. 자, 9번으로 가시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 열이 있어요. 이 정도는 기본. 첫째 항이 양수야, 공비도 양수야. 자,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스텝 1. S4는 선생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합 아니겠습니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거 보자마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등비수열의 합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 대입 좋지 않아. 나쁜 습관이에요. 얘는 3배에 A2 더하기 A4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제2항과 제4항을 넘겨요. 그러면 제1항 더하기 제3항이 두 배의 제2항 더하기 제4항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제1항과 제3항, 항의 간격, 제2항과 제4항, 항의 간격, 숫자가 항의 번호가 이만큼 커지는 것, 항의 번호가 이만큼 커지는 것을 보면 간격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2분의 1은 제1항 더하기 제3항 분의 제2항 더하기 제4항입니다. 왜? 모든 항이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누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됐습니다. 깔끔하네요. 간격, 얘가 바로 공비예요. 자, 공비가 2분의 1인 건 찾았습니다. 이제 스텝 2. 마찬가지로 S6

얘가 S4 더하기 3과 같습니다. 이거 보고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겠죠? S6 빼기 S4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합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합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남아요? 제5항과 제6항만 남지. 얘가 3이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5항이 있어요? 제6항이 있어요? 관계 보여?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앞에 있는 항에 2분의 1 곱하면 뒤에 항이 돼요. 그러니까 제6항을 제5항의 절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혹은 뒤에 있는 항에 2배를 하면 앞에 있는 항이 돼요. 제5항은 제6항의 2배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얘는 제6항의 2배라고요. 그럼 제6항이 3개 있는 거랑 같네? 그렇지. 그래서 할수 있는 결론, 제6항이 얼마라는 것? 1이라는 것 찾았습니다. 수열을 나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당연히 전개해도 문제는 풀리겠지. 하지만 나열하고 나니까 간단하잖아요. 실수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 항들을 나열하고 얘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해서 찾다 보니까 이 제6항과 공비가 나왔잖아. 첫째 항이 기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나한테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언제니? 이걸 묻는 거야. 제6항, 알잖아.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이거 돼? 제6항이 얼마? 1이자, 1이지.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10분의 1보다 큰 마지막은 누구야? 이런 거야. 제10항부터는 10분의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들 중에 가장 큰걸 찾아주세요. 제9항이네요. 정답 9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공비를 알고 제6항을 압니다. 물론 공비와 하나의 항을 알면 당연히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건 맞지. 근데 굳이 일반항으로 갈 필요도 없어 보여요. 왜?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나가면서 10분의 1보다 크고 작고 이 경계를 찾는 거니까 너무 깔끔하네요. 자, 4점짜리 문항 첫 번째 9번이었고요.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 있고요. 선분의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3입니다.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는 5예요. 각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하나의 각이 주어져도 이건 굉장히 강력하죠. 왜? 얘는 대각의 합이 파이니까.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근데 삼각형 잘 보셔야 돼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아니라 삼각형의 내접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여기 ACD가 있어. 그때 내접하는 원. 내접원. 얘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라고 하면 스몰 r의 제곱에 파이 곱하고 얘를 찾으라는 거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이 파입니다라는 성질 하나와 그리고 삼각형의 내접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합니까? 중합 개념이에요. 정리해 둡시다. 자, 각각의 꼭지점 보이죠?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c, 스몰 d라고 했어요. 삼각형 ACD니까 꼭지점 맞춰서 a, c, d 이렇게 왔어요. 자, 삼각형 ACD의 넓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 우리 세 변의 길이를 알 때도 구할 수 있고요.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도 구할 수 있고요. 밑변과 높이를 알 때도 구할 수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형의 기본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네 저번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상학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죠. 기억나요? 항상 보조선이 생명입니다. 직각상학형을 만드는 게 포인트야. 자, 꼭지점을 하나, 둘, 셋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수선의 발, 내려. 수선의 발, 내려. 수선의 발, 내려. 얘가, 알랄랄. 오케이. 아, 삼각형의 높이가 R. 삼각형의 높이가 R, 삼각형의 높이가 R, 이런 거야. 아, 삼각형 세 개를 쪼갰더니 높이가 R인 삼각형이 세 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 2분의 1 AR, 두 번째 삼각형 2분의 1 CR, 세 번째 삼각형 2분의 1 DR까지.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됩니다. 보통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 그냥 ACD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 문제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케이, 괜찮나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성질들은 아니까 짜잔 봤어요. 선분 AB의 길이 3입니다. 선분 CD의 길이 3이에요. 이때 선분 BC의 길이는 5야. 5. 선생님,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될까요? 그럼 AC랑 다시 AB랑 CD랑 얘가 지금 같잖아요. 선분의 길이가 같죠? 3분의 길이, 3분의 길이, 얘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럼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도 할수 있냐면, 모습을 보니까, 호의 길이도 서로 같은 것 보이죠? 맞아. 여기 있는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도 같으니까, 요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쪼개봐. 그럼 호에 대한 원주각, 원주각. 호에 대한 여기 원주각, 원주각. 이네 개의 각이 다 똑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 뭐도 할수 있어요. 여기 3분의 2파이,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잠깐 한 거예요. 이런 모습도 있다. 그래서 3분의 2파이를 보고, 아, 대각의 합. 여기가 3분의 파이 되는 것. 찾으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차근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죠. 오케이, 갑시다. 자, 스텝 1. 뭐부터 할까요? 두 변과 끼인각. 오케이, 코사인 법칙. 삼각형 ABC에서 AC의 제곱은 불러보세요. 25 더하기 9 마이너스 두 배에 따당 하니까 3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입니다. 근데 코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34 더하기 뒤에서 15 얼마? 49 됩니다. 3분 AC의 길이 찾았어요. 좋습니다. 7이네요. 이렇게 왔어. 그럼 저기 7인 걸 구하고 나면 나는 결국에 삼각형 ACD의 이야기로 가야 되잖아요. 삼각형 ACD에서 네 저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넓이 구하러 가야 되잖아. 두 변과 긴 각. 아, 이제는 선분 AD의 길이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겠네요.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겠다. 스텝 2. 쟤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선분 AD의 길이를 뭐 K라고 한번 해봐. 당연히 K는 양수일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더 쓰면 되겠지. 7의 제곱 49는 K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6K 여기에 코사인 3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넣고 나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0은 0 됐습니다. K값 두개 나오네요. K는 8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5거나 당연히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양수. 좋아요. 8인 것도 압니다. 근데 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선분 AD의 길이를 찾은 건데,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바라볼까요? 지금 호 AB랑 호 CD가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A부터 C까지, 당연히 D부터 B까지, 얘도 어때요?
똑같겠지.

그러니까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 3분의 파이니 호 BD에 대한 원주각도 3분의 파이일 거야. 이건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이 아랫각이 3분의 파이로 같아요. 윗각도 3분의 2파이로 같아요. 이건 무슨 사다리 꼴? 등변 사다리 꼴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는 건 간단한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 볼까요? 두 번째 방법, 등변 사다리 꼴이 있어요. 이렇게. C, B, AD. 선분 BC의 길이 얘가 5잖아요, 지금. CB, AD. 오케이. 여기 선분 AD의 길이 얘가 지금 모르는 거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인 걸 압니다. 그리고 양쪽에 비스듬히 3인 것도 알아요. 그럼 뭘 하면 된다고요? 딱 수선의 발 내리고, 딱 수선의 발 내리면, 가운데 직사각형 하나 찾고, 1대 2대 루트 3, 2분의 3과 2분의 3을 읽어주는 순간, 와우! 선분 AD의 길이는 8이구나, 라는 건 그냥 바로 딸깍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내는 순간, 끝났습니다, 이제. 끝. 마지막, 스텝 3로 가죠. 스텝 3. 뭘 하면 될까요? 이제는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ACD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두 변과 끼인 각.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예요.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 하는 순간 6 루트 3 되겠죠. 근데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 뭐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하려고 하면 수선의 발 내려요. 수선의 발 내려요. 수선의 발 내려요. 그럼 얘를 이렇게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아, 2분의 7R, 2분의 8R, 2분의 3R. 와우, 9R이네요.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이제 서로 같다는 거죠. R은 얼마야? R은 9분의 6루트 3이고요. 3분의 2루트 3입니다. 좀더 약분할까요? 루트 3분의 2예요. 따라서 파이 스몰 r 제곱하면 3분의 4파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야기들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 한번 사용했고요. 그리고 나면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 쓰지 않고 등변 사다리 꼴에서 길이 구하는 이야기로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 이야기들까지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건 포인트가 코사인 법칙은 중간 단계를 해결하는 도구였을 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이 파이라는 것을 아는지. 그리고 내접원이 등장을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와의 관계를 아는지. 10번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11번까지 가볼게요.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어땠어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풀어낸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또이 문제에도 실수할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주기에 대한 표현. 조건나의 이 표현. 때문에 풀어놓고 실수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 봅니다. fx는 얘는 a배의 sin b분의 x-π 더하기 c예요. 지금 a와 b와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진동의 중심입니다. 진동의 중심. 저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항상 이제 진동의 관점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프 개형.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요? 절대값에 이만큼. 아래로 얼마만큼 내려가요? 절대값에 이만큼. 꼭지에서 꼭지, 마루에서 마루.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잖아요. 근데 주기는 얼마야? 주기는 이 파이를 누구로 나눈 거야? b분의 1의 크기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 파이 곱하기 b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간단하고요. 주어진 조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능한 순서상을 따져보면 돼요. 아, 최대값이 지금 y는 5야. 최소값이 y는 1이야. 그래프를 생각하는 것이 스텝 1. 이제 따라가자. 스텝 2. A, B, C 찾으러 갑니다. 근데 최대값, 최소값 가운데 있는 거 C는 얼마인 걸 알아요? C는 3으로 결정됐어요. C는 3으로 결정. 그리고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가는 걸 보니까 절대값 A가 2인 것도 알죠. A는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B입니다. 조건 가는 끝이 났고요. 조건 나로 오는데. 선생님, 왼쪽에 있는 이 조건을 보니까 주기, 얘가 지금 4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삥! 틀리는 거지. 왜? 제가 주기 함수를 설명할 때 계속 이야기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가 만약에 1마다 반복된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fx랑 f의 1 더하기 x가 x 더하기라고 쓸까요? fx 더하기 1이 같아요. 누구도 같아요? fx 더하기 2도 같아요. 누구도 같아요? fx 더하기 3도 같아요. 또 누구랑 같아요? 얘는 fx 더하기 4도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1이니까 이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주기가 1이니까 아래에 있는 표현들은 맞지.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요라는 걸 보고 이게 주기가 4예요라고 해석을 하면 맞아 틀려. 아니지. 뭐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주기가 2일 수도 있고 주기가 4일 수도 있고 함수 관계 식만 보고는 주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관계 식만 보고는 주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대신에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여기 아래에서 나온 주기를 얘를 자연수 n에 대해서 n배를 해서 위에 4파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4파이가 주기예요가 아니라 여기 주기를 몇배 해서 4파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됐네요. 그러면 절대값 b가 될수 있는 건 누구예요? 1이거나. 절대값 b가 될수 있는 건 누구야? 2예요. 딴건 없지. 그럼 끝. 그러네.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B분의 AC잖아요. 따라서 얘가 스텝 3였고요. 자, 가능한 경우들 다 따져봅니다. B분의 AC는, 생각해봐. C는 누구야? C는 3이야. 이건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여기에? C는 3인데 B분의 A를 짠 하고 곱하는 거네.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A 최대최소를 찾는 거잖아. 근데 A가 될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A가 될수 있는 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B가 될수 있는 건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그럼 결국에 얘가 될수 있는 건 누구야?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될수 있고 2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될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결국에 최대값 구하려고 하면 얘는 3 곱하기 2일 때고요. 최소값 곱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일 때겠죠? 자, 최대값 얼마? 6이고요.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large m 빼기 small m 6에서 마이너스 6을 빼 정답 12가 되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 난 지금 A와 B와 C가 정수인 건 알아요. 얘가 정수인 건 알아. B가 0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A와 B와 C의 부호는 모르지. 근데 최대, 최소, 그리고 관계식, 주기에 대한 관계식까지. 우선 그래프의 계형을 떠올리는 건할수 있습니다. Y는 C에서부터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가니까 절대값 A가 2라는 걸 찾는 건 간단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실수할 포인트, 어디 주기에 대한 표현이고요. 관계식만 보고 주기가 4파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근데 주기를 자연수배해서

파일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회차 모의고사의 객관식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뭐 실수할 만한 문항들도 있었고요. 문항 번호와 문항 난도가 계속 비례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들쑥날쑥한 느낌. 자,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 중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 우리 1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제 공통과목 수학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강의로 이제 우리 파이널 실무 2회를 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1번부터 11번 문항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나는 시간을 줄였어. 선생님은 여기서 이러한 스킬을 썼어. 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 훈 스킬을 좀 이렇게 잘 전수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잘 이제 기록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의 실전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금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누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26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로 한번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항들이 조금은 아마도 중난도 문항들과 이제 약간의 고난도 문항들이 선생님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또 여기서는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갔었어야 되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지금 딱 보아하니까 뭐 거리 어쩌고 저쩌고 속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로 보아서 이제 점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봤더니 시각 t 꼴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여러분 원점 동그라미 하시고 초기 위치가 원점이란 얘기입니다. 혹시 적분을 해야 되면요. 자, 봤더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시각 t일 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속도를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V1이라고 하는 거는 점 P라고 하는 것과 V2는 점 Q의 이제 어떤 속도를 말해주는 건데요. 일단 기억을 먼저 봤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T 이꼴 1일 때 두 점 PQ가 움직이는 방향,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움직이는 방향을 갖고 있는 그 정보는 누구일까요? 이건 바로 속도의 부호가 되겠습니다. 돼지꼬리 표시하시고 속도의 부호. 즉 속도의 부호가 같으면 같은 방향이고 만약에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기억을 풀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시각 t 이꼴 1일 때 그 p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v1은 2-1이니까 1이 돼서 얘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양수예요. 그런데 V2-1을 한번 구해볼까요? Q의 움직임은 어떨까? 1을 넣었더니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건 음수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는 부호가 플러스고 하나는 부호가 마이너스구나. 그 얘기는 결국 두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였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문제의 복병이 니은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봤더니 0부터 2일 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오리지널 풀이는 만약에 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위치의 차죠. 그러니까 이 PQ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PQ의 위치의 차예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x1t, 지금 얼른 이 p의 일단은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2-t를 적분을 해서 2t-2분의 1t지고 그 다음에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초기 원점 위치가 있기 때문에

2까지 그려서 최댓값은 6이다. 요렇게 원래 찾아줘도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그래프를 0에서 2까지를 그려보게 되면은, 어이구 어쩔 수 없어요. 또 미분해가지고 또 극대 극소 구해서 함수값 넣어서 그렇게 구해보면은 t가 0일 때는 원점을 딱 지나고요. 여기 0을 넣으면 0이니까. 그리고 2일 때, 이거 절대값을 보시면 2일 때 여기가 6을 지나서 아마 선생님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보니까 대충 그래프의 모양이 0하고 2 사이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딱 보고, 아, 이거 왠지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 제가 저 V1하고 VT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봐봐요. 지금 보니까 이 V1T가 E-T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VT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2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얘가 이제 우리가 P의 입장에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속도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3t 곱하기 t-2이기 때문에 0하고 2를 끊으면서 그럼 내가 두 번째 q의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점 q의 속도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p는요, 0부터 2까지 계속 플러스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플러스로 오른쪽이라고 한번 볼게요. 보통 물리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갔어요. 그러다가 2에서 왼쪽으로 오네. 이해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1초일 때 얘는 플러스였고 얘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기억이 참이었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 알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q는 0에서 2까지 계속 어디 있었냐면은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P는 계속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었고, Q는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이제 Q도 E 지난 다음에 약간 뭘 잊어버렸는지 다시 오른쪽으로 오고, 얘도 왼쪽으로 오니까 그때서부터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얘네들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그 거리가 멀려면 바로 2초일 때 가장 거리가 멀죠. 그랬을 때이 그래프 하단 면적이 말해주는 여기 그러면은 2 곱하기 2, 4 나누기 2. 그러면 요 2가 뭐냐면 이 P가 2초 동안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는 얘기고,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스킬 배웠습니다. 여기 면적 어떻게 구하죠? 여기 면적? 뭘 어떻게 구해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얼마예요? 3 배웠다잉? 그 다음에 2-0의 몇 제곱? 3 제곱.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다가 공식 어떻게 된 건지도 말해줬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8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면적이 4가 돼요. 여기. 음수 쪽 면적이. 그럼 이 얘기는 무슨냐면 P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고 Q는 왼쪽으로 4만큼 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6만큼의 거리 간격이 가장 최대로 벌어지고 다시 가까워지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여기 한 번만 가볼까요? 그래서 최댓값은 6이다. 이러나 저러나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절댓값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속도 그래프로 문제를 풀었다는 점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디귿 진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0부터 3까지 q가 움직인 거리가 8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움직인 거리는 선생님이 vt 그래프의 절댓값을 적분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Q는 이미 벌써 0부터 2까지는 4만큼 간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3만큼 여기 별표 넓이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별표의 넓이는 2부터 3까지 어떤 거로 적분해주면 되냐면 3t 제곱 마이너스 6t만 적분해주면은 뭐 어렵지 않게 뭐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부터 3까지 구해주시게 되면 요 값이 4가 나와요.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별의 넓이 부분도 4만큼이거든요. 따라서 얘가 들어져 올라가면 당연히 면적은 4가 될 거고 여기에 4가 될 거니까 0부터 3까지 절댓값 그래프를 적분해주게 되면 4 더하기 4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디귿에서 말한 0부터 3까지 Q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8만큼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볼까요? 다시. 그래서 디귿의 진술도 동그라미.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문제에서 뭐 디귿 여기가 괜찮고 우리가 니은에서 요 부분을 요렇게 원래는 거리의 차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위치의 차를 가지고서 우리가 거리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지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VT 그래프만으로도 우리가 문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 요 부분이 조금 이제 특수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기 부분이 조금 신기했다라고 보여져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첫 번째 문제인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13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3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꽤나 보병이었을 거라고. 선생님, 보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 문제가 수능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굉장히 옛날에 많이 물어봤던 문제고, 그다음에 저는 이 문제에서 결국에는 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주어진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잘 그려서 정말 격자점을 잘 자신만의 논리로 세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 풀이를 한번 이해해 봐주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은 생각보다 쉽게 끝냈거든요. 자, 선생님의 이 알고리즘을 한번 익혀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2의 x-n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수 함수의 모양을 띄고 있는 거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러한 지수 함수 f(x)가 있어요. 알겠다. 나뭐 그리라면 그리라는 거뭐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f(x)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gx라 하자. 우리 이거 뭐 대한민국 너무나 유명한 GX는 당연히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일 것이다. 너무 뭐 당연히 알고요. 아주 예쁜 모양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고 했겠죠. 그리고 그 대칭시킨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이거나 혹은 그 경계도 괜찮다. 바운더리도 괜찮다. 거기에 있는 점 중에서 그쵸. 많이 나왔던 스타일입니다.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격자점의 개수가 근데 격자점의 개수를 세라가 아니고 격자점의 개수가 뭐가 되라? 짝수가 되라. 전 여기서 느낌을 딱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약간 출제자가 13번이기 때문에 좀 다운그레이드 해줬나 보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뭐라도 제가 얻어보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얻어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라니까. 에라 모르겠다. 틀려. 이러지 말고. 한번 이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를 듣는 그 이유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가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 왜 그냥 구태여 나보고 세라고 안 하고 이게 그냥 짝수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한 그 n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할 때 그럼 뭐 n이 만약에 1일 때가 돼요. 그러면 1 체크. 그러면 a1은 1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2일 때도 돼요. 그러면 a2가 1, 뭐 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k번째 수를 ak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되는 자연수, 두 번째로 되는 자연수, 세 번째로 되는 자연수를 더해라. 선생님,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자, 제가 그리고 선택지를 봤습니다. 선택지가 8, 9, 10, 11, 12예요. 그러면 제가 n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3개나? 근데 예를 들어서, 3, 4, 5이기만 해도, 벌써 12예요. 지금 5번이 돼버려요. 지금 정답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자연수가 생각보다 작겠다. 나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고 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뭐를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도록 하죠. 자, 1번 알고리즘 하시고 일단 제가 fx를 대충 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1, 4분면을 크게 그렸냐? 이게 어차피 지금 점근선이 y 이퀄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올 거거든요. 어떤 선생님 말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올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0을 넣었을 때는 2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인 건 대충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요렇게 넘어오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럼 내가 여기 x축을 어디서 끊는 거지? 라고 했더니, 제가 여기다가 n을 딱 넣었더니, 그때 함수 값이 0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n,0을 지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에다가 n을 넣게 되면 얘가 0이 되는구나. 그럼 얘가 그래프가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모양이 되겠죠. 뭐, 요런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y는 x도 한번 멋지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y는 x를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y는 x에 대해서 이 주어진 y는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완벽하게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번엔? 그럼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요 교점을 정확하게 만나면서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아, 어떡해.

다시 한 번만 엔지. 요런 그래프 그려지겠죠. 여기가 N이 요렇게.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잠깐만. 그러면 내가 지금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는 지금 아무도 못 만나요. 지금 격자점이 정수인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격자점이 여기 0이니까 내가 세더라도 여기서부터 세야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럼 내가 몇 개인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세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여기도 이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 세고 여기 세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요 바운더리 지금 선생님 비금친 거 보이세요? 요거 요 빗금친 부분에 그리고 경계에 들어가는 격자점을 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y는 x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모양이 완전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개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도 두개 있고 여기가 세개 있다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세개 있고 만약에 여기가 50개 있다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50개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짝수가 돼요. 그렇다면 나는 결론적으로는 이 y는 x라고 하는 요 직선 위에 이 교점까지 교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론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칠한 이 핑크 색깔 위에 짝수개만큼이 있으면 전체가 짝수인 거고 만약에 혹여라도 이 지금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에 만약에 홀수개의 점이 딱 찍혔다 그러면 여기 개수하고 여기 개수 더해서 짝수인데 거기다가 홀수만큼을 더 했으니까 개수가 홀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요 조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y는 x 위에 몇 개가 있어라. 짝수개가 있어라. 이 얘기라는 얘기죠.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선생님 지금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이제 선생님이 격자점을 그렸는데 이 격자점 그대로 연출만 하면 됩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2번. 선생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격자점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얘들아, 어차피 수능 때 컴사 볼 거잖아, 컴사 쓸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밑바닥을 먼저 그려라, 좌표를.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그려라. 제가 이러한 팁들도 줬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자, 선생님 보실게요. 자, 우리 할수 있어. 자, 이제 군더더기는 다 필요 없어. 자, 우리 어차피 여기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 자, 볼게요. 제가 격자점을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경훈아, 잘 그려야 돼. 집중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경훈아, 집중해. 집중해. 무너져선 안 돼. 무너져선 안 돼. 무너져선 안 돼. 무너져선 안 돼. 여러분, 저도 진짜 이렇게 풀었다니까요? 지금 웃으면 안 돼. 지금 웃으면 안 돼. 자, 지금 제가 이거를 한칸한 칸씩 1, 2, 3, 4, 5, 6, 1, 2, 3, 4, 5, 6, 7. 뭐, 여기는 7개만큼 그렸는데, 어찌됐건 간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Y는 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자, 이게 Y는 X예요. 자, 나 이제 안 되겠어. N이 1일 땐 한번 해볼래. 자, 그래서 선생님의 첫 번째. N이 1일 때 한번 해볼까?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일단 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내가 숫자가 이미 적을 거라는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일단 1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이때의 그 그래프는요. Y는 2의 X-N이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X-1-1제곱.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예요. 그럼 어차피 FX의 그래프만 그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나는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요 교점 안에 있는 여기만 세면 돼요. 뭐 어차피 이 그래프 필요 없어요. F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지금 그러면 X축을 어디서 끊느냐? 1,0에서 끊으니까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1을 지나, 여기를 지나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3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3을 한번 넣게 되면은 여기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이 돼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딱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났어요, 벌써. 봐봐요. 여기서 이제 내려와요.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격자점 세보겠습니다. 출발. 하나.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여기 밖에 있어요. 여기, 이파리 밖에. 선생님, 이파리라고 했어요, 그냥. 이해됐죠? 그럼 봐보세요. 하나, 둘, 셋, 짝수예요. 잠깐만, 이거 감독님 여기 오세요. 내가 y는 x 위에 짝수개 찾고 있었는데 세상에 n 이퀄 1이 되는 거야. 몇 개? 4개 나와요. y는 x 위에. 선생님, 찾았어요.

0: 쉬운데요?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가. 웃을 때가 아니에요. A1은 그래서 1이에요. N이 1일 때 되기 때문에. 나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자, 그럼 봐봐. N이 2일 때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때 함수의 그래프는 Y는 2에 X-2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어요? 이거 어차피 이 그래프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거기 때문에 금방 규칙성이 생겨.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랄랄랄랄.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1, 2, 3, 4, 5일 때만 어딜 지나는지만 보면 돼. 그럼 내가 여기다가 5를 한번 넣어볼게,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2의 3제곱이니까 8 빼기 1이 돼서 7이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1, 2, 3, 4, 5, 6, 7이니까 벌써 막 여기쯤 찍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미쳐 요렇게 올라, 요런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격자점의 개수가 이제 정확하게 그 정수가 나오는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못 갔어, 여기를. 다섯 개밖에 못 갔어. 이러면 나또 스타트레스 받는데. 왜? 우리는 y는 x 위에 있는 개수가 짝수계가 되기를 바라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얘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a2는 조금 더 가야 될것 같아.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따라서 우리가 세 번째.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방식을 찾았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때 함수 값을, 아니, 함수의 모양은 x-3-1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움직인 겁니다. 오, 그러면 봐봐요.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아까 전에 7이 여기만큼 왔어. 그럼 여기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들으면서 예! 여기는 지금 조금 앞에 있어요, 여기. 이게 몇 콤마 몇이니? 1, 2, 3, 1, 2, 3, 4, 5, 6. 그러니까 6,6을 채못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5,5, 4,4, 4,3, 2,2, 1,1, 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후! 찾았다. 너구나. 되네. N이 1일 때 되고, 2일 때안 되고 3일 때 되네요. 그러니까 A2는 얼마였다? 3이 되겠다. 오, 괜찮은데? 이제 금방금방 찾기만 하면 돼요.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야. N이 4일 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때 Y는 2의 X-4-1제곱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또한번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제 여러분 솔직히 이런 데 관심 없죠. 요런데. 요런데. 여기 세상에, 여기가 딱 여기랑 맞물려지게 되죠. 왜? 1, 2, 3, 4, 5, 6, 7,7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얘가 딱 지나거든요. 너네. 너다. 찾았다. 너구나. 이해됐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n 이퀄 4일 때는, 아우, 자, 신감을 가지고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확하게 8개가 되면서 여기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 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볼 수가 있겠다. 우리는 8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this is 짝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 됐습니다. 너네. 됐어. 그래. N이 작은 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추측이 의심에서 합리적인 정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네, A1의 값은 1이고요. 두 번째, A2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고요. 세 번째, A3의 값은 4가 되면서 도합 1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달라. 최종적인 정답은 8이 됐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네, 정말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요렇게 격자점을 그려서 격자점을 여러 개 그리지도 않고 이렇게 딱 하나의 그래프 안에 그냥 n을 바꿔가면서 어차피 그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할 거니 나는 그렇게 풀어보겠다라고 했던 그 문제.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요 정도면은,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이 격자점 세기의 문항에 대한 대한 정확한 어떤 해설을 저는 충분히 해드린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정말 답안지처럼 그렇게 나이브하게 연역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1번의 규칙성을 찾아서 아, 이게 y는 x 위에 짝수계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 알고리즘으로 선생님들처럼 풀면 그래도 조금 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문항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이번 2회차에서 좀 포인트가 됐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조금 고비였던 격자점 세기 문제, long time ago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14, 이제 도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CG 감독님한테 제가 요 그림을 좀 뒤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크게 좀 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앞에서도 도형 문제 하나가 더 있었고, 이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수학원에서 조금 난도가 좀 어려워요라고 느낄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 생각보다 쉽게 해결했거든요. 자, 어떻게 선생님은 해결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 두 가지의 중학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정말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근데 선생님이 수학원 할때 얘기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문항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봤더니 그림과 같이 PQ의 길이가 3이고, 자, 여러분들 호흡을 가다듬고 표기하면서 자, PQ의 길이가 3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PR이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6이네요. 이런 거 심심해서 알려주는 거 절대 아니죠. 그쵸? 절대 아니죠. 자, 눈을, 매의 눈을 뜨고 내가 정말 독수리처럼 나의 먹이가 저기 지상에 있는 거를 딱 잡아먹을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매의 눈을 가지고서 뭐 하나라도 정보를 끄집어내서 무조건 내가 이걸 점수로 확보하겠다. 그런 마인드 없으면 아까 전에 격자점 그리다가 종치죠. 근데 선생님처럼 아니야 이거 분명히 할수 있을 거야 그래봤자 숫자 몇개안돼 경훈아 파이팅 이러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오히려 빨리 풀수 있겠다 그럴 거 아닌 거 같으면 차라리 14번으로 넘어가야죠 왜 어차피 틀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전 모의고사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건 간에 이러한 삼각형 PQR이 원시에 내접한다 네 그렇게 보여요 PQR이 내접하는 걸로 근데 삼각형 PQR의 내각 QPR의 이등분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딱 보는 순간, 각이 이등분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몇대 몇? 1대2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럼 선생님 여기를 L이라고 하고, 여기를 E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런 거 여러분들 표시해 주셔야 돼요. 쓸지 안 쓸지는 I don't know. 하지만 표기는 해놔야 된다. 대야, 줬어요. 줬어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 이등분선을 QR하고 내가 이렇게 쭉 그었을 때 만나는 고점을 A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또 다른 점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죠. 여기 B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이 하나가 들었냐. 아이고, 봤더니, 봐봐요. PB가 3PA래요. 잠깐만. 잠깐만, PB가 어딘데? PB가 요거의 3배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 길이를 K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몇 K예요? 2K란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래야지 여기에 3배가 여기 길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3K가 되는 거. 잠깐만. 나 1번. 나 1번. 선생님 지금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할선 정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정확하게 이 그림이 할선 정리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할선 정리가 뭐냐? 요 A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보이세요? 네 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식이 성립하느냐? K 곱하기 2K는 L 곱하기 2L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K 곱하기 2K가 뭐랑 똑같다? L 곱하기 2L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정보를 알게 되냐? 결국 K와 L이 같습니다. 그러네. 재밌네. 아, 그러네. 뭐야? 그러면 여기가 K랑 똑같았단 얘기잖아. 여기가 K, 여기가 2K. 왜? 그러면서, 아, 여기가 K와 K, 그러면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선생님 생각했어요. 내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됐고. 아, 이제 뭐 이런 걸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원 C의 넓이를. 그러면 나 이제 이 C의 넓이를 구해야 되고. 여러분, 그럼 C의 넓이를 구하려면 난뭐 해야 되나요?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이제 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원의 내접하는, 그쵸? 원을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3하고 6하고, 그 다음에 요 3K만 가지고서는, 여기가 3K죠? 이것만 가지고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보조선을 그어봤어요. 봐봐, 여기 봐봐.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더니, 와,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 왜? 여러분, 여기와 여기가 똑같으면 요각과 요각도 우리가 원주각으로 똑같고요. 또 요각과 요각으로도 똑같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지금 등변사다리 꼴입니다. 아, 잠깐만. 아, 그러면 여기가 6인 거예요. 또 여기도 6인 거예요. 왜?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도 똑같겠죠. 왜냐면 여기랑 똑같으니까. 뭐, 지금 각이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됐죠? 아,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1번에서 할선 정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가 정보를 찾아왔으면 지금 보니까 우리는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사인값만 알면 끝나요. 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동그라미 각의 사인값은 6이랑 같이 우리가 사인법칙 써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지금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각을 끼고 있는 이쪽 삼각형이 있고 이쪽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각형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2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코사인 동그라미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첫 번째는 여기 왼쪽에 요 삼각형 보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각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2 곱하기. 자, 마주 보는 두 각, 두 변, 3 곱하기. 요쪽은 3K니까 3K 분해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3의 제곱 9 더하기 3K의 제곱 9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이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도 각이 지금 동그라미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번엔 3K하고 6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되셨어요?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3K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1.5K거든요. 그러면 6분의 1.5K가 바로 코사인 값이 돼요. 요렇게. 왜냐면 여기 전체가 3K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이렇게 왜곡해서 그렸지만 여기가 3K니까 여기가 1.5K잖아요. 그러면 6분의 1.5K가 바로 코사인 동그라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주게 되면 K값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K값 구하는 것만 선생님이 생략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K값을 한번 구해봤더니 그 K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면 그 K값이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됐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루트 6이다. 이거 어차피 이거 지금 4분의 1이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코사인 동그라미의 값이 여기 4분의 K니까 4분의 루트 6이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돼요. 어때, 맞아요? 됐다. 그러면 우리는 4분의 루트 6이라는 걸 알았으면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랬냐면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3번 하시고, 나 지금 우리 뭐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K 찾았고 코사인 동그라미까지 찾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냐면 지금 이 원씨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원씨. 그러면 원씨의 넓이를 어떻게 내가 구하려고 했냐면 아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요 동그라미의 대변이 6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P, B, R은 이 원씨에 꽉 껴져 있는 내접원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C가 바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끝날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사인 동그라미는 2R분의 6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R분의 3이 된다. 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R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인 동그라미 분의 3.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해보면 됩니다. 코사인 동그라미가 4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알겠지만 동그라미 두 개도 지금 우리가 요 안에 지금 원 안에 이렇게 지금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예각일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사인 동그라미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요게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쓰던 원을 한, 아니 뭐야 그 삼각형의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잠깐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를 동그라미 각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4분의 루트 6이 되는 거니까 16에서 16을 빼게 되면 여기가 루트 10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 사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루트 10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꺾어서 이제 넘겨주게 되면 여기가 4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의 넓이? 그러면 이제 파이 곱하기 요거의 제곱만 하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144가 되는 거겠죠. 기하분수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5분의 70, 25고 272가 되겠죠? 5분의 72 파이가 되겠다.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죠? 5분의, 선생님이 선택지에 표기를 안 해놨나? 5분의 7, 아, 그래요.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요렇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힘들게 했을 만한 부분을 골라보시오. 그러면 저는 잘 보세요. 자,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이 문제에서 이등분선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제가 이 다음 그림에서 여기와 여기의 비율을 1대2라고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분선의 성질을 제가 이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할선 정리를 이용해서 근데 여기의 비율만 알려준 게 아니라 여기의 비율도 알려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선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K와 L이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재밌어집니다. 왜? 바바바바바바바바 등비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 되면서 너 6이구나. 너 6이구나. 그다음에 너 3이구나 이러면서 요 각에 대한 정보만 내가 알고 있으면 이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시군중 먹기다. 그러면서 제가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사인 값을.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의 사인 값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알고리즘 3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알고리즘은 바로 이 2번의 알고리즘에서 내가 두 삼각형을 이용해서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결국 사인 값을 구하는 과정에 이제 스텝으로 밟혀 있는 거고, 요 부분이 조금 우리 친구한테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 이제 우리가 수선의 발을 긋게 되면 밑변이 이등분 되더라. 요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소급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잘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할선 정리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다 이용해서 우리가 풀수 있었던 또 어떻게 보면 할 만한 문제였 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 언젠가는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도망쳐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할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이 특히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선생님 제가 기하가 많이 약한데 어떡하죠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많이 풀어봐라. 너가 못풀 사점이 나올지 풀 사점이 나올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애들이 되게 애매한 표정을 짓고 집에 갔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의 아마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어제 선생님이 TMI를 조금 하자면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강이 보이는 딱 이러한 탁 트인 뷰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수학 문제 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면서 아, 그래도 우리가 1회 때 15번 생각하면 이거 진짜 할 만한 건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선생님의 조금 영특한 선생님의 이 눈을 가지고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추론해라 이거네요. 그랬을 때 F4의 최대값은 이랬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찍어서 맞췄죠. 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정확한 원리까지 조금 이해를 해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그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f4라고 하는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이제 f(x)를 좀 구해야 되나 봐. 근데 가를 봤다? 이게 뭔 말이야? F0도 0이고 F2도 0이라는 얘기는 0하고 2가 바로 Fx 이퀄 0의 근이라는 거 아니니? 어때, 선생님 말 맞아요? 그러니까 근이 두 개만 있는지가 하나에서 중근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근이 있는지는 내가 몰라.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지? 이왕이면 특수한 경우를 먼저 해봐라. 잠깐만. 그럼 선생님이 1번 하시고. 그럼 나는 먼저. 먼저 스페셜 케이스를 해보겠다. 선생님이 x는 0에서 중근을 갖고 x2에서 또 다른 근을 갖는 그 그래프 하나랑 두 번째 x는 0이라고 하는 근 하나랑 x 이퀄 2에서 중근을 갖는 요런 두 가지 그래프를 먼저 해보죠. 아님 말고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 돼. 아님 말고. 왜? 어차피 틀려도 본전이거든요. 그러면 0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0에서 중근을 갖고 2에서 하나 끊어야 되니까 제가 이 그래프 아마 앞에서 그렸을 때는 0에서 뭉개지면서 2에서 이렇게 근 하나 끊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2에서 중근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2였을 거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으면서 여기서 중근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찍어서 맞췄을 것이다 이랬냐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정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정답이었다라고 한다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감독님, 여기 재밌는 게저 지금 나 읽지도 않았거든요. 나 읽지도 않았는데 F4의 최대값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4의 값이 얼마죠? 16 곱하기 2니까 여기서는 32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다가 4를 넣어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4를 넣었어요. 그럼 얼마죠?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44니까 여기는 16이라는 값이 나와요. 내가 보기 선택지를 봤거든. 보기 선택지에 뭐가 있어요? 16도 있고 32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댓값? 얘인가? 이러고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전 그것도, 네,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여줘. 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맞춰보겠다는. 그것도 요 정도의 논리는 있어야지 찍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서 발생하게 되죠. 그걸 저는 오히려 따져본다는 거죠. 답을 이미 알아. 왠지 예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를 따져. 이런 마음으로 이 나를 보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가 아까 전이랑 지금이랑 진짜 한 1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요게 조금 스쳐 지나갔다고 갑자기 컨피던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브레이브해진다,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왠지 알것 같은 거야. 자,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이제 나에서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일단 나를 봤더니 GX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FX가 0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모는 어차피 0이 안 되는지라 0보다 크면 FX로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뿐이고 만약에 마이너스를 안 달고 나왔다라고 하면 FX니까 그냥 얘가 1이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 그랬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잠깐만. 그래서 나는 이 G 표현도 썩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GX를 내 입맛대로 조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만약에 FX가 0보다 컸다 이러면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F'X가 그냥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0이다 그러면 뭐 출제자가 나한테 뭐 0으로 그린다고 알려줬네.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거야. 그냥 여기다 0으로 쓰면 되지. 그냥 만약에 fx가 뭐 좌고, 흥, 음수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마이너스 fx분의 fx가 되는데 그게 어차피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f'x가 되겠다. 요 말이거든요. 얘들아, 여기서 잠깐만 볼래요? 저좀 볼래요? 뭐 보고 있겠지만 지금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서 gx를 그릴지는 누가 결정해? fx가 결정해. 그리고 그려야 되는 건 누구야? 도함수를 그려야 돼. 뭐 도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G라고 하는 그래프를 완성형으로 그리려면 FX도 알아야 돼, F'X도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 GX를 짠! 이러고 예쁘게 그려봤더니 그 그래프에서 뜩! 하고 끊어져 있는 거는 오직 there is only one. 한 개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자, 이 밑에다가 X축을 하나 더 그리고요. 그 밑에다가 X축을 한번더 그리겠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럼 이게 뭘 그리는 걸까요? 저는 여기다가는 F를 그리고, 여기다가는 F'을 그리고, 여기다가는 G를 그리려고요. 맞죠? 그럼 봐봐요. 내 알고리즘은 얘를 먼저 할 거예요. 왜? 만약에 얘가 내가 그렸더니 불연속인 값이 얼마가 나왔다? 하나밖에 없다. 그럼 무조건 얘는 이제 이거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볼 것도 따질 것도 없어요. 보기 선택 중에서 가장 큰게 30이기 때문에. 경훈아 너무 흥분했어. 답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해보는 거고, 얘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선생님이 중근인 걸 해봤으니까 중근 아닌 것도 한번 이제 심심해서 해보는 거고, 그거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가 일단은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0하고 2에서 이제 세로선을 한번 그은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fx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저 지금 여기 밑에다가 f'을 그을 건데, 지금 여기가 극대고 지금 극소는 여기쯤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여기 값도 뭐 2대 1의 비율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적용하면 그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불연속적인 점만 찾는 거니까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굳이 여기를 찾진 않고 제가 세로선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요거 이해되셨어요? 지금 요 간격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f 프라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어때 선생님 말 맞죠? 여기서 증가하다가 0 찍고 감소하다가 다시 0 찍고 증가하고. 이해됐죠? 그럼 저 이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가지고서 최종적인 g의 그래프 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선생님 한번 보세요. 자,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럼 봐봐요. f가 0이었던 지점에서는 0을 찍으라고 했어요. 요렇게. 여기가 지금 fx가 0인 부분이에요. 됐고. 그럼 여기는 끝났어. 그러면 이제 fx가 0보다 크면, 그럼 fx가 0보다 큰 부분이 2보다 큰 부분, 여기만 지금 fx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요 부분만 지금 얘를 그리란 얘기예요. 아, 그러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0보다 큰 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0보다 큰 부분이 여기니까는 여기에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부분, 여기 지금 요 부분을 내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모두 다 함수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f 프라임 x를 뒤집어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그린다는 얘기는 여기를 요렇게 그려주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그려지는 요런 모양이 되는 거겠죠. 요거네. 그러니까 지금 불연속인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2라는 것도 알수 있네. 끝났네. 정답이네. 5번이네. 끝났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는 한 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1번에서 끝나요.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지금 요 경우에도 요렇게, 요렇게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도 요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F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F 프라임의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0 찍고 여기서 0 찍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지금 프라임이 0이 되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이 되는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0이 되는 부분은 여기 지금 내가 G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러면 G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일단 찍히고 여기도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는 0부터 오른쪽에는 모두 다 지금 함수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 프라임 x를 그냥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0의 오른쪽 부분부터는 그냥 그려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 뭐 지나겠네. 여기는 그냥 그려줘. 근데 0의 왼쪽 부분은 지금 여기 음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f 프라임 x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멀쩡히 여기 오던 걸 이쪽으로 뒤집어서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케이스도 한 곳에서만 불연속인 점이 나오는 게 맞긴 합니다만 16보다는 32가 더 크기 때문에 정답이 32였던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설을 한 거는 어떤 것만 해설을 했냐? 이리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1번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1번은 어찌됐건 간에 제가 중근을 갖는 것만 했거든요? 저, 이제,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2번. 그러면 2번은 뭐냐면, 검산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f equal 0의 근이 0하고 2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게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거 한 번만 좀 그려보고, 이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안 하고 싶은데, 왜? 안될것 같거든요. 이미 벌써. 하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 만약에 존재했다 그랬으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거슬리는 거는 뭐냐면, 누가, 그러니까 0하고 2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뭐 그건 모르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F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똑같은 색깔로 한번, 흰색, 잠깐만. 흰색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F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나 지금 여기다가 G 그릴 거고 여기다가 F 프라임을 그릴 건데 지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차피 점을 찍어요. 왜냐하면 F가 0인 곳에서 G는 0을 갖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함수가 0인 부분은 요런 데 극대랑 요런 데 극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F 프라임은 근을 갖죠. 그러면서 증가하다가 0 찍고 감소하고 0 찍고 증가하니까 사실은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요렇게 생긴 요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왼쪽 부분에서는 음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마이너스를 달고 붙여야 되는 거니까 요쪽으로 내려오면서, 요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겠고 벌써 불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함수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그냥 얘 f'x를 그대로 그려줘야 돼요. 그럼 벌써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뭐야? 벌써 불연속이야. 망했네. 우리가 원했던 그림은 이게 아니에요. 벌써 지금 스포일 다 그림이 망가졌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불연속인 게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뭐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요 지점을 기점으로 오른쪽 부분에는 F값이 음수기 때문에 얘를 꺾여 올려서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가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꺾여 올라가면서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도 역시 음수니까 여기까지 꺾여 올라가니까 요렇게 꺾여 올라가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른쪽 부분에서는 F가 양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붙이게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뭐 이미 안 해봐도 알겠지만 왜? 그러면 지금 불연속 기점이 몇 점이에요? 너무 많아. 하나, 둘, 세 개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감독님. 하나라며. 하나라며. There is only one. 하나라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자 이제 끝났어요. 이 문제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시 봐도 아래에서 봐도 정답은 이거였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일단 여기에서 어떻게 이 알고리즘 1번으로 넘어갔냐면 얘들아 우리가 케이스가 되게 많은 케이스가 나오겠지만 실전에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씩 헤쳐갈까를 따져봤을 때 저의 오랜 경험으로는 분명히 특수한 케이스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확률 게임이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있음직한 케이스를 먼저 해보고 우리가 그 다음 거를 따져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fx equal 0의 근이 0하고 2만 있는지 또 0하고 2에 또 다른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0하고 2만 있다라고 한다면 중근 처리가 되는데 그 중근이 또 x이고 0에서 중근인지 2에서 중근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라 분명히 둘 중에 답이 하나일 것 같은데 어? 선택지에 32도 있고 16도 있는 거야. 그럼 32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얘를 먼저 도전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되긴 되는데 16보단 32가 크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거의 검산으로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역시 내 그럴 줄 알았당.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왜 불연속점의 개수가 알파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서 이 그래프는 망가지게 된다.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 저는 이런 풀이를 제가 이 15번에서만 할까요? 아니요. 제가 또 분명히 다음번 해설 강의 때 그래프의 추론을 할 때 제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전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선생님이 중간에 그 GX라고 하는 부분에 자 여기 부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에는 걔가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오기 때문에 F'X가 되고 Fx가 된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지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세 개의 X축을 그려서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1회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풀었던 15번에 비해서는 저는 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마크 표시를 좀 해두시면서 정확하게 선생님의 이 알고리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거듭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실전에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는 실제로는 안 해봤습니다. 정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게 분명히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뭔가가 망가졌을 텐데 라고 해서 이제 그게 뭐였을까? 라고 해서 선생님이 시험을 다 푼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봤더니 아 역시 불연속점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선생님은 소급 적용해서 풀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의 풀이에 훨씬 더 확신을 주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었고 문항이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문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fx와 f 프라임을 통해서 gx를 그리는 거 그거 한 번만 더 체크 표시해두고 복습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 이제 16번부터 시작되는 문제는 다시 이제 난도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수방 정식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방정식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지수방정식이 가장 단촐한 거는 예를 들어서

0: 이렇게 딱 그냥 단일계의 항으로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x값을 금방 찾을 수 있죠. 왜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세트 문항인 2회차에서 이 문항이 처음으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단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게 되면 2의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아예 생각을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랬다면 요거를 좀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만약에 2의 x제곱이라고 딱 이렇게 되면 그냥 x 플러스 1이 3이다. 이렇게 지수를 지수끼리 비교해서 x는 2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4의 x제곱과 2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한 번에 갔어요. 왜냐면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두면은 공통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2의 x 플러스 1제곱을 2의 x제곱 곱하기 2라고 해서 벌써 앞으로 10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16은 0이다. 요렇게 이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렇게 2의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면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요 값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쵸. 여기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수함수를 2의 x제곱이라고 두고 그 2의 x제곱을 t라고 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t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이 지금 우리가 t로 바꾼 다음에 이 범위에 제한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서 28에서 일단 다행인 것은 모두 다 t의 값이 두 개가 양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t 값은 2거나 혹은 t 값은 8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실수 x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의 x 제곱이 2거나 혹은 2의 x 제곱이 8이거나.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왜그 설명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x의 값이 1이 되거나 혹은 2의 x 제곱이 8이 되는 그 x 값은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인 근은 1 또는 3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4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1회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패턴의 지수방정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알수 있었던 지수방정식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왜 이걸 이렇게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t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그 범위의 그 범위도 꼭 표현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좀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t값을 찾은 다음에 바로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t에 해당되는 x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x는 1 또는 x는 3까지 정확하게 가주셔서 저기 맨 밑에 있는 여기까지 답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됐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시그마의 성질인 1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는 제가 이 수능 특강 시간에 또 수능 개념 시간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는 문제를 봤는데, 어라? 시그마 1부터 10까지, 시그마 1부터 10까지, 시그마 1부터 10까지 이렇게 시그마가 변하지 않으면 문자와 식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결국에는 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구한 것을 선생님이 라지 A,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BK를 더한 것을 제가 라지 B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상수는 여기 있는 몇개 있는지를 곱하고 이거 충분히 다알수 있죠? 따라서 여기가 2A 더하기 32 60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15다라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것은 15에서 B를 뺀 것이 5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소급 적용해 주시고, 결론은 여기서 B의 값이 10이 되겠다. 선생님이 보다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자와 식처럼 풀어라. 시그마 1부터 10까지가 동일하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A가 15고 B는 10인데, 여기서 BK 더하기 2의 1부터 10까지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0 더하기 20이 되겠죠. 2 곱하기 2가 10개 있는 거니까 10이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0이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풀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17번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18번 문제서부터 풀어볼 테니까 복습 잘해주시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수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실수를 하면서 그냥 실수했다. 아깝다. 그냥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나 왜 실수했지? 그리고 이 실수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실수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풀고 나면 막 이불킥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것만 맞췄으면 뭐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실수들은 괜찮으니 실수를 많이 하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만 잘 생각하면 충분히 여러분 잘 해낼 수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 한번 문제 열심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강의에서 46번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선분 AB의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B의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선분 AC의 길이는 8인 삼각형 ABC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1이 이번에는 내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내접원이니까 소문자라고 한번 써볼까? 그래서 루트 3이라고 할게요. 이 원과 선분 AB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자, 우리는 선분 AP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목표이면서 이때 선분 AP의 길이보다는 선분 BP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림으로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가 5, 그리고 AC의 길이가 8이고,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데, 우리는 선분 AP의 길이보다는 선분 BP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여기다가 내접원만 잘 나타내 보면, 요거는 이제 사라져도 되겠지. 그러면서 내접원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분까지의 거리가, 변까지의 거리가 다 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루트 3인 거야. 얘도 루트 3이고 얘도 루트 3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 다 뭐라는 거죠? 직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접원이 나오고 내접원의 중심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역시나 AP의 길이를 물어봤으니 얘를 그러면 X라고 둬볼까?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 X가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5-X가 되고 여기도 5-X가 됩니다. 얘는 8-X, 여기도 8-X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 여기에 루트 3, 루트 3이 있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 커다란 삼각형 입장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 있는 사각형 입장에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90도인 거야. 그러면 둘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각은 어딥니까? 바로 A라는 아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두는 거야. 얘도 90, 얘도 90도야? 얘는 다 합하면 360도인데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파이 빼기 세타라고 쓸 수 있고 루트 3, 루트 3이 있으니 여기를 딱 잘라내면 어때요? 여기 있는 이 변을 선생님 얘를 H라고 하면 얘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파이 빼기 세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변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고 걔네들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고 또 커다란 삼각형 입장에서도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지. 걔네들을 활용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커다란 삼각형 입장에서 세타란 아이를 생각해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건 변의 길이밖에 없어. 그러면 얘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얘는 얼마입니까? 13-2x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2x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보면 ph의 제곱은 우리가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3이죠.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였던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럼 우리 한번더 정리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3 더하기 3은 6이고 자, 얘가 뭐랑 같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거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면서 더하기 6의 코사인 세타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2x제곱 플러스 6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한 값은 2x제곱 빼기 6이 되어서 우선은 코사인 세타를 하나 더 구해낼 수 있는데 우리 2로 묶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3이죠. 얘는 2에 x제곱 빼기 3이 되면서 얘네들이 사라지고 x제곱 더하기 3분의 x제곱 빼기 3이 된 거야. 얘랑 얘랑 어때요? 둘다 코사인 세타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써볼까? x제곱 더하기 3분의 x제곱 빼기 3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다소 복잡하죠. 그래서 우선 살짝 지우고 우리가 계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지금 집중해서 볼 거예요. 지금 분모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분자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계산하면 89가 될 거고 마이너스 13의 제곱이죠. 169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 4, 3, 10이니까 5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x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더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89 마이너스 169가 되잖아.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0이 될 거고 플러스 52x 마이너스 4x 제곱에 x제곱 더하기 3이 곱해지는 거고 얘는 얼마입니까? 80에 x제곱 빼기 3이 곱해지는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20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게 되어서 우선은 마이너스 4 또는 4로 약분을 할게요. 그럼 여기 20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의 x니까 마이너스 x 4제곱이 돼.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3x인데 여기에 3이랑 곱하면 플러스 39x가 되고 마이너스 지금 얘랑 얘랑 곱했고 얘랑 지금 이상하게 곱했다. 죄송해요. 자, 한번더 계산하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3x 빼기 20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3을 곱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3x3제곱, 플러스 39x, 마이너스 20x제곱,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럼 얘가 20x제곱 마이너스 6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서 얘네들이 사라지죠. 얘를 반대로 넘길게요. x 4제곱입니다. 넘어오면 40이고 더하기 3까지 넘어왔으니 43x제곱이야. 에코. 얘도 넘어가야 되네. 13x3제곱 마이너스 39x가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x가 변의 길이라는 거야. 그럼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x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다 약분이 가능한 상황이고 결국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보면 x3제곱에 마이너스 13x제곱 플러스 43x 마이너스 39가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대입해서 0 되는 수 찾는데 39의 약수 중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르겠죠. 자, 어쨌든 1 넣으면 안 된다는 건 알겠고 3을 넣으면 0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3을 넣어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나머지 아이들까지 찾아볼게요. 최고짜의 개수 1이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3, 그 다음 43, 그리고 마이너스 39가 되는데, 3으로 우리가 조립제법 해봅시다. 1, 3이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13이고, 39가 되어서 얘가 0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x 빼기 3에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13은 0이라는 것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여러분이 우선 첫 번째

현재로 알수 있는 게 x가 얼마이거나 3이거나 얘가 0인 거야. 그냥 허투루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얘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판별식 구하려고 봤더니 짝수야. 그래서 4분의 2 공식을 쓰면 25-13이라 얘가 0보다 큰거 맞거든? 그럼 여기서도 실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실근은 다행히 짝수 공식 쓰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5 빼기 13이니까 12가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10이랑 5 마이너스 루트 12가 이렇게 근으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이 지금 몇 개가 나온 거냐면 3개가 나온 겁니다. 3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 AP보다는 BP가 더 커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 AP보다는 BP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AP가 여기가 3이라고 해봐. 자, X가 3이었어. 그러면 선분 BP는 얼마가 됩니까? 5에서 3을 빼면 2가 됐어. AP보다 BP가 더 커야 되는데 얘는 탈락인 거야. 그래서 얘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5 플러스 루트 10이랑 5 마이너스 루트 12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자. 자, AP가 5 플러스 루트 10이었다라고 해봐. 그러면 선분 BP는요? 5에서 얘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5 플러스 루트 12에서 5에서 5 플러스 루트 11을 빼면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아예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12도 아니래. 그러면 x는 5 마이너스 루트 12인가? 자, 그럼 이때 bp는 뭐가 됩니까? 5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루트 12가 되죠. 그럼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확인할 때는, 자,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보는 거야. 그러면 루트 12에서 빼기 5, 빼기 빼기 루트 12를 하면 2 루트 12 빼기 5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4가 들어가서 48이야. 5, 0보다 큰거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x가 5 마이너스 루트 12였던 거야. 그래서 정답 씁시다. 5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써야지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이 다소 복잡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끝까지 계산 다 해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계산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계산 한번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6번 문제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 넓이가 2분의 9파인 원에 내접하는 둔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굳이 여러분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둔각삼각형 ABC라는 얘기가 주어져 있고요. 사인 제곱 B에다가 코사인 제곱 C를 더했더니 1이고 선분 BC의 길이가 4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넓이가 2분의 9파인 원의 내접이라는 얘기에서 우리는 넓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반지름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2분의 9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파이를 나누고 나면 반지름의 길이는 양의 값이니 루트에 2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분의 3이라고 써도 되고요.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해가지고 예쁘게 써볼까? 2분의 3 루트 2.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둔각삼각형이라고 하긴 했는데, 사인 제곱 B랑 코사인 제곱 C랑 더해서 얼마가 됐대? 1이 됐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만약에 2r분의 B. 근데 코사인 C는 굉장히 복잡한데 얘를 제곱을 했어? 이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런 다음에 비교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코사인 제곱 C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본다면, 1마이너스 사인 제곱 C랑 같은 거잖아. 그렇게 되면 양변의 1이 사라지면서 사인의 제곱 B랑 사인의 제곱 C가 같아집니다. 그런데요, 얘네들 다 삼각형에서 일어나거든.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인 B랑 사인 C가 다 양수로 똑같은 사인 B와 사인 C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 강력한 조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인의 값이 두 개가 같잖아. 그러면 무조건 얘네들은 각의 크기도 변의 길이도 똑같아요.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인 B는 2r분의 B라고 쓸수 있잖아요.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쓸수 있잖아. 그러면 양변에 2r을 곱해도 되죠.

B랑 C랑 같구나. 이제 기억하세요.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두 개의 사인의 값이 같거나 코사인의 값이 같잖아. 그러면 그거는 이등변 삼각형임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하나 더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세 번째 봤더니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선분에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 BC와 마주보는 각은 뭐예요? A잖아. A에 대한 사인의 값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가볼게. 사인 A 분의 선분 BC는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어서 누가 사라지게요? 얘가 사라지게요. 그러면 사인 A는 뭐라고 쓸수 있지? 3루트 2분의 4라고 쓸수 있고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주고 나면 얘가 2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A가 3분의 2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사인 A의 값도 알아냈으니 마지막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굳이 이 문제에서 둔각삼각형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둔각삼각형이어야 되는데, 지금 잘 봐. 둔각삼각형이어야 되는데, 누구랑 누구랑 길이가 같으냐면, B와 C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문제를 해결하면 안될것 같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변의 길이가 같고 얘가 둔각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잖아.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음의 값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뭐를 가져야 돼요? 음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해봐. 그럼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도 B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4가 되고,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둔각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A의 값은 항상 뭐를 가져야 돼? 음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음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루트 1 제곱하면 9분의 8이 된 거야.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9분의 1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야. 둔각이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코사인 A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B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2 곱하기 B 곱하기 B를 활용하면 얘랑 얘랑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B제곱이라고 씁시다. 자, 여기는 2B제곱 마이너스 16인데 3을 곱하면 6b제곱 마이너스 48이 될 거고, 8b제곱이 48이 되어서, b제곱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6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여기서 b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거든?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a로 쓰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b제곱이 6이야. 그리고 사인 a의 값은 3분의 2 루트 2라는 걸 우리가 이미 여기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약분하면 정답이 나오게 되어서 정답은 2 루트 2가 되어요.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한번더 기억해야 되는 게 둔각삼각형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죠? 자, 둔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여기에 BB가 같고 꼭지점에 좌표는 A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돼서 A가 예각이면 여기서 둔각이 나올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라? 나올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둔각일 수밖에 없어? A가 둔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A가 둔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이 뭐가 된다? 음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면 충분히 47번 문제는 해결을 해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 문제 해결하시고요. 여기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에 막 매몰되어 있다 보면 가장 쉬운 거, 코사인 제곱씨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씨와 같다라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사인의 값두 개가 같잖아. 어디서? 삼각형에서.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코사인의 값

두 개가 같잖아. 얘도 삼각형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개념들은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7번 문항이었습니다. 또 48번째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항은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얼마로 같아요? 3으로 같은 또 얘는 예각삼각형이야. 그러니까 모든 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질 거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선분 OA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서 3루트2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이때 선분 BM의 값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 딱 정해놓고 그림으로 가서 아는 것들 표현해 볼게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3루트 2.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삼각형 ABC를 먼저 쳐다봐. 뭐예요? 3, 3.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만 알아내면 끝나니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둔다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사인 세타는 얼마였다는 거야? 3루트 2였다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3, 여기 3 우선 사라질 거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2루트 2를 3으로 나눈 3분의 2루트 2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루트 2인 걸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더라? BM의 길이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길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다음 단계에서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알아낼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뭐 알아낼 수 있어? 사인의 값 알아냈어. 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의 값도 알고 있고, 그러면, 아, 요거 BC만 알아내면 뭐를 찾아낼 수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어. 그럼 나는 이 BC의 길이는 어떻게 찾아내면 좋을까? 이 길이 알고 있고, 세타에 대한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코사인의 값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구할 건데, 원래 코사인 세타는 양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뭐라 그랬어? 예각삼각형. 그럼 예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문제 시작할 때 얘기했지. 사인도 코사인도 다 양의 값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양의 제곱근에 1-9분의 8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9분의 1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서 이제 우리는 선분 BC의 길이를 뭐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트에 3의 제곱 9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세타 3분의 1을 곱하면 얘네들 사라집니다. 그래서 18 빼기 6이야. 그래서 12가 되면서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12, 즉 2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를 찾아낼 수 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거 왜 찾아야 돼?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럼 얘의 반을 하면 얘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인 법칙 써볼게요. 사인 세타가 누구랑 마주보고 있냐면, 2루트 3과 마주보고 있고, 얘가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우선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였거든.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2 루트 2분의 3 루트 3. 뭐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루트 2 루트 2를 곱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4분의 3 루트 6이에요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알아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길이를 내가 알아냈단 말이야. 나 이거 궁금해. 얘가 궁금해. 그러면 뭐를 이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이등변 삼각형 맨날 강조해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내리면 얘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따지면서 2 루트 3을 2로 나누면 얘가 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봐봐. 3이고 얘가 루트 3이니까 AH의 길이는 바로 나와요. 뭐를 사용하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루트에 9 빼기 3이라서 루트 6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루트 6인 거야. 얘가 루트 6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3 루트 6이었거든? 4분의 3 루트 6이니까 걔를 반으로 나누면 8분의 3 루트 6이야. 자, 어디예요? 이 길이가 8분의 3 루트 6이고 당연히 이 길이도 8분의 3 루트 6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봐. 아, 이 길이 구할 수 있네. 루트 6에서 8분의 3 루트 6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럼 8분의 8 6, 루트 6에서 8분의 3 루트 6을 빼면 8분의 5 루트 6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BM의 길이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M의 길이를 마무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변의 길이기 때문에 루트 3의 제곱은 3이야. 8의 제곱은 64고, 5의 제곱은 25고, 루트 6의 제곱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정리를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루트 64니까 8이라고 그냥 나는 쓸 거야. 자, 그러면 분자는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64에다가 6 곱하기 25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럼 계산합시다. 3, 4, 12, 192죠. 6, 5, 30, 150입니다. 따라서 342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고요. 342를 우선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3, 1은 3, 3, 1은 3, 3, 42. 3, 3은 9, 3, 8, 24. 더 이상 안 되네. 그래서 3 루트 38.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M의 길이까지 구해봤습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해요. 어쩔 수 없죠? 우리 이렇게 정리했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들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계속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좋은 건 뭐라고요? 직각삼각형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번째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4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심이 O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고요.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의 길이가 점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CA의 길이의 3배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사인의 값두 개가 같아요. 선생님이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이 같은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이거는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 무슨 얘기야? 지금 이거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루트 2래요. 그때 삼각형 O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이 O인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의 길이가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CA의 길이의 3배이고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BC의 길이가 호 CA의 길이의 3배래. 뭔지 모르지만 우선 이렇게 쓰고 갈게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선분 BC의 길이 대 선분 CA의 길이는 3대 1인 거야. 이게 뭐를 의미해요? 자, BC의 길이와 CA의 길이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 변의 길이의, 호의 길이의 비가 뭐를 의미합니까? 원주각의 크기의 비, 또는 중심각의 크기의 비율 관계가 똑같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O라는 I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서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었을 텐데, ABC에 대해서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의 비율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BC잖아요. 호 BC야. 자, 그러면 삼각형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A, BC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에 중심이 있는 상황인데, 자, BC에 대한, 이 BC에 대한 중심각이 하나 주어지죠. 얘가 하나 주어질 거야.
뭐라 그랬냐면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라고 했거든. 자, 그 다음에 CA라는 I는 어디에 있을 거야? B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 중심각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중심각의 크기의 비가 3대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림이 안 예쁘지만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세타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어. 하나가 세타고 하나가 3세타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AOC의 크기, 사인의 세타가 맞아요. 주어진 거 봐봐. 각 AOC야. 그러면 사인의 세타랑 사인의 각 BOC가 같대. 같은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사인 세타랑 사인 3세타인데 여기에서 나타난 삼각형, 여기에서 나타난 삼각형은 다른 삼각형이야. 그런데 두 개가 사인의 값이 같대. 이거 뭐죠? 사인이라는 게 지금 봐. 0에서부터 18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세타도 마찬가지. 0에서부터 18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세타의 값이랑 3세타의 값이 같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래 사인 x는 사인의 파이 빼기 x랑 같잖아. 그래서, 세타랑 3세타의 관계는 뭐냐면, 자, 3세타는 뭐랑 같아? 파이 빼기 세타랑 같아서 4세타가 파이, 즉 180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세타가 4분의 파이였던 거야. 얘가 4분의 파이야. 얘가 4분의 3파이야. 그러면 뭐라고? 두개 더하면 뭐가 된 거야? 파이가 된 거죠. 하나를 4분의 파이라고 두면 하나는 4분의 3파인데 봤더니 어때요? 더했더니 세타와 3세타를 더했더니 파이가 된 거야. 어? 여기랑 여기를 더했더니 파이가 됐대. 이거 뭐예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A와 B가 있었고요. 여기가 4분의 3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C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4분의 파이였던 거야. 여기가 얼마예요? 4분의 3파이였던 거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직각이었던 거야. 이해됐어요? 이 모습을 여러분이 판단을 했었어야 돼. 여기까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나타내고 나면 얘네들은 다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삼각형 O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 4분의 3파이와 마주 보고 있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게내 목표가 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루트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를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 이 삼각형 자체가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잖아. 맞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2분의 1에다가 얘네들을 우리가 다 R을 1이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 삼각형의 외접분도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R1 곱하기 R1, R1의 제곱 곱하기 사인의 4분의 3파이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R1 곱하기 R1, R1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사인의 4분의 파이를 했더니 얘가 루트 2가 된 거야. 그러면 사인의 4분의 3파이도 2분의 루트 2고 사인의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였어.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그대로 보면 4분의 루트 2에 R1의 제곱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의 R1의 제곱이 루트 2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서 R1의 제곱은 누가 사라져요? 루트 2가 사라지면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따라서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었다? 루트 2가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나는 누구를 구하는 게 필요하냐면 BC의 길이를 구해야 돼. 여기도 루트 2고 여기도 루트 2인 상황인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선분 B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면 루트 2의 제곱은 2, 루트 2의 제곱은 2,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에다가 이번에는 코사인 4분의 3파이 이렇게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사라지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루트 2, 루트 2 만나서 얘가 사라지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네.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에 얼마가 되냐면 4가 돼. 선생님 갑자기 막 좀 작아지지 않았어요? 헉,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걸? 선생님 이게 뭡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던 간에 여기까지 BC의 길이가 이상하게 나와버렸어. 근데 BC의 길이가 나왔는데 잘 봐. 뭐를 물어봤냐면 삼각형 O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선생님이 R2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를 알아내면 되냐면 얘랑 얘랑 일부러 얘 구한 거잖아.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야. 즉, 잘 봐요. 용기를 잃지 말고 사인의 4분의 3파이가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 선분 BC랑 마주보고 있는데 얘가 두 배의 R2였던 거야. 그런데 사인 4분의 3파이는 또 2분의 루트 2가 되면서 얘네들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나는 R2가 루트 2분의 선분 BC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를 바로 갈게. 왜? 얘 불편해서 그래. 자,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의 R2의 제곱, 즉 2분의 이거였던 거야. 다행히 BC가 아니라 BC의 제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 플러스 2 루트 2로 쓸 수 있어서 우리는 2로 나누면 2 플러스 루트 2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파이를 곱해주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잘 계산하고 있었으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 이제 막 불편한 거죠. 이렇게 나와도 되나? 그래서 답이 요렇게끔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호의 길이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항상 찾아야 돼? 중심각의 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중심각의 크기가 사인의 값이 같았어. 근데 이게 하나의 삼각형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삼각형에서 사인의 값이 같았다는 건 그 각의 크기의 합이 파이였다라는 거야. 그럼 두 각의 크기의 합이 파이였다라는 건 일직선 위에서 두 개의 각이 나뉘어서 나타났었겠지. 그래서 고루한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이 문제를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고요. 걔네들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 5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넓이가 2분의 7 루트 3이고 둘레의 길이가 9인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곱이 21이래. 그랬을 때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외접원과 내접원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넓이가 2분의 7 루트 3이잖아. 이거 내접원부터 선생님 그냥 갈게요. 자, 내접원은 이렇게 생긴 아이거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굉장히 편했을 텐데 자, 내접원은 이렇게 생긴 아이야. 이렇게 생긴 아이야. 자, 그래서 넓이가 2분의 7 루트 3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들을 다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얘를 A라고 둘게, 얘를 B라고 둘게, 그리고 얘를 C라고 둔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얘가 C야, 얘가 A야, 얘가 B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넓이가 2분의 7 루트 3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하면 얘가 2분의 7 루트 3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보니 2분의 1이 그대로 있고 2분의 R까지가 그대로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어내면 얘가 2분의 7 루트 3이거든요. 둘레의 길이가 3이 9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 거야? 9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접원의 성질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얘는 그냥 바로 9가 되면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우선은 얘네들은 사라지고 아, R, 소문자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9분의 7 루트 3이 되는구나 라는 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접원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접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P고 얘가 C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A예요. 여기는 B예요. 여기는 C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잘 보면 AB 곱하기 BC 곱하기 CA가 21이라는 아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봐.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쓸게. AB가 만약에 C야. BC는 A죠. 그러면 얘는 사인에 뭐를 곱하면 돼? B를 곱하면 되거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A인데 사인 B가 뭐예요?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B잖아. 얘가 얼마냐면 2분의 7 루트 3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냐면 C, A, B의 곱이 21이야. 에? C, A, B의 곱이 얼마예요? 21인 상황인 거야. 그러면 우선은 2는 양변을 곱해줄 수 있고 7도 양변에 이렇게 아이고, 7로 나누는데 어떻게 7이니? 3이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 루트 3분의 3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분모분자에 얼마 곱할까? 루트 3 곱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사라져요? 3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문제에서 얘네 둘을 더하래요. 그래서 9분의 7 루트 3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더해서 계산을 하면 자, 18, 27에 14 더하기 9에 루트 3. 즉, 18분의 23에 루트 3. 요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모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접원의 특징, 그리고 외접원의 특징, 그리고 변의 길이의 관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 문제 통해서 한번 정도는 잘 짚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5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시간 관계상 오늘 51번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51번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요걸 잘 모아서 여러분이 먼저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연결해서 문제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5, 그리고 BC의 길이가 루트 14, 그리고 코사인의 값이 주어져 있는 뭐가 우선 주어져 있어요? 둔각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둔각삼각형의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 151의 넓이의 5배이고 3분 AC를 한 현으로 갖는 152 위의 점 D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넓이가 5배다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언제 최대값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좀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우선은 잘 아는 거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얘가 B예요. 얘가 C예요. 얘가 A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은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배웠어. 또는 뭐 이렇게 넓이로 해서 계산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코사인 법칙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수 있거든. 자, 코사인 법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원래는 EBC의 코사인 A예요. 그런데 코사인 A인데 A가 직각이잖아. 그럼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서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는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었어.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일 때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예각삼각형일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예각이야. A가 예각이야.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똑같이 모습 맞춰줄게요. 자, 여기를 C, 여기를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할게. 얘를 B라고 할게. 얘를 C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 뭐가 됩니까? BC의 코사인 A가 돼요. 맞죠? 자, 그런데 A가 예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A의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보니까 얘는 다 양의 값을 가져. 그러면 어떤 양수에서 양의 값을 뺏기

때문에 누가 더 클까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는 큰 거야. 어떤 값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간 거야. 얼마만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을 합한 걸 비교하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각삼각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얘가 A야, 얘가 B야, 얘가 C면 얘가 소문자 A고 얘가 소문자 B, 얘가 소문자 C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거든. 그런데 중각이다 보니까 코사인 A가 0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아. 얘가 음의 값을 가져요. 양수, 양수인데 또 음수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의 값을 가지는 거야. 자, 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뭔가를 더한 값인 거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뭔가를 더한 값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A제곱이 더 커져야 돼. 아, 아까 선생님 이거 반대로 썼나?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뭔가를 뺀 값이지. 그러니까 더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얘가 예각이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둔각삼각형에 대해서 변의 길이들의 비율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딱세 가지를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게 둔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원, 우, 원의 넓이가 몇 배야? 다섯 배가 됐대. 원, 우의 넓이의 다섯 배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 입장에서는 몇 배가 되어야 돼?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죠. 자, R2의 제곱 파이가 원의 넓이야. 여기에다가 5배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건 여러분이 파이 사라지면서 자, R2의 제곱은 5 곱하기 R1의 제곱이라 아, R2는 루트 5에다가 R1을 곱한 값으로 쓸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가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뭐는 고정된 상황이야? AC의 길이는 이제 찾을 거예요. AC의 길이를 찾고 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돼. 자,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변의 2등분선, 수직 2등분선이 반드시 얘는 누구를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야 가장 길어지겠지. 그래서 이 변의 수직 2등분선이 중심을 지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삼각형이 가장 넓이가 커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면 뭐는 알아낼 수 있냐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하나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아내야 되잖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잖아.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또다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서 높이 찾고, 밑변의 길이는 알고 있었으니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요세 가지 단계로 문제 정확하게 다 해설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뭐 거의 랩을 하다시피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핵심적인 그 키워드들은 다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연산에 대한 건 여러분들도 뭐 마무리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는 문제들도 연산이 중간에 좀 복잡한 것들이 있긴 해요. 왜냐면 이산확률 변수 파트 자체가 이 고난도, 올림포스 고난도 교재뿐만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연산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끈질기게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역시나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꿈은 요겁니다. 아, 회계학과예요. 기업을 숫자로 표현하여 투명한 신뢰를 구축하는 비즈니스 설계자라고 써놨는데요. 이 회계학과가 어떤 부분에서 확률과 통계랑 연관성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이렇게 회사를 좀잘 경영을 했는지 파악을 하는 건데요. 자, 그 상황에서 모든 회사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회사가 사용한 어떤 모든 지출 내역이나 아니면 어떤 수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샅샅이 조사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표본 추출의 개념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표본을 뽑아서 그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좀 마련을 해놓고 조사를 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회계학과도 당연히 확률과 통계와 연관성이 있겠죠. 이 회계학과는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선생님이 수학과에서 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한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좀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나 이 교과서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전공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지 않을 법한 친구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문제 좀 풀어갈 거고요. 37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다음과 같아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vx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제 vx에 대한 공식이 좀 떠올라야 되겠죠. 자, px는 k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이 곱해진 거랑 같더라. 자, 요거는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하라는 거 대입하시고요. 그 관계식에 대한 것들 쭉 나열해서 쓰면 돼요. 한번 해볼까? 1, 넣어요. p에. x는 2야. 그리고 얘는 3분의 1에 p에 x는 1입니다. 또 얼마 넣어도 된대요? 2 넣어도 된대. p에 x는 3이야. 3분의 1에 p에 x는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밑에 있는 건 p의 x는 0은 자, p의 x는 0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p의 x는 3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에 대한 걸 이렇게 딱 보면 판단이 되셔야 될게 확률 변수가 얼마예요? 0, 1, 2, 3이야. 그러면 저것들에 대한 관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0이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 2고요. 여기 3입니다. 자, 3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더라. 맞나요? 근데 시작점이 뭐야? 요 x는 1이라는 걸 내가 시작점으로 만들어 갈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거 3분의 1 곱하기 뭐예요? a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0에 해당하는 건 지금 알아요, 몰라요? 여기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다가 결국 여기 나온 게또 x는 0과 같더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넣을 겁니다. 요걸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뭘 곱하시면 돼요? 3분의 1.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 A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요거에다가 또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9분의 1 A가 되겠구나. 괜찮아?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얼마? 또 9분의 1 A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뭘 곱해요? 5를 곱해. 그래서 얘는 9분의 5 A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들 다 더하면 얼마여야 돼, 당연히? 1이어야 돼요. 자, 한번 더 해볼까? 여기 있는 거 9분의 5가 될 거고요. 더하기, 여기 있는 건 9예요. 더하기, 요거 얼마? 3 더하기 1이 되겠다. 곱하기 A는 1입니다. 됐죠? 계산해보자. 요거 10이고요. 여기 있는 거 8이니까, 아, 2 곱하기 A는 1이 되는구나. 따라서 A 값 얼마? 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잡으면 그거에 따라 차례차례차례 다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채웁니다. 얼마로? 2분의 1로. 2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 6분의 1. 그 다음 얘는 얼마? 18분의 1. 그 다음 얘는 18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VX를 구하래. 그럼 이제 평균부터 구하면 되겠죠? 평균은, 자, 이거 다 18로 통분한 상태로 보셔도 돼요.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18분의 얼마야? 9고요. 요거 18분의 3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18분의, 요렇게 곱한 건 어차피 0이니까 요것부터 하자. 9 더하기, 요렇게 곱하니까 6이고요. 그 다음, 요렇게 곱하니까 3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 9가 될 거고 9가 될 거니까 18이죠?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돼요? 또! x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잖아. 자, 여기다 써요. 제곱. 0, 1, 4, 9가 되겠다. 됐니? 자, 그러면 얘는 18분의, 요렇게 곱해요. 9. 요렇게 곱해요. 12. 요렇게 곱해. 얼마? 9가 되겠다. 괜찮아? 따라서 18분의 요거는 30입니다. 약분할까요? 3분의 5가 되겠다. 그러면 3분의 5에서 뭘 빼야 돼? 1을 빼야 되겠죠? 어차피 제곱해도 1이니까. 따라서 3분의 2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VX가 되겠다. 요게 정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요 정도 수준은 내신에 자주 나와요. 이 정도의 계산 길이, 이 정도의 어떤 연산 과정, 이런 것들은 내신에 빈번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38번으로 가보죠.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를 A라고 하고요.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B라고 한대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히 하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읽고 나서 바로 뭔가 수식으로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문장을 한줄한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거를 구조화를 잘 하잖아요? 별거 아니야. 그걸 그냥 하나의 식인데 이걸 되게 늘어뜨려 놓은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그럼 봐봐. 요것부터 해결을 할까요?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를 A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가능한 것부터 써보자. 앞면의 개수야. A. 요게 가능한 거두 개라고 했습니다. 0 가능하죠? 또뭐 가능해? 1 가능하죠? 또2 가능하지. 끝. 자, 그 다음에 주사위의 눈의 수를 뭘로 나누요?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얘는 직접 해주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가 얼마인 게 있겠어요? 당연히 0인 거 있겠지. 나머지 1인 거 있겠지. 나머지 2인 거 있겠죠. 자, 나머지를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나오는 숫자만 써볼게요. 얘는 당연히 3과 6일 거고. 나머지가 1인 건 뭐예요? 1과 4가 있겠지. 나머지가 2인 거는, 그렇죠, 2와 5가 있을 거야. 이렇게. 괜찮아? 요게 나머지. 그래서 요게 뭐예요? B야.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 변수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A 더하기 B의 값을 뭐라고 한대?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것부터 먼저 보자. 이것부터. 왜? 내가 다 구해줄 필요는 없을 수 있거든. 그래서 뒤부터 읽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봤더니 P의 X 빼기 2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이 친구는 결국 P는 0부터 2까지 해당하는 거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P는 X는 0 더하기 P는 X는 1, P는 X는 얼마? 2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만 따로따로 구해주면 돼.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X는 0이라는 건, 요 X는 사실 A 더하기 B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0 있지? 여기 0 있죠? 괜찮아? 요것들로 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0, 그 다음 빨간색으로 제가 0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괜찮지? 1이야. 자, 그럼 이게 0 나오고 이게 얼마 나와도 돼요? 1 나와도 돼. 그래서 0,

1. 요것도 가능하고요. 또 앞에 1 나오고 뒤에 뭐 나오면 돼요? 0 나오면 돼. 자, 2는 0 나오고 얼마 나오면 돼요? 2 나오면 되겠고. 여기는 1 나오고 뭐 나오면 돼요? 1 나오면 되겠지. 또 앞에 2 나오고 뒤에 뭐 나오면 돼? 0 나오면 되겠구나.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앞에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앞에 건 얘가 나오는 거, 얘가 나오는 거, 얘가 나오는 거에 대한 확률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이 뒤에 거는 실수할 수 있어. 그지? 왜? 나머지가 0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세개 중에 하나의 확률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은 딱 떨어지니까 별거 아니지만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혹시 문제에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주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0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0 되는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할게요. 여기 4분의 1입니다. 얘 1이 나오는 거 4분의 2예요. 앞, 뒤, 뒤, 앞. 그지? 얘는 앞, 앞이야. 그래서 4분의 1이야. 됐어요? 자, 얘는 아까 말했지만 공교롭게도 다두 개, 두 개, 두 개씩 똑같이 나눠 가질 거니까 3분의 1이고요. 얘 3분의 1이고, 얘도 얼마? 3분의 1이더라. 이렇게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확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게 뭐 조금씩 문제를 변형할 수 있잖아. 그럴 땐 정확하게 이 빨간색이 되는 것들의 확률들을 따져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것들 노란색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0과 0이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곱하면 되겠지? 얼마? 12분의 1이야. 됐어? 그 다음 얘는 0과 1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기 0이고, 여기 1이니까 얘가 12분의 1이겠네요? 더하기. 1이 4분의 2고, 그 다음에 0이 3분의 1이야. 그럼 12분의 2가 되겠다. 얘도 0과 2야.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1이고, 1과 1이야. 12분의 2고요. 2와 0이에요. 그럼 얼마? 12분의 1입니다. 했어요? 요것들 다 더하면 돼. 12분의 1 더하기 3, 4. 됐어요? 따라서 12분의 얼마? 8이 될 겁니다.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3분의 2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것부터 본다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시간을 쓰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확률들을 딱 지정해 놓은 것만 구하면 될 때는 그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가 2가 나오고 지금 여기 2가 나온 것들은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 해당하는 것들은 빼는 거야. 빼놓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체크해 놓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39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유사한 느낌입니다. 문제 풀 때. 자, 1, 2, 3, 3,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A가 있고요. A에는 지금 숫자가 저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거야. 자, A가 있는데 1이라고 하는 거 그냥 확률로 바로 쓸게요. 6개 중에 몇 개야? 1개. 자, 2가 나온다. 6개 중에 몇 개? 2개고요. 3이 나온다. 6개 중에 얼마? 3개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주머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데 얘는 6분의 2가 됩니다. 0이 나올 수 있는데 6분의 1이고요. 1이 나올 수 있는데 6분의 3이에요. 괜찮지? 개수에 대한 걸 쓰지 않고 그냥 확률로 바로 써놓은 겁니다. 이때 AB에서 임의로 각각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꺼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을, 여기 중요한 표현이죠. 확률 변수를 뭘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 문제 접근하셔야 돼요. 얘를 X라고 한대. 자, 그리고 얘도 다 하지 마. 요거 보세요, 요거. 얘부터 해결을 하자. P의 절대값 X 빼기 2는 1이라고 했잖아요. 절대값을 풀어요. 첫 번째, X 빼기 2라고 하는 게 1이 되는 경우 있겠고, P의 X 빼기 2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겠다. 두 가지가 나오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럼 얘는 P의 X는 3이고요. 얘는 P의 X는 뭐야? 1이다. 이렇게. 아,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뭐? 더해서. 더한 게 요값이어야 돼. 더한 게 요값이어야 돼. 그래서 순서상을 씁니다. 제가 순서에 맞게 쓸 거예요. 여기 A가 올 거고요. 여기 B가 올 거고, 여기 A가 올 거고, 여기 B가 올 겁니다.

0: 그 다음엔
1: 2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3은 안 돼요. 3하고 마이너스 2가 더해줘야 1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얘들만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확률을 처리했잖아요. 곱하면 돼요. 2가 나온다. 얼마야 확률? 6분의 2야. 얘1 나와야 된대요. 1, 6분의 3이야. 자, 얘는 3 나와야 된대요. 6분의 3이고요. 얘 지금 0 나와야 된대요. 0은 6분의 1이야. 이렇게. 자, 1 나와야 된대 6분의 1이고요. 0 나와야 된대 6분의 1이고요. 2 나와야 된대 6분의 2고요.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대 6분의 2가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 36분의 9. 아, 6이죠, 6. 자, 하나로 다 쓰자. 36분의 요거 6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요거 10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14가 될 거고 36이니까 약분해요. 7이고 18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8분의 7이죠.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각각에 대한 그 확률들을 계산한 다음에 이들이 나오게 되는 순서상을 정하고 그 순서상에 맞게 확률들을 곱해주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때 불필요한 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따져주면 됩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자, 40번. 별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나오기를 이제 학수고대 했는데 왜냐면 고3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률과 통계를 수능으로 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아이디어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좀 눈여겨두면 고3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2 겨울방학 때 기출의 미래 같은 것들 풀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따 문제를 풀면서 개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공식으로 쓰는 건 대부분 이렇게 하죠. VX는 X제곱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분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분산은요, 뭐라고 하면 되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걸 활용해서 풀어야 편하게 풉니다. 편하게 푼다는 건 뭐야? 빨리 푼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해볼게요. 일단 문제 전반적인 접근을 다한 다음에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거니까. 두 주사위 AB가 있고요. 주사위 A를 두번 던져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하자. 자, 그럼 잘 봐. 주사위를 두 번을 던져요. 그래서 뭐가 나온대? 6의 약수의 눈.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한대요. 그러면 A로 가능한 게 뭐야? 0, 1, 2 아니에요? 그죠? 한 번도 6의 약수의 눈이 안 나올 수도 있어. 한번 나올 수 있어. 두번 나올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다음 주사위 B를 몇번 던진대요? 두번 던져서 여기 있는 거 그냥 A라고 따로 하자. 요거는 주사위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것도 주사위를 두 번을 똑같이 던져요. 근데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얘를 B라고 한대요. 얘도 당연히 뭐가 있어? 0, 1, 2가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럼 문제. 확률 변수가 또 중요해. A 빼기 B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근데 뒤에 보니까 내가 특정한 X에 대한 확률만 구하는 게 아니라 분산을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온전한 확률 분포표가 그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확률 변수부터 찾으셔야 돼요. X는 A 빼기 B라고 했죠? 자, 이걸로 가능한 값들을 먼저 찾아보자. 그냥 다 나열해놓고 그중에서 내가 중복되는 거 꺼낼게요. 알았지? 0, 0, 얼마? 0이야. 0, 1, 마이너스 1이야. 0, 2, 마이너스 2야. 1, 0, 1이야. 1, 1, 0이야. 1, 2, 마이너스 1.

A야. 2, 0, 2, 2, 1, 1, 2, 2,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다 찾은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확률 변수 되는 거 뭐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요건 아까 했고, 요거 아까 했고, 요거 2. 이렇게. 아, 그러면 확률분포표를 만들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얼마부터 시작이에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됐습니까?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 일단은 분산에 대한 걸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기 딱 쉬운 형태가 1차적으로는요, 확률 변수의 간격이 동일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뭐라고요? 확률 변수의 간격이 동일해야 돼. 만족하죠? 만족해. 자, 그 다음. 이제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게 또 중요하니까. 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어차피 요거 한 번일 때밖에 없거든요. 얘만 먼저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고 2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는 건 얘는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 2, 3, 6이거든. 그럼 얘도 얼마예요? 3분의 2가 될 거야. 그지? 근데 A라고 하는 게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인데 이게 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확률들을 먼저 계산을 해주자. 알았지? 그럼 요거 얼마 나올까요? 둘다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야. 그 다음 얘는 한번 나오는 거죠. 그럼 3분의 2에 3분의 1. 또는 3분의 1에 3분의 2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 두번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아닐 수도 있고 처음에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 6의 약수의 눈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그래서 얘는 얼마? 9분의 2에다가 두 개니까 4가 될 거야. 되세요? 아, 그 다음 얘는 두 번이 다 6의 약수의 눈이어야 돼.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9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확률은? 그래서 얘도 9분의 1이고요. 얘도 9분의 4고요. 얘도 9분의 4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들끼리 이어서 내가 확률들을 계산을 할 거야. 자,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건 뭐하고 뭐? 0하고 2하고 엮여 있는 거야. 곱하면 81분의 얼마? 4예요. 이건 하나만 나오니까 이대로 그냥 끝내면 돼. 알았지? 자, 2도 하나만 나와요. 요거 하나만 나와. 그러니까 요거 먼저 계산하자. 얘하고 얘지. 2 나오고 0 나와야 돼. 계산하면 81분의 4예요. 자, 그다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체크해보자. 얘 하나 있고요. 얘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0에서 1 빼도 되겠죠. 그거부터 먼저 계산하자. 0 빼기 1이야. 그럼 81분의 4야. 81분의 4가 하나 있고요. 또 있어. 1 빼기 2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81분의 얼마? 16. 81분의 16. 이렇게 된다. 자, 1 가보자. 1. 1도 두 개가 있네요. 요렇게, 요렇게. 1, 0이 오면 되겠다. 맞지? 1, 0. 그럼 81분의 얼마예요? 4야. 2, 1이 오면 되겠다. 그럼 1 나오지? 81분의 16. 됐어요? 자, 0 나오는 거 요거 두 개야. 아니, 세 개야, 세 개. 요거, 요거, 요거. 빼서 0 나온다는 건 같은 게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돼. 요거 해보자. 81분의, 요건 한 번에 쓸게요. 요거 곱해서 1이고요. 요거 곱해서 얼마? 16이고요. 요거 곱해서 얼마? 16이야. 따라서 81분의 3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81분의 33이야. 자, 다 더해서 1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거 20입니다. 20. 그럼 40이야. 74가 될 거예요. 74에다가 여기 있는 거 4니까 8이잖아. 그럼 얼마예요? 81이니까 다시. 요거 33이고 요게 20이니까 아, 73이죠. 73. 거기에 요거 두 개. 8이야. 그럼 81입니다. 그러니까 81분의 81 해서 합은 1이 되는구나. 확인했고. 자, 그럼 여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제가 아까 오늘 이 문제에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두 번째 조건. 확률 변수의 간격이 동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확률이 대칭이어야 돼요. 뭐라고? 확률이 대칭이어야 돼. 이두 가지의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위에 걸 쓰지 않고 밑에 걸 써야 빠르게 끝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만약에 봐봐. 내가 이걸 이 위에 있는 공식으로 하려고 하잖아? 평균 구하세요. 쭉쭉쭉쭉쭉. 알겠지? 근데, 뭐 어쨌든 평균도 좀 이따 빠르게 구하는 거할 거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X의 제곱을 또 해야 돼. 그러면 요거 제곱한 다음에 4, 1, 0, 1, 4한 다음에 다 곱해요. 그 다음에 아까 구한 평균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제곱해서 빼.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가장 쉬운 형태. 평균이 바로 나와요. 평균이 얼마냐? 간격이 동일하다고 했죠? 그지? 그 동일한 상태에서 가운데 값이 평균입니다. 지금은 얘가 홀수계이기 때문에 가운데 값이 0으로 딱 지정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짝수계야. 그러면 그 짝수계는 두 개를 더한 다음 가운데 값 평균 값이 실제 이 전체의 평균이에요. 뭐일 때? 확률이 대칭일 때.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너무 쉽지. 됐어? 그 다음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원래 다 제곱한 다음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이용할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의 제곱이라는 건 편차가 지금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게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편차의 제곱 얼마? 4야. 편차의 제곱 얼마? 1이야. 요 편차의 제곱 얼마? 0이에요. 됐지? 그거의 평균이기 때문에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를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물론 여기까지 그냥 싹다 해도 되겠지만, 얘와 얘가 지금 대칭이죠. 그러니 요두 파트에 대한 건 곱한 다음에 그냥 곱하기 뭐 하면 돼? 2 하면 돼. 그리고 얘는 편차의 제곱을 했지만 0이잖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하기 2만 하면 끝나요. 그게 분산이야. 분산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얼마? 4 곱하기 81분의 4 더하기 1 곱하기 81분의 20. 그리고 얘가 왼쪽 오른쪽 대칭이니까 곱하기 얼마면 되겠다? 2 하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81분의 16 더하기 20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81분의 36이 되고요. 그럼 72가 될까요? 자, 처리 한번 해볼까? 이 친구 얼마야? 9, 9,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9분의 8인데 V에 9X 더하기 2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81에 VX잖아. 따라서 81 곱하기 9분의 8이 될 거니까 9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72가 되겠다. 요게 정답이죠. 됐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뭐가 없죠, 지금? 이게 없잖아. 물론 얘가 평균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요거 X제곱에 대한 평균 구해가지고 처리해도 되긴 하지만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평균이 0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알겠어? 0이 아닌 경우에 이걸 다 이렇게 계산할 거냐, 이 위에 걸로.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간격이 동일하고 확률이 대칭이야? 그럼 평균 쉽게 구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분산을 구해야 돼?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의 제곱을 곱하고, 그 값과 확률들을 곱한 것들을 더하면 그게 평균이라고. 왜? 원래 우리가 X의 평균은 곱하고 다 더하는 거였잖아. 이 확률 변수들과 확률들을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였잖아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편차의 제곱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돼서, 얘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곱하고 그것들을 더하면 그게 평균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얘를 정리한 결과값이 요거예요. 얘를 우리가 식으로 어찌저찌 어찌저찌 정리해서 나온 게 얘라고. 근데 우리가 하도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밑에 걸 잊어버리는데 이런 형태는 꼭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40번 중요한 문제였고요. 41번 가보자. 90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 x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32번이었던 것 같아요.

32번 할때 뒤에 고득점 파트에서 비슷한 거 나온다고 했는데,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그때는 그냥 fx가 이항 분포에 그냥 확률 구하는 것처럼 요게 없는 상태로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좀 달라. 아, 근데 이걸 해석을 할수 있으면 이항 분포에 대한 웬만한 문제들은 다잘풀수 있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요 영역을 보자. 90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가는 이항 분포의 음이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90번을 했단 얘기야. 전체 시행 횟수 90번. 그리고 요 뒷부분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 의미가 뭐예요? 아, 90번을 했는데 내가 한번 시행할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얘는 B에 90번만 3분의 1이라는 거야. 얘만 따로 써서 제가 함수를 표현을 해볼게요. GX는 90 컨비네이션 X에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2의 9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사실 확률 변수까지 표현하면 X에 대한 확률 변수,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하여 이항 분포가 다음과 같이 성립합니다. 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 앞에 요게 있잖아요. 뭐야 이게? AX 더하기 3이. 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요, 요걸 이제 이렇게 나열을 했다. 여기에 제가 식을 한번 조금씩 변형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x를 곱한다. x 곱하기 gx를 한다. 라는 건 뭐죠? x에 90 컨비네이션 x에 3분의 1의 x제곱에 3분의 2의 90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건데, x에다가 0 넣으면 이게 표로 보이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야. 0부터 90까지 갈 건데, x값 0 곱하기 거기에 딸린 함수, 아, 그러니까 확률 곱했단 얘기야. x가 1일 때 거기에 딸린 확률 곱했단 얘기야. 2일 때 거기에 딸린 확률들을 곱했단 얘기예요. 이한 세트가 요겁니다. 맞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1 넣고 2 넣고 해가지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90 곱하기 G의 90. 자, 이건 나타내는 게 뭐지? 얘가 평균이에요. 괜찮아? 그렇잖아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 x까지 곱한 게 여기에 일부잖아요. 봐봐. a의 x에 90 컨비네이션 x,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2의 90 마이너스 x제곱. 됐어요?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90 컨비네이션 x에 3분의 1의 x제곱에 3분의 2의 90 마이너스 x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x에 대한 평균인데, 여기에 뭐까지 곱해졌다? a가 곱해졌고, b라고 하는 상수가 요 확률들한테 다 곱해졌단 얘기죠. 이해돼?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얘는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균이 2x였다면, 얘를 y라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y는 ax 더하기 3이에요. 새로운 확률 변수로 도입을 하는 거야. 그럼 보자. 만약에 내가 2y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관계식을 먼저 유출해 볼게요. a 곱하기 2에 ax 더하기 3이 될 거고, 얘는 2에 a의 x 더하기, 여기 나오는 거 있죠? 별도로.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a 곱하기 2의 x 더하기 3이라고요. 맞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ex의 의미가 뭐였는데? 여기였잖아. x 곱하기 gx. 그러니까 gx를 내가 이걸로 놨으면 x 곱하기 gx가 있고, 거기에 a라는 게 곱해졌고. 그다음 여기 3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잘 봐요. 요것들의 합이 얼마예요? 1이야.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내가 확률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다음에 그것들을 더한 결과가 될거 아니에요. 평균이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건, 아, 얘는 일단 X에 대한 분포를 먼저 이해를 하고 이거를 뭘로 바꿔준 거다? Y에 대한 분포로 바꿔준 거다. 알겠습니까? 자, EX 얼마예요, 그러면? 30이야. 근데 이거의 뜻이 뭐예요? 0부터 90까지 넣었다. 이게 이거야. 얘가 확률 변수잖아요. 확률 변수 들어가면서, 그지? 들어가면서 걔들을 계산하고 그걸 더했다. 그러니까 얘 뜻이 E의 Y라고요. 얘가 얼마야? 9라고. 근데 이 EY는 또 뭐라고요? E의 AX 더하기 3이었다고요. 확률 변수가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돼. 어차피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게 확률이라는 게딱 보이죠? 요게 하나의 횟수에 대한 확률 변수인 거는 눈에 딱 보이잖아, 이 양분포에서.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확률 변수겠구나. 그럼 그 확률 변수에 대하여 확률들을 곱하고 더한 결과가 요거니까, 아, 새로운 확률 변수 AX 더하기 3에 대한 평균이구나. 왜? 우리 원래 평균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싹다 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요. A 곱하기 2X 더하기 3. 얘가 9더라. 그럼 평균 얼마였어요? 30이었죠? 그럼 30A는 6이야. A 얼마예요?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정확하게 얘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냥 얘 남산으로 나와요. 그러겠지. 아주 쉬운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걸 표현을 되게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좀더 표현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그마를 쓰지 않아서 그래요. 시그마가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 교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학교는 확통을 배워, 대수를 배웠을 수 있고 안 배웠을 수 있잖아요.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안 배웠으면 시그마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근데 수능에 대한 문제집들은 종종 나옵니다. 왜? 어차피 수능 보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수능 대비 교재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내신 대비로 올림포스 고난도, 그러니까 교재가 출간됐기 때문에 시그마라고 하는 아이, 그, 기호가 여기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서 더 어려웠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42번으로 갑니다.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아, 쟤는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지? 왜? 확률에 대한 개별적인 식을 줬죠. 그잖아. 얘가 뭐예요? 이항분포에서 X는 4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X에 대한 분포는 B의 4,P고 Y에 대한 분포는 3,2P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X는 4일 때의 확률이니까 전체 몇번 중에? 네 번의 시행 중에 네 번이 나왔단 얘기야. 4 콤비네이션 4에 내가 원하는 거네 번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앞에 얼마 곱해져? 15가 곱해져요. 등호. 오른쪽은 세 번의 시행 중에 몇 번? 두 번이 나왔대요. 내가 원하는 거. 자, 두 번은 EP가 두번 나와야 되고요. 1에서 EP를 뺀게한번 나와야 되겠지. 괜찮아? 요게 관계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P를 구할 수 있겠다. 요거 어차피 1이에요. 요거 3이니까 요렇게 약분하면 5P의 4제곱은 4P의 제곱 1-2P가 되겠구나. P제곱 약분. 괜찮아? 그럼 5P제곱. 그리고 요거는 풀면 마이너스 8인데 이 항에 플러스 8P. 자, 요거 4인데 넘어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얘는 5와 1이겠고요. 그 다음 2와 2로 나눠주자. 플러스 8이 돼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5p 마이너스 2와 p 플러스 2는 0입니다. p는 확률이었잖아. 그지?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확률을 p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p는 얼마야?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다 구하라는 얘기지 뭐. 요건 이제 이항분포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B. 4, 5분의 2야. 자, Y에 대한 것. 3, 5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첫 번째. 2 곱하기 2의 X 더하기 1이고요. 자, 일단 다 풀어놓고 대입을 하자. 쉽게. 25의 V, Y가 되겠다.
자, EX는 요거 두개 곱하면 그냥 끝나겠죠?

5분의 8이에요. 5분의 8에 2 곱할 거니까 5분의 16 더하기 1이고, 그 다음 vy는 여기에다 5분의 1까지 곱해야 돼. 그럼 5분의 12에다가, 그죠? 5분의 12에 5분의 1이니까 25분의 12. 25분의 10인데 여기에 지금 25가 곱해져 있네. 얼마야? 1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13 더하기 5분의 16일 거니까 5를 곱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65야. 65 더하기 16에 5가 될 거예요. 그럼 5분의 81인가요? 이렇게? 맞죠? 더 이상 약분 안 돼요? 자, 요게 답이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m 더하기 n이래요. 두개 더해. 얼마? 86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 중에 뭐 기본적인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43번으로 가요. 요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데 확률 변수만 잘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만 잘 찾아주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건뭐 심플해집니다. 처음에 볼때 어려웠겠지만 이거 막상 문제 풀면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와 앞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인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동전을 뒤집는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회수가 6의 약수이면 6의 약수 많이 나오네요. 3분의 2가 될 거고요. 바닥에 놓인 동전을 뒤집는데 6의 약수가 아니면 뒤집지 않는데 이 시행을 몇번 해요? 5번. 동전이 앞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 있을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 처음을 보자. 앞면이 보이도록 있었대. 그럼 잘 봐요. 앞면이 있어. 그냥 동그라미를 앞면이라고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두 번째 시행을 하고, 세 번째 시행을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행까지 가야 돼.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앞면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두면 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 쭉 가서 앞면 나온다. 됐습니까? 이제 문자로 좀 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H와 T라고 하는 걸로 동전을 보통 구분을 합니다. 테일이 뒷면, H 헤드가 앞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면. 앞면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 자, 그러면 이때 주의해야 될건 뒤집는 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안 뒤집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요거에 대한 표현을 해보면 3분의 1짜리가 몇 제곱? 5제곱이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내가 한 번을 뒤집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여기 H였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H였다? 요때도 H였어? 여기도 H였어? 근데 여기가 T가 됐어. 뒤집었어. 여기 한 번. 근데 이렇게 쭉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마지막이 뒤집혀진 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한번 이렇게 갔다가, 아이고. 자, 여기 그대로 갔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뒤집어진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뒤집은 게몇번 나와야 돼? 두번 나와야 돼. 얘 뒤집은 거 0번이었고요. 얘 뒤집은 거두 번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뒤집는 거몇 번까지 가능해? 네 번까지 가능해. 왜? 짝수 번째 나와야 내가 되돌려 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식은 간단해요. 다섯 번 중에 두번 나와. 뭐가? 3분의 1짜리가 아니, 지금 뒤집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분의 2짜리가 2번, 3분의 1짜리가 몇 번? 3번이고요. 그다음 다섯 번 중에 네번 나와요. 뭐가 뒤집는 게네 번? 안 뒤집는 게한번 나오면 되겠다. 괜찮아? 3에 다섯 제곱분해 1 더하기 요거 10에 요거 4니까 40, 요거 5에 16이니까 80인가요? 120이야. 밑에 얼마? 81에 3이니까 243. 더 이상은 약분 안 됩니다. 정답은 243분의 121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의 느낌은 별거 아니었다. 생각보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2점을 얻고요. 또 6의 약수 또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3분의 2하고 3분의 1로 구분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6의 약수. 그러면 3분의 2면 플러스 2점을 한대. 알겠지? 자, 반대로. 3의 약수, 6의 약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점이 된대요. 오. 게임을 몇 번을 반복했대요? 36번을 했대요, 토탈.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요걸 한 다음에 최종 점수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내가 점수에 대한 걸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내가 요게 나오는 거를 횟수를 x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괜찮을까? 얘는 36-x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을까요? 자, 그럼 이걸로 내가 점수를 계산해보자. 어떻게 돼? 점수는 2x. 그 다음 요거 곱하면 돼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요거 3 곱할 거니까 얼마야? 108. 따라서 5x 빼기 108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얘가 점수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에 대한 걸 내가 뭐라고 했어?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2에 5x 빼기 108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다 제곱해가지고 해야 되나요? 아니야. 여기서도 이 문제가 어떤 거랑 유사한 거냐면 지금 41번이랑 유사한 거예요. 지금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친구를 내가 그냥 y라고 놔도 돼. 그러면 2의 y의 제곱 이렇게 갈 거라고요. 알겠어? 그럼 나는 y에 대한 어떤 분산에 대한 형태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맞아?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2의 5x 빼기 108. 그럼 얘는 5 곱하기 2의 x 빼기 108이 되는데, 얘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요? 얘 지금 몇번 던졌어? 36번을 던지는데, 내가 x번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확률 얼마짜리야? 3분의 2야. 요게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항분포. 그럼 여기서 나오는 평균.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4가 될 거고. 분산은? 24에다 3분의 1 곱할 거니까 8 이렇게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거는 구했잖아. 요걸 뭐라고 했고요? 요걸 y라고 했어. 그럼 이 y에 대한 평균이 요거잖아. 2의 y에 대한 평균. 그럼 난 이제 요걸 구해야 되거든. 그럼 얘를 구한다는 건 v의 y의 값을 구해야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빼기 2의 y의 제곱. 괜찮지?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2y의 값은 이걸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평균 24니까 24 곱하기 5, 20에 5, 20이니까 120 빼면 12야. 여기 12. 요거의 제곱이고요. 요거 몰라. 그 다음 얘만 처리하면 되겠죠. 분산은 어떻게 돼요? 25에 v, x가 되겠다. 그러니까 쟤는 얼마? 25 곱하기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00. 좋아요. 200.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 200. 그래서 얘는 200에다가 더하기 144를 해서 344가 됩니다. 아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 뒤에 나오니까 푸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신만 점 소형특강 사회문화. 오늘은 4단원의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4단원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가지고 여기 계급론, 계층론, 사회문화 이 수능특강 교재에는 없지만 계급론, 계층론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 지난 시간에 표 문제를 한 시간 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 이동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사회 계층 표, 계층 구조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그리고 기본표, 그리고 작년도 수능 문제 유형, 시간상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기본표 활용한 조금 고난도 문제 못 풀었지만 그것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에요. 이게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 말이죠. 종류가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성불평등, 그리고 빈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수능은 얘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얘가 표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능은 얘랑 얘를 뭐 번갈아가면서 내거나 얘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수능은 빈곤의 유형하고 사회적 소수자, 이거 두 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물론 수능처럼 사회적 소수자 내죠. 그리고 빈곤의 유형도 내죠. 다 내고.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 성불평등에서 표문제도 낼 것이다. 네. 학교 시험에서는 모든 것들을 더 골고루 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13,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이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내신 준비하는 게더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곤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는 최근에는 다 빈곤 문제가 빈곤의 유형과 관련된 그냥 개념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것도 역시 뭔가 숫자 들어간 그런 형태로 바꿔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보다 이 파트는 학교 내신 준비를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고 얘부터 정리해 볼게요. 순서대로 그리고 얘 표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표문제 유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학교 시험도 성불평등과 관련해서 성불평등의 양상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개념 문제로 내진 않을 거예요. 네, 내면 표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사회적 소수자 나와 있어요. 예, 사회적 소수자 개념 정의해 볼까? 바로 이겁니다. 신체적, 그리고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문화적 특징이야. 신체적 특징은 뭐가 될수 있을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인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특징은요? 어떤 성적 취향도 될수 있고, 또는 종교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사회적 소수자의 원인이 되는 게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종이라고 하면 선천적인 거지. 그치? 또,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어서라고 나오면요, 후천적인 게 되는 거지.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 특징은요, 바로 여기. 이게 다 선지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회적 소수자라고 했을 때그 소수가 수적으로 적어서 소수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라거나 하면 수적으로 적기도 하죠. 하지만 수적으로 적어서 소수자가 아닌 거야. 대표적으로 미국의 흑인. 는 유대인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흑인이 더 사회적 소수자로 왜? 권력의 열쇠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죠.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요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뭔가 이렇게 능력을 겨뤄봤는데 못해서 그래서 희소 자원을 못 받고 뭐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거, 그걸 바로 사회적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주류 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학력이나 권력이나 재산 획득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할 때도 나왔죠.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불평등한 처우가 학력, 권력, 재산, 이런 사회적 희소가치의 획득에 있어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얘기야. 주류 집단으로부터 내가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하고, 이 사회적 흑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흑인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내가 이주 노동자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어떤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타국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런 불평등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럴 때가 많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봤고요.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해결 방안이에요. 이게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실시되면서 이게 그 사회적 소수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나타난 것인데, 미국 사회에서 흑인 집단이 뭐40% 정도? 40%? 뭐 30, 40%? 뭐이 정도? 그런다면,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뭐 흑인의 크기가 그 정도라면, 대학에도 그 정도의 인원의 흑인이 있어야 되고, 법원에도, 경찰서에도, 또는 어떤 뭐 병원에도, 다 그만큼의 그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대학에 가면 백인들은 많은데 흑인은 적고, 법원의 구성원으로도 적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결과로서, 아무리 기회를 똑같이 줘도, 이 사회적 희소자원을 획득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대해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예요. 물론 이를 두고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느냐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었고, 미국에서는 이 흑인에 대한 뭐 입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암튼,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흑인을 뭐 취업이나 또는 진학에 있어서 우대하며 그 반대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지만 반대편에서 이건 역으로 차별이야 라고 하는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과 을은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라운드별로 발표 내용이 혼자만 옳으면, 둘이 게임을 하면서 나는 맞고 얘는 틀렸어. 그러면 2점. 그리고 혼자만 틀리면 0점. 두 사람이 모두 옳거나 모두 틀리면 1점씩 획득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는 라운드별 갑과 을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에요. 2라운드까지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갑은 3점, 그리고 을은 몇 점을 획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소수자는 항상 한 집단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집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항상 한 사회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있어? 아니지. 틀린 내용입니다. X 틀린 내용이 돼요. 그쵸? 그러면 얘가 틀렸어. 얘가 3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럼 얘도 여기 같이 틀려야 되는 거지. 그치? 3점을 받는다는 것은, 갑이 3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는 1점, 하나는 2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3점 받는 건데 틀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반드시 틀린 얘기 해야 돼. 그래야 여기 1점 나오는 것이고 여기 1점 나오게 됩니다. 그쵸? 예. 왜냐면 모두 틀리거나 모두 옳으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3점 나오려면 여기는, 그치, 얘가 맞는 얘기. 그래서 2점 받게 되고요. 얘가 틀린 얘기. 2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옳고 얘는 틀려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얘가 틀린 얘기를 했고요. 항상 수적으로 열세 있는 집단 아니라고 방금 전에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3점을 맞았다는 것은 을이 몇 점? 1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을은 가, 다에 모두 틀린 얘기, 그 다음에 나에는 갑이 옳은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기억에는 1점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사회적 소수자는 문화적 차이가 아닌 신체적 차이로 인해 규정된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얘도 틀린 거, 얘도 틀린 거. 얘가 맞거나, 틀리거나 해야지 1점이니까. 그래서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도 틀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소수자는 문화적, 신체적 차이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기억님 맞고요. 나의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이다가 들어갈 수 있죠. 왜? 맞는 얘기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 가보도록 할게요. 다에 한 사람이 두개 이상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없다. 있죠. 왜? 이거 틀린 얘기 해야죠. 얘 2점 받으려면 여기 맞고 얘 틀린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속할 수 없다. 틀린 얘기야. 동시에 속할 수 있어요. 이주 노동자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이렇게 속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밌는 문제였죠?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문제는 기출 문제예요. 예,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자고 가지고 온 것인데요. 앞에 문제처럼 특징 가지고 출제한 문제이고 이건 이제 사례와 함께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A그룹 이주한 갑은 어떤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를 했어요. 이주자네요.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이네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당하자 승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지방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습니다.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너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수 없어. 그래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여기. 이에 갑은 네모씨를 상대로 해서 수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리직이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잖아. A국 국적 없잖아. 안 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심 법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건소하고 같은 의견이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네모 씨의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차별하면 안 돼도 차별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네모 씨는 이제 네모 씨는 어떻게 했냐면 이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이제 상고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A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2심 판결을 지지하며 이제 시민사회는 여기 지금 이 갑의 입장에 손 들어준 이 2심 판결을 지지하며 이 네모 씨의 판결 불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어디 네모 씨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갑은 뭐냐면 국적이 없어요. 이주 노동자인 셈이죠. 그래서 둘 간에 다툼이 있어서 1심 법원은 어떻게 됐어? 그렇죠? A 씨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고 2심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고, 그리고 어디? 바로 시민사회가 이렇게 2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짜보면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갑이 뭐예요? 이주 노동자이자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기억.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았어?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소수자를 저쪽에서 우대하니까 이 갑이 반대편 쪽에서 나 역차별이야. 아니죠. 갑이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는 거지. 역차별이 아니라. 네, 틀린 겁니다. 갑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서 다양한 차별을 받았죠. 왜? 이주 노동자이자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2심 판결은 여기 있어요. 2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 그렇지. 이 사람 편에서 이제 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리을 갈게요. 기억은 시민사회는 A국 국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2심 판결을 지지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기억 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갑은 역차별을 받은 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은 거야. 알겠지? 다르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뭐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 그리고 이렇게 좀 유형이 다른 기출 문제 하나 이렇게 풀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성불평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평등은 생물학적 성, 그게 남성, 여성, 태어나진 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성은 학습된 성입니다. 에 따라서

성에 대해서 차별이 가해지는 것, 뭐, 보시면 되고, 뭐, 성평등의 발생 원인은, 뭐, 가정이나 학교, 뭐, 대중매체를 통한 차별적 사회화라든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불평등 양상, 원인, 저기, 정치 권력도 남자가 훨씬 많고 여자가 적고, 고위, 뭐, 임원들도 남자가 많고, 이런 것들을 외우거나,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나오진 않고, 많은 경우 학교 시험에서는 그 성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표 문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금 격차입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 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 문제의 유형들을 나온 것들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표는 각국의 연도별 성별 근로자 수 그리고 임금 총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별 근로자 수 그리고 임금 총액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 근로자 수 그리고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남성 근로자 수하고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을 우리가 뭐로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남성 근로자 수하고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또는 총액 대비 총액 이것만 나와 있는데 물어보는 건 뭐가 나와 있냐면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총액이 뭐야? 임금 총액이 뭐야? 그치, 봐. 임금 총액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다가 근로자 수를 곱한 게 총액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임금 총액을 파악하면 그러면 월평균 임금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다시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T년, T 플러스 10년, 그다음에 T 플러스 20년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근로자 수에다가 그치? 곱하기 평균 임금을 하면 우리 공장의 근로자가 100명인데 평균 임금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이야. 그러면 두개 곱하면 뭐가 나와요? 임금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쵸? 예. 그래서 남자 여자의 수, 남자 여자의 평균 임금, 남자 여자의 총액, 임금 총액.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에 남성 근로자 수,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이 변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100명, 100명, 10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금 총액을 여러분 뭐, 예. 만 원, 만 원, 편의상 만 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볼게요. T년부터 가볼게.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가 얼마래? 0.5래. 반이래. 여기면, 50명이요. 이거죠. 여기는 뭐예요? 그쵸. 75%인 거죠. 그쵸. 그러면 100이면 75고요. 1이래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 근로자 수가 같은 거지. 그치.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만 원씩 정해봤어요. 그럼 남성 대비 여성이 0.3이래. 30%지. 그치? 3,000원. 0.54래. 그럼 얼마예요? 5,400원. 0.9래요. 그럼 얼마? 9,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그럼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 수하고 남성 평균 임금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남성 근로자 수하고 임금 총액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평균 임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100, 100, 100이 되겠지. 그치? 예. 네. 그쵸? 그러면 여성 임금은요? 이 5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 총액이 되는 거잖아. 얼마예요? 그치, 60이지. 여기는요? 여기 얼마냐면 72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다 여기 곱하면 54.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요? 90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성 평균 임금도 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다. 네, 괜찮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 플러스 20년에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여기 갔네요. 여기 평균 임금 여기 구했죠? 남성이

여성보다 어때? 많죠. 저 틀렸습니다.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여기 이렇게 쭉 구해놨지? T년이 T플러스 10년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총액 여기 있네요. 예. T년이 T플러스 아니지 반대로 썼네. 여기가 여기에 3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T플러스 10년의 남성 근로자 수 해볼게요. 여기 있어요. 아, T플러스 10년이죠? 예, 뭐 같으니까 아무튼 여기입니다. T년의 여성 근로자 수 해볼까요? 여기 있는데요. 예, 안 갔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년 전 대비 여성 근로자 수의 증가율은 T플러스 10년이 T플러스 20년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T플러스 10년의 여성 근로자 수 증가율 구해볼까? 어떻게 구해? 원래 50이었는데요. 원래 50이었죠. 그런데 70으로 얼마만큼? 25만큼 증가했어요. 이거죠. 그럼 T 플러스 20년은요? 역시 25만큼 증가했잖아. 그런데 얼마? 원래 75였는데요. 100으로 25만큼 증가했어요. 이거죠. 물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야 되지만 크다, 작다, 높다, 낮다니까 어디가 더? 저기가 더 크죠. 저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1이잖아. 그쵸? 따라서 T 플러스 10년이 더 높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 총액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수하고 평균 임금 곱하면 총액이다. 이거 알아내는 거. 네. 이제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수능 특강에 이렇게 임금 격차? 예, 네, 관련된 표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학자 A는 각 병국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를 개발을 했다. 임금 균등 지수가 뭐야? 여기 공식이 이렇게 돼 있네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빼기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의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이게 바로 임금 균등 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는 각 병국의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하고, 그리고 여기, 각국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한 각국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상대적인 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병국은 각각 정규직 근로자와,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국부터 가볼 건데요. 갑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 여기.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이래. 이게 1.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뺀 갑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하고 둘이 같아서 지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갑을 병, 정규직, 비정규직. 여러분, 얼마가 돼야 될까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을 뺀 것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비정규직을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10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100이에요. 예, 여기가 1이 나와야 돼. 여기 얼마여야 돼? 그렇지, 200이면 되죠. 그쵸? 200에서 100을 빼는 게 역시 100이니까. 그래서, 아, 여기를 100이라고 치면 정규직이 200이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 을국과 병국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갑국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한 국가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 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국 정규직 근로자가 200이야. 을국 보면 갑국 대비 을국 정규직이 4분의 3이래요. 그럼 얼마야? 150인 거지. 그치? 그쵸? 200분의 150 하면 4분의 3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야? 절반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100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국과 병국의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뭐냐면 어떻게 해? 정규직 150 빼기 비정규직 몰라요. X

구해주죠. y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0.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산수. 산수 좀 하면. 그래서 이렇게 다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에 따르면 각국보다 을국이 불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지. 여러분, 보시면 각국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쵸? 여기는요? 그치. 각국이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어. 그래서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가 작을수록 불평등한 거예요. 예, 여기는 100에 80% 수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절반 수준이잖아. 따라서 갑국이 을국보다 불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죠? 다음. 갑국의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병국의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틀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3번. 을국의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병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병국이 각국의 6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병국으로 생각해봐. 이거 있잖아. 이게 수학 점수, 국어 점수, 이렇게 생각해봐. 평균이래, 평균. 수학은 100점 맞고 국어는 80점 맞았어. 그러면 평균은 90점이요. 이렇게 구할 거지. 그렇잖아. 왜? 여기 봐요. 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같다. 여기 한 과목이면 여기도 한 과목이다.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쵸? 예. 따라서 병국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90입니다. 갑국은 평균 임금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15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0에 60% 하면 그렇지 90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비야. 갑국이 가장 커? 200에서 100이에요. 반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보다 갑국이 가장 낮죠. 그렇죠? 200분의 100, 150분의 120, 100분의 8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 문제예요. 네. 이게 오히려 수능보다 수능은 6월하고 9월 모의평가 보고 뭐 불평등이라든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이런 임금 격차와 관련된 표 문제가 출제되나 해서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학교 시험은 아니야. 학교 시험은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큰 거야. 여러분, 한 문제만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것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표는 갑국 근로자의 시기별 성별에 따른 월 평균 임금 간 격차의 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여기 전체 근로자 A가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야. 그래서 여기에 A는 얼마냐면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시기에 A는 얼마냐면 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보다 T 플러스 1 시기는 40달러가 많고요. T 플러스 2 시기는 50달러가 많대.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전체에서 C가 뭐예요? 여성 근로자 임금을 뺀거 하고 남성 근로자 임금에서 전체 근로자 임금을 뺀 거. 이거 상대적으로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이야. T 시기 이렇게 가볼게. T시기. 남자 임금이 있고, 여자 임금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 평균이 되겠지, 그치? 국어 점수랑 수학 점수랑 해서 하면 전체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보세요. 남성 임금이 뭐지? B. A, C야. B에서 A를 뺀 거랑, 그 다음에 A에서 C를 뺀 거랑, 어때? 1이니까. B에서 A를 뺀 거랑, A에서 C를 뺀게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얼마래요? 100.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네. 사실 이거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같다. 여기가 두개 같다. 하니까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 그쵸?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한번 남자 임금하고 여자 임금 구해볼까? 여기 다 나왔으니까 해보잖아요. 뭐냐면, 여기 남자 임금, 예, 여성 임금보다
40달러만큼

많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성 임금을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마이너스 여기 A죠. 위는? 아래는요? 남자 임금은요? 남자 임금은? 여자 임금보다 40 많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남자 임금 썼어요. 그리고 빼기 100. 이렇게 해보게요. 그럼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60분의 100 마이너스 A는 1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A가 얼마가 나와요? 이거 이렇게 옮겨서 계산해 보세요. 산수니까 A가 80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가 여자 임금이니까 A가 80. 그러면 여자 임금보다 남자가 40 많았다. 그럼 120. 그래서 맞잖아. 예. 이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100 되더라.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할수 있다는 거야.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도 해볼게요. 남자 임금은 여기 T 플러스 2 시기는 여자 임금보다 150달러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자 임금을 B라고 하면 150달러 많아. 거기에서 평균 200을 빼. 분해. 200 빼기 얼마? 여자 임금 B는 얼마래요? 2 이렇게 됐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B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 이제 여기는 전체 되어 있고, 여자 임금 B 구해 보시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100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임금은 여자 임금보다 150 많대요. 그럼 250이야. 그런데 전체는 얼마냐면 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남자고. 여기가 전체고. 전체는 2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위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쵸? 그래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딱 100하고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아? 아니지. 만약에 같으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전 가운데가 와야 되는데, 요쪽에 치우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남자 집단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지. 몇배더 많아? 두배더 많은 거죠. 이거 우리 이걸로 되게 많이 했었잖아. 아주 간단한 숫자로 해볼게요. 여기 8에, 그 다음에 여기 9, 평균, 아, 여기 평균, 여기 9, 여기 11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위로 하면 되겠다. 여기랑 여기의 크기. 모르니까 여기 X, 여기 Y 이렇게 해볼게. 한번 증명을. 예. 그러면 X의 8%, 그냥 8X 써볼게요. 플러스 Y의 11%. 9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이게 평균이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옮깁니다. X는 9Y. 이렇게 해봐요. 2Y. 그래서 아, X가 Y의 두 배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잖아. 아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만약에 X랑 Y랑 크기가 같다면 정 가운데. 근데 이쪽으로 치우쳤어. 그럼 X가 더 많은 거야. 몇 배?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 그래서 2대 1. 여기 또 마찬가지. 여기 50. 여기 100.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두배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아보시고, 그럼 보면 이제 결론 뭐냐면,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B-A가 여기예요. 그리고 A-C가 여기예요. 1이라는 건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다. 그러니까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같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여기는 바로 무슨 말이야? 즉, 요 간격보다 이 간격이 두배더 크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그쵸? 따라서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두배더 크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고, 또 여기 나온 전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평균 임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 그쵸? 이제 빈곤의 유형과 관련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풀어보시고, 빈곤의 유형은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면 떠오르는 빈곤, 아프리카의 그런 빈곤 상황, 이런 것들 딱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한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절대적 빈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주로 어디? 저개발국에서. 그러면 선진국은 안 나타나나?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주로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 빈곤의 기준 선이 존재해. 이게 바로 뭐냐면 절대적 빈곤 인구 또는 가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최저 생활에 필요한 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금액.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라고 쓰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 빈곤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돼요.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뭐냐면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돼 있어.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해. 근데 이거 주관적 빈곤 아니야. 이것도 객관적 빈곤인 거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정의를 하는데, 즉, 중산층이 누리는 그런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평균 소득이나, 또 뭐? 중위 소득. 중위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뭐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거죠. 이렇게 쭉 가구를 줄 세워놨을 때, 이렇게 가구를 쭉줄 세워놨을 때, 평균 소득이란 다 더해서 나누기 열을 한 가구, 11 하는 게 평균 소득이죠. 그쵸? 그런데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쭉줄 세워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 이게 바로 중위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에 어떻게? 50%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상대적 빈곤 가구다라고 하는 기준이 존재해요. 여기 6,000달러에 반, 그러면 3,000달러에 미치지 못한 A, B, C가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최저 생계비가 3,000달러야. 그럼 3,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A, B, C는 최저 생계비 미만이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인 동시에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 상대적 빈곤은요, 소득 격차, 빈부 격차가 심화된 나라에서 더 부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11가구가 쫙 존재하는데,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이 달라질 수 있죠. 또는, 여기가 150이고 여기가 5, 소득 격차가 엄청 큰데 소득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 또 중위소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소득 격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중위소득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회의 소득 격차가 어떠하냐와 매우 밀접한 것이죠. 네,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개념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넣어놨고요. 일반적으로는 개념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지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갑구개 봐.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인데 전체 빈곤율 물어봤어. 여러분, 그럼 전체 빈곤율은 어떻게 될까? 얘랑 얘를 더하면 전체 빈곤이야? 아닌 거지. 그치? 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도 상대적 빈곤 어때요? A, B, C 세 가구. 그리고 절대적 빈곤도 A, B, C 세 가구입니다. 상대적 빈곤율하고 절대적 빈곤율을 더해서 전체 빈곤율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동시에 포함되는 가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거야. 쭉줄 세워가지고 중위소득의 50%, 여기를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래. 그럼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최저 생계비가 여기가 소득이 높은 겁니다. 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가 20%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절대적 빈곤이야. 그러면 여기 모든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어때요? 절대적 빈곤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전체 빈곤은 얼마야? 그냥 20%야. 그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이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중위소득의 50% 해서 여기가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얼마래요? 20%래. 그런데 절대적 빈곤이 더 적은 거야. 그럼 최저 생계비가 그 아래에 있겠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최저 생계비가 있고 이게 절대적 빈곤이죠. 그럼 여기 1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절대적 빈곤은 다 상대적 빈곤이야. 그럼 전체 빈곤은 여기 20%입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이 갑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것이고, 을국은요, 절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단순히 이거 두개 더해서 전체 35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니은은 가치. 그치? 그래, 틀렸고요. 갑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예요? 아니지. 그 반대로 썼습니다. 틀렸죠. 을국에서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두 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 여기 중위소득이야. 여기가 어때? 중위소득의 50% 절반 수준이야. 최저생계비가 이거보다 아래 있어.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두 배보다 얘가 큰 거죠. 그쵸? 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 맞아요. 그렇죠. 왜? 이 상대적 빈곤이 모두 절대적 빈곤에 속하면서 이 나라의 빈곤율이 20%야. 그럼 빈곤이 아닌 가구의 비율 80%죠. 그렇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모든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에 속하면서 전체 빈곤이 20%야. 그럼 빈곤이 아닌 게 80%지. 그렇지? 따라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80%로 둘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 모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하고 있고요. 전체 가구 수 같고요. 가구 구성원 수도 같습니다. 최저생계비 변동 이전 대비 최저생계비 변동 이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가구 수, 가구별 구성원 수 이런 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갑국과 을국 중에 한 국가는 최저생계비가 낮아졌고 다른 한 국가는 높아졌어. 최저생계비가 낮아지면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면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여기 변화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B. 상대적, 절대적인데, B는, 여기 보면, 변동 전 대비 변동 후에 변화가 없어. 예. 즉, 최저생계비만 변동한 거지. 근데, 얘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최저생계비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중위소득의 50%의 영향을 받는 이 B가 상대적 빈곤 가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얘는 변동이 있네요. 최저생계비가 변동한 거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니까 A가 뭐겠어요? 절대적 빈곤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봐보니까, 늘어났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최저생계비가 높아진 거고. 여기는요? 최저생계비가 낮아졌나 보네. 예. 그래서 여기 딱 가보니까, 변화율이 4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게 얼마여야 될까요? 그렇지. 원래 25였는데 말이에요. 이거 봐봐, 원래 25였는데요. 15로요. 10만큼 줄어들었어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40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25%, 절대적 빈곤 가구가 25%였는데, 15%로 얘가 줄어든 나라가, 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럼 여기도 구할 수가 있잖아. 예, 변화율 A 해당되는 거. 원래 20이었는데요. 25로 5만큼 증가했어요. 여기는 감소율이고, 여기 5만큼 증가했어요. 곱하기 100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4분의 1이니까 여기, 25. 플러스 25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25고, 여기도 25네. 됐어?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어때? 같아. 기역과 니은은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두 번째, A는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아니야. 예. 최저생계비가 변하면서 변화가 있었어. 그래서 A는 절대적 빈곤 가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갑국의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봐서 최저생계비가 낮아진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갑국은 을국과 달리 최저생계비 변동 이전에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50% 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변동 이전에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 비교하려면 요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지. 그렇지? 여러분 봐요. 이전에 쫙 가서 보니까 중위소득의 50%, 즉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얼마야?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20%입니다.
그런데 변동 이전에 뭐가 더 많아?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많아. 예.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왜? 얘가 25%가 되고 얘가 절대적 빈곤 가구니까. 그렇죠? 따라서 갑국은 을국과 달리 최저생계비 변동 이전에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는 높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치워보고. 마지막. 최저생계비 변동 이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이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가구의 수는 갑국과 을국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동 이유를 볼게요. 여기 변동 이유. 네, 갑국부터 볼게요. 갑국부터 이렇게 보면 갑국은 뭐냐면 중위소득의 50%. 이게 뭐냐면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얼마? 20%. 그치? 그런데 절대적 빈곤은 얼마예요? 15%입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아래, 최저생계비가 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15%, 여기가 절대적 빈곤. 이게 갑국 상황이죠. 을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은 어때? 뭐, 둘이 같아. 둘이 같아, 을국은. 을국을 보니까 중위소득의 50% 상대적 빈곤 25%. 그런데 절대적 빈곤도 25% 이래요. 됐지?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최저생계비 변동 이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인데 상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거 여기 있어 없어? 없지? 절대적 빈곤은 모두 상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이면서 상대적 빈곤 가구 아니네. 없어 여기. 여기도 한번 볼까? 절대적 빈곤은 모두 어때? 모두 상대적 빈곤이야. 상대적 빈곤도 모두 절대적 빈곤이고. 따라서 절대적 빈곤인데 상대적 빈곤이 아닌 애들 없어. 둘다 그런 애들 없어. 그런 가구 없어. 따라서 같다. 없는 걸로 같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예.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골라보기를 좀 어려운 문제들을 골라봤어. 이거는 빈곤의 유형과 관련된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풀수 있을 겁니다.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리를 쭉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복지제도 들어갈 겁니다. 복지제도 표문제까지도 정리할 거예요.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4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진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5단원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진화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쌤이랑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 진화의 증거 다섯 가지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것들의 예시들이 정말 그림과 함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떠한 예시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어떠한 걸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은 어떻게 구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쌤이 빈출픽과 통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다음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과 종분화가 이제 세 번째 출제 시그널입니다.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분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개통수가 함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형관계 분석해서 맞출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쌤이랑 함께 연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 진화의 증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섯 가지의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화석상의 증거, 비교해부학적 증거, 진화 발생학적 증거, 생물지리학적 증거, 분자 진화학적 증거. 쌤이 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들었냐면, 얘네들은 서답형으로도 나오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맞춰서 보기에 있을 때는 그냥 고를 수 있지만, 직접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친구들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내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한 번씩 쓰면서 아, 얘네들이 이러한 증거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 화석상의 증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상의 증거는 말 그대로 화석으로부터 알아볼 수 있는 증거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화석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진화의 증거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요, 고래 화석이 나와 있어요. 자, 고래 화석 같은 경우에 오늘날의 고래는요, 뒷다리가 흔적으로 남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쭉 이제 화석을 통해서 보면, 조상종을 보면 조상종의 화석에서는 완전한 다리 4개가 발견이 돼요. 아, 그러면 얘네들 육상생활 했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무엇을 알수 있어요? 고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육상에서부터 이제 바다 쪽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상의 증거다. 그래서 고래 화석 나오면 화석상의 증거, 이렇게 연결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해부학적 증거인데요. 자, 이게 그 다섯 가지 증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비교해부학적 증거는 해부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진화의 유형관계를 우리가 따져보거나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는지, 발생 기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예시는요, 바로 상동형질 또는 상동기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의 예시예요. 지금 척추동물의 이 앞다리를 보면, 사람의 팔, 사자의 앞다리, 그 다음에 박쥐의 날개를 보면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다.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겉으로 봤을 때 생김새, 기능, 이거는 다르죠. 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상동의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발생 기원은 같다. 발생 기원은 같지만 생김새나 기능이 다른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상동형질, 상동기관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곤충의 날개하고 박쥐의 날개는 무엇의 예가 되는 것이냐면, 바로 상사형질, 상사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얘네들은 얘와 다르게 발생기원은 다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날개라는 같은 기능을 하죠. 아, 그래서 발생 기원은 다르지만 생김새나 기능, 뭐 형태,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 이것을 우리는 상사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부학적으로 진화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두 번째 증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교해부학적 증거에서는요, 흔적기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의 꼬리뼈가 대표적인데, 과거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다른 생물과의 유형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흔적기관이라고도 하니까, 상동기관, 상사기관, 흔적기관까지 비교해부학적 증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증거, 진화 발생학적 증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진화 발생학. 자, 이제 발생적으로 봤을 때요,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의 배아를 보면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치? 매우 다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발생 초기의 배아 형태가 비슷하다, 뭐 아가미 틈을 공통으로 가진다, 이러한 특성들로 봤을 때, 아, 이러한 척추동물들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진화 발생학적 하면은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 배아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예시가 나오면 어떤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렇게 1대1 매칭처럼 딱딱딱 구분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증거는 생물 지리학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캥거루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캥거루는요, 태반이 발달하지 않은 유대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유대류 같은 경우에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지만 얘네들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잘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이제 지리적 격리가 나타난 뒤에 그다음에 얘네들이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도 잘 나오는 예시가 되는 것인데 얘네들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것은 여러 섬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 섬의 이 핀치들은요 다 다른 종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다른 먹이 이런 것들을 먹고 다른 습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진화한 결과로 얘네들이 모두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생물 지리학적 증거에 해당한다. 이 예시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증거는 분자 진화학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 진화학적 증거는요, 분자 생물학적인 이제 연구를 통해가지고 DNA 염기 서열이라든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염기 서열, 이것들의 차이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또는 얼마나 유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얘네들의 유연 관계를 따는 거,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따져보는 게 바로 분자 진화학적인 증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사람 글로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과의 유사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100%일 거고, 붉은 털 원숭이하고 95% 일치한다. 하지만 칠성 장어하고는 14% 정도밖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봐서 아 얘네들 유형관계가 사람과 붉은 털 원숭이의 유형관계가 사람과 칠성 장어의 유형관계보다는 더 어떻다?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요. 이런 것이 바로 분자 진화학적 증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분자 진화학적 증거예요. 얘는 진학 발생학적 증거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서답형만 잘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체군의 진화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체군이 진화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유전자 풀의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유전자 풀이라는 것은요, 한 개체군 내에서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전체, 이 풀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POL이에요. 수영장이죠. 아, 유전자들이 둥둥 떠있는 수영장처럼 유전자 전체를 나타낸 것이, 유전자 풀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집단에서의 진화는 이 유전자 풀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개체들의 유전자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의 개체군에 개체 수가 몇이 있는지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개체 수는요, 세보면 12마리가 있습니다. 자, 12마리 개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체군에는 총 대립 유전자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대립 유전자의 수를 물어보게 된다면 이 개체 수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2를 곱해줘서 24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왜 2를 곱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요, 한 쌍으로 존재해요. 각각의 개체들마다 이렇게 두 개씩 한 쌍으로 존재한다. 상동염색체가 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도 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체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대립 유전자 수 전체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유전자형 별로 나와 있으니까 라지A, 라지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A, 스몰 A가 있고요. 스몰 A, 스몰 A가 있는데 이 라지A하고 스몰 A, 라지A하고 스몰 A에서 이 우열 관계가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고 우열이 불분명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우선 여기 라지A, 라지A의 개체수를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라지A의 개체수를 라지A, 라지A로 써져 있는 애들의 개체수를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라지A, 스몰 A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면 둘, 그 다음에 다섯, 넷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다섯이 아니라 여섯이죠. 쌤이 하나 덜 셌는데 여섯 해가지고 총 12 개체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A의 빈도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몰 A의 빈도를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빈도는 상대적인 이 대립 유전자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립 유전자의 수 얼마였어요? 24분의 라지 A의 대립 유전자 수를 계산해주면 라지 A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A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2 더하기 6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 수가 둘이라는 것이니까 여기에는요, 라지 A의 개체 수는, 라지 A의 수는 2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 자, 여기에는 이 유전자형에는 라지 A가 하나 있으니까 6 곱하기 1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6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24분의 4 더하기 6이니까 10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치? 자, 이때 이 라지 A하고 스몰 A의 빈도의 합, P하고 Q의 빈도의 합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Q의 빈도는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죠? 24분의 14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스몰 A의 빈도는 여기에서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24가 전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자, 스몰 A, 스몰 A인 개체가 4니까, 개체 수가 4니까, 여기에다가 스몰 A의 수가 2개씩 갖는다, 2를 곱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스몰 A가 하나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A인 개체는 6이니까, 6에다가 1만 곱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6이다. 그러면은 8 더하기 6이니까 14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24분의 24가 나와서 1이 나온다. 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라지 A의 빈도하고 스몰 A의 빈도가 이렇게 정해,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요 라지 A의 빈도하고 스몰 A의 빈도가 변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로 가서 세대가 이렇게 지날수록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화가 일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즉 세대가 거듭되어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유전자형의 빈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유전적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유전적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 존재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가상의 집단입니다. 그 집단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멘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멘델 집단의 조건은 이 네 가지를 다 외우기보다는 특성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답형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어떤 거를 빈칸으로 넣고 문제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우선 충분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의 개체 사이에서 무작위적인 교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랜덤으로 교배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나 집단 사이의 유전자 흐름, 자연 선택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 돌연변이,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 자연 선택, 조금 이따 볼 유전적 부동,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에요. 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 개체들의 생존력과 생식력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멘델 집단은 어떠한 집단이냐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상의 집단이다 라는 것이고, 진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대립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변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되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자손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구해라. 그 다음에 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구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자, 이제 여기에서 다음 세대에서 이러한 빈도를 가진 애들에서 다음 세대에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자손에 라지 A, 라지 A인 개체가 나올 수 있고요. 라지 A, 스몰 A인 개체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인 개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의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지 A의 빈도가 P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얘는 P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라지 A, 스몰 A의 빈도는 EPQ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스몰 A, 스몰 A의 빈도는 Q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되는 멘델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A의 빈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A의 빈도를 보게 된다면, 자, A의 빈도는 P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면 PQ를 더해줘야 되죠. 여기에서 EPQ 중에 A의 빈도는
PQ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P로 묶게 된다면 P 플러스 Q 이렇게 될 것이고 이 P 플러스 Q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P가 나오죠. 아, 그래서 맨델 집단에서 A의 빈도는 P로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A의 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Q제곱 더하기 PQ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를 Q로 묶고 P 플러스 Q 하면은 마찬가지로 Q가 나오면서 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문제들은 쌤이 이제 빈출픽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멘델 집단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는요, 우리 이 진화가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로는 진화가 일어나게 되고 있고요. 진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돌연변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요.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는 것인데 뭐 방사선이라든지 또는 화학 물질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립 유전자가 바뀌는 겁니다. DNA 염기 서열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없던 애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A밖에 없었는데 B라는 애들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돌연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얘네들의 이제 숫자는 적잖아요. 근데 어떠한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더 잘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바로 돌연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부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얘네들 이제 자손을 낳을 때요. 이제 얘네들은 무작위적으로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주게 되죠. 그러면 무작위적으로 선택해서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전적 부동의 개념이 되는 것인데 이 부동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뜰 뿌자의 동자에서 둥둥 뜬다. 그래서 얘네들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병목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우연한 사건, 뭐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사냥으로 남획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과정에 의해서 개체수가 급감할 때 개체수가 만약에 급감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환경에서 뭔가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게 아니죠. 그러한 방향성 없이 개체수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거 이거를 병목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병목이 어때요, 여러분들? 쌤이 병을 조금 눕혀서 그려보면요. 요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좁아진 것처럼 개체수가 급감해지게 된다면 여기에 있었던 유전자 풀의 빈도와 여기 이 병을 통과한 즉 개체수가 급감한 후에 유전자 풀의 빈도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병목 효과고 유전적 부동의 한 예시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창시자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일부 개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섬에서 창시자 역할을 하면서 얘네들이 새롭게 여기에서 개체군을 이뤘대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전에 있는 것과 그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창시자 효과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유전적 부동에 해당이 돼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는데 그 개체들 중에서 어떤 형질이 환경에 더 유리한 형질이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개체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고 얘네들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유전자 풀이 변화하게 된다.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에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은 어떠한 거냐면요. 유전자 흐름은 앞서 본 거와 다르게 두 집단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두 집단이 원래는 장벽에 의해서
얘네들이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장벽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없어지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생태 통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의 흐름이 생기게 된다면 각각의 집단에 없었던 유전자가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 빈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아,

그러면서 유전자 풀이 변화가 될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풀이 변한다라는 것은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다라는 것이었으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진화의 요인이 된다.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요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은 종분화예요, 여러분들. 종분화 개념 중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분화는 말 그대로 종이 분화된다라는 내용인데요. 한 종에 속해 있던 두 집단 사이에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난다라는 건 서로 교배가 불가하거나 또는 교배가 되더라도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생식적 격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면 얘네들은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리적 격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지리적 격리, 강이나 산맥, 협곡,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지리적으로 격리가 됐대요. 그러면 각 집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자 풀의 독립적인 진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뭐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연 선택이 나타나기도 하고 등등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독립적으로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리적 격리가 소멸됐어. 예를 들면 산맥이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섞일 수 있지만 얘네들이 이미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른 종이 된다. 다른 종이 되면서 종분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종분화의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리적 격리가 나타나게 돼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서 종분화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은 크게 없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얘네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쌤이랑 빈출픽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생물 진화의 증거들 비교하는 내용 볼게요. 첫 번째로, 그림 가는 박쥐의 날개, 사자의 앞다리, 사람의 팔. 그 다음에 나는요, 박쥐의 날개, 곤충의 날개를 각각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래요. 이 중에 가와나는 상동형질, 과 상사형질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는요, 그 척추동물에서 박쥐의 날개, 사자의 앞다리, 사람의 팔, 그것이 비교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 그러면 얘네들은 바로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발생기원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얘네들 팔이라든지 앞다리, 날개는요, 형태랑 기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형태나 기능이 다른 거. 이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상동기관, 상동형질 또는 기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상사기관, 상사형질이 될 텐데, 얘는 상동형질과 반대로 얘네들 발생기원은 달라요. 근데 이제 비슷한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기능하고 형태가 유사해지는 거.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발생기원은 다르다라는 거. 발생기원은 다른데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증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냐면 생물 진화의 증거 중에서 바로 비교해부학적 증거였습니다. 비교해부학적. 자, 보기 기억 볼게요. 가를 통해 척추동물은 공통조상에서 다양하게 진화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척추동물들이 얘네들인데 공통조상에서 다양하게 진화하였다라는 것이 상동기관의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나는 상사형질의 예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가와나는 모두 생물 진화의 증거 중 화석상의 증거? 아니에요. 화석상의 증거하면 우리가 봤었던 고래 화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얘는 틀린 것이다 라고 고를 수 있겠고요. 플러스 보기로 가서, 사람의 팔과 사자의 앞다리는 해부학적 구조와 발생 기원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팔과 사자의 앞다리, 이게 해부학적 구조랑 발생 기원이 같다라고, 상동기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 사자, 박쥐가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사한 형질을 갖도록 진화한 결과?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사한 형질을 갖도록 진화한 것이 바로
상사기관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상동기관의 예니까 틀린 거지. 틀렸다라는 것이고. 다음 비읍. 나를 통하여 박쥐와 곤충이 공통조상으로부터 날개형질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 날개형질을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가요? 아니죠. 얘네들 발생기원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X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빈출픽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분류에 대한 내용이랑 함께 나와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 같이 들어가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표는 생물의 진화 증거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와나는 생물 지리학적 증거와 진화 발생학적 증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예시를 보면요. 대합과 갯지렁이는 모두 담윤자 유생시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담윤자를 트로코포라라고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생물지리학적 증거는 아닐 거잖아요. 얘가 바로 진화발생학적 증거입니다. 그러면 대합하고 갯지렁이 기억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건데 대합은 연체동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갯지렁이는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편연환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편형, 연체, 환영동물은 바로 촉수, 담윤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기 이 담윤이 여기처럼 담윤자 유생시기를 갖는 애들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얘네들은 진화 발생학적인 증거가 된다. 얘네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에 왔을 것이다 라는 증거로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생물지리학적 증거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기 기억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생물지리학적 증거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진화발생학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 A와 B는 모두 탈피동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탈피동물, 쌤이 탈, 뭐라 그랬어? 선, 절이라고 얘기했었죠? 선형동물과 절지동물이 탈피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속한 애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X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코알라와 같은 유대류는 대부분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코알라, 아까 봤었던 우리 캥거루 이런 애들이 유대류예요. 태반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새끼를 주머니에 이제 키우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식을 한대요. 이거는 생물지리학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얘네들이 지리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나면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 디귿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플러스 보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 배아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특징을 통해 척추동물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의 예에 해당한다라고 했거든요. 쌤이 진화발생학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의 배아가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었던 내용이니까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 협곡의 남쪽과 북쪽에는 서로 다른 종의 영양 다람쥐가 살고 있대요. 이것은 나의 예에 해당이 된다라고 됐어. 그랜드 캐니언에 협곡이 생기면서 이 영양 다람쥐가 나뉘게 된 거예요.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고 종분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생물지리학적 증거의 예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둘 다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하디바인베르크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아시아 무당벌레 집단에서 날개무늬 표현형과 유전자형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날개무늬는 상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S와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이 집단의 개체수, 쌤이 N이라고 표현할게요. 개체수는 만마리래요. 하나, 둘, 셋, 만마리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체수가 검은 반점인 애가 8100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검은 테두리 안 나와 있어요, 개체수. 근데 얘를 잘 보면요. 검은 반점과 검은 테두리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열 관계에서 이 검은 반점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S겠죠? 지금 S, S일 때 검은 반점 나타났으니까 AA일 때 검은 테두리 나타났으니까 A가 검은 테두리 유전자일 거예요. 얘네들의 우열관계가 명확해서 만약에 S가 A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한다면

2형 접합성으로. 이렇게 대립유전자를 각각 가지고 있을 때 2형 접합성이라고요. 2형 접합성일 때 얘는 검은 반점이 나타났어야 돼요. S가 우성이라면. 그치? 반점이 우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가 그, 반대로, 검은 테두리 유전자가 검은 반점에 대해서 우성이 된다면, 이번에는 검은 테두리가, 테두리라는 형질이 우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SA일 때 둘 다 나타났으니까 얘네들의 우열은 어떻다?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 디귿에서 이 S하고 A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얘는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개체수 기억 니은을 구해서 니은을 구하고요. A의 빈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립유전자의 빈도는 어떻게 구할지, 개체수는 어떻게 구할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S의 빈도를 우리 P라고 넣어봅시다. 그 다음 이 검은 테두리 유전자의 빈도를 Q라고 한번 쌤이 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S의 빈도, 자, 이 유전자형 SS의 빈도는 얼마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SS의 빈도는 개체수가 8100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P제곱이 될 것이고, 전체 만 중에 개체수 8100이니까 만 중에 8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자, 그럼 얘는 약분하면 100분의 81이니까 0.8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P제곱이 0.81이니까 P는 얼마가 된다? 0.9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S는, S의 빈도인 P는 0.9, A의 빈도인 Q는 1에서 0.9를 빼주면 되죠.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러면은 0.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0.1이라는 것은 이 AA의 그 빈도가 어떻게 될 거냐면 Q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Q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만분의 니은 개체수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Q제곱이 이제 0.01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가 만이죠. 만분의 얼마가 0.01이 될 수 있어요? 니은이 100일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니은의 값이 100이다. 그러면 전체 개체수는 만이라고 했으니까 만에서 8200을 빼게 된다면 기억의 값은 얼마가 된다? 180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집단에서 A의 빈도는 0.1이다 라고 했으니까 A의 빈도 0.1 맞습니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고, 니은분의 기억이 9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니은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1800이니까 얘는 18이 나와야 됐네요. 9라고 했으니까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빈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 가장 기초적인 문제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 보시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확률을 구하는 문제까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동물종 피의 집단 1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집단 1은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고, 그 다음에 1에서 암컷과 수컷의 개체수는 같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피의 몸색은 상염색체에 있는 회색몸 대립유전자 A와, 이게 회색몸이래요. 그리고 검은색몸 대립유전자 A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때 A는 A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아, 회색이 우성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1에서 A를 가진 개체들을 합쳐서 구한 A의 빈도는 17분의 10이다. 자,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A를 가진 개체들을 합친대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우리가 빈도로 한번 생각해보면 A의 빈도를 내가 P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A스타의 빈도를 Q라고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를 가진 개체들을 합친다라고 했으니까 A를 가진 개체들은 누가 돼요? P제곱. 그 다음에 이제 AA스타인 애들은 EPQ. 이렇게 되겠죠. P제곱 플러스 EPQ. 그랬을 때 A의 빈도를 구하게 된다면 얘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는 이제 P제곱에다가 EPQ 중에 P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분모와 분자를 각각 P로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P 플러스 EQ가 될 것이고, 자, 얘는 P로 묶으면 P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P 플러스 Q가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에서 1이 되고 P를 이렇게 지우게 된다면 얘는 P 플러스 Q 플러스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기억에서 A 스타의 빈도분의 A의 빈도는 3분의 7이다. 자, A 스타의 빈도가 Q였고요. 0.7이었고, A의 빈도는 0.3이었으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뒤바뀌었죠? 7분의 3으로 바꿔야 되니까, 틀렸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색몸 개체수는 검은색몸 개체수보다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빈도가 높으니까 개체수도 많겠지.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줘야 되는 것인데, 자, 회색몸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선 개체수는 전체 개체수를 빈도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색몸의 빈도를 구하게 된다면 회색몸은 P제곱 플러스 EPQ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 값이 이 P가 0.3의 두 배니까 0.09가 될 거고요. EPQ는 0.4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이 값은 0.51 될 테니까 얘는 0.51n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또는요, 여러분들 어차피 p제곱 플러스 epq 더하기 q제곱이 p 더하기 q의 제곱이니까 1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 값은요, 1-q제곱과 똑같겠죠. 그러면 얘가 0.49니까 1에서 0.49 빼면 0.51좀더 쉽게 나올 수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51n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 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열성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q제곱이 빈도가 될 것이고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q제곱 아까 계산했지만 0.49n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개체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0.51n과 0.49n 중에 누가 더 커요? n은 어차피 개체수가 똑같을 테니까 0.51n이 큰 거고, 회색몸의 개체수가 검은색몸 개체수보다 많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디귿으로 가봅시다. 유전자 형이 AA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암컷이 이미의 수컷과 교배하여 자손 F1을 낳을 때이 F1이 검은색 몸일 확률, 이걸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암컷이 있고요, 수컷이 있대요. 근데 암컷의 유전자형이 AA스타랍니다. 그 다음에 수컷은 두 개의 유전자로 결정이 될 것인데 이미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건지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이 자손에서 자손이 F1인데 F1이 검은색 몸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참, 검은색 몸에 유전자형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두개 아니죠. 검은색 몸은 열성이기 때문에 얘는 A스타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가 AA스타에서 하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수컷의 두 유전자 중에서 하나를 받아서 A스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암컷이 AA스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A스타를 줄 확률 얼마야?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다. 곱하기, 자, 여기 지금 이미의 유전자형을 갖는 애들 중에서 A스타를 줄 확률은 전체에서 A스타를 뽑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A스타의 유전자 빈도와 똑같다. 그러니까 10분의 7이 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분의 7이 된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회색 몸을 구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해볼까요? 회색몸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걸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회색몸이니까 얘는 AA도 되고 AA스타도 되니까 각자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더한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좋지만 우리 시험 문제 풀땐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이 회색몸일 것은 뭐예요? 여집합으로 계산해야죠. 1에서 검은색 몸일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20분의 7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1에서 20분의 7을 빼주게 된다면 20분의 1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하디바인베르크 평행과 관련된 문제 두 문제도 풀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진화의 요인과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진화 요인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ABC는 병목 효과, 자연 선택, 창시자 효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래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아, 그러면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창시자 역할을 했죠.

있다. 아, 그러면 A는 창시자 효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를 한대요.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병목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C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 선택되겠네요. 자, 보기 기억해서 A는 창시자 효과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이고, 니은 B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A하고 B, 창시자 효과와 병목 효과가 모두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에 개체에서 사용하는 형질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형질은 퇴화한다. 이거는 라마르크가 말한 용불용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의 예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쌤이랑 플러스 보기를 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가나다라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한번 찾아봐라. 지금 유전자풀의 변화 요인을 매칭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요 그림은 방사성 화학 물질 요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뭐죠? 돌연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는요, 이렇게 병의 목이 좁아지듯이 개체 수가 급감한다라는 걸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병목 효과. 이 병목 효과는 유전적 부동에 해당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단은요,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는 잘 살아남는데 얘네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특정 형질은 살아남지 못했다. 환경의 적응력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단은 자연 선택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요, 이제 어떠한 지역에 새로운 유전자들이 이입이 됐대요. 새로운 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유전자들이 나타나게 됐으니까 이거는 유전자 흐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라를 골라놓고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 리을에서 가나다라는 모두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맞죠? 유전자풀의 변화 요인이니까 맞는 것이고, 가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돌연변이는 유전적 부동의 현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비읍, 인간의 남획으로 인한 북방코끼리 물범, 바다표범 집단의 유전자풀의 변화래요. 자, 인간의 남획으로 얘네들의 개체수가 급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죠. 환경에 유리한 개체들이 살아남은 자연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죠? 바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때 그 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현상이니까 병목 효과, 나의 예에 해당한다라고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고, 다음 문제 15번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종분화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분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개통수랑 이렇게 같이 단원 통합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종 A가 2회의 종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종 B와 종 C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이때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개통수 ABC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고, ABC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A와 B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골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A가 섬의 분리로 이렇게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리적 격리가 일어난 거죠. 지리적 격리가 일어난 다음에 또한번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서 얘네들이 다른 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 지리적 격리가 생식적 격리로 이어져서 종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A에서 이제 AB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C가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이 C하고 가장 유형 관계가 가까운 애를 누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분화한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기억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B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은 A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죠? 틀렸고. 니은, A는 C와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생식적으로 격리되어져 있다라는 말이 바로 다른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ABC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다라고 주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지리적 격리는 종분화가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종분화가 일어나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지리적 격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격리도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플러스 보기로 가서요. A와 C의 유전자 풀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얘네들

한쪽이니까 유전자 풀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치? 유전자 풀은 서로 다르다, 맞다라고 골라주셔야 되겠고, A와 C의 유형관계는 B와 C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라고 했어요. 개통 해석이죠? A와 C의 유형관계는 B와 C의 유형관계보다 더 멀어요. B와 C가 더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핀출픽 7번. 문제 간단한데,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까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같은 종으로 구성된 세균 집단 피의 진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항생제 X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X를 사용했더니 이제 특정 환경에서 이 항생제 X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더잘 살아남아. 그러면 항생제 X에 지속적인 사용을 받더니 얘네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죠. 아, 자연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어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어떤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있는 세균이 나타나는데 이 세균을 다제 내성균이라고 한대요. 자, 보기 기억해서 돌연변이는 유전자 풀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한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했고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페니실린. 이거는 항생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맞고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비의 출현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이러한 내성균이 나타나게 되고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랑 7개의 픽 문제까지 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강 남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이제 6단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늘생윤 만점러들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요특강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너무 잘 들어오셨고요. 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제가 준비한 초보컬의 강의로 여러분들 초집중하시고 초효율의 효과를 내주시게요. 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단어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으로 들어가요. 평화와 공존의 윤리 파트이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지구촌 평화 윤리의 앞부분까지 그래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짚어보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교재 잘 챙겨주시고 자료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언제나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공부하느라고 아 답답하다 이거 언제 끝나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기울이는 노력은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는 것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고 오늘 조금 고생스러운 것이 어찌 보면 그때 내가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해볼까요? 키리노트 준비해 주시고 부연 설명 드리는 거 잘 체크해 주시기 약속. 그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중에서도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부분을 먼저 갈게요.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소통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상가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에 전제가 되는 것부터 빨리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그 전제는 바로 갈등 문제입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집단들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죠.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부정적인 영향,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더욱 분열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기도 됩니다. 그러면 갈등의 역기능에 우린 주목하게 되죠.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들 사이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교두보가 된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에는 역기능만 있다라기보다는 순기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내용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먼저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 문항에서 이 갈등 소재 자체로 딥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수능특강에는 문화가 된 것이 있으니 학교 수업에서 다루셨다면 짚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런 갈등의 순기능, 역기능을 모두 균형 있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좋아요. 그러면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순기능이 되려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해야 되죠? 네, 바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통이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 인식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죠. 나랑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또 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타인이나 다른 집단들과의 갈등을 줄인다는 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소통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에게서도 이러한 소통을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상적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불교 사상가 원효입니다. 불교 혹은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원효를 이해하면 꼭 원효라는 그 단어 자체 사상가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불교의 큰 맥락에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의 이론에 대한 접근으로 첫 번째는 귀, 일심, 원, 요익, 중생 키워드는 일심으로 잡았습니다. 본래의 청정한 마음인 일심으로 돌아가서 널리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불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불성이 있다고 하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깨달음의 근거예요. 그 불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부처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종파들 간의 대립과 이견 자체보다는
우린 모두 그런 불성에 근거하여 깨달음의 경지로 가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의 공통점, 그리고 중생, 즉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에서 중생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더 소중한 가치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 일심원 유익 중생의 정의까지 정확하게 넣어놨는데 이걸 토대로 보면 바로 다음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일심인 거고 불성인 거고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한 종파들 사이에 이론적인 대립이 있거나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 다툼, 쟁을 보다 높은 관점에서 조화, 화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더 높은 관점에서는 소통과 높은 차원의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화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 혹은 다른 집단들 간의 갈등이 나타났을 때 더 높은 관점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본질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소통의 열쇠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점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내용을 그의 표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서 고집하는 태도, 이건 좀 버리고 하나의 마음, 일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토대로 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원융회통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쟁점을 화합하는 것,

이때 화합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입장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말한 대로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특수적이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 자체에 머물기보다는 대승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융합하고 융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융이라는 말, 원융의 이 융이 나오기 때문에 융합, 융화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니까 이 풀어 쓰는 문장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원효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입장을 포용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에서 좀더 본질적이고 높은 차원의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라는 시사점. 다음, 유교의 공자로 갑니다. 공자에게서는 이 부분이 유명하고 시험으로도 출제가 되었는데, 키워드, 화, 이, 부, 동입니다. 이 화, 이, 부, 동은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하다 라고 하는 걸 줄여서 화이부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군자와 소인을 그 특징을 대비시키면서 군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켜야 되는 도덕 원칙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인은요, 내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원칙을 버린 채 남과 같아지는 데만 급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과의 조화가 중요할 순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소신까지 버린 채 조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저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급급하는,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것마저 버리는 태도가 될수 있지만, 군자들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절대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고수하면서도 타인들과 조화를 잘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교의 입장, 공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도덕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고수하는 그들의 중요한 관점을 토대로 건강한 조화, 좀더 긍정적인 조화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의 화이부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좀더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를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윤리에서 중요한 학자이고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담론윤리라고 우리가 접근하는데요. 담론윤리의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바를 들어보면, 아,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은근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의들과 언어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꽤 까다로운 사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녹여서 출제하실 수도 있고, 하나하나 짚어서 깐깐하게 출제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 학교 선생님에게 달렸어요. 수업 잘 들으신 거 토대로 한번 그 성향을 체크해 보세요. 그럼 저는 어디에 맞출까요? 후자에 맞춰야죠. 여러분들 쌤께서 이걸 중요하게 좀 어렵게 다루셨을지라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게 정리해 보면,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짚어볼 것은 이때 담론, 이상적인 담화 상황을 위한 규칙입니다. 첫 번째,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자체가 선택지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둘째, 누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그대로 선지에 나왔습니다. 쪼개서요. 이 이상적인 담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져와서 나의 욕망들, 내가 희망하는 바들, 나의 주관들, 나의 생각들을 이 안에서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든,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자, 검증되지 않은 건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일단 붙여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해요. 이렇게 문장으로 읽으면 호로록 읽히잖아요. 이걸 선지로 쓰면 이상적인 담론 상황에서는 자신의 희망과 욕구를 표출할 수 있다. 라고 만약에 선지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보죠. 아, 그렇지.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얘기하려고 왔는데 나만의 희망과 욕구를 표출한다? 그거 상당히 이기적인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버마스의 논의대로 보자면 내가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거, 희망하고 욕구하는 것을 이 담론의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셋째, 어떤 담론의 참가자도 담론의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위의 첫째와 둘째에서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외적인 차원의 어떤 권력 혹은 뭐 경제적인 힘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담론을 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담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방해를 받는다. 그럼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버마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담론윤리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이 결론이 이 담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돼야 돼요. 여기서도 호로록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이게 오진술로 다수로 잘 나와요. 그저 다수가 합의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담론, 건강한 담론을 거쳐서 서로 주관적인 상호 의사소통, 여기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버마스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버마스에 대한 내용을 뒤에 문제로도 준비했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또 보완하면서 정리를 해봐요. 그럼 이제 이 소통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 이거 현실 문제 적용해보자. 우리나라의 문제 적용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남과 북이 오랫동안 갈등 상황에 있네.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여러 번 재확인을 해왔네. 아, 남과 북의 소통, 갈등 해결을 위해서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되겠네. 라는 게 지금 이 소재야. 민족 통합 가보겠습니다. 민족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한 대로 이러한 논의에서 필수적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인데 이 통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단정 지을 수 없고 결론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이에요. 먼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나 반대하는데? 왜 꼭? 굳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아,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점점점점 따라 나오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요소가 통일의 반대 의견이에요. 먼저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통해 통일된 체제와 국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오랜 동안 이루었었던 분단 상황에서 나타났었던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 수 있다.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다. 또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군사 도발 등 위협적인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북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심리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평가. 또한 통일에는 돈이 들지 않냐.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담이 아마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질 것이며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제적 큰 위기를 가져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 또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그 북한 주민이나 혹은 뭐 남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뭐 실업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정치 군사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은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항으로 출제될 때는 좀 더 중요하게 말하자면 문항에서의 포커싱,
부제로가 아니라 포커싱이 맞추는 걸로는 이 부분이 들어가서 여기에 초성 힌트를 들어왔는데요. 먼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봅시다. 이산가족은 오랫동안 이런 분단의 이유로 서로 헤어져 살아오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걸 해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린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단의 상황이 지속되는 건 하나의 민족인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저해하는 것이니 통일을 통해 시급히 이 동질성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당위적이겠습니다. 라는 입장. 또 우리가 이렇게 분단 상황에 있으면서 수많은 군사비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전쟁 공포를 떨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주변 들국까지도 진정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으려면 이 전쟁 공포로부터 해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분단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 입니다. 그럼 이 전쟁 공포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잠깐 발언 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단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아마 그 대신 복지 혜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분단 상황을 종식시켜야 된다. 또한 북한의 다양한 북한 주민에게서 나타나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인권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해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러한 통일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우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것이 방금 이야기했었던 통일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예요. 이 부분을 찬성 입장에서도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려면 통일 비용에 대한 이러한 다각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분단 상황을 유지하느라고 드리는 비용, 즉 분단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때 유형과 무형의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유형의 비용으로는 대표적으로 군사비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었던 군사비. 이것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군사비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있어 왔겠죠. 그러니 유형의 군사비도 분담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산가족들의 오래된 고통 혹은 외부 나라들을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여전히 전쟁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불안한 나라야. 그래서 투자할 수 없어와 같이 타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외교에서 버려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형적인 요소에서도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부담을 지불하고 있다. 그 부담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 혹은 무형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단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고 그것은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이 분단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 위한 비용인 거니까요. 통일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이 소모적인 비용을 오히려 통일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투자적인 성격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설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분단 상황을 넘어서서 통일로 가려면 통일 비용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짚어보자면 다양한 분야의 통일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나의 통일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의 분야의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앞에 말한 분담 비용에 비하자면 투자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때 투자한 비용은 통일된 국가에서 살아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누리게 될 혜택과 연결되고 그 기초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점 때문에 투자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
통일된 체제를 만드는데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분단 비용, 우리가 분단 상태를 유지해오는 동안 계속 들어왔었던 그 지속적인 비용에 비하자면, 그것에 비하자면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통일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통일 편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앞에서 말했던 유무형의 부담과 비용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의 반대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위상을 갖고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보상과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일과 편익입니다. 이건 통일 이후에 당연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통일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 소재가 기본적으로 하나 꼭 필수적이에요. 이건 아마 통합사에도 기본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통일 비용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런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거든요. 방법에 대한 관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도 볼수 있거든요. 이거 하셨다면 한번 챙겨보세요. 통일이라는 거,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린 분단 상태 유지해 왔으니까 두 체제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빨리 통일을 결정해서 통일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빠른 결단과 통합을 이룰 것. 그것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이후에 남는 문제들은 그 이후에 서서히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하자면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이 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체제를 통일하는 것. 군사적으로도 통일하는 것. 이러한 외형적인, 형식적인 면에 통일을 빨리 구축하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급진적인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너무 오랫동안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이질감이 있어요. 다른 통일된 국가들을 보세요. 그 나라를 분단되어 있다가 통일한 다음에 그런 심리적인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회 갈등 요소로 심각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자면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 단계에 먼저 정치 군사가 아닌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교류로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가까워진 토대 위에 단계적인 관점으로 통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진적인 통일에 대한 접근법과는 또 다른 단계적 통일에 대한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이두 구도를 학교 수업에서 했다면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내용 중에 먼저 소통 부분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하버마스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했거든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하버마스가 행위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할 때 행위의 근거, 타당성에 기반해서 행위를 결정지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인 준수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부작용, 모든 사람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저희 모든 사람에 의해 수용되고 동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합리적 의사소통에서의 요건과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제시문을 통해 하버마스야라고 이름 쓰고 선지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체크해드리고 선지 가볼게요. 기업원.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와, 반갑죠? 자신의 생각, 희망, 욕구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 우리 짚어봤네요. 맞는 진술. 니은범. 담론 참여자들은 대다수의 동의를 통해서 보편 타당한 규범을 도출해야 된다. 맞는 말 같죠? 조심해야 돼요. 뭐 때문에 조심해야 되느냐? 대다수의 동의. 위에 이야기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돼야 된다는 건 대다수의 동의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점을 이미 제시문에서 선지에 암시를 준 거예요. 대다수의 동의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니은을 빼내시는 게 관건이 됩니다. 이건 평가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온 포인트예요. 디귿번. 담론 참여자들은 타인의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담론으로 붙일 수 있고 타인의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담론에 붙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디귿번 맞는 선지고요. 릴번. 도덕 규범의 도출 과정에서 규범 진술로 인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 이 도출 과정에서 규범 준수로 인한 결과 어떨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모두 다 고려해보고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딜이 들어가는 선지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마스는 꼭 한번 문항으로 복습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가볼게요. 평화와 공존의 윤리 대단원 중에서 소통 단원을 마치고 지구촌 평화로 가보겠습니다. 소통이 이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걸 알았어요. 또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개인들 사이, 집단들 사이, 남과 북 차원뿐만 아니라 지구촌으로 확대해서 평화를 실현하는 그 길을 찾아가 보자는 단원입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건 우리 그러면 이 세계에서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부터가 그 시발점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들을 한번 이론적으로 짚어볼까요? 입니다. 그 이론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주의고 하나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이두 관점 중에 현실주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러한 관점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이 모여있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국가, 그런 국가가 모여있는 국제관계로 확장되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먼저 현실주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런 인간관을 토대로 국가도 역시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이기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도 타국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 달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국제관계로 가다 보면 하나의 개별 국가 차원과는 다르게 각자의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 중앙 권위가 있기 힘들다. 마치 무정부적인 상태와 같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국제관계예요. 아무리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 있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단위 국가, 개별 국가에서는 정부가 강제력을 발휘해서 이런 이기적인 충돌이나 갈등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국가들이 모여 있는 국제관계로 가게 되면 그런 단위 개별 국가가 갖고 있는 강제력, 구속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정부적 상태와 같은 국제관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정부적인 상태 안에서 개별 국가들은 뭘 추구하게 되느냐? 자국의 이익, 생존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된다라고 봐요. 정말 그럴 것도 같은 게 지금 뭐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정말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냉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안에서 여러 대의 명분, 도덕적인 명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자국의 이익이 되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 국가가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첨예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타국은 위험 요소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자국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우월한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권력, 힘,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 권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어하거나 상대방 국가를 지배를 할수 있는 만큼의 나의 힘을 확보한 상태여야 내 이익이라고 하는 건 자국의 이익을, 자국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이 도출되게 된 데에는 자, 여기부터는 제가 학술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런 현실주의적인 관점이 대두되게 된 과정이나 이론적인 근거들을 모겐소 문항이 워낙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때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여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큰 흐름으로요.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순 없죠. 집단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단에 소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존속은 나의 생존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두고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집단의 존속,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정체는 무엇일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그건 바로 국가 단위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더더욱 국가 중심의 안보, 또 영토, 국민, 주권 등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국가들이 대립하면서 상대방의 국가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권력 경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갈등이 발생해도 그것을 통제할 상위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적인 상태와 같으니, 그럼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 문제를 억지, 전쟁의 억지를 할수 있을까? 좀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법은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대표적인 방법을 넣었는데요. 키워드, 맨 앞줄에 나와 있는 이두 단어예요. 뭘것 같아요? 힘, 맞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각 국가들이 자국이 우월하고 확실한 권력, 힘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방 국가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의 국가는 위협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때 중요한 건 도덕 자체보다는 힘인 거예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면 갈등의 억지, 전쟁의 억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큰 제목을 써놓긴 했지만 현실주의에는 이 서술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전쟁을, 갈등을 예방 또는 억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타국과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힘을 가진 상태,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그각 국가가 가진 힘이 비슷한 상태가 되면 함부로 서로에게 도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 상태나 극단으로 치닫는 전쟁 상태를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 국가가 상대방의 국가에 비해서 힘이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그 세력 균형이 되지 않고 불균형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더 약해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국가에서는 그 상대방의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세력 불균형에 있는 거죠. 그러니 해법은 세력 균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힘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의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한 국가나 국가 연합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국가가 연합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저 상대방 국가가 그 권력이 힘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위험 요소가 될거 아닙니까? 주변 국가들이 연합을 통해서 그 국가를 견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연합이 상대방의 강력한 국가를 또 제재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이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이런 갈등 상황이 억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힘의 균형, 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현실주의 하면 모겐소가 대표죠. 그래서 모겐소에게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된 것인데 이런 모겐소의 입장을 마지막 단원에 있다 보니까 좀 급하게 공부하고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조금 까다롭게 내면 그 까다로운 포인트에 많이들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까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내용들로 연결이 될수 있는데, 분쟁을 억제하고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력 균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때 자국이 자체적으로 국력을 증진하는 것부터 방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자국이 힘이 세지는 것이 상대방이 만약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 대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국력이 증진되었을 때 세력 균형을 이룸으로써 갈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동맹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전쟁이라는 것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만 봐두시면 좋겠어요. 예방전쟁이라는 것이 제시되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압박 차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를 위협하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 그 국가가 더큰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접근하는 거예요. 그더큰 갈등 상황이 되는 것에 비하자면 예방적 차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전쟁, 군사적인 압박. 이건 현실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군사적인 압박의 다양한 형태들. 또한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의 압박도 가능하죠. 그걸 경제 제재로 접근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런 방법도 제안해요. 그 위협적인 국가와 그 국가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다면 그 국가와 타협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경제적이고 뭐 정치적인 방법, 외교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타협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력균형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 교육과정이나 교재들에서 보통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세력균형에 대해서까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종종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역시도 이 학문적인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보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라라고 말씀드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참고해 주세요.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외에 어떤 관점이 있다 그랬죠? 이상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상주의적인 관점도 인간과 그들이 모인 국가와 그들이 모인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쭉 연결을 시켜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상주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능력으로 개개인들 사이에 발생되는 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그런 인간들이 모인 국가, 그런 국가가 모인 국제 관계에서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또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타국에 대한 존중이 전제로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국가들 사이에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냐? 있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분명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며 국가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애초에 잘못된 제도들로 인해서 그런 무지나 오해가 증폭되고 그것이 갈등 상황으로 크게 유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법이 있다.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면 국가,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한 전제대로 국가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 이성적인 대화를 통로로 하여 협력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차원, 여론의 형성, 법률,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갈등 양산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평화를 시도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문항으로 나올 때는 앞에 모겐소 자체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모겐소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갑거울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때로는 좀더 특정을 지어보자면, 모겐소와 칸트가 바라본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좀 대비하면서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한 내용들은 딱 여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갈등 그리고 칸트 이야기로 이어갈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이어서 보시면 더더욱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갈등의 평화 이야기를 짚어볼게요. 갈등은 평화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실히 짚어둬야 돼. 그 폭력이라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침해하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거든. 그렇다면 이런 폭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직접적인 차원의 폭력으로 전쟁, 테러, 범죄 등에 해당되고, 반면 간접적인 차원의 폭력도 간과해선 안 돼. 간접적인 폭력은 또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폭력이 일어날 수 있어.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건 정치나 경제에서 나타나는 억압과 착취 형태들. 그래서 만약 그 사회 제도나 구조가 부정의하다면 이런 폭력이 양산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사회의 사상, 종교, 예술,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이러한 폭력의 양상들을 정당화시키는 형태의 폭력이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건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이 구조적인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꼭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폭력의 삼각형 모델이라고 해서 어떠한 꼭지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 일어나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확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폭력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해서 그럼 먼저 우리가 평화를 실현하려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져야 돼. 직접적 폭력이 없는 거니까 그건 소극적 차원의 평화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간접적인 차원의 폭력까지 제거해야 되거든? 그것을 적극적 차원의 평화라고 해서 이 단계까지 가줘야 돼. 소극적 차원의 평화에서 적극적 차원의 평화까지 가줘야 돼. 그러니 위에 말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폭력도 해소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래서 이전에 국가적인 차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논의가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인간들이 이런 평화로운 상태에서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 안보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돼. 라는 것이 갈등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두고 오늘 했었던 내용 중에 지금 이 갈등이요. 이 문항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폭력은 해를 끼치고자 하는 개인적 의도에 의한 직접적 물리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그럴 수 있었던 것과 그런 것의 차이를 유발해서 인간의 실현을 저지시키는 비의도적, 간접적, 집합적인 계기. 그래서 구조의 요소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실현을 실현하는 인간의 실현, 인간 안보의 차원까지도 우리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접근하려는 갈등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억번

0: 넓혀야 된다. 맞지 않는 거죠. 인간의 실현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인간의 실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인간안보 차원으로 가는 거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리을번도 맞지 않는 선지가 돼요. 정답은 기역, 니은 들어가는 1번이 이렇게 정답 되죠. 그래서 갈퉁의 사상을 읽으면 굉장히 잘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데 또 문항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계 평화에 관련된 문항을 해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칸트부터 시작해 보면서 해외 원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잘 복습하시고 꼭 득점해가지고 오세요.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4강이고요.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자,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내용, 개념의 마스터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허블의 외부 은하 분류죠. 허블이 이렇게 외부 은하를 분류한 기준은 뭐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광선 영상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 아셨죠? 형태를 가지고 공모양이에요? 나선팔이 있어요? 규칙성이 없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아셨죠? 공모양이면 타원 은하, 나선팔이 있으면 나선 은하,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럼 불규칙 은하. 아셨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은하들을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특징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은하들 있더라. 이제 그런 은하들을 우리가 특이 은하로 이제 분류를 재분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타원 은하처럼 보이는데 일반 타원 은하와 다른 어떤 특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특이 은하를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분류된 특이 은하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전파 은하. 전파 영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요. 굉장히 세게 보여요. 전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요.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일반적으로 나선 은하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중심부가 굉장히 밝은 나선 은하로 보여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흡 방출선이나 어떤 흡 그 스펙트럼에서의 선의 폭이 굉장히 넓게 보여요. 그 다음에 퀘이사. 굉장히 작은 별처럼 보여요. 별처럼 보이는데 얘가 방출한 에너지가 일반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이에요. 특이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다루는 특이 은하고, 일반적으로 특이 은하들은 대부분은요, 중심부에 굉장히 질량이 큰 거대한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블랙홀에 의해서 그러한 블랙홀이 굉장히 많은 별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일반 은하에 비해서 굉장히 크더라.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리고 특이 은하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기억이 나면 체크, 기억이 안 나면 이제 개념으로 다시 개념 학습으로 복습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허블 법칙 참 많이 나오죠. 허블 법칙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건 요 식. V는 HR이라고 하는 식. 근데 여기서 이 V가 시선 속도거든.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속도. 그런데 우리가 허블 법칙에서 얘기하는 이 시선 속도는 후퇴 속도. 왜냐면 은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멀어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랬을 때 이 후퇴 속도, 멀어진,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는 이 후퇴 속도는 이렇게 어떠한 기준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 곱하기 광속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아셨죠? 여기서 파장, 기준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 이걸 우리가 보통 적색 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적색 편이를 Z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은하 간의 거리의 비는 후퇴 속도의 비와 연결된다. 거리의 비가 1대 2예요. 그러면 속도의 비도 1대 2. 그러면 파장 변화량의 비도 1대 2. 아셨죠? 이런 관계가 제일 많이 나온다.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팽창을 이제 설명하게 된 거고, 그 우주 팽창에 대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떠한 정설,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그 빅뱅 우주론 우리가 다룰 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좀 구분할 수가 있니?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우주 팽창은 인정해. 그런데 팽창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질량들이 계속 탄생을 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큰 특이한 어떤 변화가 잘안 느껴져. 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을 해. 그런데 우주에 들어있었던 총 질량,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우주의 밀도는 계속 내려가는 거야. 를 주장하는 게 빅뱅 우주론. 근데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는 주요 사건과 근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가 어떠한 시점에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점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변화를 거치면서 약간 진화한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순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러한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사건, 순간이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또 근거가 되는 거고. 아셨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대표형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대표형 1번. 허블의 외부 은하 분류고요. 자, 그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공 모양으로 보이는 거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거 나선 은하인데, 중심부가 동그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죠.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떠한 규칙성이나 대칭성이 잘 보이질 않아요. 이제 불규칙 은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타원의 납작한 정도에 따라 세분한다. 자, 타원의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아셨죠? 세분한다 맞고요. 나선 은하를 나와 다로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부의 막대 모양의 구조 유무. 막대 모양이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공 모양이면 그냥 동그란 모양이면 정상 나선 은하 맞는 거고요. 평균 색지수는 가가 라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와 라. 평균 색지수, 은하의 평균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별이, 뜨거운 별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평균 색지수가 작아지는 거고요. 차가운 별이 굉장히 많으면 평균 색지수가 커집니다. 아셨죠? 그때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열성을 생각하면 되는데, 타원 은하는 어떤 별이 많아요? 저온에 작은 질량의 별이 많다. 저온에 작은 질량의 별이 많다. 상대적으로 불규칙 은하는 고온에 상대적으로 큰 질량의 별이 많다. 고온에 큰 질량의 주기열성이 많다. 저온에 작은 질량의 주기열성이 많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성감물질의 함량이 많죠. 성감물질 함량이 많아서 새로운 질량이 큰 별도 계속 만들어지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고온일수록 작은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온일수록 큰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가 라보다 크다. 맞는 거. 기역, 니은, 티귿 모두 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 가에서 원에 가장 가깝게 보이는 은하는 이 제로에 해당한다. 가장 가까우면요, 우리가 이 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원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가장 구형에 가깝다. 또는 편평도가 작다. 아셨죠? 가장 납작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가장 납작하다. 편평도가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은하는 나보다 다에 가까운 형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퀘이사는 형태상 라에 해당한다. 퀘이사는요, 우리가 가시광선 영상에서 찰칵 촬영된 영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별처럼 보여요. 별처럼. 은하처럼 어떠한 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 별처럼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태상 이러한 형태, 불규칙 은하 형태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럼 추가 선지,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 기역은 니은보다 중심에게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제 은하, 나선 은하를 세분하겠다. 얘를 기역으로 하고, 얘를 니은으로 해볼게. 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SA, SB, SC,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부가 크고, 나선팔이 많이 붙어 있어요. 중심부에. 그러면 A고. 중심부가 작고, 나선팔이 중심부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C예요. 그런 기준.

기역은 니은보다 중심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라의 성감물질 함량을 비교하면 얘와 얘의 성감물질 함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성감물질 함량이 커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가 선지 봤고요. 대표유형 1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외분화의 특성.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일반적인 은하의 특성을 이렇게 보기로 구성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이 은하 분류 문제 구성 방식입니다. 자, 그림은 은하 A와 B가 생성된 후부터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 하나가 나선 은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타원 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발문에서 은하 생성 후 50억 년이 지났을 때에 대한 설명. 요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보면 A 같은 경우는 생성 초기, 은하 생성 초기에 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별이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는 수준. 근데 B는 이때 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B는 계속 별이 만들어지고 있어? 성감물질의 함량이 A에 비해서 많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B는, 아, 성감물질의 함량이 많아서 새로운 별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새로운 별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별도 있겠네. 여기까지 가야 돼.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주결성도 있겠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자, A는요, 성감물질의 함량이 적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A를 이루고 있는 주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별들이 A를 이루고 있는 주결성이야.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수명이 긴 녀석이야. 연령이 많은 녀석들이라고 질량이 작은 주결성이 수명이 길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 아셨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별의 질량,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은하를 이루고 있는 주결성의 질량을 비교하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비교하라고 하면 누가 더 질량이 큰 거예요? B가 더큰 거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셨죠? 그러니까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주결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아셨죠? 자, 파란색 별의 개수 분의 붉은색 별의 개수. 자, 붉은색 별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의 질량이 작은 별. 파란색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질량이 큰 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자, A가 B보다 크다. 그죠?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아셨죠? 자,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은 A가 B보다 많다. A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 수명이 굉장히 긴 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하, A를 이루고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녀석들. 수명이 긴 거, 질량이 작은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균 연령은 A가 B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열성의 평균 표면 온도. 평균 표면 온도. 자, 빨간색 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평균 표면 온도가 낮은 거죠. 그죠? 그럼 색지수가 큰 거고. 맞죠? 그러면 A가 B보다 낮다가 맞는 거. 됐죠? 그러면 기역면 D가 모두 맞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자, A는 납작한 정도에 따라 E0에서 E9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제 지엽적으로 많이 이렇게 틀리게 만들 수 있죠. E7까지 가능하다. 아셨죠? 넌 틀렸어. 자, B에서 새로운 별이 주로 생성되는 곳은 은하 중심부다. B는 누구? 나선 은하가 되겠네. 넌 누구? 타원 은하가 되겠네. 왜냐면 성감물질의 함량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금도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은하라고 하면 나선 은하거든. 얘는 성감물질의 함량이 적어서 과거에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지거든. 타원 은하는. 아셨죠? 그러면 B에서, 나선 은하에서 새로운 별이 주로 생성되는 곳은 어디? 나선 8 이렇게 가야 되겠지. 태양도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있다고. 아셨죠? 나선 8. 너 틀렸어. 자, A와 B 모두 관측 가능한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소이다. 은하에서 관측 가능한 물질만 따져봤을 때. 은하는 관측 가능하지 않은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암흑물질 같은 거. 그렇지만 관측 가능한 것만 따져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건 누구? 수소가 되겠지.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결정적 시기에 전 우주 공간에 수소가 쫙 깔려버렸거든.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아셨죠? 수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수소이다. 맞는 거. 그러면 비음만 맞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구성한 추가 조금 더 들어가 볼 거. T1 시기에 별의 누적 질량은 A가 B보다 많다. 자, T1 시기를 선생님은 여기 10억 년으로 잡을게요. 요 시기에 누적 질량을 따져보라는 거지. 누적 질량은 그동안 만들어졌던 별의 질량을 누적한 겁니다. 누가 많은 거예요? A가 많은 거지. 요 곡선 아래 면적이 누적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많다? A가 많다. 맞는 거고요. A와 B의

첨가물질 함량, 주기혈성의 평균 질량을 각각 비교하면 첨가물질 함량은 누가 더 많다고요? B가 많다고요. 주기혈성의 평균 질량은 누가 더 크다고요? B가 더 크다고요.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2번 봤고요. 이제 대표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특이 은하 이제 구분하는 거죠. 표는 특이 은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퀘이사 중 하나이다. 하나가 세이퍼트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 써 있죠? 전파 은하고요. 전파 은하. 하나가 퀘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다. 다 그렇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룬 특이 은하는 다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다. 이 블랙홀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동성 은하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파장에 비해 전파 영역에서 특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야. 아, 너 그럼 전파 은하네. 전파 은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전파 은하.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상에서 별처럼 보인대. 별처럼 보이는 건 누구예요? 퀘이사 이렇게 가는 거지. 퀘이사. 그럼 너가 세이퍼트 은하구나. 됐죠? A는 세이퍼트 은하이다. 맞고요. 은하 전체 광도, 분해 중심부의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는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보통 나선 은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 나선 은하. 이런 식으로 별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 자, B는 퀘이사죠. 퀘이사는 그냥 별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면 은하 전체 광도분의 중심부 광도는 퀘이사 같은 경우는 거의 1에 가까워. 얘는 거의 이 값이 1에 가깝다고. 이 중심부에서 별이 방출하고 있는 요 에너지가 전체에서 방출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퀘이사는 별처럼 보여요. 주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잘안 보인다고. 아셨죠? 그런데 세이퍼트 은하는 중심부가 좀 비교적 밝긴 밝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굉장히 잘 보여. 주변에서 방출한 에너지도 꽤나 잘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광도분의 중심부의 광도를 따지면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아셨죠? A가 B보다 작다 가야 되는 거야. 은하 탄생 후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은 B가 C보다 길다. B는 퀘이사고요. 얘는 전파 은하입니다. 퀘이사의 가장 큰 일반적인 특징. 별처럼 보인다. 작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멀리 있다.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는 그 빛이 출발해서 나한테 온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이 퀘이사는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거. 아셨죠?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거. 또 실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작지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방출하는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 탄생 후 경과한 시간은 B가 C보다 길다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보인다? 굉장히 멀리 있다? 빛이 이동한 시간이 굉장히 길다?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적 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기역, 디귿이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자, A는 주로 타원 은하의 형태로 관측된다. A는 누구라고요? A는 지금 세이퍼트 은하죠? 세이퍼트 은하. 타원 아니죠. 주로 나선 은하 형태로 보입니다. 자, 스펙트럼에서 적색 변이는 A가 B보다 크게 나타난다. B가 누구라고요? B가 퀘이사라고요. 퀘이사가 가장 멀리 있어요. 가장 멀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우주 팽창 효과를 가장 크게 겪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멀어지는 가장 적색 변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이 은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퀘이사가 적색 변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A가 B보다 크게 나타난다가 아닙니다. B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 C는 가시광선 영상에서 Z와 로브가 뚜렷하게 관측된다. 전파 은하는 전파 영상에서 봤을 때 Z와 로브가 굉장히 잘 보여요. 여기서의 함정은 뭐예요? 가시광선 영상이 틀렸어. 전파 영상에서 봤을 때 중심 핵에서 나오는 Z, 그 다음에 Z가 연결되어 있는 로브가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전파 영상의, 전파 은하의 특징. 아셨죠? 그럼 너 틀렸어.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 맞는 게 없네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게요. 자, 기역은 니은보다 파장이 길다. 얘를 기역으로 놓겠습니다. 전파를. 니은은 얘를 니은으로 볼게요. 가시광선을. 전파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 맞는 겁니다. 맞고요. ABC 중 빅뱅 이후 초기에 주로 만들어진 은하는 초기에 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다. 즉, 빛이 이동한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녀석,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퀘이사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퀘이사의 큰 특징입니다. 다른 특이 은하들에 비해서 정말 초기에 만들어진 녀석들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고 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대표형 3번,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특이 은하 자료 분석이고요. 지금 요 스펙트럼 분석은 세이퍼트 은하와 퀘이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하나가 세이퍼트 은하고요.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퀘이사.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나타난 특징을 좀 보면, 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이냐면, 공통점. 첫 번째, 보면, 위로 뾰족이 많이 있어. 위로 뾰족. 이렇게 위로 튀어오르는 이러한 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방출선이라고 부릅니다. 방출선이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요, 보면 방출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방출선의 폭이 다른 거야. 아, 얘나 지금 방출선의 폭이 제법 넓게 보인다. 아, 선폭이 넓다라고 하는 선폭이 넓어요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차이점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두 은하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퀘이서와 세이퍼트 은하의 차이점. 자, 첫 번째 거리를 비교합니다. 누가 멀리 있다고요? 퀘이사가 세이퍼트 은하보다 멀리 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색 편이도 커요. 적색 편이도 누가 더 크다? 퀘이사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 속도도, 관측되는 후퇴 속도도 누가 더 크다? 퀘이사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퀘이사가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에너지 방출 영역은 작지만 에너지를 진짜 많이 방출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방출 에너지의 양을 따지면 방출 에너지의 양, 퀘이사가 많다. 아셨죠? 물론 관측되는 크기로 따지면 퀘이사는 별처럼 보여요. 조그맣게 보여요. 세이퍼트 은하는 은하처럼 보여요. 면적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크기로 따지면 관측되는 크기는 얘가 더 크겠지. 아셨죠? 요 정도 하고서 문제 볼게요. 자, 은하까지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가가 누굴까? 나가 누굴까? 보면 얘는 기준선에 대하여 요만큼의 파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얘는 기준선에 대하여 요만큼의 파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파장 변화가 이만큼 크다는 얘기는 적색 편이가 크다는 얘기지. 맞죠? 적색 편이가 크다는 얘기는 멀리 있고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녀석이야. 너가 누구니? 퀘이사구나. 그럼 너가 누구니? 세이퍼트구나. 됐죠? 은하까지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파장 변화가 크다. 그만큼 멀리 있다. 그만큼 빨리 가고 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시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있죠. 시지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측되고 있는 겉보기 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관측되고 있는 겉보기 지름. 퀘이사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별처럼 보인다고요? 점처럼 보인다고요? 세이퍼트 은하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넓게 보여요. 그러면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봐야 되겠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 방출 에너지의 양 누가 더 많다고요? 퀘이사가 많다. 가가 나보다 많다. 됐죠? 그러면 기역, 디귿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좀더 들어갑니다. 자, 요거. 자,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 파장 변화량이 큽니다. 이 파장 변화량이 파장이 긴 쪽으로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적색 편이랑 파장 변화량이 커요. 적색 편이 역시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에너지 방출 영역의 크기 분해.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퀘이사. 별처럼 보여요? 에너지 방출 영역의 크기가 작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했었지. 그럼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 가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에 따라 타원 은하로 분류할 수가 있다. 지금 가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가시광선 영상에서? 별처럼 보인다고요.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단독 별처럼 보인다고요. 은하처럼 안 보인다고요. 아셨죠? 틀린 거예요. 됐나요? 리을, 미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기역은 방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기역으로 놓을 거냐면, 요 녀석을 기역으로 놓겠습니다. 위로 뾰족. 기역은 방출선이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일반 은하와 비교된 나의 특성은 세이퍼트 은하의 일반 은하와 비교된 특성 어떤 거 있다고 했었죠? 세이퍼트 은하는 중심부가 다른 일반 은하에 비해 밝아요. 중심부가 다른 일반 은하에 밝아요. 하나. 두 번째는요. 흡수선에서 다시요. 스펙트럼에서 이러한 방출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 은하에서 만약에 이러한 방출선이 나온다. 일반 은하에서 세이퍼트 은하는 방출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다? 넓은 선폭. 아셨죠?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 은하에 비해 중심부가 밝다.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의 선폭이 넓다. 선폭이 넓다라고 하는 특징. 이두 가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4번 보고 봤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 자료. 자, 그림과는 1929년 허블이 발표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거리 그 다음에 후퇴 속도 V 관계를 그 다음에 나는 최근 1A형 초신성을 이용하여 측정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거리 역시나 후퇴 속도. 자, 거리와 후퇴 속도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허블 법칙이라 함은

V는 HR이죠. 거리 나와 있고 후퇴속도 나와 있으면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H는 R분의 V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거리와 후퇴속도 나와 있죠. 즉 H라고 하는 건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자, 이 메가파섹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메가파섹을 기준으로 후퇴속도가 대략적으로 한1000 정도, 대략적으로 그 즈음이라고 하면 요 그래프에서의 H 값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000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 200메가파섹 정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후퇴속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의 H 값이라고 하는 건 200분의 만 얼마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가 2만이고 여기가 만 얼마가 되는, 만이니까. 만과 2만 사이의 얼마의 값. 맞죠? 그럼 200분의 만 얼마의 값과 2분의 1000의 값을 비교한다고 하면 누가 더큰 거예요? 이쪽이 더 크겠지. 아, H 값은 누가 더큰 거야? H 허블 상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 관측 결과로 구한 허블 상수가 요 관측 결과로 구한 허블 상수보다 크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아셨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죠? 가를 통해 얻은 것보다 나를 통해 얻은 것이 더큰 값. 요걸 가지고 구했을 때더 크게 구해지는 값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거리가 100메가파섹인 은하의 적색편이량이라고 되어 있죠. 거리가 일정할 때 은하의 적색편이량 누가 더 크니?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하의 적색편이량이라고 하는 건 뭐랑 관련 있어요? 파장 변화량이랑 관련 있고 또 뭐랑 관련 있어요? 후퇴속도랑 관련 있는 거지. 그렇죠? 파장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후퇴속도가 큰 거야. 자, 그러면 일로 갑니다. 여기서 지금 요 식에서 지금 이 거리라고 하는 값을 상수로 놓은 거야. 상수로 놓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후퇴속도는 누가 더클 수가 있니를 물어본 거지, 결국에. 맞죠? 그럼 후퇴속도가 크려면 누가 커야 돼? 허블 상수가 커야지. 얘가 커야지, 얘가 크겠지. 맞죠? 그럼 허블 상수 누가 더 크다? 가가 더 크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나를 통해 구하는 게더큰걸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너는 일단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제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었죠. 지금 현재 R만큼의 거리에서 V의 속도로 가고 있는 은하가 있대. 여기서 이 은하가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즉, 우주가 이만큼 팽창했을 때 얘가 이만큼의 속도로 가서 이만큼의 거리 동안 팽창을 했대.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어떻게 구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를 하면 시간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이 우주가 팽창한 시간, 우주 공간이 팽창해서 은하가 멀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가고 있는 속력, v분의 멀어진 거리, r을 해주면 시간이 나오죠. 근데 이 v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똑같다? h분의 1과 똑같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일정한 속도로 멀어져서 현재 요만큼의 거리까지 갔다고 하면 이 r과 v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한 시간,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추정값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h분의 1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크면 클수록 우주의 나이,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는 작아지는 거지.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에 비례하니까. 아셨죠?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누가 더 크다? 허블 상수가 작은 녀석이 더 크다. 됐죠? 그다음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이런 겁니다. 우주가 이만큼의 나이 동안 최대한 커질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최대한 커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한 멀리 멀어질 수 있는 은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은하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질 수 있을까? 빛의 속도겠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어떠한 경계선이 지금 우주의 나이 동안 멀어진 거리가 내가 볼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즉,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뭐랑 관련이 있어요? 허블 상수의 역수 또는 우주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주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크게 측정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허블 상수가 작을수록 우주의 나이가 많은 거고 우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커지는 거. 그러면 얘도 나를 가지고 구하는 값이 더 크겠지. 그러면 니은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자, 허블 상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은하까지의 거리분의 은하의 후퇴속도는 가와 나 모두 증가한다. 실수를 하면 이렇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거리가 멀어지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속도가 커지네? 둘다 똑같이.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거 맞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커지는 거 맞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은하까지의 거리 분의 은하의 후퇴속도예요. R분의 V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멀리 있는 은하,

은하이든 비교적 가까이 있는 은하이든 R분의 V 값을 대체로 일정하다 보는 거지. 그게 뭐예요? 허블 상수, 허블 상수, 허블 상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모두 증가한다가 틀렸지. 일정이야, 일정. 아셨죠? 자, 가와나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의 증거가 될수 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 은하와 나 사이의 공간, 사이사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팽창 효과가 점점점 더해지니까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를 기준으로 하든 다른 어떠한 은하를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즉, 요 관측 결과는 우주가 어떠한 중심 없이 공간 자체가 팽창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나 얘나 모두 다 멀리 있는 횟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팽창한다는 이론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추가 선지, 리을, 비읍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억의 은하는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 내기 참 좋아요. 여기를 기억으로 놓겠어. 이 기억의 은하는 오히려 후퇴 속도가 음수야. 음수. 이 은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은하가. 음수야. 이 은하는 그러면 스펙트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음수란 얘기는 파장 변화량이 음의 값이야. 마이너스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지. 청색 편의가 나타날 수 있다. 아셨죠? 자, 1A형 초신성을 이용하여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1A형 초신성이 들어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1A형 초신성은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얘는요, 빵 터질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광도가 일정해. 최대 광도가 일정해. 즉, 최대 광도에 의해 결정되는 절대 등급이 일정해. 절대 등급이 일정한데 우리가 봤을 때더 어두워 보일 수가 있다고. 더 어두워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지. 즉, 얘는 절대 등급 또는 최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관측할 수 있는 밝기를 가지고 어두워 보이면 그만큼 멀리 있다. 아셨죠?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최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5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허블 법칙 문제고 실제로 이제 어려운 문항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선생님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와 B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날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와 B의 스펙트럼을 비교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밑줄 그어볼까요?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하고 우리 은하와 AB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쭉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은하를 표시할 겁니다. 시선 방향이 동일하다고 했죠. 가까운 거리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 우리 은하라고 하고 여기 A. 조금 먼 거리에 B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허블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V는 HR이야. 거리가 2배 멀면 후퇴 속도도 2배 큰 거야. 또 V라고 하는 것은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거든요. 거리가 2배 멀면 후퇴 속도 2배. 후퇴 속도가 2배란 얘기는 파장 변화량도 2배. 아셨죠?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볼게요. 지금 보니까 거리를 얘기해 볼게. 우리 은하에서 볼때 A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80메가파세기야.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우리 은하에서 볼때 지금 B가 멀어진 속도 V가 얼마냐면 18,000이야.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우리 은하에서 볼때 A에서의 파장 변화량이 델타 람다라고 하면 B는 그거보단 더 크겠지. 됐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자료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A 은하가 원래 400나노미터로 보여야 되는 어떠한 흡선의 파장이 408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즉, 파장 변화량이 8이래.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이 A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느냐? 자, VA가 멀어진 속도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400나노미터로 보여야 되는 녀석이 파장 변화량이 8이래. 곱하기 빛의 속도를 해주면 뭐가 나와요? A가 멀어진 속도가 나온다. 속력,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지워지고요. 지우고 2. 그럼 2 곱하기 3000, 6000이 나오죠. 이 6000이 뭐야? A가 멀어진 속도. 그러면 여기가 6000이 되는 거예요. 6000. 그럼 여기서 볼때 A가 멀어진 속도가 6000이라고 하면 딱 관계가 나오죠. A는 6000으로 멀어지고 있고 얘는 18000으로 멀어지고 있어. 속도가 3배야? 거리가 3배네. 아, 너 거리가 240이구나. 됐죠? 속도가 3배야? 그러면 파장 변화량도 3배네. 아, 너는 그럼 3 델타 람다구나. 이렇게.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허블 상수는 75km per sec per 메가파색이다.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인데,

보니까 80, A를 기준으로 보면 80일 때 V가 6000입니다. 그러면 나눠주면 87에 56에 파워 40. 아, 그러면 75km per sec per 메가파색이 나오겠네요. 맞네요. 그 다음에 기역은 624이다. 기역은 누구니? 지금 얘가 기역이잖아요. 자, 보자고요. 여기서 봤을 때 요만큼은 A를 봤을 때의 파장 변화량. 여기서 봤을 때 요만큼은 B를 봤을 때 파장 변화량. 계산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B의 후퇴 속도가 요거래. 18,000이래. 18,000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600나노미터짜리 빛을 봤을 때 파장 변화량이 얼마가 나오는 거고 곱하기 빛의 속도를 했을 때요 값이 나오는 거야. 요 파장 변화량. 다시 18,000이라고 하는 것은 600나노미터짜리 기준 파장 람다 제로 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30만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야. 그러면 요거에서 델타 람다를 구할 수가 있겠죠. 해볼까요? 두개 지우고, 두개 지우고, 그쵸?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지우고, 세 개를 다 지워요. 그럼 남는 건 여기서 2. 아, 델타 람다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8이니까 36. 됐죠? 아, 그렇네. 그러면 요게 지금 36이라는 거야. 36. 그럼 기억은 600에서 36만큼 파장이 길어진 거니까 636.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너 틀렸구나. 이렇게. 자, A에서 관측했을 때 B의 후퇴 속도는 12,000km per sec이다. 지금 기준은 A에서 볼때 B예요. A에서 볼때 B 또는 B에서 볼때 A 똑같죠. 자, 우리 은하에서 A를 볼때 80만큼 떨어져 있을 때, 80메가파색 떨어져 있을 때 멀어진 속도가 6,000이라고 했어. 근데 A에서 B를 보면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둘 사이의 거리는 160메가파색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80일 때 6000이다 라고 하면 160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겠지. 12,000. 맞다. 이렇게 아셨죠?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추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B의 적색 편이는 A의 3배이다. 우리 은하에서 본 B의 적색 편이는 A의 3배이다. 파장 변화량이 3배예요? 그럼 적색 편이도 3배가 나와야 되겠지. 맞는 거고요. A에서 관측할 때 우리 은하는 B보다 빠르게 멀어진다. A에서 관측할 때 여기는 80, 여기는 160이야. 그럼 얘가 더 빠르게 멀어지겠지? 뭐두 배나 더 빠르겠네요. 그쵸? 그러면 B보다, 우리 은하는 B보다 빠르게 멀어진다. 느리게. 자, 허블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한다. 허블 법칙에 의하면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의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넌 틀렸어.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니은은 612나노미터이다. 니은을 선생님이 어디다 체크를 했냐면, 여기구나. 선생님, 여기다 니은을 체크했네요. 니은은 얼마일까? 우리 은하에서 볼 때, 지금 B가, 은하 B가 600나노미터짜리가 636으로 보인 거야. 파장 변화량이 36이었다고. 그러면 600나노미터짜리가 A를 본다고 하면, A 은하에서는 얼마의 파장으로 보일 거야? 보일 것이냐? 이 관계가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은하에서 볼때 B는 어떠한 특정한 흡순의 파장을 본다고 했을 때 A에서 봤을 때의 파장 변화량이 3배로 보인다고. 아셨죠? 그러면 그 흡순의 파장 변화량을 가지고 A를 판단한다고 하면 3분의 1. 그러면 아, 12.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셨죠? 그러면 600에다가 12가 더해진 것만큼으로 보여야 되니까 612. 맞는 거예요. 자, A에서 B를 관측할 때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흡수선의 관측 파장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지금 A에서 B를 관측할 때 A에서 B를 관측할 때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녀석은 어떻게 보이겠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아, 80메가파색만큼 떨어져 있으면 파장 변화량이 얼마야? 80메가파색만큼 떨어져 있으면 파장 변화량이 12래. 그쵸? 근데 A에서 B를 본대. A에서 B를 보면 160메가파색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파장 변화량이 얼마라는 거지? 24라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600나노미터짜리를 본다고 하면 600나노미터에다가 224, 600나노미터에 24나노미터를 더한 값으로 624로 보이겠지. 아셨죠? 이런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6번 봤어요. 그 다음에 대표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 그림 가하나는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요 녀석들을 은하라고 보면 돼요. 은하. 여기서 요 녀석들을 은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아, 요 우주 모형에서는,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커지는데 은하의 개수가 늘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 물질의 총 질량이 불변이야. 아, 질량 불변이야. 질량 불변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요,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은하가 점점점 늘고 있어. 질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질량 증가 우주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질량 불변의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 됩니다. 질량이 증가하는 우주는 정상 우주론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상 우주론 또는 빅뱅 우주론.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보면, 가에서 우주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맞고요. 나에서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 점점 낮아진다. 낮아지지 않는다. 우주가 커져서 공간은 커졌지만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공간에게 에너지를 다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계속 중간중간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공간의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자,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인 관측 사실은 가의 증거가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특정한 시기, 우주가 만들어지거나 빅뱅 이후에 3분경에 전 우주에 존재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일제히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될 때 3대 1의 비율로 딱 세팅이 되었다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관측이 되었죠.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기억, 디귿 맞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가에서 우주의 밀도는 점점 점차 감소한다. 우주의 크기는 커져가고 있는데 질량은 불변이야. 질량은 일정한데 크기가 커져. 부피가 커져. 그럼 밀도는 감소. 나의 우주 공간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고 있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가와 나 모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관측된다.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관측된다고 하는 것은 허블 법칙이에요. 그렇죠? 허블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 여기 있던 요두 은하가 멀어져서 이렇게 멀어졌어요. 지금 여기 있었던 요두 은하가 멀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얘가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비율보다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비율이 더 크지. 그죠? 근데 그것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와 얘와 얘를 따지면 1, 2, 3을 따지면 1, 2, 3. 1, 2, 3을 따지면 1, 2, 3 사이의 거리가 커졌어. 커진 사이에 중간에 중간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진 것뿐이지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멀어지는 건 어차피 우주팽창 효과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지.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는다. 자, 여기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 우주론의 근거는 무엇이 있는가? 가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의 근거는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거. 그거 꼭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아셨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건 언제 세팅이 된 거? 빅뱅 이후 3분경에. 우주 배경 복사. 전 우주에 쫙 깔려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언제 세팅이 된 거죠? 빅뱅 이후 38만 년경.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그때 또 같이 일어난 건 무슨 일?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때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 공간을 떠돌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체크 아셨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7번까지 봤고요. 이제 대표 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빅뱅 우주론의 주요 사건. 요 주요 사건도 주관식으로 내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선다형으로 내기도 쉽고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빅뱅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헬륨 원자핵 생성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3분이에요, 3분. 3분. 아셨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당시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몇대 몇? 7대 1.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됐습니다. 38만 년. 자, 그때 당시에 우주의 온도는 3000K. 그때 당시에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빛이 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빛이 공간을 이렇게 떠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투명 우주까지 정리. 자,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급팽창은요, 1초도 안된 시간. 빅뱅 이후 1초도 안된 시간에 확 빛보다 빠른 팽창을 했다는 거죠, 우주가. 암흑에너지에 의한 가속팽창. 정확하게 시기를 우리가 잡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른 어떠한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최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137억 또는 138억 이 정도 보거든요. 빅뱅 이후 시간은. 그 전체 시간에 대략적으로 한 절반쯤부터 암흑에너지에 의한 가속팽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도를 기억해도 좋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체 우주의 시간 중에 절반 정도는 지난 시점부터는 암흑에너지가 큰 영향을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아셨죠? 정확하게 시간을 딱 잡긴 좀 어렵습니다. 문제 볼게요.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가이다.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누구? 다. 너 틀렸구나.
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중성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중성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현재 우주의 곡률이 0인 것과 가장 관련이 큰 사건은 다이다. 현재 우주의 곡률이 0인 이유는 우주가 너무 빠르게 팽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평탄면으로 보인다. 우리의 인지 수준이 전체 우주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린 요만큼만 보기 때문에 평탄면으로 볼 수가 있다. 누구랑 관련 있는 거? 급팽창이랑 관련 있는 거. 사건은 다이다. 맞는 거. 됐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것은 요겁니다. 자, 최초의 별은 가시기와 나시기 사이에 생성되었다. 지금 여기에 최초의 별 없잖아요. 최초의 별 같은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최초의 별은 언제? 빅뱅 이후 수억 년 후. 빅뱅 이후 수억 년 후.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고 나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물질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있던 곳에서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진다. 그 시간이 수억 년 후. 그 시기도 아직 감속 팽창을 하던 시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는 빅뱅 이후 1초에서 3분 동안에 일어났다. 잠깐만요. 일단 이거 답을 체크해야 되겠네요. 가시기와 나시기 사이에 일어났다가 아니라 나시기 이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자, 다는 빅뱅 이후 1초에서 3분 동안에 일어났다. 다는요, 빅뱅 이후 1초도 안된 시간. 1초도 안된 시간에 일어났다. 그러면 너도 틀렸구나.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뀐 시기는 라 시기 이후에 해당한다. 자, 투명한 우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원래 우주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핵과 전자가 막 자유롭게 돌고 있는 상태. 전자가 워낙 많이 깔려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빛들이 이 전자와 상호작용을 하느라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그런데 중성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전자들이 원자핵에 달라붙으면서 더 이상 이 전자들이 빛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빛이 자유롭게 공간을 떠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아셨죠? 그러면서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떠돌게 되면서 투명한 상태의 우주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뀐 시기는 라 시기 이후가 아니라 언제죠? 나 시기라고 봐야 되겠지. 나 시기. 아셨죠? 그러면 너 틀렸구나.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맞는 게 없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원인은 암흑에너지이다. 선생님이 기억을 뭐로 체크할 거냐면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급팽창의 원인은 암흑에너지이다. 우리가 암흑에너지가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변화 무엇이죠? 가속팽창이지. 가속팽창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주의 빅뱅 이후의 시간을 봤을 때 현재까지 온 시간의 절반 정도의 시간 이후부터 암흑에너지에 대한 팽창을 얘기한다고요. 가속팽창을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이 급팽창은 암흑에너지랑 관련이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어. 급팽창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 과정상 이 급팽창의 원인까지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친구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빅뱅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빠른 건 다죠. 그 다음에 가고요. 그 다음에 나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로 갑니까? 라로 가는 거죠. 물론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별과 은하의 생성이 있는 거고요. 물론 다와 가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급팽창 후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제 암흑에너지에 의한 가속팽창. 시간이 더 지나서 현재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형 다 봤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내신 만점을 위한 내신 만점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를 세분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에 좀 내기 쉬운 어떠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타원 은하에 함정을 넣어서 세분하는 기준, 납작한 정도, 다른 말로 편평도죠. 편평도에 따라서 어떻게 세분할 수 있는지 요거 많이 내니까요.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이 은하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공부한다. 한 가지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면 K사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구로부터 충분히 굉장히 멀리 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작게 보인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는 K사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이 은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특이 은하는 우리가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퀘이사를 다루는데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중심부에 질량이 굉장히 큰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우리 은하가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나선 은하의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 그래서 팽대부와 헤일로와
은하 원반 또는 나선팔의 어떤 특징들에 대한 물음들도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블 법칙과 관련해서는 외부에 있는 은하들은 대부분 다 적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허블 법칙의 연장선상에서 적색 편이가 큰 외부인 은하일수록 거리는 어떠하니? 거리비와 적색 편이비, 후퇴속도비를 같이 묶어서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주요한 사건들. 아셨죠? 대폭발은 다시요. 급팽창은 언제 있었니?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니? 그 다음에 우주뱅국선 언제 형성이 되었니? 이제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구분해서 질량의 변화, 온도의 변화, 밀도의 변화도 아주 잘 다루는 주제.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우주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주 모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극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어스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우리 틀리기 쉬운 유형편의 마지막 챕터예요. 그쵸? 저희 교재 12강에 남아있는 문제들 다 함께하면서 유형편을 정말 마무리하는 시간 가질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실전 미니 테스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지막이니만큼 이 교재 12강을 다 끝내기 위해서 오늘은 지문이 하나 더 많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9개 지문 함께 했거든요. 오늘은 1개 늘어나서 10개 지문 함께 할 거라 조금은 호흡이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 푼 문제고 배운 지문이니까 속도가 조금 빠르더라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12강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휘로 넘어오셔서요. 자,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기억 오류와 개선 방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최근성 오류는 기억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요. 해결책 뭐였습니까? 해결책이 중요하죠. 성과 일지 작성입니다. 기록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러나 그 효과는 기록의 지속성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일지 작성이 호감 편향을 줄이지는 못하더라. 오히려 호감에 따른 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도 또다시 뒤집히면서 마지막에 평가를 쉽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기는 하더라. 내용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성과 기록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지만 호감 편향을 강화할 수 있는 한계도 가진다에 해당하는 내용. 요약문가입니다. Keeping performance logs. 아하, 성과 일지를 갖다가 performance logs라고 부르는 거구나. 자, 이거는요. 자,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억과 관련된 오류를 갖다가 줄일 수 있고요. 평가의 정확도를 갖다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이것은 또한 뭐 할 수 있습니까? Reinforce bias라고 하며 편견을 reinforce,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평가자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건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는데 글쎄, 그들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가셔서 빈칸픽으로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흥미롭게도 Diary keeping, 일지를 작성한다고 해서 does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이네요.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자, 반드시 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글쎄, liking, 호감도가 performance ratings, 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죠? 왜? 오히려 좋아하는 직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사건에 주목해서 성과 일지를 작성할 것이고 반면에 싫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뭔가 부정적인 사건에 주목하여 일지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향이 더

터질 수도 있어.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 예측 한번 해봤고요. 7번 문장의 어법 갑니다. It could be that이라고 하면서 이거 딱 보니까 뭐겠습니까? 이때 is은 알맹이가 없는 형식상의 주어가 되겠고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구나. 따라서 that 이하일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데요. 이 안에 있는 표현도 주목해서 볼게요. are more likely to 부정사 등장했습니다.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형식상의 주어, 내용상의 주어까지 주목을 하셨을 때 우리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해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픽으로 서술형 한번 와봤습니다. 성과일지 작성이 평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한계를 함께 서술하시오.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일지 작성이 평가에 있어서 장점도 가진다 했고 단점도 가진다 그랬거든. 이걸 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성과일지 작성은 중요한 성과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기억에 의존하는 오류를 줄이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렇지만 평가자의 개인적 호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건이 선택적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호감에 따라서 사건이 선택적으로 기록될 수 있어서 편향을 강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아하, 여기까지는 긍정적 영향이었고 얘는 한계에 해당하는 내용, 지문에 다 나와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가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2강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에 해당하는 미시적 정체성의 구획화 전략.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강한 경계는 서로들은 정체성을 분리하죠. 이로 인해 정체성 간 간섭과 방해가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드문 정체성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성과 소속 욕구를 모두 균형 있게 충족을 시켜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체성의 분리는 서로 간의 시너지 형성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시너지는 정체성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강한 경계는 웰빙을 높이지만 약한 경계는 웰빙을 낮춘다. 하, 강한 경계는 높이지만 약한 경계는 낮추는구나. 요 마지막 정리 문장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약 다시 한번 갈까요? 정체성을 분리하면 안정감은 높아지지만 통합이 부족해 시너지는 줄어든다. 자, 살피러 갑니다. Strong boundaries, 강한 경계입니다. 아하, 미시적 정체성 간의 강한 경계는요, 도움을 준답니다. 자, 이 기업가들이 뭐 하는 거?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거에 도움을 준답니다. 뭐 함으로써? Reducing interference, 간섭은 줄이고요. Supporting, 뭐는 지원을 합니까? Distinctiveness and belonging이니까 차별성과 소속이죠.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강한 경계는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자, 그것들은요. 정체성 간에 상호작용을 갖다가 limit, 제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까? hinder, 방해할 수 있습니다. The creation of synergy, 시너지의 형성. 아, 시너지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hinder라고 하는 단어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자, 빈칸 픽으로 여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스로 뒤집으면서 이 강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구획화 전략을 사용을 해서 뭐 한답니까? Infrequent transition이니까 드물게 전환을 하는 거죠. 그치? 자, 의도적으로 드물게 전환함으로써 trying to maintain separate identities,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합니까? Makes it challenging. 어렵게 만듭니다. 자, 머리 어렵게 만들죠? Establish synergy, 시너지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구획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예술 기준으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드문 전환을 통해 어떤 차별성의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는 균형 있게 충족은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시너지 형성은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요 내용으로 뒤집히는 부분입니다. 빈칸 예측 한번 해주시고요. 자, 어법 갑니다. 봤더니 enable이라고 하는 동사가 오해

어쨌든 정체성 간의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전략이잖아요. 자, 기억합니다. 구획화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미시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이에요. 자, 그 기업가들은 뭘할수 있습니까? 심리적인 안녕을 갖다가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경우에 strong boundaries between identities, 강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 오케이. 경계가 강한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녕, 안정감이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나, have decreased psychological well-being. 자, 이번에는 when there are weak boundaries, 약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 약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획화 전략을 사용해서 정체성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구획화를 할때그 정체성 간의 경계 설정을 갖다가 강하게 할 것인가, 약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심리적인 안정감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건데 이 관계를 아셔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어휘적절성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2강의 3번입니다. 요약문 완성으로 넘어오셔서요. 노년기 기억 구조의 변화와 지혜 형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노인은 기억력 저하를 느끼지만 글쎄 노인의 기억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답니다. 자, 노인은 세부 사항보다 핵심 정보 중심으로 기억을 형성을 하고요. 이러한 방식은 전체 맥락 파악을 쉽게 해줍니다. 즉,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서로 다른 상황과 공통점을 발견하게 해줘서 다른 맥락의 지식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지혜와 관련된 것 따라서 이 노년기 기억 구조의 변화가 지혜 형성과 관련이 있다에 해당하는 글이 되겠죠. 자, 노인의 기억은 세부 사항보다 핵심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전체 이해와 지혜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자, 정리할게요. Compared to the brains of younger adults, 젊은 성인들의 뇌와 비교할 때. Those of older adults, 이 노인들의 뇌는요, tend to retain core ideas, 핵심적인 생각들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 그들로 하여금 발견하게끔 해주죠. Shared aspects라고 해서 공통된 측면입니다. 상황 속에서 공통된 측면을 발견하게 해줘서 뭐를 발달시키게? Wisdom, 지혜입니다, 지혜. 이 축적된 정신적 틀로부터 지혜를 발달시키게끔 해준다고요. 핵심적인 생각을 잡아낼 수 있고요. 상황들 간의 공통적인 측면까지 발견할 수 있어서 이것들이 노년의 지혜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좋습니다. 빈칸 픽으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Although라고 처음에는 양보절 등장했어요. 글쎄, 노인들은요, 자신들의 기억력 저하를 자주 알아채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뒷부분. There are also benefits. 이점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에? The way that older adults' brains record information. 글쎄, 노인들의 뇌가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에는 benefits, 이점도 있습니다. 이첫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뒷부분에서는 따라서 노인의 기억 구조가 가지는 이점, 핵심을 잡아낼 수 있고 상황들 간의 공통점을 잡아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의 지식을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기도 해주고 이런 이점의 내용이 쭉 나열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지문의 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어법 갑니다. 4번 문장이에요. 딱 봤더니 make it easier for them to see and to understand라고 해서 아, 요거 형식상의 목적어, 내용상의 목적어 구문이겠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죠, 그치? 자, 보겠습니다. 노인의 뇌가 기억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은 can also make 뭐할수 있습니까? 자, 지금 make에 걸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조인데 이때 목적어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상의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두 개의 투부 정사 덩어리가 내용상의 목적어 이끌고 있는데 이 투부 정사가 가리키는 행위의 주체가 무엇이냐? For them이라고 해서 얘는 투부 정사의 의미상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많이 본 구조입니다. 그치? 자, 무엇을 쉽게 만들어줍니까? 글쎄 그들이 to see commonalities 공통점을 발견하고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서술형 갑니다. 계속 봤던 내용이에요. 노인의 기억 방식이 가지는 장점. 이 장점을 우리말로 풀어 서술할 수 있는가? 노인은 세부적인 정보보다 어떤 정보? 핵심적인 정보.
첫 번째 키워드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 상황의 중요성, 두 번째 키워드죠. 전체 상황의 중요성을 파악하기가 쉽고, 다양한 상황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통점을 발견하며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데 네 번째 키워드까지. 자, 핵심적인 정보를 잡아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큰 덩어리고요. 상황 간의 공통점을 발견해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큰 덩어리입니다. 각각의 덩어리 속의 핵심어까지 내가 쓴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가 살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넘어갑니다. 12강의 네 번째 지문입니다. 어휘 지문이에요. 협상 회피의 결과와 관계 유지입니다. 사람들은 관계 유지를 위해 요구 표현과 협상을 회피해요. 협상을 회피해요. 왜? 협상이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어떤 인식?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협상 회피는 오히려 관계와 개인에게 손해를 초래한다. 즉, 협상 회피는 안 좋은 것이에요. 실제로 요구를 말하지 않으면 관계 악화나 기회 상실로 이어집니다. 반면, 무엇을 하면? 신중한 협상을 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요. 핵심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고요. 협상은 갈등이 아니라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협상이 중요합니다에 해당하는 지문으로 살펴주시면 되겠네요. 요약 갑니다. 협상을 피하면 손해가 발생하며 상호 이익을 찾는 협상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한다. 좋습니다. 영어로 살피시면요. Avoiding negotiation out of fear of harming relationships.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때 out of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셔서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협상을 회피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Negative outcomes,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오케이, 반면에. 자, 뭐 하는 거? Seeking, 찾는 거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Careful negotiation. 신중한 협상을 통해서 상호 이득을 찾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뭐할수 있습니까? 아하, 유지할 수 있고요. 심지어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따라서 상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중한 협상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구나, 알 수가 있겠지요? 가봅시다. 4번 문장 빈칸 갑니다. But in many cases, 하지만, 이라고 뒤집으면서 많은 경우에 this assumption, 이러한 가정은 어떠하다? Wrong,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고, avoiding negotiation, 협상을 피하는 것은 의미하는데, everyone loses, 모두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 4번 문장에 있는 this assumption이 가리키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뭐였죠? 협상을 회피하는 것. 협상을 회피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뭔가 내 요구를 표현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 관계가 저하될 수도 있어. 관계를 해칠 수도 있어. 그러한 원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협상을 피하는 것은 사실 나쁜 거라고. 협상을 피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협상을 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진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였고요. 앞선 가정을 부정하는 내용까지 4번 문장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법픽으로 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e key is.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The key is라고 해서 주어 동사 나왔는데 이거 지금 비동사잖아요. 자, 뒤에는 주격 보어 자리입니다. 지금 주격 보어 자리에 뭐 나왔습니까? Identifying and striving for라고 하면서 동명사구 나왔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다시 찾아내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 챙겨주시면서 자, 뒷부분에 있는 것까지 다시 볼게요. 자, 무엇을 찾아내고? 상호 이득의 영역을 찾아내고, 또 strive for는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 이 상호 이익의 영역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이때 대신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앞선 선행사를 받아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관계절 내에서는 allow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다시 areas of mutual advantage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관계절을 이렇게 괄호로 묶이며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다. 그리고 그 안에는 allow가

형식으로 쓰였다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포인트 굉장히 많은 문장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5번 문장으로 문장 삽입 한번 갈게요. 봤더니 버시라고 해서 내용 뒤집고 있네. 자, 버스로 내용 뒤집으면서 by careful negotiation, 신중한 협상에 의해 그러한 결말은 피할 수 있다.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길래 협상 회피에 부정적 결과 나옵니다. 관계 파탄, 직장 문제, 협상을 회피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를 제시한 뒤에 그에 대한 해결책, 협상,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결말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며 뒤에서는 이 협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 예시가 쫙 나왔어요. 그치? 관계 파탄과 직장 문제 예시가 쫙 나오면서 협상을 회피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신중한 협상에 의해 이러한 결말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 바로 5번 문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12강의 1지문 2문항으로 넘어오셔서요. 소매점 내 소비자 길찾기 방식과 기술 활용이라고 하는 비교적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소비자는 매장 내 위치를 사물관 관계, 시각적 요소로 파악을 하는데 특히 이러한 것들 눈에 띄는 요소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들은 주로 매장 외곽에 위치해서요. 외곽 상품은 잘 기억되지만 내부 상품은 기억이 어려워서 어려워. 문제 발생했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매장 내 안내 기술이 도입됩니다. 소매업자들이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앱이라든지 비콘 등을 통해서 소비자 이동을 지원하고 여기에 플러스 이동을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위치를 파악해서 뭐까지 구매 행동까지 유도하더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소비자는 눈에 띄는 단서를 통해서 매장을 인식하며 기술은 이를 활용해 이동과 구매 행동을 요구한다. 자, 볼게요. Consumer, 소비자는요, rely on, 의존합니다. 어떤 특징에 의존한다라고 했습니까? Distinctive. Distinctive, 눈에 띄는 거죠. 눈에 띄는 공간적, 시각적 단서에 의존을 해서 navigate stores, 매장 내에서 위치를 찾습니다. 길을 찾고 방향을 잡는다고요. 자, 그리고 자, 소비자들은 이러한데 여기에서 소매업자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어떤 앱이라든지 비콘과 같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할 뿐만이 아니라 guide customers, 고객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influence, 뭐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점이 중요한 거였죠.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합니다. 좋습니다. 빈칸 대책으로 10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아까 방금 봤었던 그 기술의 예시 중에 비콘이라고 하는 예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제가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에 또다시 노란색 표시 빈칸 예측한 거거든요. 자, 앞에서부터 내용 차근차근 가봅니다. With the help of the small transmitters, 이 작은 송신기의 도움으로 이게 뭐라고요? 앞서 살펴봤었던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자, 이것의 도움으로 자, 소매업자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매장 내에 있는 소비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매장에 안내를 하는 거지요. Special offer, 특별 할인 상품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아니면 뭐도 할 수 있어요. Grant는 부여하는 겁니다. 주는 거야. 자, 그들한테 어떤 개별적인 할인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And thus, 그렇게 함으로써. 자,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의 구매 행동을 갖다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가 과일 코너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사과 10% 할인 쿠폰을 이제 그 블루투스 송신기로 막 알람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과를 먹는 사람이면 다른 건강식품에도 관심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닭가슴살이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특별 할인 정보까지 같이 막 알람을 보내는 거야. 추가적인 구매 행동까지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업버픽으로 9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 방금 봤었던 그 비콘에 해당하는 문장이었는데요. 자, 더 새로운 개발품이 있습니다.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블루투스 송신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얘를 선행사로 받고 있어요. 선행사로 받으면서 대시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절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절 내에서의 병렬입니다. 첫 번째,
are attached to,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부착되어 있고요. and로 연결되면서 두 번째 관계절의 동사갑니다. 소비자의 스마트폰이랑 통신을 한답니다. 오케이? 관계절 내 동사의 병렬 챙겨주셨습니다. 자, 기타 출제팩으로 서술형 갈게요. 소매업자가 기술을 활용하는 목적을 설명하시오. 자, 소매업자는 앱과 비콘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특정 상품이나 할인 정보로 유도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를 통해 뭐 하기도 한다?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중요한 거 항상 이 내용까지 챙겨주셔야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2강의 7번 넘어가셔서 어휘 갈게요. 달러화의 양면성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이 달러화의 채택은 외국 통화를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달러화가 무엇인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의 단점 무엇입니까? 통화 정책의 자율성 상실입니다. 자율성 상실입니다. 자, 중앙은행 통제하에 들어가서 경제 주권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는 이 손실이 커서 채택을 꺼려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불안정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택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공동통화의 수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공동 책임성이 필요하고요. 유럽중앙은행은 이를 갖추어 있기에 유로화의 이익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내용, 소재 자체가 쉽지는 않았죠. 자, 요약 갑니다. 달러화는 자율성 상실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공동 책임 구조가 있다면 공동 통화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볼게요. 달러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Dollarization. 자, 달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A loss of economic autonomy, 경제적 자율성의 상실을 초래를 합니다. 자, 모함으로써 그 나라를 갖다가 외국의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놓음으로써 그러나 중간의 내용 뒤집히면서 common currencies, 공동통화는요, can be beneficial,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 경우에? 글쎄, 중앙은행이 모든 참여 국가에 대해서 countable, 요 형용사까지 챙겨주실까요? 책임을 지는 이란 뜻이에요. 자, 중앙은행이 모든 참여국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 공동통화라고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빈칸픽으로 4번 문제 넘어오셔서요. 지금 빈칸에 뚫려있는 뒷부분을 보시면은 도우라고 뒤집히고 나서의 부분이거든요.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글쎄 이 달러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너무 큰 비용을 초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 공동통화의 채택, 달러화라고 하는 것을 꺼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우라고 뒤집으면서 그렇기는 하나 반대되는 경우에도 얘기를 해주시죠. There have been times, 어떠한 시기도 있었습니까? 에콰도르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시기도 있었습니까? The instabilities, 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were so great, 너무나 커서. This loss of economic sovereignty, 주권이란 뜻이죠. 이런 경제 주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경우라면 결국 경제 주권의 상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구나,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구나 내용이 뒤집히는 부분 빈칸 문장으로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법 넘어오셔서요. 4번 문장이에요. Most nations,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우리 지금 아까 봤었던 이 부분에 이 점점점에 해당하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는요, will consider 생각을 할 거랍니다. 자, 지금 consider 나오는데, 이게 consider A, B의 구조로 쓰여서 A를 B라고 생각하다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지금 consider A 나오고 B 나와서 A를 B라고 여기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놓이는 cost,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Too big a loss of autonomy to contemplate. 지금 고려하기에는 너무 큰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할 거랍니다. 지금 B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투금은 나왔죠. 투금은 나와서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한 명사이다 라는 구조 나왔어요. 그치? 자,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엔 다른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놓이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하기에는 너무 큰 자율성이

상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지금 투구문까지 살려서 자연스러운 해석하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타 출제픽으로 글의 순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앞부분에서는 달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달러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외국의 통화를 자국의 통화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달러화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달러화의 disadvantage,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The loss of autonomy, 자율성의 상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군요. 자, 그럼 방금 봤었던 4번 문장입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치?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 불안정성이 너무나 큰 경우에는 경제주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뒤집어요. 그러면서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공동통화의 이점이 실현 가능하면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순서까지 글의 순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2강의 8번입니다. 문장 4위부로 넘어오셔서요. 자연현상을 활용한 이누이트족의 항해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이누이트는 별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고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계절과 시간에 따른 별의 위치, 변화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기상 조건 때문에 별을 볼수 없으면 어떠한가? 아니면 긴낮 때문에 별 관측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별만으로 항해하는 것은 어떠하다?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자연 요소를 함께 활용해서 방향을 판단을 합니다. 그쵸? 좋습니다. 이동하는 얼음 위에서는 위치 변화를 고려해 경로를 수정하고요. 동물의 행동 또한 항해 단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요소에 무엇이 있는지 예시를 제시하면서 지문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요약할게요. 이누이트는 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 단서를 결합해 유연하게 방향을 탐색한다에 관한 글이었네요. 좋습니다. 요약문 갈게요. 자, while 뭐뭐이지만 이누이트는요, 사용했습니다. 별을 항해에 사용을 했지만 The limited visibility, 가시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Visibility는 가시성이라고 해서 보이는 거거든. 근데 그 가시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치?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의존하게 했습니다. 다양한 환경적 단서에 의존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연하면서 적응적인 길찾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changing,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기상 조건도 낮에 길이도 계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별 찾기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환경적 단서에 의존을 했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픽으로 5번 문장 가셔서요.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이네. 별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사용이 됐는데 뭐로 사용된 거야? 항해 방법의 one aspect, 한 가지 측면.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치? 얘네랑 함께 사용이 됐다고. along with and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니까 이것들과 함께 항해 방법의 한 측면으로만 사용된 것이지 여기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의 빈칸 예측 한번 해보고요. 6번 문장으로 어법 예측 갑니다. 자, 여기는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두 개의 분사구문 나와 있는데 첫 번째 while traveling에 해당하는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이고요. 뒤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분사구문 다 의미상 주어는 누굽니까? 주절의 주어인 wayfinders, 길을 찾는 사람들. 얘를 공통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분사구문 먼저 한번 보시면 이때 while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죠. 접속사를 살리고 있어요. 자, 지금 trav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하는 거니까 길 찾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바다 얼음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ing 잘 써주고 있는 거고 자, 이동하면서 길 찾는 사람들은 그들의 방향을 수정을 한답니다. 자, 이어서 allowing for 이거는 뜻도 아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고려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려를 한답니다. 얼음의 움직임과 자신의 이동 경로를 고려까지 한답니다. 자, 길을 찾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의미관계, 능동이니 ing 형태의 현재 분사구문 잘 쓴 거구나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으로 마무리 갑니다. However로 뒤집히는 3번 문장이었는데 depending entirely, entirely 무슨 뜻이죠? 전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별 관찰에 의존하는 것은 totally impractical, impractical,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왜? 별이 구름이라든지 안개라든지 눈보라 때문에 자주 obscured, 가려졌기 때문에, obscured, 가려졌기 때문에, obscure, 희미하게 하다, 흐릿하게 하다, 가리다 라는 뜻이니까 가려졌기 때문에 완전히 별 관측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 어휘에 쓰인 완전 착착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3번 문장도 가봅시다. But almost 5 months a year, 1년에 5개월 동안은 The stars could not be observed. 앞에 not 있는 거, 부정어 있는 거 챙겨주시면서 관측될 수 없습니다. 전혀 관측될 수 없어요. 뭐 때문이겠니? 극도로 긴 낮 때문에. 낮이 길면 별이 관측되기 힘들겠지. 따라서 long days에 해당하는 표현과 could not be observed라고 해서 부정어와의 결합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2강의 9번 넘어오셔서 요약문 완성 갈게요. 집단 이탈을 통한 생존 및 번성 전략에 해당하는 질문인데 동물은 위험시에 모이고 완전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포식자가 없는 종일수록 독립적으로 생활을 한답니다. 자, 근데 인간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단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집단 이탈은 뭐에 유리합니까? 자원을 확보하고 지위를 상승시키는 데 유리하고요. 특히 타인을 같이 이끌고 떠나면 우위에 설 수 있어요. 일부는 실패하지만 새로운 집단 현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결국 떠나는 것은 갈등 대신에 지위를 높이는 전략이기도 하다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자, 요약 갑니다. 집단을 떠나는 행동은 갈등을 피하면서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요약문 바로 갈게요. In order to avoid social conflict, avoid.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들은요, may quit. 그만두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서는 원래 집단을 떠나는 거죠. 떠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뭐 할 겁니까? Elevate, 높이는 거예요. 고양시키는 거거든. 사회적 지위를 elevate, 높일 수 있다. 너무 중요한 핵심어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빈칸 문장으로 9번 갑니다. Living, 떠나는 것.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떠나는 거. 어디에서 떠나는 겁니까? 집단입니다. 집단 이탈, 이게 소재였잖아요. 그치? 이 집단 이탈, 떠나는 것은 어떠할 때 You don't expect to win a direct conflict. 직접적인 갈등에서 이기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뭐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Raise your status, 지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단 이탈, 떠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빈칸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6번입니다. 어법 가셔서요. 이것도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지금 not only 보이고 but 보이면서 A뿐만 아니라 B라고 해석은 할 수가 있겠는데 not이 들어간 덩어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뭐 일어났어요? 도치 일어났어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 생기는 문법 구문 되겠습니다. 자, 뭐 할 뿐만 아니라 Improve access to resources.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해석도 챙겨주지요. 자, 이것은 또한 뭐 하게 해줍니까? 자, 이 표현도 한번 생길게요. Free, 목적어, from, ing 나오면서 해서 어떻게 하냐면 벗어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Being at the bottom of the hierarchy, 위계의 최하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장 삽입 갑니다. 5번 문장인데요. It's easy to see라고 하면서 쉽게 알 수 있답니다. 뭐를 쉽게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인간들이 try to avoid conflict,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지 모함으로써 자, spacing themselves out이라고 해서 space out은 결국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공간을 두는 겁니다. 서로 거리를 둠으로써 어떻게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앞에서 뭔 얘기하냐면 동물 얘기예요. 동물의 모임과 분산이라는 행동을 설명한 뒤에 앞에서 동물 얘기한 다음에 이를 인간 행동으로 일반화하는 연결 문장입니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체는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으로 연결하는 그 문장 바로 5번 위치 되겠거든요. 문장의 위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강의 10번 질문입니다. 기억의 불완전성.

현상에 해당하는 지문이고요. 자, 기억은 과거 경험에 관여한 뉴런을 다시 활성화해. 동일한 뉴런이 활성화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보다 해상도가 낮은 재현에 불과하다. 자, 뭔가 마이너스의 느낌으로 쫙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쵸? 완전히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면 매우 생생한 기억이 가능할 텐데 실제로는 뉴런 활성 정보가 약해져서 기억이 불완전해요. 따라서 기억은 왜곡되고 부정확해지기가 쉽습니다. 결국 기억은 단순 재생이 아니라 재구성, 재작성 과정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였죠. 기억은 재작성 과정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기억은 과거 경험의 단순 재생이 아니라 불완전한 재구성 과정입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Memory, 기억은 involves, 포함을 한답니다. Reactivating 뭐하는 거예요? 다시 활성화하는 거죠. 뉴런입니다.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뉴런, 신경세포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incomplete, 불완전하면서 degraded,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reconstructed, 재구성되고요. 흔히 distorted, 왜곡됩니다. 뭐라기보다는 정확한 현실의 재생이라기보다는 재구성된 것이고 흔히 왜곡되기도 한다. 이게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8번 문장 전체 한번 가볼게요. Memory,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결론 내리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Not just replaying, 단지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but rewriting, 재작성하는 것이다. 재작성하는 것이고 재구성된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챙겨주시고요. 자, 어법은 3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라고 해석해주시고 get 나왔습니다. get 나오고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뭐 한다면 우리가 그 뉴런들이 become active, 활성화되게끔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in a fashion이라고 하면서 이때의 fashion은 방식이란 뜻이에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 자, 여기에 나오는 a fash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누가 수식하고 있어요? similar to가 이끄는 형용사구가 수식하고 있어요. 자, 어떤 방식? similar to, 유사한 방식이지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 사건 동안 그랬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일단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기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사건의 저해상도의 재생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get,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에 앞선 명사 덩어리를 형용사 덩어리가 수식하는 구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좋아요. 함축 의미추론 같은 문장으로 갑니다. 방금 읽은 문장의 주절에 해당한 부분이에요. We experience the memory. 우리가 기억을 경험하는데 a lower resolution replay라고 하면서 원래 사건의 저해상도. 저해상도의 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건을 재생하는데 저해상도로 재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함축 의미추론 굉장히 유력합니다. 요거죠. 뭐예요? 원래의 경험을 simplified, 단순화하고 less detailed, 세부상이 줄어든 형태로 reconstruction, 재구성한 거. 완전히 똑같이 재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왜곡될 수 있고 허구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했으니 원래 경험을 단순화하고 세부상이 줄어든 재구성 형태다. 그래서 저해상도다 라고 표현을 해준 것이겠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지문입니다. 유머를 소재로 한 1지문 2문항이었어요. 유머의 진화적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머는 진화적 이점을 가진 행동으로 발달을 했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유머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진화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웃음은 비용이 있지만 뭐가 훨씬 큽니까? 이익이 훨씬 큽니다. 유머는 과거의 사회적 그루밍 기능을 일부 대체하기도 하고 유머와 그루밍 모두 쾌감을 통해 행동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유머의 핵심 기능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도구이자 갈등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가져요.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도 긴장 완화와 관계 유지에 활용이 되더라. 결국 뒤에는 부연 설명이 쫙 붙긴 했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유머는 진화적 이점을 가진 행동이고 비용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다.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잘 잡아주시면서요. 자, 유머는 협력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

이에 진화한 사회적 장치랍니다. 요양백이요. Humor evolved 진화했어요. 진화했어요. 왜? 사회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야. 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이점이 비용보다 더 크니까 진화를 했을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유머는요. 진화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회적 이점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이점의 예시 쫙 나오네요. 뭐 한답니까? 협력을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이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소한 비용보다 뭐해요? 더 커요. 너무 중요한 동사 체크할까요? 뭐뭐보다 크다라고 해서 outweigh라고 하는 동사 챙겨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점이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유머는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좋아요. 자, 빈칸픽으로 1번입니다. 선생님이 전체 내용 구조 분석에서도 결국 유해가 핵심이다라고 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다윈은 말했습니다. There must be. 자, 강한 추측의 must죠. 틀림없이 뭐가 있을 거야? Some sort of evolutionary advantage. 진화적인 이점이 있을 거야. 진화적인 이점이 있을 거야. 뭐와 관련된 humor, 유머와 연관된 진화적인 이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indeed, 실제로 뭐처럼 보입니까? 인간들은 그 유머를 갖다가 발달시킨 것처럼 보인답니다. 바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수많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very few negative ones, 부정적인 특성은 극히 적기 때문에. 즉, 긍정적인 특성, 이점이 있으니까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이 진화적으로 발달하는 거야. 굉장히 핵심적인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빈칸 예측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업법 갑니다. Laughing,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the noise, end를 기준으로 새로운 절 시작되죠. 주어 어떻게 됩니까? The noise부터 created by laughter, 이렇게 주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자, 웃음에 의해 만들어진 소리니까 지금 PP 덩어리에 수식 받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얘를 주어로 하면 동사 자리에 might have PP 구조 나왔습니다. 자, might have PP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자, 뭐 했을지도 모릅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make가 또 오형식으로 기능하면서 목적어 자리에 우리의 초기 조상님들 나왔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vulnerable이라고 하면서 경용사 나왔습니다. 조상님들로 하여금 vulnerable to는 뭐뭐의 취약한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도 중요하니까 챙겨 두십니다. 취약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웃음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며 웃음에 의해 생겨난 소리로 인해 초기 조상님들이 포식자에 취약해졌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들보다 이점이 훨씬 더 크다. 여기에서 be outweighed by라고 해서 뭐뭐보다 더 크다란 뜻을 가진 outweigh가 수동태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해석까지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더 좋겠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갈게요. 유머가 갈등 상황에서 유용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게 유머가 가진 이점 중에서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이점을 발휘하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캐치해서 우리말로 서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거든요. 볼게요. 유머는 실제 공격이 아닌 가짜 공격이나 농담의 형태로 갈등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긴장을 완화하고요. 체면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끔 한답니다. 좋아요. 핵심어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형태로 내가 서술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엑서사이즈 7에 해당하는 달러화를 소재로 한 질문 기억나시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OX 답 생각하셔서 얘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나긴 여정, 틀리기 쉬운 유형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니 테스트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학습 필요한 친구들 문제 꼭 풀어오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내신 대비 열심히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단원 5단원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현대사회는 어찌되었든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여금 이 통신기술, 어떤 운송기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가까워진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어떤 문화 간의 교류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뭐 외국인을 마주하게 되는 건 이제는 아무런 일도 아니죠. 그냥 신경도 잘 안 써요. 서로서로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로 좀 초점을 맞춰보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약 2%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적다면 적 수치이긴 한데요. 또 생각에 따라서는 많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숫자로 좀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뭐 1000세대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2%, 약 20세대가 다문화 가정의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의 함정이 좀 있는 거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체감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화 교류가 활발한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문화적인 어떤 장점들이 또 있겠지만 문화적인 갈등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는 5단원 중에서는 그래도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선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집중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문화 사회의 의미와 여러 가지 특징들,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다문화 사회의 의미는 뭐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 뭐 사실 옛날 한 200년,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다면 사실 그때는 이게 이동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막 발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이동이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다 그냥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다 조선인들이 뭐 거의 대부분 살아가고 있었겠죠. 뭐 물론 이제 중국, 일본 이런 근접 지역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전 지구적인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맞죠? 한 공동체에도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 그럼 다문화 사회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바로 문화 간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문화적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사회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다원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서술형 답안을 썼는데 선생님께서 조금 걸고 넘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엄밀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다, 뭐 다원적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혼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좀 학술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조금 의미가 미묘하게는 달라요. 다 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태, 드러나는 것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문화의 문화적인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종적인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성별에 있어서의 뭐 아니면 문화에 있어서의 그냥 보여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다양, 많은 것들. 그죠? 다양한,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요. 다원성이라는 것의 원자는 근원이요. 근원. 그죠? 어떤 사람들이 밑바탕에 받쳐주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다원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 다양성, 다원성 뭐 그냥 섞어서 많이 쓰는데 엄밀하게 보면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인식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어떤 문화들 그리고 다원적인 어떤 문화들이 또 공존해 있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 그러면 그런 다원적인 문화들이 과연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느냐? 첫 번째,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형성됨으로써 문화의 역동성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좀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역동성이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문화가 계속해서 변화해가요. 그러니까 문화가 고이게 되면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죠? 하지만 문화와 문화가 교류하면서 문화 간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문화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된 문화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겠죠. 뭐 개인의 어떤 진로라든지 개인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어떤 성향 자체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성향들이 애초에 우리나라의 바탕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정, 그죠? 어떤 공동체 기반의 어떤 공동체적인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뭐 이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좀 어떤 서구적인 그런 가치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었고 그러면서 문화가 좀 변화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하게 되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있는 뭐 퓨전 음식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전통 음식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양의 음식들과 서양의 레시피들이 잘 조합되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있는 로제 떡볶이 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뭐 퓨전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그런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어떻게 긍정적 측면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어나 관습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문화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갈등들, 오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유발될 수밖에 없겠죠. 뭐 사실 관습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뭐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치더라도 뭐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그냥 말을 단순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오해라는 거는 뉘앙스의 차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잘해줘도 이 현지인들이 쓰고 있는 영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리고 외국인도 한국말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도 그 한국말이 갖고 있는 미묘한 뉘앙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견의 어떤 차이, 오해,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또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또 설명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뭐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는 그냥 인사말로 뭐 밥 한번 먹자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진짜로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언제 몇 시에 먹을 건데 이렇게 이제 물어본대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언어의 차이가 이제 많은 갈등을 또 유발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하게 되면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점들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관용적인 태도 당연히 갖춰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문화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들이다. 자, 그럼 이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는데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수용해 볼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총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입장이 있냐면 동화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동화주의. 말

그대로 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동화되다, 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용광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동화주의 이퀄 용광로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화주의, 어떤 문화가 하나로, 단일 문화로 같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들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이론이 용광로 이론. 그냥 100% 주류 문화만 인정하는 그런 이론이죠. 말 그대로 용광로에다가 이것저것 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 녹아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문화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화주의는요, 이민자의 주류 문화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류적인 문화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문화로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문화를 형성하자는 거죠, 결국. 자, 그럼 이 장점이 뭐가 있느냐? 단일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요, 문화 충돌에 따른 혼란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죠? 방금 전에도 우리 말했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장점이 큰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 와, 어마어마한 장점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문제가 하나 있지 않으세요?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이 동화주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주류 문화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우리 공동체에 오면 다른 문화도 당연히 우리 문화에 따라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죠. 그렇게까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이론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 한계.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굉장히 큰 한계죠. 어찌 보면은 사실 이주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이유를 제공하는 것도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또 이주민에 대한 어찌 보면 문화적인 폭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문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좀 주의해서 잘 봐주세요, 여러분. 뭐 서술형 같은데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문화와 문화가 교류하게 되면은 결국 이 문화가 발전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 문화에 고이게 되면, 주류 문화만을 인정하고 고이게 되면 이 문화의 변화라는 것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변화 속도도 엄청 느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점이 좀더큰 이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이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회들에서 이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주의. 딱말 그대로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 존중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기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 저는 언급하진 않을 건데, 가르치진 않을 건데, 혹시 여러분들 학교 수업 들으시는데, 선생님께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과 문화다원주의라는 개념을 구별하실 수도 있어요. 학술적으로 충분히 구별되는 개념인데, 우리 교재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주의로만 보통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따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 이게 다른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아,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딱히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입장, 이 동화주의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 되겠죠. 근데 이 고유한, 아니, 이 다양한 문화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거냐, 그 방법론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이론이 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국수대접 이론이라는 거예요. 국수대접 이론.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국수를 그냥 면만 먹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면과 고명을 올려서 먹습니다. 뭐그 위에 뭐 호박이 되었든, 뭐 계란이 되었든, 뭐 여러 가지 이 부산물들을 좀 올려서 먹죠. 같이 먹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먹으려고 국수를 먹는 거예요? 면을 먹으려고 국수를 먹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 그죠? 주류 문화라는 게 있고, 그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라는 것이 국수 대접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잘 기억하세요. 비유 기억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공존. 핵심은 공존이죠. 공존. 공존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공존을 실현하는 것은 곧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좀 여기에 가까워 보여요. 사실 우리나라도 아무리 다원화되어 있고 다문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민족의 어떤 주류 문화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여기에 속하는 느낌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비주류 문화를 구별함으로써 여기 포인트, 문화에 무엇을 허용하고 있냐. 이게 약간 한계점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문화에 위계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살자 하는데 어쨌든 주와 비주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위계를, 이 단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아까 동화주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 동화주의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어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이 국수대접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또 명확해지는데 세 번째는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샐러드볼 이론. 샐러드 그릇이죠? 자, 샐러드볼 이론도 말 그대로 비유적 표현인데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샐러드는 어때요? 주라는 게 없어요. 다 섞어서 먹는 거죠. 다 섞어서 조화를 이루는 어떤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 음식물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평등을 추구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입장이 샐러드볼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백한 차이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류 문화를 인정하느냐. 다시 말하면, 문화의 위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이론이 지금 나뉘고 있는 거예요. 자, 샐러드볼 이론은 다양한 문화들의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 포인트는 평등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와 지금 좀 대치되어 보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위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동화주의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어떤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고요. 이 샐러드볼 이론은 그런 위계 하나도 필요 없이 완전한 평등이죠.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존중을 토대로 다양한 존재는 존중을 토대로 문화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겠고요.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동화주의의 장점이 완전히 한계점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연대감과 결속력이 약화되어서 사회 통합이 좀 곤란해지는 어떤 사회가 좀 갈기갈기 좀 찢어질 수 있는 그죠? 분열될 수 있는 뭐 그런 한계점들을 또한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입장이 샐러드볼과 동화주의라면 그 중도가 바로 국수대접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의 입장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세 가지 엄청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우리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황인데요. 그냥 잠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계속 보면요. 우리 옛날부터 06년인데요. 그렇게 엄청 옛날도 아니긴 해요.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인 다문화 가정, 그죠? 한 2%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국인들 자체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그 다문화에 대한 이 바람직한 인식들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문화 사회 형성 배경과 과제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기에 좀이 맥락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란 민족인종,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생활 양식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자,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된 주요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이다. 그죠? 맨 처음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내 노동자들은 인건비가 높아요. 그리고 3D 업종을 기피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어떤 외국인 고용허가제나 방문 취업제 등을 시행했고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더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이 또 이제 부흥을 일으켰죠. 산업화 이후에 농촌 인구가 줄면서 농촌 남성들의 결혼이 어려워졌고 90년대 말에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 등을 계기로 해서 국제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세 가지의 어떤 흐름들, 그죠? 외국인이 많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던 세 가지의 현황들 보여드렸으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현실적인 좀 윤리 문제들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건, 지금까지 봤던 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들이었다면 조금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민 차별 문제죠.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한 10년 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을 정도죠. 자, 비합리적 차별 사유가 명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별 사유라는 게막 진짜 합리적인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막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뭐 언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막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뭔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많이 사라진 것 같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시민 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자, 두 번째, 열악한 근로조건입니다. 이주민의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근로 조건들이 상당히 열악했어요. 뭐, 이거는 지금도 ING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이라거나 혹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해주지 않는, 그죠? 뭐, 임금도 뭐 제때 지불이 안 되고 있고, 막 이런 임금 체불리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물론 이것도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성숙해져 가고 있죠. 자, 한번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태도로부터 이런 모든 차별 문제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가 사실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져야 할것 같아요. 이제 다음 세대 주역이 또 여러분들 세대 아니겠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세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그런 세대가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 아까 봤잖아요, 추이를.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그런 태도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이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요건데, 종교 갈등의 문제예요. 역시나 종교도 하나의 문화적 요소죠. 문화적 요소죠. 그래서 이 종교 갈등이라는 게 빈번하게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자,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와 종교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테러라든지 혐오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IS라는 어떤 테러 집단들, 그죠? 근데 사실 이 테러 집단이 활동했던 그 바탕에 또 종교적인 어떤 해석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슬람교에 대한 또 종교적인 자신들만의 해석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펼쳤었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들이,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인권 침해, 그리고 사회 분열 및 국가 분쟁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한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목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전쟁들, 현대 사회의 전쟁들이 상당히 뭐 종교적인 이유가 많이 개입되어 있죠. 특히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어떤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 참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화합을 이루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상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스 퀸이라는 사상가예요. 사실 퀸이 시험 문제 나오면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 위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않으면 문제 못 푼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종교 갈등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따가 볼 건데, 종교와 비종교인들 사이의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종교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퀸의 입장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종교 갈등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퀸은 대화,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대화가 뭐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요, 그냥 하하호호의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뭐 이런 대화가 아니고요. 정말 심도 깊은 종교적인, 학문적인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대화, 진정한 대화. 이해되셨죠?
그래서 종교 갈등을 해소하려면

왜냐하면 종교 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시시콜콜한 대화가 아니라 정말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퀸이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냐? 바로 각 종교의 교리에 대한 비판. 이게 대화예요, 여러분. 그죠? 어떤 종교들이 뭐 기독교가 되었든 뭐 천주교가 되었든 어떤 종교들이 이 종교의 교리의 완전성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서로 서로의 교리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요. 근데 그 비판이라는 것을 하고 끝내면 의미가 없죠. 그럼 그게 바로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건설적인 비판을 토대로 서로가 수용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다시금 반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퀸은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 이게 진짜 대화죠, 여러분. 그냥 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그것이 진정한 종교 간의 대화이다. 자, 그럼 이런 종교 간의 대화를 우리가 하게 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느냐? 퀸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종교 간의 보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특히나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엄청 강조하죠. 진짜 이거 정말 중세 시대 때부터 강조되어 오던 그리스도교의 덕목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적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막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결국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불교도 한번 보세요. 불교 우리 배웠죠? 탐욕을 내려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연에 대한 어떤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잖아요. 자비 뭐예요? 결국 이타심이에요. 결국 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도 불교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도 사실 그 본질적 의미는 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교리는 좀 달라요. 하지만 본질적 의미는 통할 수 있다. 그걸 바로 뭐라고 불렀다? 종교 사이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이렇게 쫙 보니까요. 결국에는 종교들이 인간성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타심을 베풀고 이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는 비로소 세계 윤리라는 것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라고 퀸은 이야기합니다. 세계 윤리. 그러니까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윤리를 토대로 이런 어떤 종교 간의 대화를 토대로 세계 윤리를 확립할 수 있고 따라서 뭐가 찾아올 수 있다? 종교 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퀸이 이야기했던 것은 종교 간의 평화라는 것은요, 단일 종교화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다 모아놓고서 하나의 신을 숭배하는 뭐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자 이게 아니고요. 다만 대화를 통해서 이 보편적인 가치 아래에서 서로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가 찾아오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 비로소 세계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퀸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평화롭지 않으면 세계 평화도 이룩할 수가 없대요. 그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그 밑바탕에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퀸의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내용이었고요. 대화, 그죠? 자, 이제 종교와 비종교의 어떤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엘리아데라는 사상가의 입장이 또 우리 교육과정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재에도 자세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엘리아데라는 사람은요, 사실 루마니아의 사상가예요. 되게 약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배워왔던 어떤 주류의 어떤 국가들의 사상가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데의 이 사상이 상당히 그럴듯해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엘리아데는 인류의 역사를 쫙 분석했던 사람입니다. 자, 분석을 해보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삶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좀 양분될 수 있다라고 엘리아데는 주장해요. 그게 바로 종교적 인간. 다시 말하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요? 한쪽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비종교적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존재해 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데는 이 종교적 인간들과 비종교적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지 그들의 삶을 약간 디테일하게 분석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종교적 인간의 삶부터 한번 좀 살펴봅시다. 종교적 인간은요,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됨을 엘리야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체험. 말 그대로 진짜 체험이에요. 여러분, 체험. 이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현을 인식하게 되고요. 조금 이따 쓰고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으로부터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숭배하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고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을 마주하게 되는 종교적인 체험을 했고, 그런 종교적인 체험들을 토대로 신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신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게 되느냐? 갑자기 신이 뿅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주하게 됐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수많은 물건들 속에서, 자연물들 속에서 그 성스러운 신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바로 성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현. 성스러움이 현현했다. 성스러움이 드러난 어떤 물건들, 어떤 자연물들의 성현이라고 엘리야대는 지적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성현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성스러움을 결국 숭배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인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종교적 체험이란 게 너무 이게 뚱그름 잡는 소리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종교적 체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종교적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우주를 바라보는 것, 밤하늘을 문득 바라보는 것, 혹은 문득 그냥 낮에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저 하늘 너무 넓어, 너무 광대해. 와, 저 우주, 내 눈앞에 펼쳐진 저 별과 우주 너무나도 광대하죠. 그 앞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작아지는 존재예요. 이걸 느끼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저런 광대한 저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겠어요? 바로 신을 거기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게 하늘, 이런 게 성현이에요. 아니면 물도 마찬가지, 물. 물 자연물이죠?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막 식물을 키웠어요. 근데 식물이 막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막 물을 탁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식물이 막 다시 살아나요. 이런 걸 보면서, 와, 이 물의 생명력과 물의 신성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종교적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이라는 게 진짜 막 신과 대화를 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물 속에서 그 성스러움과 신성성이 드러나는 걸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적 체험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신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 말 그대로 성스러움의 근원들이죠. 이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 인간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시공간적으로 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종교적 인간들이어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성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요, 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과 관련하여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세상을 창조한 시간이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성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삶에, 우리의 세속적인 어떤 삶에 다시 재현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적 인간들이라고 엘리야대는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언가 탄생한 시간, 무언가 시작된 시간을 우리는 굉장히 큰 축제를 벌이고 굉장히 크게 기리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해피뉴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년 신년이 될 때마다 해피뉴이어 하면서 막 축제를 열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적 의미가 담겨있는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성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연례 행사 속에 포함시키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재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엘리야대는 주장했던 거예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그냥 시작은 시작이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대는 그런 종교적 의미를 끌어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종교적 인간들은요,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성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모든 시공간이 바로 비균질성이
비균질적인 것입니다. 종교적 인간에게는요. 그러니까 시간도 달라요. 성스러운 시간과 그냥 우리 세속적인 시간이 다른 거고, 성스러운 공간과 그리고 세속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 그냥 한번 쭉 봐두시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를 좀 잘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교적 인간들이 사실 고대, 뭐 중세, 뭐 이런 시기에는요, 이 천년, 이 수천년에 거쳐서 계속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이거예요. 과거의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종교에 귀의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의 역사에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죠? 신이 어딨어? 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걸 이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비종교적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데가 말하는 종교적 인간은 보편적으로는 고대 중세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데가 말하는 비종교적 인간들은 근대 이후의 사람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물론 뭐 극단적으로 선생님 고대 중세에는 비종교적 인간이 없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현대에도 종교적 인간 있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는 그 시기의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종교적 인간들은요,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자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해요. 종교적 인간들이요, 이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신이 우리의 세상을 이끌어주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비종교적 인간들이 자기 자신,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내 우리가 주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탈신성화입니다. 탈신성화. 신성성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신을 배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데의 분석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을 계승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승했어. 계승한 존재야. 무슨 말이냐. 비종교적 인간들, 즉 종교를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잎클로버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종교를 안 믿거든요. 근데 길을 가다가 네잎클로버를 발견해요. 그럼 그 네잎클로버를 보고 여러분들 불쾌한가요? 아니죠. 누구든 그럴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와,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나 봐 라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이 네잎클로버가 진짜 말 그대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사실 미신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 믿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야데 결론은 뭐냐? 결국 성과 세속, 그죠? 이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야. 성스러운 것은 언제나 세속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고, 현대적인 어떤 세속적인 인간들, 비종교적인 인간들의 삶의 양식조차도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묻어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성과 속이라는 것은 공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막 비종교 이런 것들 나눠서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언제나 이런 것들은 공존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해서 막 세속을 막 부정하고 막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요.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막 성스러움과 종교를 부정하면서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녹아져 있는 거야 라고 분석을 했던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데의 어떤 분석들이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어렵게 나온다면. 자, 넘어가서 이제 종교 갈등 넘어서서요. 이제 현실적인 어떤 다문화 사회 문제들을 넘어서서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 그죠? 바람직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당연히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이냐?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했었는데요. 관용입니다. 관용. 그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 상호 존중의 태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관용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내신 시험이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거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꼭 이해하세요. 암기해두세요. 그래서 관용하지 않는 태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보통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말 그대로 우리 문화,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들을 막 평가하고 차별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이 자문화 중심주의를 갖게 되면 문제가 뭐냐? 아예 타

한국 문화를 배척해버리는 국수주의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를 주자면 훨씬 더 심화된 형태예요. 훨씬 더 심화된 형태.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를 배척해버리는 어떤 국수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 큐연 차이.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갈등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라는 것이 우리 교육과정의 소개이고요. 자, 다른 문화와의 소통과 교류를 단절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고립, 그죠? 우리나라 자체가 고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아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느냐? 당연히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별표. 꼭좀이 단어 알아두세요. 문화 상대주의. 이미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통합사에서도 봤을 텐데.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문화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덕윤리에서도 좀 배웠죠?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태도일 수 있는 거죠. 그들도 그들만의 소중한 문화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관용, 그죠? 이게 포인트죠. 관용 계속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이두 글자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생각보다 문제로 내잖아요? 이 관용이라는 두 글자를 못 써요. 그래서 막 수용? 막 이렇게 쓰면은 고민되잖아요. 이걸 정답으로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보통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요 표현을 요구하실 겁니다. 딱 관용이라는 단어 꼭좀 기억해 두세요.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화를 다 관용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죠. 모든 문화를 다 관용하고 수용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보편윤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으로 막 옳은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그런 문화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듯이 그냥 어느 정도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와 관습들은 다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평가하지 마라는 그런 태도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문화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뭐 대표적으로 사례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뭐 이슬람 쪽에서 이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명예살인 같은 문화들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라는 뭐 사실상 거의 대상자는 거의 여성들이죠. 그래서 여성의 명예를 먹칠했어. 그러니까 그 사적인 처벌, 어떤 살인이라는 게 허용되는, 사실 허용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막 법정에 막상 가보면 막 처벌 수위를 좀 낮춰서 주는, 아, 그러니까 형량을 좀 낮춰서 주는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다고 하니까 그런 문화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걸러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상가가 한명 있는데요. 포퍼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포퍼는 1900년대에 우리 영국의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냅니다. 그래서 이책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포퍼는 열린 사회, 우리는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말 그대로 열린 사회란 무엇이냐면 어떤 토론과 반증 가능성에 놓여져 있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어떤 전통이든 문화든 규범이든 모든 것들이 반증 가능성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그런 열린 사회. 그죠? 우리 규범이 절대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도 있어. 더 나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어떤 반증 가능성을 열어둔 사회. 그게 바로 열린 사회라고 하죠. 그러면 열린 사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어떤 경향들을 보이게 될까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사회라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열린 사회를 우리는 지향해 나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담론하고 그걸 통해서 더 진보할 수 있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적들이 있대요. 그 열린 사회의 적. 그 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불관용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용적인 사회잖아요. 그죠? 많은 반증 가능성을 관용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맞아. 우리의 규범과 우리의 도덕 원칙들은 무조건 맞아.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틀릴 수 있음을 관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열린 사회예요. 근데

0: 불관용자들, 그런 것들이 이 열린 사회의 가장 큰 적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관용마저 관용하게 되면 관용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등장하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 불관용자를 관용했어요. 그럼 이 사회는 어떤 사람들만 남게 될까요? 불관용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불관용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관용을 했는데 관용이 사라지는, 그죠? 관용이 사라지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불관용자가 되면. 그러니까 관용을 했는데 관용이 사라지는 이런 관용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용할 수는 없어요.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라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해야죠. 하지만 이 관용은 분명한 한계치가 있다. 어떤 한계치? 문화 상대주의는 충분히 지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이전 세계에 있는 어떤 많은 문화들이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문화대로 존중해주고, 우리 문화도 우리 문화대로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죠? 윤리 상대주의. 이 표현도 좀 주의해 두세요, 여러분. 요 표현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윤리상대주의. 모든 것이 상대주의일 순 없다. 즉, 우리는 보편윤리라는 어떤 관점을 채택할 수 있고, 그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문화들 같은 경우에, 그런 관습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떤 명예살인 같은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수용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그래. 그들의 문화도 문화야. 인정해줘.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해줘. 막 이런 것들. 사실 뭐 명예살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많습니다.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문화 중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뭐그 여러분들 에스키모 아시죠? 예. 네. 그 에스키모들, 그 극지방에 사는 우리 에스키모들, 그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에스키모들한테는 어떤 조금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가 있냐면 여아살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문화가 있는데, 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존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좀 남성에 비해서 생존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열악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뭔가 이 노동력이 필요한데, 뭐, 훨씬 더 뭐, 노동력이 유리한 곳이 뭐 남성일 수 있겠고, 그리고 식량이 부족한데, 먹여 살릴 식구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자아이를 이제 버리는. 뭐 이런 어떤 나쁜 문화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관용하고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하되 윤리 상대주의로 나아가지 않는 것, 관용의 역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자료 탐구 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데 종교관입니다. 엘리야대 아까 전에 우리 자세하게 봤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복습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종교적 인간에게 요 포인트 있죠? 종교적 인간이라는 요 포인트, 그죠?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므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결국 이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신이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이 만든 세계 자체는 계속해서 어디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이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성이 언제나 세속적인 우리의 세상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대가 말했던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의 어떤 이 삶의 양식의 차이도 꼭좀 특징들 잘 구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2번, 3번도 봐야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우리 항상 하던 대로 다음 시간에 확인하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고요.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는 결국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론. 그죠? 아까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수용하는 이론들, 그리고 뭐, 퀸과 엘리야대 이론들, 그 이론들의 초점을 두고 좀 복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엔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요.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1: 하이, 안녕하세요.
0: 저는 2006년도 골든글로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되게 독하게 달려와서 골든글로브를 타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상을 받았다서 기쁜 게 아니구나. 팀이 좀 하위권에 쳐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성 감독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성 감독님과 처음 뵙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 글러브로 엄청나게 홍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이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때는 여기 막 글러브에 가죽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 그러면 2루에서 중계 플레이 뭐 우중간 빠지는 거 우익수 선상 빠지는 거 따라가서 잡아서 공 서드 공 3루 공 홈 던지는 훈련을 붓박스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던져서 붓박스 던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던지고 났는데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 사람 팔이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이 가능한가 했는데 시키시더라고요.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조그만한 플레이 하나 절대 어떤 누구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진짜 김성훈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날 때마다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통하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거의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원리역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저녁 9시 로테이션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급하게 빵과 우유를 대처하고 앞에는 막 우동 있고 막 일본 막 모밀 있고 막 초밥 있고 엄청 많은데 그림의 떡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급하게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대처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운동 끝나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바로 야간 연습 나가서 이제 9시 반에 끝나거든요. 9시나.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예요. 연습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너네는 연습량이 부족해.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습량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필요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 하지만 이 상황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님과 만난 팀은 정말 뎁스도 강하고 이 선수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는

어떤 선수였어? 할 정도로 안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끄집어 내주셨던 것 같아요. 선수마다 다 공격, 수비 주로 다 투수마다 매번 다잘 던지고 그럴 선수는 없잖아요. 주자가 있을 때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주자가 없을 때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들의 요소 요소의 장점만 잘하는 부분만 가지고 기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은 정말 기계처럼 잘 굴러갔던 전국의 돈맹이 같이 잘 굴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라이벌 팀이었던 이제 서울의 이종국 형이나 뭐 고영민 뭐 이렇게 발빠른 야구를 추구하는 그런 팀과 라이벌 구도가 되다 보니까 뛰는 야구, 수비를 잘하는 야구, 또 홈런을 잘 치는 타자들이 모든 걸잘 배치가 되어서 이 라이벌 팀과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팀이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장기를 비유하자 그러면 포가 해야 될 역할, 차가 해야 될 역할, 마, 상, 쫄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양 팀에서 너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국가대표까지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 세대, 황금 시절을 시작하게 해준 메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대한민국 야구가 9전 전성으로 금메달을 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아, 멤버가 좋다. 멤버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승엽 형님의 2대5의 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근우의, 이종욱의, 고영민의, 이용규의 차를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었고, 유현진의, 김광현의, 윤석민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또, 뭐, 진가병 베테랑 포수의 강민우의 신구 조화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었고, 아, 그게 팀인데, 너무 홈런 타자만 빵빵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학교에 동아리도 많고, 과연 나는 어떤 동아리를 선호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내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만 생각하면, 아, 나도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어디에다가도 놔둬도 능력 있고 나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어디에서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금메달 기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이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딱 10년을 국가대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오타니 선수 볼을 안타 치고, 그때 이제 프리미어 12 제1회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또 주장을 맡으면서 국가대표 이제 선발 명단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명단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근데 이 멤버로 과연 나가서 국가대항전을 칠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 주장으로서. 팀이 경기하지, 개인이 야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뭉치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정근우가 참 훌륭한 리더였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전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막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내일 결승이 있잖아. 결승도 이기고 나서 죽비를 듭시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을 8대 0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딱 우승했을 때그 누군가의 리더의 그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멤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팀워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대표 다가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들어가서 멤버들과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본인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 강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그때의 소중함, 그때의 최선을 다하고 그때 결과를 내야 했다는 이유를 이제서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팀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과를 갈 수도 있고 공과를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을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하면서 그 다음에 결승에서 미국을 만나서 8대0으로 꺾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가 전국의 국가대표 마지막 은퇴 경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부상 이후로 이제 실력 저하 이런 것들 찾아오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었는데 저 때 기억에 왜 많이 남냐 그러면 수많은 올림픽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WB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쁨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고참이 되어서 대표팀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서 아 우승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 도쿄돔에서 행가래를 받았던 기억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달려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성근 감독님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의 정근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님과 함께했던 두 번째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독님과 함께했던 그 시즌은 제가 항상 타율을 3할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매번 본인이 훈련을 시키시니까 이 선수가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연습으로 다시 좋아졌던 그림으로 좋은 타격폼으로 많이 빨리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감독님이 떠나고 나면 슬럼프가 찾아올 거잖아요, 선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슬럼프라고 느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슬럼프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3할 타율을 좀 기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알았죠. 감독님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홈런도 치고 슬럼프도 이제 없고 이제 감독님의 트라우마도 없이 잘 흘러갔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잡아줬을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맨날 합숙훈련을 했었고 대학교 성인이 되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부모님과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고 싶기도 했었고 누군가가 저를 잘 인도해 주기를 바랬었고 근데 어떤 누구도 믿지 못했었고 근데 그 순간에 나타나신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시지 않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나서 마무리 캠프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둘째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얘기가 이제 왔길래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그래, 당장 들어가라. 대신에 병원은 내가 알아봐줄게.

0: 와이프 병원까지 세심하게 알아봐 주시는 분에게는 저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합니까? 짐 쌉니까? 했더니 아니다, 폰구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또 폰구를 두 박스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연습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연습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세심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매년마다 감독님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맡기고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 잘 잡아서 본인에 대한 마음의 치유와 갈 길을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이분과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또 너무 힘들고 지친데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진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또 친구 한 명,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단 한 명씩이라도 그 자리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픔과 힘듦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좋은 시절을, 좋은 시간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뭐 우승, 골든글러브, 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본인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좀 밟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러 갈 거 놀러도 가고, 다 해봤자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저를 끼워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막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태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너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유형 정말 우리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어요. 어떤 유형이길래? 그렇지, 장문독해 타입 1입니다. 우리가 복합문단의 이해는 이제 두 번째 장문 독해 타입 2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하나의 긴 패스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두 개의 문제를 푸는, 하나는 제목 잡기,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어휘추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문제 풀었고 오늘은 선생님 세 문제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풀면서 일단 주제문에 해당하는, 혹은 야 얘는 핵심 소재인데 바꾸기도 어려워,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얘는 꼭 나올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대부분은 핵심 소재가 한 80에서 90% 정도는 거의 선택지 안에, 답의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그거 찾아보고, 그리고 선생님 전 시간에 어휘추론 문제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쫙 잘 이해해야 뒤에 부분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어떤 중요한 핵심 부분 혹은 후반부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똑똑 유형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어떤 파트를 하고, 수학에서 나보다 더 많은 뭐 문제집이나 혹은 진도가 더 빠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선생님도 약간 그런 경쟁심, 선의의 경쟁심이기는 하지만 그런 게 느껴질 때 혼자서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만의 요 페이스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our pace, 여러분만의 속도, 여러분만의 그 pace가 matters, 중요해요. matter라는 단어가 물질이란 뜻도 있고 문제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수능에서는 많이 나와요. Be important의 의미가 되겠죠.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인사말에서 count라는 단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표현들 이때 아주 그냥 평이할 때 한번 봐두시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페이스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속도보다요. 남들이 더 빠르게 간다고 해서 그 친구가 100% 다 이해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나만의 속도, 내가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우면 조금은 천천히, 그죠? 나만의 속도를, 페이스를 조금 늦추고, 아, 나는 이 부분이 좀 쉬워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독해도 여러분만의 그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강약이라고 선생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꼼꼼하고 찬찬하게 시간을 들여서 읽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요약문 완성에서는 아, 이 부분은 내가 찾는 정보랑은 일단 거리가 멀어, 이럴 때는 큰 흐름의 글의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스킵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우리 오늘 제목 찾기 그리고 어휘추론 갈 텐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일단은 제목 찾기 중요 중심 부분이 대부분은 물론 앞에 주제문으로 꽝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중후반부에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후반부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초반부에는 소재 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출제 경향은 대부분 학술적이고 설명적인 이런 지문들, 아카데믹 리딩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도입부보다는 후반부에 좀 더 집중해서 읽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 만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는 제목 찾기, 하나는 어휘추론 갑니다. 자, 앞부분에서 일단 핵심 소재 뭐예요? 특히 이 지문은 첫 문장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문장이 나와줬죠. 보시면 Technological Design, 기술적인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디자인에서요, An aspiration towards seem

Seamlessness. 아, 선생님이 이 단어 보고, 아, 이렇게 기술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약간 깨달음이 왔는데, Seamlessness는 이음매 없음입니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지금 선생님 이제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도 옷을 입고 있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뒤집으면, 거기 이제 이음매 부분이 있잖아. 솔기. 그쵸? 이걸 어떻게 바느질 했는지가 다 보이잖아. 근데 그런 이음매가 없이 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가끔 그런 이음매 부분이 까슬까슬하게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 부분에서 기술적인 설계나 디자인을 할때 이음매 없음에 대한 열망은요. 아, 뭔가 기술에 불편한 부분, 거끌거끌하게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어라는 것에 대한 열망이 aims to 목표로 하게 됩니다. 무엇을 뭘 하는 걸 목표로 할까요?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blend seamlessly into our everyday lives. 우리 인간의 경험, 기술적인 경험을 blend into. blend라는 표현이 여러분 사실 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완전히 섞여서 녹아 들어가는 게 blend into라는 표현입니다. 자, seamlessly. 즉, 이음매 없이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삶에 기술적인 인간의 경험이 그냥 녹아 들어가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정말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냥 쭉 내가 기술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기술을 이용하는 걸 우리는 목표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문장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갈게요. 기술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의 디자인, 설계를 할 때요. 어느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열망하고 목표로 한다? 아, 이음매 없는. 기술의 이용을 중요한 목표로, 열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본질적으로 이러한 열망은요, 목표로 합니다. 무엇을 겨냥하고 있어요? Towards experiences. 경험을 목표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그 경험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aware of. 여기 지금 no longer에 no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해요. 기술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그리고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와 뭐 사이에? 인간과 기술. 인간이 지금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기술, 인간과 이 격차, 경계를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즉,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과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사이에서의 그 차이나 혹은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뭐야? 이음매 없는 기술이 목표로 하는, 겨냥하는 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인간을 상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과 기술을, 이 컴퓨터를 대상으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크게, 어색하거나, 걸리거리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거추장스럽거나, 이렇지 않고, 정말 잘, 부드럽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뭐야? 이음매 없는, 매끄러운 기술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한다는 의미가 돼요. Considering metaphor of seams in clothing. 옷에서요. 의류에서 우리 이런 이음매에 대한 은유, 이런 솔기에 대한 은유, 이음매 이렇게 이음매가 있는 이런 솔기에 대한 은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한다고? Aspire to. 열망하고 있다고요. 매끄러운 aesthetics, 이 솔기가 없는, 이음매가 없는 미학을 열망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stitching the seams closely. 촘촘하게 이 이음매를 바느질을 하고, 스티칭을 하고, 지금 by, 뭐뭐 함으로써, 바느질을 하고, pressing, 다림질을 하고, 그리고 and making sure,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음매 없는 미학을 꿈꾸고 있다,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을 어떻게? 촘촘하게 바느질을 솔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음매가 없이, 그리고, flat하게 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평평하게 다려서 아주 다림질을 빳빳하게 해주고, 그래서 뭘 확실하게 해주는 거야? They are hidden on the side. 안쪽으로 그것이 감춰질 수 있도록요. 안 보이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게 아주 감춰질 수 있도록. 자, so that.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We wear clothing rather than pieces of fabric. 우리가 직물의 조각을

힘의 없음에 대해서, 매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요, 뭐라고 일컬어요? 바로 사용의 용이성, ease of use, 그죠? 네, 사용의 용이함과 그리고 convenience, 편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음미 없는 기술이라는 게 바로 뭐야? 그치, 사용의 용이성, 그리고 편리함.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우리가 기술의 디자인을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설계자나 공학자들이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되게 직관적이어야 되겠지. 딱 보면 야 도대체 이거 전원 스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막 찾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누르면 되나? 바로바로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Seamlessness가 되겠죠. 계속 갑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설계에서 aspiration towards seamlessness. 이런 그 이음매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은요, 확실하게 합니다. 보장해주죠. 뭐를요? The experience for the user flows. 이 사용자의 경험, 사용자의 경험이 흐르듯이, 매끄럽게 잘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보장해주고요. And it's not stressful. 스트레스를 주거나 or irritating. Irritate가 원래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슬리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슬리는 거 없이 이런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seamless에 대한 aspiration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망은 뒤에 걸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바램이 있으면 뒤에 걸 이루게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대부분은요, would have had experiences. 아마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래왔을 겁니다. 이렇게 and가 지금 have had 그리고 have longed 이렇게 두 개의 동사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뭘 경험해 왔을까요? Poor interface designs or apps in workplaces that make things more complicated and irritating. 어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거슬리게 만드는 그 직장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의 설계나 혹은 앱, 형편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형편없는 그런 앱을 사용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살펴보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일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죠?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Have long for. Long for 뭔가를 바라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바랬을 겁니다. 더 매끄러운 인터페이스, 즉 우리가 썼을 때 거부감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바래왔을 거예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꿈꿔본 적, 그렇게 바래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어서 일단은 여기 있는 insured도 괜찮고 hidden, 감춰져서 안 보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괜찮고 A번에 우리가 더 이상 이걸 느끼지 못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뭐야? 내가 지금 기술을 이용하고 있나?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역시 no longer과 같이 어울려서 aware란 단어도 좋습니다. 쭉쭉 가볼게요. 자, 기술적인 이런 이음매 없음은, 맞죠? 네, 기술적인 이음매 없음은요, 매끄러움은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덜 눈에 띄는 스크린을 포함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에서요. 자, 덜 눈에 띄는 스크린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화면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화면일까라는 게 인식되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화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혹은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with a seamless technological design. 이음매 없는, 다시 말하면 매끄러운 기술상의 디자인, 설계를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의 기술들을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특별히 어려움 없이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들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목표는요, to immerse the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을 담그는 것이에요. 담그다라고 나왔는데 담그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에 잠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물에 푹 빠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 몰입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목표는 바로 뭐야? 사용자 경험에 몰입시키는 겁니다.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에 완전히 몰입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 the visual interaction, 이 시각적인 상호작용이 might be described as inside. 마치 내부에서, 스크린의 inside the screen, 스크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묘사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아니라 a body interacting with a

the console or objects as separate entities. 분리된 실체로서 어떤 물체 혹은 디지털 컨솔과 이 우리의 신체가 상호작용이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스크린의 내부에서 묘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 사용자 경험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기술의 seamlessness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선택지로 가볼 텐데 누가 뭐래도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seamlessness가 되겠습니다. 이음미 없는 기술의 이용, 예, 기술의 용이함, 예, 이용하기 쉽고 그리고 편리한 이 기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선택지가 안 끝났구나. 그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휴머노이드 로봇 설계에 있어서의 이음미 없음, 매끄러움은 무엇을 목표로 해요? 휴머노이드를 distinguishable from a human body. 인간의 신체와 구별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뭐야? 내가 지금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지 마치 기술과 사람을 우리가 특히나 뭐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distinguishable이 아니라 오히려 indistinguishable이라고 해서 반이어의 의미, not의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in을 앞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역시 마지막에 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음의 없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움.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설계도 역시 인간의 신체와 특별히 구별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니스 디자인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과 잘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주로는 E,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 텐데요. Blending in. 뭐야? 녹아드는 거래. 뭐 할 때? 기술이 기술처럼 느껴지는 걸 멈출 때. 이제 더 이상 기술이 기계같이 느껴지지 않아. 기술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런 순간이 바로 뭐야?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immersing. 몰입해 있을 때가 되겠죠? 아까 blending into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히 녹아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녹아든다라는 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음의 없음처럼 편리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없는 선택지 이렇게 한번 아웃을 해볼까요? 네. 역사에 관련된 거 아니고 복잡하다는 내용 없었어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작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여기에는 현대 패션 분야를 이야기한 게 역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기술 이런 게 뭐 우리가 스마트워치 같은 게 웨어러블 착용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 관련 없는 소재니까 바로 아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추론은 몇 번? 그렇지. Distinguishable이 아니라 Indistinguishable. 구별되지 않게 만드는 게 Seamless Design의 목표가 되겠지. 그 방향과 추세가 되겠죠. 정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7번과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제목 그리고 어휘추론 가볼게요. 자, 요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요거 다 가능하죠. 그죠? 일단 뭐 하는 거야? grabbing 하는 거야. 잡고 쥐는 건데 그냥 손으로 잡고 쥐는 거라기보다는 손가락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Imagine grabbing. 뭐 하는 걸 상상해보래요? Grab 하는 걸 상상해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잡고 쥐는 걸 상상해보세요.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을 between your thumb and index finger. 여러분들의 엄지와 index finger는 검지, 집게손가락이 되겠죠. 이 손가락. 그죠? 자,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에 종이 한 장을 잡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종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상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는 거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지.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볼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요. 종이 이렇게 넘길 때 어때요? 그치? 엄지랑 검지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죠? 네, 이걸 여러분들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종류의 힘이 주어지는 힘 있고, 그리고 pad to pad. pad가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끝에 있는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나뉘는 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손끝에 있는 폭신폭신한 이런 살 부분에 정밀도를 가지고 잡고 쥐는 것을 우리는 사용을 해요. 뭐 없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요.

종이 좀 잡아봐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잡아요? 아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잡잖아요. 그래서 뭐야? At literally 말 그대로 in a snap 순식간에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너무 쉬운 거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yet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시나 still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앞에 들어가면 하지만 그러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렇게 grabbing하는 거 특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pad to pad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쥐는 거 이것이 was a breakthrough.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쥔다기보다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 거 물론 여기서 이제 집게 손가락과 엄지가 나왔지만 뒤에서 이제 다른 손가락이 나오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기가 바로 뭐다? 인간 진화의 혁신적인 것이다. 매우 중요한 혁신.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혁신이라고 지금 적은 거예요.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하죠. Breakthrough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생각해봐봐라. 깨서 통과한다는 얘기야. 벽이 있는데 벽을 깨고 통과한대.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견, 발전 둘 다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계속 볼게요. Other primate. 그래, 이게 좀 궁금했지. 다른 영장류들도 손가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영장류들은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의 종류, 비슷한 종류가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의 그런 종류의 precision, 정밀도의 쥔, 쥐기를 보여주기는 해요. 얘네들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잘 쥔다라는 얘기요. In the handling and use of objects. 사물을 다루고 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종류의 일정한 종류의 정밀도의 잡기, 쥐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은요, 인간과의 차별점이 있겠죠. 구별된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not with the kind, 어떤 종류의 것은 not. 아니에요. Of efficient opposition that our hand autonomy allows. Autonomy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해부학이 되겠습니다. 자, 해부학이 허락하는 인간 우리의 손의 해부학, 즉 해부학적인 구조가 허락하는 효과적인 반대의 종류권 아니에요. 효과적인 반대의 종류가 뭘까요? 얘랑 정 반대로 이렇게 맞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영장류들이 이렇게 반대로 딱 집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 여기도 잡고 이렇게 잡고 반대로 마주 보고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이런 종류의 쥐기는 영장류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데요? In a single hand, 한 손으로요. 인간들은 can easily hold and manipulate objects. 물건을 쉽게 쥐고 물건을 조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작고 delicate, 부서지기 쉬운, 섬세한이란 뜻이 되겠죠. 섬세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objects, 사물들을 쉽게 잡고 조작할 수 있어요. 자, 동시에 우리는 adjusting our fingers, 우리의 손가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맞게요? To their shape. 그 물건들의 모양에 맞게. 큰 물건이면 작은 물건이면 이렇게 더 얇게 잡을 수 있고 좀 더 큰 물건이면 이렇게 크게 잡을 수 있고 그죠?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조정할 수 있고요. And reorienting, 방향을 조정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것들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With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 pads. 우리의 손가락 끝에 있는 그 폭식폰시나 여기 닿는 살갗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무엇을? 이동을 해서요. Displacement가 여러분들 이동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조정해가지고 얘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방향을 다시. 얘가 이 방향인데 얘가 이걸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물건들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기 쥐기가 굉장히 정밀하게 그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그렇지. Human evolution의 breakthrough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our relative long, powerful thumb and other autonomical attributes. 우리의 상대적으로 혹은 비교적 길고 강력한 엄지. 힘이 세잖아요. 우리 이거 엄지 생각보다 힘이 세잖아요. 꽉 누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엄지와 그리고 다른 해부학적인 그런 특성, 속성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인 그런 특징. 뭘 포함해서요? 평평한 손톱.

포함해서요. 이 평평한 손톱은 다른 영장률도 거의 영장률도 가지고 있는 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우리 길고 강력한 엄지와 다른 해부학적인 특징들은 make this,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손톱이 평평하지 않고 구부러지고 둥그렇다고 생각하면 잡기가 어렵게 미끄러져가지고 물건이 떨어지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ossible 이란 단어 좋습니다. Just picture. 자, picture. 그림? 아, 상상하다. imagine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try and failing. 시도하는데 실패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뭘 시도하는데 뭘 실패해? To dog ear this page with pointy curved claws. 뾰족하고 curved. 구부러진 발톱. 강아지나 고양이는 발톱 있잖아요. 그죠? 구부러지고 뾰족한 이런 발톱으로 dog ear. 개 귀처럼 생긴 부분으로 만든대요. 모서리입니다. 모서리를 접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페이지를 모서리를 접으려고 하는데, 근데 못해. 실패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손가락에 우리가 이 살갗을 푹신푹신하니까 이게 잡히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미끄럽고 구부러지고 뾰족한 이런 부분을 잡으려고 하면 잡혀? 안 잡히지. 얘가 미끄러워가지고.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상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독특한 속성들의 조합을 가지고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이 신체적인 해부학적인 구조의 독특한 조합으로 인간의 손은요, 우리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창조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뭐야? 그렇지. 이게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o question. 의심할 여지 없죠. Stone tools. 돌로 만든 도구니까 석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기가요, couldn't have become. 가능할 수 없었을 거예요.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간 역사, 그리고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될수 없었을 거예요. 뭐가 없었다면, 손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돌을 도구로 만들려면 그걸 막 다듬고 해야 되잖아. 그제? 그러니까 뭐가 진짜 중요하겠니? 손, 손가락이 진짜 중요했을 거란 얘기야. 이거 잡는 게 정말 중요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손은 바로 어떤 손인데요? That could do the job. 그 일을 할수 있는. 근데 뭐와 함께? Along with nervous system. 신경체계, 신경계와 함께 이걸 가능하겠다는 얘기야. 우리의 끝에도 신경이 잘 발달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작업도 할수 있었단 말이야. 신경계는 바로 뭔데? 조정하고, 그리고, coordinate.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었어요. 필요한 그런 신호들을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경계와 더불어서 우리의 손이,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손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돌로 도구를 만든 이런 석기의 도구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핵심이 될수 없었다. 자, anybody who, 뭐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라는 의미가 되겠죠. Who is ever tempted? Who has ever tempted가 되겠네요. 자, 시도해본 사람은 누구라도요. 뭘 시도해봤어? Spear라는 게 창입니다. 창의 끝, 창촉이 되겠죠? 혹은 화살의 촉, 화살의 머리니까 화살촉이 되겠습니다. 화살촉이나 혹은 창촉을 만들려고 해본 사람이야. 근데 뭘로? 그렇지, 바위로. 바위를 다듬어가지고. 촉을 뾰족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누구라도요. 어때? knows, 알 거예요. that 이하를 알 겁니다. it excludes, 그렇게 하는 작업. 창을 만들고 창끝을, 창촉을 만들고 화살촉을 만드는 그 작업이 배제한다라는 걸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뭘 배제해? 뭘안 해? Strong grips. 강하게 쥐고 지속적으로 회전시키고 계속 돌을 돌려가면서 깎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재배치하고 그리고 힘 있게 주의 깊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다른 딱딱한 물체로 쳐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창촉이나 화살촉을 만들 때 여러분들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거야? 필요하지. 이 작업을 통해서 화살촉이나 창촉이 만들어지는 거 아님? 그죠? 그러니까 excludes가 아니라 뭐 requires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적어도 여러분들 포함해요 정도까지 가셔도 좋아요. 알겠죠? 이런 활동들을 필요로 합니다. 요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단어로? 네, require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and even with a fair amount of know-how. know-how가 우리가 그냥 말로도 know-how라고 하지만 요령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죠. 자, 상당한 know-how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it can be. 그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can be bloody business. 피가 흥건할 수 있는, 피범벅이 될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잘못 치면 막 피가 나오고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걸 다 우리가 뭘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체계와 함께, 신경계와 함께

우리의 이렇게 잡고 쥐는 정밀하게 무언가를 잡고 쥐고 그리고 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손가락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잡기 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뭐가 꼭 나와줘야 되겠어요? 우리 손가락 잡기 쥐기의 grip이라는 의미가 꼭 나와주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아주 매력적이네. human hands, our hands라는 표현. human grip. 너무 좋은데? 그죠? 자, 그럼 일단은 한번 2번, 3번, 4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손은요, 결정적인 도약이래요. decisive. 결정적인 whip. 뛰기, 도약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e evolutionary path. 진화의 길. 우리가 진화로 가는 그런 길에서 정말 결정적인 도약. 어떤 표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지. breakthrough라는 표현을 바꾼 거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뭔데? 인간의 손. 어떻다는 얘기야? 맞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요? 우리의 손. 예상치 못한 결과예요? 진화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우리의 손이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 어딨어? 손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진화가 혁신적이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짚기, 쥐기. 이거는 바로 뭐야? 인간 생존의 딜레마야? 딜레마는 아니잖아.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그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딜레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좋은 측면만 나와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웃이 될것 같아요. 나머지도 관련 있는 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추론 문제는 아까 몇 번이었어? 2번이었나? 2번? 2번이 아니라 몇 번이었어? 이게 우리가 지금 요 2번은 제목 찾기 문제였고, 그치. 얘가 requires라는 단어로 바꿨으니까 알파벳이야, 알파벳이. 그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역시 제목 찾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물음표는 핵심 소재가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물음표의 답이 우리가 찾았던 핵심 내용의 답으로 할수 있다면 그 소재가 나올 수 있다면 답이 핵심 소재라면 핵심 소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제목에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물음표가 나왔을 때, 심지어는 뭐 느낌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경우들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옳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맞다라는 얘기야. 뭐할때 사람들은 옳아요? When they feel, 그들이 that야라고 느낄 때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느낄 때? The written poetry of literate societies. Literate라고 하면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이란 뜻이 되겠죠? 즉,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쓰여진 시. 문자를 사용하는 사회니까 글로 쓰는, 글로 쓰여진 시가 있다는 얘기야. 문자로 쓰여진 시가. 그리고 an oral poetry of non-literate ones. 이때 ones는 societies를 받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문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가 있어. 그 사회에서는 그럼 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로, 구어로, 구두로 시를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술로 하는 이런 시.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뭐야? 전부 다 poetry입니다. 문자로 쓰든 말로 하든 시를 쓰는 거, 이 시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자, 이 시는요, 구전으로 이제 전달이 된 이런 시든 differ, 다르다라는 걸 느낀다면 맞아요. 이런 뜻이야. 시가 뭐와 다르다고 느끼면? considerably, 상당히 다르다고 느끼면요. 뭐와 달라? From the everyday language spoken in the community. 공동체에서 말해지는, 구사가 되는 그런 일반적인 일상 언어들과, 상당히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 맞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시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표현들이 많고, 막 운율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문법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죠. 단어들도 왠지 시어 이러면 어때? 일상적인 언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맞아,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첫 문장은, 시어는 일상적인 언어와 어떻다? 다르다라고 느끼면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느낀다면 맞아요.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계속 볼게요. Listeners, 청자들입니다. 청자가 바로 어떤 청자겠어? 시를 듣는 청자들이 되겠죠. 그죠?
자, 시를 듣는 이 청자들은요, not only,

나오면 벗을 찾아봤는데 벗이나 벌어오소가 안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이 dash가 강조의 의미로 뒤에 그 벗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벗과 비슷한 기능을 해서 뒤에 있는 거 앞에 것일 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강조의 의미를 보여주더라고요. 가볼게요. 자, 시를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를? The strange use of words. 단어들의 낯선 사용. 방금 전에 일상 언어랑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를 듣는 사람들은 일상 언어와 좀 다른 이런 낯선 사용을 받아들여. 그리고 단어들의 순서의 재배열을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유운, 두운, 리듬, 라임,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의 압축, 기타 등등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른 부분들을 잘 수용해요. 시를 듣는 사람들은 아, 시어는 뭐 일상적인 언어와 다르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they actually, 이 리스너들은요, 실제로 기대합니다. 뭐를요? Find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In poetry, 시에서요. 시가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They are disappointed. 그들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When poetry does not sound poetic. 그 시가 시적으로 들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거라니. 뭐야, 이게 시야? 일반적인 일상 언어랑 비슷한데? 이게 무슨 시야?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뭐야? 사람들은 시어와 일상 언어가 다를 거라고 여긴다. 이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 흐름상 여러분들 어색한 거 있어? 어색한 거 없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지? 나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되죠?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A번에 있는 strange use의 strange는 괜찮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unfamiliar, 낯선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뭐가 나왔어요? But이 나왔습니다. But, 하지만은요. Those who라고 하면 뭔만 사람들, people who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Regard A as B. A를 B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시를 뭐라고 여기는? A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altogether. Altogether 라고 하면 여러분들 완전히 이 표현 좀 기억해놔. 전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완전히 전적으로 시어를, 시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언어의 다른 범주, 완전히 다른 범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Are that. That은 원래 뭐야?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귀가 진짜 안 들린다기보다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뭐에? To the true achievement of the poet. 이게 시인이거든요. 시인이 달성하려고 했던 그런 성취, 진정한 성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시어와 일상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은 시인이 의도했던 바,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바, 이걸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뭐야? 슬금슬금,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같지 않다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Rather, 오히려 라고 나옵니다. 자, 오히려, the poet, 시는요, artfully 라고 하면 교묘하게라는 뜻이에요. 근데 art가 예술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기술이란 뜻도 있어요. 기술적으로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상황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모면한다. 교묘하게 묘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인들은요, 아주 기술적으로 manipulate, 조작합니다. 동일한 원재료를, 뭐에?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원재료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자, 뭐처럼요? As are used in everyday speech.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그의 언어를 원래 동일한 그런 원재료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하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시어가 그가 일상적으로 시인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와 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죠? 자, 그럼 뭐야? 그치. 시어는 일상적인 언어와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계속합니다. 자, 그의 솜씨는요. 그 시인의 솜씨는 is to find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And the sources already and the language. 그 언어에서 이미 있는 그 자원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신금을 울리거나 와 대단하다 정말 잘 쓴 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들을 보면 굉장히 낯선 단어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읽어도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있는 그 언어들의 그 언어에 있는 이미 있는 그런 자원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와 시어가 크게 다르지 않고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부터 내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시어는 일상적인 언어와 다른데, 근데 일상적인 언어 다르지 않는데, 그런데 일상적인 언어에 무엇을 찾는 거야? New possibility,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만 잘 찾으면 시어는 잘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시인이 하는 일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In much the same way.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과?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Seashore가 바닷가 아니야? 그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뭐한 거와 마찬가지로? Become used to. Get accustomed to.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너무 익숙해져서? The sound of waves.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여기 뭐가 나와? So that 구문이 나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they no longer hear it. 그들이 그것을 들을 수 없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지금 뭐가 나왔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마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의 그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파도 소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비유적인 표현을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럼 이 비유적인 표현을 어디에 접목시키면 돼? 시어에 접목시키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우리 대부분은요, have become sensitive. 어떻게 돼요? Sensitive, 민감하게 됩니다. 어디에 민감하게 돼요? To the flood tide of words. 단어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단어에 홍수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단어들은 뭔데? Millions of them every day that hits our eardrums. Eardrum이 여러분들 고막이에요. 우리의 고막을 치는 매일 같은 이 수백만 개의 단어에 말의 홍수 속에서 말의 홍수에 있어서 우리는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무감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 듣다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무감각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 Sensitive가 아니라 insensitive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휘추론 문제는 몇 번이 정답일까? C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나머지 D와 E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one function of poetry. 시의 하나의 기능은요, is to depict, 묘사하는 겁니다. 세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With a fresh perception. 뭘로요? With perception. 어떤 인식으로, 근데 어떤 인식으로? Fresh, 새롭고 신선한 인식으로요. 그게 바로 뭔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의 new possibilities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Fresh perception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인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데? To make it strange. 그것을 이상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게 보이게 하는 거죠. 아, 이렇게도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단어를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구나 라고 신선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 아닌가? 그죠? 시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일 거예요. So that, 그래서 we will listen. 우리는 경청해서 듣게 된다는 얘기야. Listen to. 뭐를? Language once again. 다시 한번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그 시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귀 기울여 듣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목하게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the successful poet, 성공적인 시인은요, never departs,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아?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어디로? Into the strange world of language. 언어의 낯선 세계에 멀리까지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세계는 바로 어떤 세계인데, 그 세계

대해서는 none of his listeners, 그의 청자, 즉 그의 독자들이 되겠죠. 그의 시를 듣거나 혹은 그의 시를 읽는 이런 사람들을 그 누구도 지금 none이 대절의 주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를 부정하시면 되겠어요. 동사를 부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시인을 따라갈 수 없게 그의 그 청자들, 그의 시를 듣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언어의 세계, 낯선 세계로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를 읽거나 시를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게 무슨 말이야? 너무 낯선데? 라는 정도로 시인들은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가까이 아주 근접하게 그렇게 접하게 된다. 누구 덕분에? 시인 덕분에요. 자, he still remains. 그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The communicator, 바로 의사소통자로 남아있습니다. 의사소통자가 바로 뭐야? The man of speech, 언어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단어를 정말 잘 아는, 단어를 잘 이용하는, 일상적인 단어지만 우리가 정말 새롭게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시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휘추론 문제는 몇 번 정답이야? C가 정답이 되겠고, 일단 E는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none이라는 부정어가 주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수로 부분에 X를 한 것뿐이에요. 그 독자가, 그 시를 듣는 사람이 시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멀리까지, 이상한 언어의 세계로 멀리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시인이라는 것과 일상 언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네, 선택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Make it new, 새롭게 만들어라. 새롭게 만드는 것, 즉 새롭게 한다라는 게 바로 뭔데? How poetry refreshes, 어떻게 시가 refreshes, 새롭게 하는지. Everyday language, 일상 언어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지. 그게 바로 뭐야? 일상적인 언어를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으로 바라보게 해서 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서 잘 경청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new라는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시를 어떤 언어의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끔 만드는 그 방법이 make it new, 새롭게. 일상적인 언어긴 하지만 새롭게 인식되게끔 만들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이야?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왜 시인들은 no longer sick, 더 이상 찾지 않는가? Inspiration from nature. 뭐가 이상해요? 자연으로부터의 inspiration이 뭔데? 영감이라는 뜻 아니야? 자연으로부터 시인이 영감을 찾는다고 이야기했나? 아까 파도 소리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뒤에 있는 부분, inspiration from nature라는 부분을 쭉 지워주시면 되겠죠. The influence of nature, natural sounds. 벌써 또 이상하죠? 자연적인 소리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 Poetic expression, 시적인 표현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자연의 소리, 아까 바닷소리, 파도소리 때문에 그런가? 그죠? 자, 이 자연의 소리가 시적인 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을 살짝 보시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아주 마찬가지로, 매우 마찬가지로 라고 해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어떻다? 상당히 비슷해. 이런 이야기로 나왔었죠.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소래꼬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너무 익숙해져서,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약간 이 하얀색 백색 소음처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 대부분도 이런 정말 많은 수백 개의, 수백만 개의 일상적인 언어, 우리의 귀를 계속 이 고막을 때리는, 치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단어들이 무감각하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얘는 비유적인 표현일 뿐 자연의 소리를 이용해서 뭐 시적인 영감을 얻는다거나 시인에게 뭔가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4번 가볼게요. Waste sight. Sight가 인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시적인 표현을 이용하는 방법, 인용하는 방법. 시적인 표현을 어떻게 인용해야 된다라는 내용 나왔어? 그런 내용 안 나왔어. 특히 일상적인 이 언어에서. 네, 일상적인 스피치, 발화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라는 단어가 인용하다라는 뜻인 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5번 볼까요? Beautiful rediscovered. Beauty rediscovered. 재발견된 아름다움이래요. 뭐가 다시 아름다운 걸 발견했다는 걸까? 시어인가? 일상적인 언어에서 시어가 진짜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걸 다시 발견하게 됐다는 걸까? 뒤에 한번 볼게요.

The Return of Oral Poetry. 구전으로 만들어진 구전시어의 Return, 귀환이라는 뜻입니다. 구전으로 말로 하는 그 시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걸 그 안에서 다시 재발견된 아름다움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뒤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다 관련이 없으니까 쭉다 지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역시 우리가 찾았던 게 맞고 가장 적절하다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관련 없는 것들은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OX로 문제 보시면 몇 번이 정답이야? 그치? C번이 뭐였지? 아까 쭉 가보면, 네, sensitive가 아니라 민감한이란 단어가 아니라 무감각한이라는 의미로 insensitive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반의호의 싸움이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문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문의 패턴을 봤을 때 일단 앞부분에서 뭘 찾았어요? 핵심 소재를 찾았어요. 그죠? 핵심 소재가 일단 뭐라는 거? poetry, 시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어떤 시의 종류를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든 이렇게 이 시가 상당히 뭐와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일상적인 언어와 그냥 달라요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데? 시와 일상적인 언어는 다른 거 아니야? 어떤 부분에서 다른데? 라는 내용이 나와주는 거죠. 시를 듣는 사람은 뭐일 뿐만 아니라, 낯설게 사용하는 것도 잘 받아들여. 그게 바로 뭐인데? 뭐, 유운이든 두운이든, 아니면 뭐, 운이든 운율이든, 그리고 사고의 압축이든, 뭔가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게 시어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해?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도 강조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기대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혹은 들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시적인 표현들이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죠. 시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찾지 못하면 실망하게 된다. 찾지 못하면이 바로 뭐야? 그 시가 시어처럼 들리지 않으면, 시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시어와 일상적인 언어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른, 완전히 다른 범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야. 시인이 정말 달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런 달성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 거야. 그럼 시인이 정말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여기에는 new possibilities, finding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그리고 fresh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다시 보시면 여기 make it new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계속 정리해 볼게요. 자, 오히려 시인이라는 건 바로 아주 교묘하게 같은 방식으로 일상적인 그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정말 이 원재료를, 똑같은 원재료를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정말 유명한 시 있잖아요.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대표적인 국민 시가 되는데, 이 시에서 정말 낯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이 시,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시를 만들었는데 그 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뭔가 사물을 바라보거나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말들의 새로운 방식들, 표현의 방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시를 사랑하게 되고 각인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시가.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find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치. new, 여기는 fresh perception.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인식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단어를 듣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나머지 그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걸 다시 시인이 새롭게 시가 이런 관점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아, 이런 게 시구나 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절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문장 뒤에 있는 부분에 수러의 의미를 부정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부분에 이제 밑줄 어휘 같은 게 나와주면, 이렇게 나와주면, 반대말을 여러분들, 이거 앞에 그냥 부정을 놓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반대되는 말 아니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적인 표현을 고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휘추론이나 빈칸추론 아니면 요약문 완성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표시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다 넣어서 해석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를 해봤고요. 여기는 sensitive를 insensitive로 바꿔주시면 되는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tribute로 끝나는 표현이 이제 a lot. 배부하다, 배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 이 의미가 바로 tribute입니다. attribute, 앞에 강세가 오면 명사예요. 무슨 뜻이야? 속성이나 자질이란 뜻, 특징이라는 뜻도 있고요. tribute라고 하면 유명한 수거가 attribute to라는 수거가 있죠.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탓을 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뭐뭐의 결과로 보이다라고 해서 attribute, 뒤에 강세가 오면 동사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ttribute, 그리고 attribute. tribute로 끝나는 단어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contribute라는 단어가 뭐예요? 공헌하다, 기여하다라는 뜻이고요. 기여하고 공헌한다라는 건 엄마는 나의 성공에 공헌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나의 성공에 기여했다. 엄마가 내 성공에 원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contribute라는 단어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것에 공헌했다라고 하면 뭔가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죠. 하지만 뒤에 부정적인 어감이 나올 경우에는 뒤에 것의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되게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그 다음 distribute라고 하면 distribute에 이거는 배부하고 나누어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어떤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얘가 유통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널리 퍼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예요?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어 맞습니다. 그죠? attribute. 명사와 동사의 의미 다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contribute, 그리고 distribute라는 단어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tribute로 끝나는 단어 한꺼번에 이렇게 쭉 다 정리했으니까 어때요? 훨씬 눈에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장문 독해 타입 1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제목 찾기 문제는 사실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문학적이고 함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우리가 정말 다른 선택지에는 핵심어가 딱딱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선택지는 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표현은 최대한 다르게 표현이 될 거니까 오히려 그대로 쓴 선택지는 답에서 멀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추론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맞아요. 반이어를 생각하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먼 그 내용을 답으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후반부에 많이 위치하긴 한다. 이걸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단서로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 개의 지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업버워이 편을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조금 쉬운 질문에 대해서 다뤘어. 자, 근데 오늘부터 들어갈 질문들은 조금씩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쌤이 그 질문 마지막 부분마다 이 질문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우리 바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번 시간부터 진행될 건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요. 2025학년도 수능 질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수능 질문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수능에서의 질문이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11번 질문인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Studies in Psycholog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의 연구는 have reported cas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례를 보고해왔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사례는 사례인데 어떤 사례라고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in which competitive incentives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petitive incentives라고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도 incentive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이때 incentive 뭐라고 했었어? 보상 혹은 유인책. 장려책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하나 단어가 더 붙어 있네. Competitive incentiv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적인 유인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쟁적인 유인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데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해 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말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경쟁적으로 뭔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 즉, 경쟁을 시키는 거야. 너랑 나를 경쟁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서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는 결국에 무슨 결과를 낳는데? Lower task effort. 더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데. 얘들아, 뭔가 보상책을 주는데 더 낮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 And their focus was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대요? 어떤 심리학적인 기초, 기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기반이었냐면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에 있어서 낮은, 즉, 낮은 동기부여에 있어서 그런 기반, 심리학적인 기반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무슨 내용을 말할지 조금만 더 읽어볼까? For example,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얘들아, 당연히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그 예시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mpetition presents an inevitable confli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즉,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갈등을 발생시키냐면 between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갈등을 발생시킨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치? 무엇과 무엇 사이의 갈등이냐면 The motivation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인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 즉, 내가 어떤 성적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동기와 그리고 and the desire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구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필연적인 conflict, 대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desire, 욕구, 욕망 이런 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자, 얘가 맞는 표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얘가 맞는 표현인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When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maintenance 하면 유지, 지속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방금 앞서서 말한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라고 하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지. 즉,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게 바로 뒤에 문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1번은 표현은 맞다고 볼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다음 문장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중요할 때, 그런데 특히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냐면요. With their counterparts in particular, 특히나 어떤 그들의 상대편과의 관계가 중요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때, Competitors experience an internal confli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뭔가 해치고 싶지 않지. 그랬을 때 competitors, 이때 경쟁을 시키게 된다면 그 경쟁자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거냐면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경쟁을 자꾸 시켜.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아,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는구나. 자, 어떤 내적인 갈등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That can harm their desire to achieve their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해치는 갈등인 거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살짝 달성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 자, 그리고 and tamed good feeling brought about by win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승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즉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더럽히게 만드는 거지. 왜? 내가 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은 좋지 않게 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우승을 하면서 가져오게 된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더 이상 좋아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이때 2번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internal confli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적인 갈등이잖아. 여기서 얘들아, internal이라고 하는 거에 반대말은 뭐야? external이죠. 그쵸? 그러면 외적인 갈등이냐, 내적인 갈등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지금 이박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외적인 갈등이야, 내적인 갈등이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아, 내가 승리를 통해서 얻은 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혀지는 거, 이런 게 외적인 갈등이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서 internal conflict라고 등장하는 거 너무 잘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Exide and Lobel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found that 이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찾았냐면요. Perception of oneself as a target for upward social comparison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두 학자가 무엇을 찾아내었냐면요. 뭐에 대한 인식, 스스로 뭐라고 인식하는 거냐면 as target for upward social comparison, 이러한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 즉, 얘들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래. 즉,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 A, 즉 상향에 있는 사회적인 비교 대상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때 자기가 그 B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 often makes people 이러한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uncomfortable,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불편한 감정을 낳는 거야. 왜 이게 맞다고 했어? 앞에서 지금 뭔가 내적인 갈등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아, internal conflict, 계속해서 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아, 편하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3번까지도 맞는 표현 되겠고요. 아직은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When they believe that,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때, others are making envious comparison with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굉장히 시기 질투 어린 비교를 한다고 믿을 때, people feel uneasiness.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대? 아, 뭔가 불안한 감정, 뭔가 distress이라고 하면?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uncomfortable이라고 하는 단어랑도 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랬을 때 feelings of guilt라고 나오고 있어. guilt라고 하는 거는 죄책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디로 이어진대? 더 강렬한 동기부여, 그리고 더 강렬한 수행으로 이끌어진다고 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더 강한 동기부여를 내게 만들어줄까?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올라왔어. 그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 이게 그 동기부여를 높이게 만들어줄까? 아니지 얘들아, 동기부여를 낮추겠지 오히려. 왜? 죄책감이 드니까. 그랬을 때 stronger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안 되고요. 이때 stronger 말고 뭐가 나오면 좋을까? weaker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적인 상황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 뭐하게 된다? 동기부여가 약해지게 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읽어보자면 Consequences of this emotional state. 이러한 감정 상태의 결과들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즉, 이러한 감정 상태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죄책감의 감정 상태의 결과들은요. 무엇을 포함해내고 있냐면 lower task motivation.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네.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된 거죠. In competition. 자, 그래서 경쟁에서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되었고요. And preferences for more cooperative and altruistic outco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더 선호하게 만들어주냐면 협력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결과를 더 선호하게 만들어준대.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이러한 cooperative, 협동적이고 이타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Dimin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outc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결과의 중요성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결과의 중요성을 높여버리면 이 결과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타적인 결과, 즉 협력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의 중요성을 diminish, 줄여주는 것이 맞죠. 혹은 sharing the winner's re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승자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결과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문을 얘들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없었는데 쌤이 이거 한번 준비해 본 이유가 뭐라고? 이번 강의부터 강의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주제 파악만 잘 해도 그 주제에서 벗어난 단어를 하나 빠르게 골라낼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주제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을 가져왔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지문의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이 지문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그리고 인간관계 유지 사이에 inevitable 이라고 하는 핵심 어휘가 있었어. 피할 수 없는 conflict, 갈등을 일으키며 타인의 부러워하는 시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과업 동기를 감소시키는 diminish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쌤이 일부러 지금 영어 키워드들을 같이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잡고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12번 문제이고요. 25학년도 수능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 Imagine grabbing a piece of paper between your thumb and index fing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이를 한 장 집는 것을 상상해보래. 너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뭔가 종이 한 장을 잡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자, 아마도 maybe you already are as you turn this page. 너가 이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이미 그걸 했을 수도 있어. 그치? 여러분, 책 한 장을 넘기기 위해서 너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책 한 장을 넘겼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we use this type of forceful pad-to-pad precision gripp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강력하고 손가락 끝이 맞닿아 있는 정확한 잡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대. 그치?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잡아가지고 한 페이지를 넘겼잖아.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 없이 without thinking about it and it literally in a sna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의식적으로 엄지 벌리고 검지 벌려가지고 페이지 하나 넘길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yet 하지만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행동은요 인간 진화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획기적인 일이었구나. Other primates exhibit some kinds of precision grips in the handling and use of object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다른 영장류들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런 종류의 precision gr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한 잡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는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handling and use of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물을 다루고 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잡는 것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영장류들도 그렇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not with a kind of efficient op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효율적인 맞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이때 말하는 효율적인 맞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our hand anatomy al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손의 해부학적 구조가 허락해주는 이런 효율적인 맞닿음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방금 앞서서 말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인간은 아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런 효율적인 맞닿음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A번 너무 잘 나온 겁니다. 다른 영장률들도 이렇게 손가락을 쓸 수는 있지만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가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지금 흘러가고 있네. 그랬을 때 in a single hand, 한 손으로도 인간은 쉽게 잡거나 manipulate,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우개 같은 거 잡아보면요. 그 물건을 조작하고 그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지. 한 손으로도. 심지어는 evil small and delicate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고 섬세한 물건일지라도 우리는 한 손으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잡거나 통제할 수 있고요. 밤 뭐 하는 동안에 adjusting our fingers to their shap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 사물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의 손가락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치 얘들아, 뭔가 큰 물건을 잡으려면 손가락을 크게 펴야 될 거고 작은 물건을 잡을 거면 손가락을 작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 그랬을 때 그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손가락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reorien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향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Then, with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s p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손가락 끝을, 얘들아 displacement 하면 뭘까? 이동입니다, 이동. 그러니까 우리의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물들의 방향을 옮길 수도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시침 분침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손가락 끝으로 내가 시침을 이렇게 지금 바꾼다고 해. 그러면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물의 뭐를 바꾼 거야? 방향을 바꾼 거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손가락 끝의 이동을 통해서 사물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구나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B번도 너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Our relative long, powerful thumb and other anatomical attrib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대적으로 길고 강력한 엄지 그리고 다른 어떤 해부학적인 요인들. 자, 그런데 이런 해부학적인 요인들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Our flat nails, which nearly all primates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납작한 nail 하면 손톱이잖아요. 이런 납작한 손톱과 같은 그러한 해부학적인 구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엄지가 굉장히 길고 강력한데 이런 다른 해부학적 요인들과 함께 이런 특징들이 make,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 mak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동사

동사 찾았으니까 주어 찾아야겠지.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문장에서 주어는 including 앞부분까지 이 부분이 바로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적으로 긴 엄지, 강력하고 긴 엄지와 다른 해부학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이것은 아마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이겠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손가락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사물들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앞에서 내용이 뭐 한다고 했었어? 이렇게 손가락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C도 괜찮을 겁니다. 그랬을 때, just picture.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무엇을 상상을 해볼 거냐면, trying and fai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래. To dog-eared is paid with pointy curved cla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dog-ear 하면 모서리를 접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서리를 접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래. 이 페이지에 with pointy, 굉장히 날카롭고 구부러진 발톱으로 이 모서리의 끝을 한번 접는 상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그것은 보통은 실패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traits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독특한 특성들의 조합으로 the human hand shaped our history. 우리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까지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no question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stone tools 우리 그 돌로 만든 도구들은요 couldn't have become a keystone of human technology and subsist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돌 도구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뭐의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거냐면 인간 기술과 인간의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 뭐 없이는 without hands that could do the jo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하는 우리의 손 없이는 이러한 돌 도구들도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without hands라고 표현하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다음 문장 보면 anybody 그 어떠한 사람들도 who's ever attempted to make a spear tip and arrowhead from a ro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이라고 해석할 거야. 무엇을 시도해 본 사람이냐면 그 창의 촉이나 혹은 화살 촉을 뭐로부터 돌로부터 만들어 본 시도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knows that 알 겁니다. 무엇을 알 거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it excludes 그것은 excludes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무엇을 배제시키냐면 strong grips 강하게 돌을 잡고 그리고 constant rotation and repositio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돌을 돌리고 재배치하고 그리고 forceful, careful strikes with another hard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하고 아주 세밀하게 내리쳐야 되는 거. 다른 단단한 물체로 계속해서 forceful, 강력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내리쳐야 하는 것을 얘들아 배제해. 여러분들이 지금 화살촉이나 혹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의 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를 강력하게 잡고 계속 돌리고 강력하게 내리치고 하는 과정을 포함해야겠지. 혹은 요구해야겠지. 자, 이때 등장하는 excludes가 그러면 나오면 안될 겁니다. 왜? exclude는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exclude 말고 여기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면요. requires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게 되냐면 강력하게 잡고 지속적으로 돌리고 이런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nd even with a fair amount of know-h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하우가 풍부하더라도 it can be a bloody busi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가 많이 나는 작업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2인 5번이 답이었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거, 즉 인간의 손이 키워드였거든. 인간의 손은 다른 영장류들과 달리 efficient한 대립구조, 효율적인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고 anatomy, 해부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구 제작 같은 복잡한 조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모를 지탱할 수 있게 됐다. subsistence, 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이 글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13번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notably라고 하면 특히라고 하는 표현이야. 자, 특히나 young animals of many species, 많은 종에 있어서 어린 동물들은요, have a special statu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특별한 지위가 뭐냐면 a leeway period, 어떤 자유로운 시기가 있대. 그래서 어떠한 동물에 있어서도 그 어린 동물들은요, 자유 시기가 있는데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자유 시기래? Granted by older members of the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속한 그 그룹에 나이가 많은 그 멤버들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시기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is break from a hierarchy is called puppy lic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휴식, 지금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아마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랑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휴식은 뭐라고 불리워지냐면요,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불리워집니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워졌냐면 behaviorist, 행동학자들로부터 이렇게 불리워졌는데 그 행동학자가 이러한 모습, 즉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어디서 받나 봐? 강아지로부터 받나 봐요. 자, 그런데 하지만 it is a feature of family dynamics in the range of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유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family dynam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족 역학의 특징입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어디에서? In a range of species, 다양한 종에서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유 시기라고 하는 게 다양한 종에서 등장하고 있는 건가 봐. 그랬을 때 older animals will overlook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이 많은 동물들은요 overlook 하면 간과하다 혹은 눈감아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동물들은요 눈감아줄 거고요, 혹은요 gently correct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교정을 해줄 거래요. 무엇을 교정해 줄 거냐면 an inappropriate display of domin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우월의 부적절한 표현, 이게 우쭐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쭐대는 것에 잘못된 그런 표현을 gently correct, 굉장히 부드럽게 교정해 줄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눈 감아주기도 할 겁니다. 자, 얘들아, 눈 감아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자유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눈 감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uppy license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also covers p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놀이의 영역도 다룹니다. 포함합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놀이의 영역도 포함한다는 거는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예시가 뭔가 눈 감아주거나 혹은 아주 부드럽게 교정해주는 그런 자유시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겠지. 자, 그럼 뒤에 예시 한번 볼게. Older dogs seem to enjoy puppy playfuln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은 나이가 어린 강아지들의 playfulness라고 하면 장난기거든요. 장난기를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장난기를 즐긴다는 말인 것 자, 지금 어떤 내용이야? 자유시기를 줬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놀이의 영역도 포함합니다라고 하는 covers 이미 맞는 표현이다. 그치? 자, 그리고 it may encourage young dogs, 그리고 그 새끼 강아지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어떤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냐면요, by 어떻게 함으로써 wrestling more gently, 더 부드럽게 레슬링을 같이 해주거나 barking more softly, 더 부드럽게 짖거나 혹은 and sometimes letting the puppies w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로 하여금 때때로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자, 여기 모습까지 봤을 때 어때? 아, 자유 시기를 부여받고 있구나. 누가? 강아지가.

돼지들이 자유시기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as soon as that young dog hits a certain point in adolescence, however, 하지만이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아지들, 어린 강아지들이 어떤 특정 기간을 딱 도달을 하면 어떤 기간? 청소년기라고 하는 딱그 기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its puppy license exten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된다라고 했어.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 강아지 면허증으로 너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이 등장했잖아. 근데 하지만 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puppies, 강아지들이 청소년기에 등장하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 얘들아 연장될까?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야? 만료되겠지. expires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청소년기에 도착하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expires, 만료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behaviors that were lightheartedly tolerated just a few days befo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용인되어졌었던, 가벼운 마음으로 용인되어졌었던 행동들이 are now met with adult push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른 강아지들의 반발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비록 although the dog is still young and may lack experience, 그 강아지들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어리다 할지라도 it is challenged. 그 강아지들은 도전받아지고요. 그치? 왜? 지금 이 강아지 면허증 시기 없어졌잖아. 만료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전받아질 수밖에 없고요. And treated like an adult. 그리고 어른처럼 대우받아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딱 청소년기에 도달하자마자 이제는 어른처럼 대우를 해준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죠, 강아지들. 자, in the human world, 자, 이 인간 세상에서나 혹은 강아지 세상에서나 as juveniles mature into wildh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wildhood라고 하는 시기로 mature into 성숙해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wildhood라고 하는 곳으로 성숙해지게 되면서 and their puppy license are no longer vali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했잖아. 봐주는 거지. 끝났어. 그러니까, 아, 그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즉,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5번 표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tolerant world becomes irritated and intolera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용인되어지던 그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굉장히 짜증나고 용인이 되어지지 않는 세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쉬웠어요. 그쵸? 10월 학력 평가 문제 치고는 조금 쉽고 가벼운 내용의 문제였고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어린 동물들은 지금 여기서는 퍼피, 강아지 예시를 가지고 왔지만, 다양한 종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었거든. 그랬을 때, 어린 동물들은 집단의 위계질서에서 leeway, 즉, 자유, 여지를 부여받는 puppy license, 즉 강아지 면허증을 누리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순간에는 이러한 관용, tolerance라고 하는 표현이었어. 얘들아, 여기 만약에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 모르면 위에다가 tolerance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용은 사라지고 성인과 같은 엄격한 잣대로 challenge, 도전받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괜찮죠? 그럼 다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같은 모의고사의 42번 문제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Vocal sound produced by parro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소리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앵무새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소리는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주어는 누가 봐도 누구야? Vocal sound. 그치, 맞지? 말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에서 주어일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쌤이 퀴즈 하나만 낼게.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문장이 진짜 길거든? 문장이 긴데 동사가 어디 있을까? 이 문장에서 동사는 are 이라고 해서 맨 끝부분에 가 있어.
자, 쌤, 그러면 지금 이 동사 전까지는 다 주어라는 말이세요?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앵무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말소리라고 하는 건데, regardless of the fact an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이라고 두 가지 문장이 지금 동등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거거든. 자, that they may be audibly indistinguishable from spoken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앵무새로부터 말해진 그 말소리가 인간이 말해진 그 말과는 뭔가 들었을 때 indistinguishable 이라고 하면 구분 불가능한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즉, 그 앵무새가 말한 것과 인간이 말한 것이 딱 들었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regardless of the fact that someone or some group of people may take them to be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 앵무새가 말한 말을 뭐라고 여긴대? 사람이 말한 말과 같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바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겠지.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는 아니다? word, 단어는 아니다. 즉, 언어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뭐야? 아,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은 인간이 하는 말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랬을 때 they are not given semantic dimen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야? 아, 앞에서 말한 그 앵무새가 말한 말소리들이구나. 앵무새가 낸 그런 소리들은요, 뭐를 부여받지는 못했냐면, semantic dimen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는 못했대. 자, by physical similitude to spoken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비록 앵무새가 말한 말소리가 인간이 말한 말소리와 유사할지라도 뭐는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이때 is similitude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얘들아.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어? Audibly indistinguishable이라고 했잖아. 딱 들었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해. 즉, 여기서 인간이 말한 말과, 즉, parrots, 앵무새들이 말한 말이 유사도가 있다는 거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아마 앵무새가 말하는 걸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앵무새들이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얘들아, 사람이 배고파라고 말을 하면, 앵무새도 똑같이 배고파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유사도는 있어. 근데 대신 뭐가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앵무새이고 배고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거지, 인간의 말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nor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도치되고 있네, 문장이. 자, 그리고 nor can the talk of a parr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또한 그 앵무새의 말은 뭐가 아니래요? be given a semantic dimen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뭐로 인해서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냐면 being taken to be the set of linguistic a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의미론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차원에서도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때 얘들아, 이때 나오는 linguistic 괜찮은지 물어보신다면 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했잖아. 자, 언어적인 행동으로 여겨짐에도 의미론적인 차원은 부여받지 못했대. 여기서 말하는 의미론적인,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알수 있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앵무새가 말하는 말을 뭐로 인식하고 있어? word, 단어로 인식하고 있잖아.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자, 여기서 이번에 등장하고 있는 linguistic 표현도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B번도 맞는 표현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In like manner, 이와 유사하게도, whether itching on stone or shapes in the clou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whether itching 하면 날씨 식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그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값 혹은 shapes in the clou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구름의 모양 같은 것들도 자, 이 문장도 얘들아 뭐

뭔가 너무너무 길어요. 여기서 주어 한번 찾아보자면,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방금 해석한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구름의 모양들은 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그러면 동사 어디 있어? 동사를 찾아서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자면 동사는 역시나 첫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럼 regardless of and regardless of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삽입 어구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 문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 그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혹은 그 구름의 모양들은요, are not words or pic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도 아니고, 즉, 언어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이 문장이겠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Regardless of how physically similar they may be to written words or drawing of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물들이 얼마나 물리적으로 유사한지와 관계없이 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그 쓰여진 단어들, 그리고 뭔가 사물의 drawings, 그림들과 얼마나 유사한지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뭐와도 상관없이 what they are taken to be by obser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찰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여겨지는지에 상관없이 이때 등장하는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 그리고 구름 모양들은 뭐가 아니다? 단어도 아니고 pictures, 사진도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부터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 이해를 살짝 도와주는 예시를 말해보자면, 얘들아, weather etching on sto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렵잖아. 얘들아, 뭔가 비바람이 막 불게 되면서 돌이 깎이게 되면서 돌이 거북이 모양을 한번 띄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니지, 얘들아. 어쩌다가 날씨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shapes in the clouds 예시도 한번 보자. 어떤 구름에 있어서의 모양이 어쩌다가 딱 하늘을 봤는데 구름 모양이 하트 모양인 거야. 그랬을 때 정말 이 구름이 하트라고 하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두 개의 주어는요, 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뭔가 보여주는 그림도 아니라는 말이야. 오케이. 아무 의미론적인 내포하는 게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they do not have appropriate etiology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때 등장하는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구름의 모양들은 뭐가 없어? 어떤 적절한 원인의 추구라고 하는 게 없어. 내가 하트 모양을 봤다고 해서 그 구름이 나한테 진짜 하트를 보내는 거야? 사랑을 보내는 거 아니잖아. 그랬을 때, 적절한 어떤 원인의 추구도 없고요. They have no inherent semantic content or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재적인 의미적인 내용이나 혹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은요, are simply physical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냐면 that resemble certain other 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특정 무언가를 그냥 물리적으로 닮아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물리적으로 닮아 있는 거. 아, 하트 모양이네? 거북이 모양이네? 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단순히 닮아 있다 라고 하는 내용 너무 잘 짚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for observers, 관찰자의 입장에서 they may call to mind 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은 뭐가 떠올라질 수 있어? They resemble. 그들이 닮아 있는 거가 떠오를 수 있지. 그치? 얘들아, 지금 계속 뭐 말하고 있어? 닮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뭐라 그랬어? resemble 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닮은 것이 딱 떠오를 수는 있어. In this regard, 이러한 관점에서 they may function as natural sig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할수 있냐면 어떤 자연의 신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 덕분에? The physical resemblance, 어떤 물리적인 유사성 덕분에 어떤 자연의 신호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그냥 모양은 모양일 뿐 의미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have no semantic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뭔가 의미론적인 내용

내용은 없다. 그래서 about which one could be right or wrong.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내용은 없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if people take A to a sign of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A라고 하는 것을 B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A라고 하는 거를 얘들아, 뭉개구름이라고 할게. 만약에 사람들이 뭉개구름을 B를 우리는 B라고 할 거야. 비 내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뭉개구름을 B의 신호라고 딱 알아들었을 때, 자, 그랬을 때 A is a sign of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뭉개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B의 신호는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 뭉개구름이 있으면 B가 오더라라고 여기게 된다면 아, 뭉개구름은 B의 신호가 될 수는 있지만 but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But words, pictures, and images are not that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 그리고 사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때 말하는 they 누구야? 앞서서 말하는 단어들, 사진들, 그리고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exclude.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어. 단어 뜻 뭐야?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배제하다 괜찮은 표현일까? 아니지. 내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exclude semantic content to be underst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기 위한 의미론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자, 이때 exclude 말고 그러면 include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우리 내용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앵무새의 소리,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앵무새의 소리나 구름의 모양, 하트 모양의 구름의 모양은 인간의 말과 물리적으로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없다? 적절한 원인론, 즉 원인 발생의 원인이 없고요. 내재적인 의미론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뭐라고 볼순 없다? 진정한 단어나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다시 스스로 복습해 보는 시간 꼭 가지시고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24학년도 4월 학력평가 3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밝혀졌냐면 that young children rely exclusively on geometric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n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요. 독단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독점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대? Geometric information 하면 기하학적 정보라고 나와 있거든.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대.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대. 자, 근데 심지어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 hidden in a small enclos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좁은 방에 숨겨져 있는 물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뭐에만 의존한대?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exclusive use of geometry does not occur in larger spa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큰 방에서는 봤을 때는 이러한 기하학적인 요소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내용이 조금 어렵지? 자, 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although 비록 in a small room, 작은 방에서는요, children fail to incorporate information about non-geometric featur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은 어떤 것을 실패하냐면 정보를 통합하는 걸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기하학적인 정보랑 기하학적이지 않은, 즉 비기하학적인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자, 얘들아,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기지. They use both types of information in a larger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어. 더큰 방에 가서는 기하학적 요소, 비기하학적 요소 모두를 사용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작은 방에서는 얘들아, 그런 비기하학적인 요소와 기하학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거를 실패한 게 맞겠지. 자, 얘들아,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을 해보자면, 기하학적인 요소, 이 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하학적인 요소는 방의 크기 혹은 방의 모양 혹은 방의 그런 각도 같은 거를 기하학적인 요소라고 부를 거고, 비기하학적인 요소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blue wall, 파란색 벽지 혹은 뭔가 문고리에 붙어있는 빨간색 스티커, 이런 것들을 비기하학적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랬을 때 더 좁은 방에서 뭔가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 애들은 뭐만 사용할 거래? 기하학적인 정보만을 사용할 거고, 더 큰 방에서 물건을 찾는다고 할 때에만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요소를 다 사용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se findings sugges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연구 결과는 보여주는데요. 이런 기하학적, 비기하학적인 정보가 경결, 결부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In a weighted fash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되어질 수 있대. 왜? 이걸 어떻게 알아 얘들아? 앞에서 더 큰 방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더 가중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geometry, 이러한 기하학은요, 아마도 invalid. 얘들아, invalid 하면 뭐예요? 유효하지 않다거든? 즉,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어? 얘들아,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갑자기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의심스럽긴 하네요. 이런 기하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유효하지 않은데 왜 유효하지 않냐면 Because it is more stable across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에 걸쳐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얘들아, 어폐가 있잖아요, 말해. 그쵸? 근데 뭐보다 지금 안정적이냐면요, non-geometric information, 비기하학적인 요소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3번이 틀린 답 되겠고요. 얘 뭐로 고쳐주면 좋을까? Privilege, 우위를 저마다 privilege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기하학적인 요소가 더 우위를, 즉 뭐를 하고 있다? 더 나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whether or not non-geometric landmark information is combined with geometry. 여기까지가 주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기하학적인 랜드마크 정보가 기하학적인 정보와 결합되었던지 결합되어지 않았던지 간에 may depend on ecological validity of non-geometric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비기하학적인 특징의 validity라고 하는 타당성이잖아요. 어떤 생태학적인 타당성에 의존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뒤에 예시가 나올 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larger features, 더 큰 특징들은요, may be more stable, 더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more reliable, 더 믿음직스럽겠지. 얘들아,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 stable, 더 안정적이니까 reliable, 믿을만하다고 했잖아. 오케이, 4번도 괜찮겠죠? 그랬을 때 더 물체, 더 사물이 클수록 더 안정적이니까 믿을만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쵸? 그리고 further, 더 나아가서 a variety of mobile animals, 이런 이동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이동동물들은요, give more weight to nearer than farther landmarks in esti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동하는 동물들은요, 더 많은 무게, 즉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된대. 어디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되냐면 가까운 사물, 즉 추정치에 있어서 먼 랜드마크보다는요, 더 가까운 랜드마크에 가중치를 두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 첫 번째, 물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물체가 stable, 안정적이라서 더 믿을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 더 가까울수록 랜드마크, 즉 사물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무게를 많이 실어준다, 즉 가중치를 높여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에 대어 가중치를 두는 것은요, consistent wit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맥상통하다
즉 일치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Weber's Law라고 나.

알고 있으니까 한국어로는 베버의 법칙이죠. 즉, 베버의 법칙과 consistent with, 일맥상통하다. 즉, 뭔가 일관성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베버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뒤에서 나와주고 있죠. 그 베버의 법칙에서는요, smaller distances, 더 작은 거리, 즉, 더 가까운 것이요, would be coded more accurately than larger dist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먼 거리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게 코드, 즉, 부호화되어 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지금 하잖아. 그러면, 베버의 법칙에서 또한, 뭐에 가중치를 더 두고 있는 거야? smaller distances, 더 적은 거리, 즉, 더 짧은 거리에다가 뭐를 두고 있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 가까운 거를 더 중요시, 뒤에 내용, 더 짧은 거리를 중요시, 라고 하는 거 지금 서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등장하고 있는 consistent with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쓴 겁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도 우리는 맞는 표현으로 잡아두었고요.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얘들아, 이 지문 내용도 솔직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4번, 그리고 15번 문제는 특히나 여러분 일시정지 누르시고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기하학적인 특징, 비기하학적인 특징이 뭔가 비교되면서 계속 등장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지문의 내용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즉, 작은 방인지, 큰 방인지에 따라서 정보 활용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었어. 그래서 작은 방은 기하학적인 특징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큰방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특징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거든. 자, 그런데 되게 식견적으로도 더 stable, 안정적인 기하학적인 정보나 더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큰 지표물에 더 많은 weight라고 하는 가중치를 두어서 우리는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기출 문제 한번 꼼꼼히 분석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turn my headphone down a little bit. Yeah.
1: 네, 안녕하세요, 토깽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고백 부트캠프 오늘 몇 강? 15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유형편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막 열심히 지문을 샅샅이 공부했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파트 2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주제소재편. 또 주제소재편이 내신에 들어간다. 우리 자기 내신 범위는 유형편이 아니라 주제소재편이다. 이렇게 말은 통깽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빨리 주제소재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주제소재편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시간, 뭐부터 나갈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제소재편 21에 있는 1번, 2번 문항과 22에 있는 1번 문항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주제 소재 편도 수능특강 본 강의를 통해서 먼저 전체 지문들을 다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 강좌에서 쏙쏙 핵심을 다시 한번 재반복하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가는 강좌로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소재 문제. 일단 엑셀사이즈 1번이 되겠습니다.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 관련한 지문이 되겠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지컬 플로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간과 환경 연구에서 공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무언가에 관련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공간 명시 방법의 개발이 인간과 환경 상호작용 연구에 혁신을 가져왔다. 공간을 딱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 그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연과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공간을 명확히,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상태로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런 공간 명시 방법이 개발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연구 대상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관행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대상의 그 위치를 숨기거나 아니면 아예 이름을 바꾸거나 장소를 옮기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리학의 영향으로 이제는 정확한 공간 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인간과 환경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지리학이 끈질기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속 추적한 결과 결국에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 좌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지문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Perhaps, 아마도, nothing has revolutionized. revolutionize 하면 혁명을 일으키다, 혁신을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nothing, 혁신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The study of human environment interaction more than the development of specially explicit method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어마어마하게 긴 문장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구조를 좀 봐두셔야 될 게, Nothing has revolutionized more than 이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예하진 않았습니다. revolutionize, 혁신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more than 이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것이 가장 혁신을 가져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Nothing has PP.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More than A. A보다 그 어떤 것도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다. 즉, A가 가장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해석해 볼까요? 그 어떤 것도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The study of human environment interaction.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지금 그 연구에 혁신을 가져온 게 누구 말고는 없었다. More than the development, 개발인데요. 공간 명시 방법의 개발보다 이 관계에 있어서의 혁신을 가져온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혁신을 제일 가져온 거예요? The development of specially explicit method가 되겠습니다. 아, 공간 명시 방법의 개발이 가장 혁신을 가져왔구나. 누구의 관계에? Human environment interaction에 가장 혁신을 가져온 건 다시 한번. 공간 명시 방법의 개발이다. 근데 뭐에 대한 공간 명시 방법인데요? 뭐를 위한?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것에 대한 공간 명시 방법. 이거의 개발보다 더 많이 혁신을 가져온 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얘가 제일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just a few decades ago,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Most natural and social scientists. 그러면은 대부분의 자연과학자와 사회과학자는 collected their data. 그들의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뭐 없이 수집을 했냐면요. Without precise spatial reference. 야, 뭐 없이 수집을 했대요? Without precise spatial reference. Reference 하면은 지시 대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공간적인 지시 대상 없이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도 어쨌건 몇십 년전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랬으면 현재는 명시적인 지시 대상 있겠죠. 그러면서 references 과거에 대한 내용이 아직 이어집니다.
언급이 were made.

이루어졌습니다. reference가 were made 이루어졌습니다. 뭐에 대한 reference가 이루어졌냐면 watershed 하면은 유역, 그 다음에 to communities 지역사회, to village 마을, to city 도시, to proximity to rivers 강 근처, and so on 기타 등등에 대한 언급이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뭐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공간적인 지시 대상 없이 그냥 강 근처 이러면서 그냥 언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요. There was even the custom of changing the name of the community and its location. 자,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심지어 어떤 관행도 있었냐면요. Changing the name of the community, 그 지역사회의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even its location, 그 지역사회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관행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the informants. Informants 하면은 information을 준 그 정보 제공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location, 지역사회의 위치를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이름을 바꾸는 심지어 그런 관행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공간을 딱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방법과는 완전 거리가 있는 관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while 나왔으니까 우리 콤마 찾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dentiality 하면은 비밀보호가 되겠습니다. 비밀보호가 remains an important concern. 아주 중요한 관심사, 고려사항으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뭐 할 때? When working with human subject,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비밀 유지, 비밀 보호라는 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 고려 대상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the extreme, 그 극단적인 그 상황인데 어떤 극단이냐면 to which this was done. 이 this was done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밀 보호가 이루어진 그 극단은요. to which를 해석하지 않고요. 뒤에 완전한 절 왔습니다. 이 비밀 보호가 이루어진 그 극단은요. was largely 대체로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밀 보호가 이루어졌는데 그 극단은 결국에는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Everyone knew.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More or less, 다소, 어느 정도, where these studies communities were.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다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러한 연구된 지역사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밀보호를 위해서 뭐 한다? 라는 거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알려면 알 수 있었다. And anyone interested, 그럼 관심 있는 누군가라도 could have found out,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행해진, 이 비밀보호가 행해진 그 극단은 대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 알려면 다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be that as it may. as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이제 도치가 일어난 경우인데요. 그냥 한꺼번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there was very little interest 라고 나옵니다. 즉 앞에는 문장이 뭐가 나왔냐면 누구나 관심 있는 누구나라도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 있었다. 즉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아낼 수 있어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겠죠. There was very little interest. 아주 적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많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알려면 알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아도 그렇게 관심 없었어. 이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cept in geography. 지리학에서를 제외하고는 관심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뭐 하려는 관심이냐면 to precisely locate a study area on a map with coordinates. 이 coordinates 하면은 좌표를 뜻합니다. 좌표로 지도에서 locate 어떤 걸 딱 표시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a study area, 연구된 지역을 정확하게 지도 위에다가 표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심은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면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geography persisted, 그 지리학은 끈질기게 계속했고요. And finally convinced, 납득시켰습니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The rest of us, 우리 나머지를 다 설득을 시킨 거예요. 뭐라는 것을 설득시켰냐면요. That, 여기까지. Place, 장소가 was finally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Perhaps nothing has revolutionized the study of human-environment interaction more than A.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Nothing has PP more than A. 이렇게 나오면요. A보다, 요 뒤에 나오는 A보다 더 이거 한 것은 없다. 즉, 가장, A가 가장 뭐뭐하다라는 구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알고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To which가 앞에 나오는 extreme, the extreme을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This was done까지가 지금 to which에 달려있는 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해진 그런 극단은 was largely unjustified 이렇게 이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this was done 자체가 완전한 절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에다가 have pp가 나오면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여기에서 could have pp가 쓰였죠. 과거에 대한 추측과 과거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Everyone knew,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Where these studies communities were, 어디에 이러한 연구된 지역사회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And anyone interested, 관심 있는 어떤 사람도 could have found out, 알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Find out의 PP 형태로 나왔죠. So found out,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문제, 어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Revolution에서 나온 거죠. Revolutionize 하면은 혁명적으로 바꾸다, 대변혁을 일으키다, 혁신을 일으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nsform 또는 innovate라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인 명백한 여기서 중요한 단어였죠. explicit 명시적인 명백한 명명백백히 눈에 보이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clear 명백하고 definite specific, unambiguous. ambiguous 하면 애매모호한 건데 un이 붙었으니까 애매모호하지 않고 완전 분명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의어는요. implicit의 대표적인 반의어죠. implicit. explicit의 대표적인 반의어로 implicit 받으시면 되겠고요. vague 아니면 obscure 이런 단어는 다 불분명한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유지, confidentiality, 비밀 보호, 비밀 유지 이런 단어가 되겠는데요. privacy 또는 security 이런 단어들 같이 한번 살펴두시고 반의어는 여러분 아예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openness 또는 publicity 이게 이제 단어로 잘못 들어가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집하다, 끈질기게 계속하다, 질의하기 여러분 끈질기게 계속해가지고 그래서 finally convince 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persist, 고집하다, 끈질기게 지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endure, continue, 그 다음에 persevere 하면은 이것도 끈질기게 계속하다 라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의어로는 cease, quit, 그 다음에 surrender, 포기하다, 그만두다, 멈추다 이런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답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과거의 연구자들이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주된 명분이 있었죠. 그거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To protect the informants, 그 정보 제공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For, 뭐를 위해서? Confidentiality, 비밀 유지를 위해서 한 단어로 쓰세요 라고 나오면 Confidentialit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순 배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 맨 첫 번째 문장, 우리 Nothing has PP more than A.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 문장 잘 받으시고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Nothing has revolutionized.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혁명을 가져온 것은 없다. 변혁을 일으킨 건 없다. 뭐보다요? More than the development of 개발보다. Specially explicit method.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방법보다 더 그 방법에 대한 개발보다 더 혁명을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The study of 연구에. 인간 환경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에 더 혁명을 가져온 건 없다. 다시 한번. Nothing has PP 어쩌고저쩌고 more than A. A가 가장 많이 변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문 완성하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Unlike the past,
과거와는 달리, 근데 언제 과거

어땠냐면요. When 띠리리 data was neglected.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무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for the sake of privacy. For the sake of 하면은 뭐뭐를 위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었던 단어예요. 그러면 privacy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무시당했다? 그렇다면 공간적인 데이터 또는 explicit 아니면 정확한 precise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가능할 때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앞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로 쓰세요? 막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E로 시작하는 단어 써라 그러면 explicit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 꼭 잘 받으시고요. Modern researchers now. 그쵸, 지금 아니나 다를까 시기상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요. 현대 연구원들은요. 현대 연구는 now recognize the significance. 중요성을 인지합니다. 뭐에 대한 중요성이겠어요? 장소 또는 좌표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글자를 여러분 적으라고 이렇게 P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어의 글자 수를 이제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조건에 맞춰서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퍼즈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1회 exercise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Logical flow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 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감각의 불확실성과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확신. 자, 제목글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flow를 보도록 할게요. 르네 데카르트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어려운 생각을 다뤘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 감각이 주는 인상이 때때로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감각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말이랑 같은 말이죠.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 거짓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각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마지막이 반전이에요. 데카르트는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자아의 존재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아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글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The idea. 어떠한 아이디어인데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 동격의 접속사 대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may be deceiving us. 여기서 닫아보도록 할게요. 완전한 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격의 접속사 대시되겠고 라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은 was taken up, 다루어졌습니다. By the French philosopher and mathematician René Descartes.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이 다루어졌습니다. 어떠한 생각인데요?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He, 데카르트는 realize that, 뭐를 깨달았냐면요. Sometimes, 때때로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이 gives us, 우리한테 줍니다. Give us, 우리한테 주는데 a false impression, 잘못된 인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바로 거짓된 인상을 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의 감각이 우리한테 잘못된 인상을 준다? 그 예시가 뭔지 볼게요. A straight stick in a glass of water. 그러면 물잔 안에 있는 곧게 뻗은 나무 막대기. 그냥 막대기네요. 곧게 뻗은 막대기가 appears to be bent. 어떻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굴절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감각이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는 그냥 정말 곧은 이 스틱인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be bent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false impression 우리한테 잘못된 인상을 준다라는 것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and if we know that 우리가 안다면 that 뭐를 알아요? They라는 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senses들을 뜻하겠죠. 우리의 감각이 can be unreliable, 의존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안다면 it would be wrong, 잘못될 것입니다. 뭐가? To trust them. 여기도 them은 당연히 감각이 되겠죠. 감각을 완전히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감각 다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Everything that we experience with our

census. 자, everything을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might be false, 잘못됐을지도 모릅니다. 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은 잘못됐을 수 있어. 자, 그러면서 it might even be that. 여러분, even이라는 표현은요,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럴 때 씁니다. 방향은 같으나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할 때 even을 많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랑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극단적인, 더 나아가 있는 경우를 얘기할 때 쓸 거예요. 이제까지도 계속 감각은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다 믿을 수 없어.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다 믿을 순 없어. 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죠. We are asleep. 우리 뭐일 수도 있어요. 잠에 들어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at the world we are experiencing,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은요, is no more than, no more than은 여러분 only랑 똑같은 뜻이죠. 그저, 단지, 고작, a dream, 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that, 또 대절이 계속 병렬되고 있네요. God or some 장난기 많은 존재, 그러니까 조물주나 장난기 많은 존재가 is making us, 우리를 만듭니다. 뭐 하도록 만드냐면 believe things, 어떤 것들을 믿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are not really true, 진짜가 아닌 것, 실제로는 진짜가 아닌 것을 믿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절이 앞에서 it might even be that 1번, and that 여기서 2번, 그리고 or that 3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열 열거가 됐어요. If that's the case,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though, 여러분 또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그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we can never know,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Anything for sure.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but, 자 이제 방향이 반전이 됩니다. But,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며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러고 나서 showed that 뭘 보여줬냐면요. There was one thing he could be sure of. 한 가지가 있대요. He could be sure of.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but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but 하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나오겠죠. 그게 뭔데? In order to be deceived, 속기 위해서는, 즉 속아지기 위해서는 he must exist. 그는 존재해야 돼. And, 그리고 존재해야 되는데 뭐로서 존재해야 되냐면 as a thing that thinks.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를 해야지, 그래야지 속고 자시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으려면 나는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존재도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although에다 세모 치시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주절에 있죠. His senses could not be trusted. 그의 감각은 신뢰가 되어줄 수 없다. 이 여러분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 입장은 바뀌지 않았어. 그의 감각이 믿어질 수 없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절을 강조하고 있죠. He could be sure. 그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He existed as something. 그가 무언가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that was capable of thinking and reasoning. 아까도 여러분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는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철학 질문이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but 나오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조는 다 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감각을 믿을 수 없는 거는 당연하고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다가 but 그러나 나오면서부터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속으려면 존재해야 되고요.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절 그는 뭐에 대해서 확신했냐면 그는 존재하는데 어떤 존재로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는
믿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픽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퍼 포인트입니다.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나 아니면은 조물주나 아니면은 어떤 장난기 많은 존재가 우리를 만듭니다. make 나온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believe 원형 쓰인다 라는 거 여러분 가볍게 한번 봐두시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체크를 해두세요. To trust them completely. 이 them은 senses들이었죠. 감각들. 그것들을 완전히 믿는 것은 it will be wrong. 잘못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 it 그다음에 to trust 이게 진짜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휘 포인트를 볼까요? deceiving 하면은 속이는, 기만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isleading, 현혹하는, deluding 아니면 tricky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이 단어도 많이 나오죠. unreliable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 의존할 수 없는 거예요. untrustworthy 아니면 questionable 의심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중요하니까 요 유의어들 잘 봐두세요. 그다음에 반의어는요. reliable, dependable, trustworthy 해서 아예 반대말들 나오면은 조심을 해주셔라. 그 다음에 장난기 많은, 우리 아까 조물주나 장난기 많은 power, 존재 이러면서 나왔었죠. playful 아니면 malicious, malice 이게 악의이기 때문에 malicious 하면 악의 있는 해를 끼치는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나왔었던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존재 그때 나왔었던 단어죠. 그래서 reasoning 하면은 추론, 추리의 뜻입니다. logic 또는 thinking 이 단어에서 유의어로 이 지문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deduce가 추론하다이기 때문에 deduction에서 추론, 추리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도 같이 한번 받으시고요. 이게 철학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휘 문제에서 나오는 어휘도 좀 어렵죠. 단어들 몇 번씩 꼼꼼히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유의어들은 unreliable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시점으로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데카르트가 감각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자, 먼저 말로 해보세요. 우리 for example 하면서 무슨 말 나왔었죠? 그 물잔 안에 컵이 굽어져 있는 거 그거 나왔잖아. 그걸 영어로 쓰시면 돼요. straight stick in a glass of water.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appearing to be bent. 그죠? 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정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순배열 문제 보겠습니다. 속기 위해서 그는 존재해야만 하며 특히나 뭐로서 존재해야 된다?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한다.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 말이 어렵긴 한데 여러분 단어 한번 그 어순배열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n order to be deceived. 자, 속기 위해서 In order to be deceived까지 나왔고요. He must exist. 그는 존재해야만 하며 and exist as a thing. 어떠한 존재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That things. 생각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 thing을 존재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이 문장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문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데카르트는 argue that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while our thoughts are often deceptive. 여러분 deceptive 하면은 속이는 아니면 기만적인 이런 뜻인데 뭐가 우리를 속인다라고 했어요? 우리 감각이었죠. 그러니까 senses.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계속 속여. 하지만 the very act of being deceived 그러면은 이 바로 그 행위예요. 속는다, 속임을 당한다 라는 바로 그 행위가 proves that 입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One exists. 어떠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 thinking 또는 reasoning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항상 조건, 단서가 붙을 거니까 여러분들 먼저 문을 열어놓고 적어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 보면서 알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선생님의 시험지를 잘 여러분 조건을 달아주시는 그 시험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오늘의 긍정확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achieve. 나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The goals I set for myself. 나는 내 스스로 정한 그 목표를 나는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fade away.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게 아마 이맘때쯤이 아닐까 싶어요. 아, 내가 1년 딱 시작할 때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되뇌어야 할 말은 할수 있다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그 수능 특강에서도 본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날 제가 소화해야 되는 스케줄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은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완전 힘들죠. 그런데 샤워를 일단 하고 나와서 혼자 할수 있다를 중얼거리거든요. 진짜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쩔 거야.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내가 나 스스로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 되뇌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그냥 자기 암시를 계속 거시는 겁니다. 할수 없다보다 훨씬 낫잖아. 할수 없다라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 한 지문 남은 것도 열심히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엑셀사이즈 1번이에요. 이제 여러분 요 22로 가서 환경 재활용 자원 관련한 지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로지컬 플로우입니다. 인간 중심의 개발로 인한 경관, 자연 경관 할때그 경관이에요. 경관 연결성의 저하와 생태적 가치의 하락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개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도로망 확충,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자연 경관이 있었는데 여기를 도로를 뚫어버리면 이쪽과 이쪽이 연결성이 여러분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와 여기는 남아있잖아. 각각은 도로만 만들었을 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연결성이 없어졌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건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건너지 못하는 막 8차원 도로야. 막 엄청나게 이제 큰 도로가 있어서 아예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여기가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그 자체의 가치 자체도 이어져 있었을 때보다 중요성이 하락이 되게 된다. 이런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동식물이 경관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활동으로 경관이 변화하면서 다른 종에게 경관 연결성이 약화된다. 인간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연결성이 강화가 되는데, 왜냐면 도로망이 확장했으니까 여기저기 갈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종한테는 경관 연결성이 약화됐다. 그러면서 동식물의 이동이 제한되며 유전적 교류 단절, 산란지 접근 차단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특히나 댐 건설하면 정말 이렇게 산란지 접근이 차단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연결성 부족은 남아있는 서식지의 보전 가치도 저하시킨다. 아까 제가 그렸죠? 남아는 있지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역의 보전 가치를 또 저하시키게 된다라는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Connectivity, 연결성이라는 건데 이 연결성이라는 단어를 동격의 콤마를 찍어가지고 The capacity, 어떠한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연결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준 건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 is, 즉 콤마 앞까지 이렇게 괄호를 묶었어요. Of a landscape. 경관의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support movement. 움직임을 지지해주는 거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경관의 능력입니다. By any given species. 어떠한 움직임인데, 그 어떠한 특정한 종에 의한 움직임도 다 도와주는 거예요. 뭐를 가로질러서 이동을 하는데요. Across the landscape. 경관을 가로지르는 그 어떤 종에 의한 움직임도 다 support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랜드스케이프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경관의 능력. 그게 바로 뭐다? 연결성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 나왔죠. By any given species. 그러면 그 어떠한 종에 의한 움직임도 다 지지해준대요. 라는 거는 인간도 포함되고 동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연결성은 어느 한쪽에 의한,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서 이 연결성은요. is of increasing concern. 점점 더 커져가는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For 누구한테요? Conservation biologist 하면은 보전 생물학자들한테 점점 더 커져가는 관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s the connectivity of a landscape 그러면 경관의 연결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From the human perspective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경관의 연결성이 increases 지금
여기 연결성이 주어고요. increase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 경관의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generally 일반적으로 뭐를 통해서 increases in road network, 도로 연결망의 확장을 통해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연결성이 증가하는데 as에서 시작된 절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주절 나옵니다. connectivity, 연결성이 감소합니다. 누구의 연결성이냐면 for many other species, 많은 다른 종의 연결성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결성은 증가하는데 많은 다른 종의 연결성은 감소한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although에다가 세모 치시고 그 다음에 콤마 찾고 그 뒤에 주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앞까지 한번 볼게요. We may see, 우리는 볼지도 모릅니다. 많은 species of animals, 많은 동물 종들, 근데 어떤 동물 종이냐면요. Moving across human landscape, 인간의 경관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그런 많은 동물 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deer, 사슴이나 늑대나 아니면 거북이에요. 뭐 하는? Crossing roads, 길을 건너는. 아니면 wandering through, 여기저기 이제 기웃기웃 헤매는 거예요. Our backyards, 우리의 뒤뜰을 헤매는 이런 동물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landscape, 이 경관들인데 어떤 경관이냐면 크게 altered, alter 하면은 바꾸다의 뜻이거든. 근데 alter 뒤에 목적 없으니까 바뀐 경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or human use,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바뀐, 크게 바뀐 경관,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act as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크게 바뀐 경관은 act as barriers. 아, 뭐로 여러분 기능하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장애물로 기능을 합니다. 장애물 핵심 단어가 되겠네요. 장애물로서 기능을 합니다. To movement, 움직임에 있어서, 이동에 있어서 장애물로 기능합니다. Of, 누구한테요? Both animal and plant species, 동물종, 식물종 둘 다한테 이동에 있어서 장애물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다, 이 말이죠. Barriers, 이란 단어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했었던 barrier를 these barriers라고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문장의 위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barrier가 나오려면 앞에 barrier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러한 barrier들은요, are incomplete. 어,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Many turtles, 그러니까 완전히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니어서 건널 수는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turtle, 그 많은 거북이들은요, die on roads, 길에서 죽습니다. But some make it across, 건너는 걸 해낸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누구는 건너다가 죽고, 누구는 건너고, 건너는 걸 해내고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in some cases 같은 경우엔 그렇고요. In other cases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는 이제 완전 장애물이 완전하게 이제 차단된 경우는 아니었어요. 완전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passage, 통행이 is essentially impossible,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우겠죠. 뭐가? 이 barrier가 아까는 불완전한 경우, 이번엔 완전한 장애물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통행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dash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까지 갑니다. Cities along landscape corridors. 그러면서 여러분 such as가 나오죠. As river valleys. 잠시만요. Cities, 도시들인데 뭐를 따라 있는 이제 도시들이냐면요. 경관의 회랑을 밑에 나와 있죠. 경관의 회랑지대를 따라 나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강의 계곡과 같은 하천 계곡과 같은 경관의 회랑지대를 따라서 나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들은요. 실질적으로 제거해버립니다. 뭘 없애버리냐면 genetic exchange. 그럼 유전적 교류를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between previously connected plant and animal population. population 하면은 개체군인데요. 이전에는 연결되었었던 식물과 동물, 개체군들 사이에 유전적인 교류를 어떻게 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아예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거해버립니다. 유전적 교류를 이게 결국에 받아주는 게 통행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서 아예 유전적 교류가 안 일어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dams, 댐은요, can permanently,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halt, 중단시키는 거예요. spawning, 밑에 나와있죠. 산란, 물고기의 산란을 아예 중단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by blocking travel, 이동을 막음으로써 어디로의 이동이냐면 to their breeding grounds라고 나왔어요. 그럼 breeding ground 하면 번식지라고 했어요.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식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동을 아예 막음으로써 물고기의 산란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Lack of connectivity. 그러면 연결성의 부족은 can decrease,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감소시켜요? The conservation value. Conservation value 하면 보전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뭐의 보전 가치냐면 a remaining habitat. 그러면 남아있는 서식지의 보전 가치를 어디 아래로 감소시킬 수 있냐면 below what its mapped area might suggest. 그것에 이제 남아있는 그 지역이 되겠죠? 그 남아있는 지역에 지구상에 표시된 그 영역이 might suggest, 암시할 수 있는, 시사할 수 있는 것 그 아래로 보전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콤마 찍고 ing가 나오네요.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 the impact of fragmentation, 파편화의 영향은 증가시키면서 말입니다. 이 말을 어렵게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서식지를 지금 it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요. 남아있는 서식지라 함은 지도상에는 도로를 이렇게 뚫었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서식지가 남아있잖아. 근데 그 남아있는 서식지의 지도상의 영역이 보여주는 거는 분명히 이만큼인데 근데 그거 아래로 남아있는 서식지의 보전 가치를 오히려 더 낮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도에 보이는 면적, 여기 표시된 면적의 그 가치보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가치는 오히려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는 반대로 증가시킨다? 여기는 decrease가 나오는데 여기는 increasing이 나오고 있죠. The impact of fragmentation. 파편화의 영향은 더 증가시킨다. 여기 앞에가 decrease고 뒤에가 increasing 분사구문이 나왔다. 단어는 반대로 쓰였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영향은 더 클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퍼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격 구조의 명사구다 이러면서 이 connectivity에 대한 설명이 맨 첫 번째 줄에 나왔습니다. connectivity 이 단어는 어떤 이 능력이냐면 the capacity라고 하면서 뒤에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is 앞에까지가 다 capacity에 대해서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이 capacity는 결국에는 connectivity랑 동격의 관계였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의 수식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altered 이 단어를 동사로 보기가 너무 쉬운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다. 실제 동사는 act as 얘가 동사였고요. 여기서 substantially alter for human use가 한꺼번에 뒤에서 landscap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ltered가 PP 형태로 뒤에서 과거 분사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휘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nnectivity, 연결성이죠. 연결성 단어 자체가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association, link, coherence 이런 단어들 봐두시고 단위어도 체크 잘 해두셔야 되겠죠. separation, 분리, disconnection 이런 단어들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er, 변경하다, 바꾸다 이런 단어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크게 상당히 바뀐 그러한 경관 이러면서 나왔어요. modify, change, transform, 변경하다, 바꾸다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들 잘 봐두시고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단어들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arrier 하면은 장벽이나 장애물을 뜻하는데 뭐 obstacle, hurdle, obstruction 여기 있는 단어도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치다 보니까 다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경중을 따지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잘 봐두시고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erase, remove, eradicate 류의 단어는 한 번씩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fragmentation 하면은 단편화, 그 다음에 분절 이런 단어였죠. division, separation, breaking up 등의 단어도 한 번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alter, 그 다음에 barrier 이 단어에 의한 유의어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에 대한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댐은 물고기의 어떤 생물학적 활동을 영구적으로 permanently 중단시키는지 영어로 쓰시면은 S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요 물고기의 산란을 중지시킨다. 요 단어 spawning 단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uman development, 인간의 개발은 increases. 여러분, 뭐는 증가시켜요?
인간을 위한 이거는 증가시켜. 여러분, 인간한테는 연결성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Connectivity는 증가시킵니다. But, 그러나, 이것은 creates sterility.

wildlife. 야생 생물, 야생 동식물 다 합친 거죠. 야생 생물한테는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 barriers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약문을 통해서 반대로 이 질문을 더 짤막하게 여러분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 포스트잇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문 완성까지 해가지고 오늘 우리 나오는 문제들 다 한번 해봤고요. 우리 convince의 의미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dynamics, 명사로 의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근은요, 방금 전에 나왔었던 단어 중에서 장애물을 뜻하는 단어, 이 단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단어의 유의어를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시멜로우는요, 방금 전에 나왔었던 alter이라는 단어의 뜻과 그 다음에 alter의 유의어들 같이 적어두시고 이 지문에서는 altered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과거 분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과거 동사로 쓰였는지 마지막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주제 소재편 처음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잘 보고 가도록 해요. 할 수 있다. 안녕.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 만점 쓰는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학교 시험, 그리고 또 수능 열심히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너무 많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강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는 것, 그것이지만, 또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학교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낙담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꽤 괜찮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어도요. 다음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때 더 잘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의 나의 태도와 기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자책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늪에 빠져드시면 안 되고요. 그럴 수 있지. 딛고 일어나자. 어차피 한 번의 시험은 내 인생에서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런 조금 단단하고 의연한 마음가짐으로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임했던 친구 중에요. 수학시험에서 OMR 카드를 백지로 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제가 수학이 참 약한데 수학적으로 막 계산을 해서 자, 한 학기 네가 보는 시험의 횟수 그리고 보는 과목의 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총 6학기 동안 하게 됐을 때

이만큼의 시험을 보게 된다. 그 중에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이거는 1%도 안 되는 가능성인데 그 1%도 안 되는 가능성이 너의 미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그렇게 수학을 OMR 카드를 백지로 냈는데도요. 목표했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로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한 번의 시험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의 기분, 태도.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잘해내시는 거다. 그러면 잘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주요 대지형과 독특한 지형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정역계 고기습곡산지, 심기습곡산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분해 내시는 거.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8쪽이 되겠고요. 판구조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대륙이 하나의 초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짜잔. 이 판게아라고 하는 곳에 오늘날의 대륙의 위치와 유사하게 좀 배치를 해봤더니요. 남아메리카의 동부 지역과 아프리카의 서부 지역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분포하는 화석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유사성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판은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판구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인다? 그것을 지형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각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은요,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되는데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버블티 먹을 때 보면 이 우리 버블티 안에서 아주 밀도가 높고 단단한 그 버블 타피오카 펄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도가 높은 해양판은 대륙판과 만나면 가라앉게 됩니다. 요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 세계의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들, 좀 주요 지역들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어긋나서 미끄러진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차, 상행선과 하행선이에요. 자, 상행선 갈길 가죠. 하행선도 갈길 가죠. 서로 만나지 않아요. 서로 충돌하지 않죠. 서로 갈길 가요. 이게 바로 어긋나서 미끄러진다라는 거예요. 지층이 서로 갈길 가요. 서로 갈길 가고 이동하는데 서로 빵 하고 충돌하거나 서로 멀어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고 다행인 거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 딱 하나만 나옵니다. 샌안드레스 단층.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볼게요.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섭입한다. 아, 올해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이 지형학적인 용어가 좀 디테일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또 사탄러너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과학했던 친구들이 세계지리로도 오면서, 여기 이제 우리 세계지리에서 쓰는 지형학 용어도 조금 더 디테일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워요. 사탐러너 친구들. 잘 해내시기를 바라겠고. 자,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높다고요? 해양판이 더 밀도가 높다고요. 그러면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슝 내려가겠죠? 이게 바로 섭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게 되면 이 판과 판 사이에서 엄청난 마찰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열과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빵! 분출하게 되면 뭐예요? 화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서는요,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계예요. 판이 갈라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피부가 틀때 있죠? 건조할 때라든지 사람이 살이 찌면 또 이렇게 피부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안에서 새로운 살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경우도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각들이 밀려나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판, 아프리카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죠? 이것을 어이구, 너무 두꺼운 펜이에요. 조금 더 가는 펜으로 써볼게요. 네. 발산. 서로 멀어지는 경계. 발산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거는요? 네, 이것은 수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인다. 수렴한다.
그리고 멀어진다, 발산한다, 기억나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빵 하고 충돌하니까 이것도 역시 수렴하는 경계가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요. 네, 서로 밀도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힘으로 서로 막 밀어 올리게 되겠죠? 여기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지각이 형성이 돼요. 자, 이 경우에는요, 섭입이 깊이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되기도 어렵지만,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두꺼운 지각을 뚫고 분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왜 써드릴까요? 굳이. 잘 나와요. 꼭 나와요.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례가 되는 지역들을 지도에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여기 샌 안드레아스 단층 딱 하나라 그랬죠. 두 판이 서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의 사례로 딱 하나 나오고요.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이 판들은 서로 갈길 가고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의 사례로 딱 하나 나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데 누가 더 밀도가 높다고요? 해양판이.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게 되는 경계에 그러한 곳에서는 지금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대륙 쪽에는요. 마그마가 빵 하고 분출해서 화산, 산맥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바다에는요. 깊은 골짜기,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구와 산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체크. 자, 그다음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도 있었어요. 발산하는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프리카 동쪽에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발산 경계가 나타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빵 하고 충돌하는 경계도 있었는데, 자, 이 경우에는요, 밀도가 서로 비슷해요. 지각이 두꺼워요. 그래서 마그마가 형성되기도 어려운데, 섭입이 깊이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지각이 두꺼워서 뚫고 올라오기가 어렵죠.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딱한 군데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나니까 우리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다양한 지형 형성 과정의 결과, 세계의 이런 큼직큼직한 지형들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원생대. 우리가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요, 생물학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생물들이 이런 세포 단위로 존재했던 그런 시대, 시원생대. 그리고 식물들이 태어나고 막 해양 생물들이 번성하고 육상 생물들이 번성했던 시대 고생대, 그리고 공룡들이 이렇게 막 한반도에 뛰어놀았던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는요 3기와 4기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그럼 가장 오래된 시기가 언제예요? 시원생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친구라고 하기도 좀 어렵다, 그쵸? 우리보다 이 지구에 훨씬 더 오래전에 오신 조상님 같으신 분들이십니다. 이 안정육계라는 말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안정되어 있다, 지각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괴, 땅 덩어리,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프리카 순상지. 오,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안정육계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발트 순상지, 그리고 시베리아 순상지, 캐나다 순상지, 브라질 순상지,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 자, 이 중에서 제가 별표를 딱두 나라에 칠 건데요. 이름조차 브라질 순상지예요. 이름조차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예요. 자, 이런 곳들을 제가 왜 별표를 칠까요? 철강공업의 강국인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철광석의 매장량이나 생산량은 굉장히 적은데요. 그럼 어느 나라에 철광석이 많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런 곳들. 안정육계가 분포하는 곳들이 철광석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은 세계적인 철광석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 철광석 분포량 매우 매우 많다라고 하는 거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고기숙곡 산지의 분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고생대에서 중생대 초에 산이 형성되는 이 조산운동을 받은 산지들을 고기습곡 산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고기습곡 산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어디가 있냐면 지도에서 쭉 위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어디서부터 할까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네, 제 마음대로. 스칸디나비아 산맥부터.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어서 여기에

연중 수분한 편서풍이 불어오다가 지형성 강수 많이 내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랄산맥. 어디까지가 유럽이고 어디까지가 아시아예요? 모호하죠? 그럴 때 기준이 되는 지형적인 지물이 바로, 지형적인 지표가 바로 우랄산맥입니다. 그 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라켄스버그 산맥. 이름도 잘 나와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의 에팔레치아 산맥. 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중화공업이 발달한 나라이고 화력 발전 많이 하고 석탄의 소비량이 많은데요. 석탄의 생산량은 적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의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생대 지층이 형성된 곳들이 석탄이 많이 생산됩니다. 왜냐하면 고생대 초기에는 해양생물들이 번성했고 후기에는 육상생물들이 번성했는데요. 고생대에 전 세계 대부분 지역들이 밀림을 형성하고 있었대요. 자, 그때 태어나셨던 나뭇잎들은 지금 죽어서 썩어서 석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석탄의 주요 산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찍이 또 공업이 발달하는데 석탄이 분포했다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 역시 석탄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미국 동부 지역도 역시 석탄 많이 생산된다는 것이 공업 발달에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출제되는 내용만 빠르게 정리해보자면 고기 습곡 산지는 신기 습곡 산지에 비해서 더 일찍 만들어졌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풍파를 겪었을 거잖아요. 붕화 침식 운반 퇴적,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신기 습곡 산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하고 산지가 좀 분절적으로 분포하는 연속성이 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기 습곡 산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신기 습곡 산지. 주로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에 걸쳐서 조산운동을 받은 산지들이 되겠고요.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곳 바로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또 많이 출제되는 곳 알프스 산맥. 그리고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요런 곳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신기 습곡 산지는요, 또이 조산대에 해당하는 곳들, 신기 조산대에 해당하는 곳들과 연관 지어서 또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별거 아니에요. 알프스에서 히말라야까지 연결해주고 이걸 동남아시아까지 슉 내리면 돼요. 그리고 아틀라스 산맥까지 꼭 연결해주세요. 아! 까먹지 말자. 아틀라스 산맥. 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요, 정말 간단해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한복 그리기 해주시면 되는데, 신기 조산대잖아요. 신, 새롭다, 뉴, 아, 신기 조산대?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복 그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슝.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복 그리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요.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고기 습곡 산맥이었나요? 신기 습곡 산지였나요? 고기 습곡 산지였죠. 그래서 뭐가 많다고요? 석탄이 많다고요.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딱 쪽지도로 주고서 이곳은 신기 습곡 산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진짜 많은 친구들이 낚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신기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그려주시면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신기 습곡 산지와 관련돼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 석유가 매장된 경우가 많고 고기 습곡 산지에 비해서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하고 산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내용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화산 활동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올해 수능 특강에서 이 화산 활동 지역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출제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디테일하게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신기 조산대에 해당하는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방금 우리 정리했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 이런 곳들이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기 조산대 이외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아프리카 동쪽의 동아프리카 지구대, 아프리카 판과 판. 대륙 내부에서 서로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었죠? 이런 곳 화산 활동 활발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상 경계는요, 여기 대륙 내부의 한 군데에 동아프리카 지구대 딱한 군데 출제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판과 판이 서로 또 멀어지는 경계, 아이스

사람한테 딱한 군데 출제돼요. 여기가 또 대서양 중앙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이에요. 제가 대서양 중앙해령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길쭉하게 분포하고 있고, 우리는 그중에 정말 일부인 아이슬란드에 대해서만 살펴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유가 또 있죠. 네, 평가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을 때 많은 친구들이 또 함정에 빠졌던 부분이라, 대서양 중앙해령은 이렇게 길쭉하게 분포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뭐다? 아이슬란드다. 그러면 이 판의 경계가 아닌데 또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화산섬이 줄지어서 나타나는 여기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열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열점은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근데 판은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열점에서 빵 화산활동 일어나고 판은 이동하고, 열점에서 빵 화산활동 일어나고 판은 이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줄지어서 화산섬이 슝 연달아 나타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화산활동 지역, 여기 신기숲국산지에 해당하는 지역, 그리고 화산대 지역으로 여기 안데스 산맥의 경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로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리고 아이슬란드, 대서양 중앙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 아이슬란드,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하와이, 열점, 이런 지역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곳에서는 어떤 화산 지형들을 볼수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층 화산, 순상 화산 또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성층 화산은요, 여러 번 화산 활동이 반복된 거예요. 여러 번 화산 활동이 반복돼서 화산재 그리고 화산 쇄설물 겹겹이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는 화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은 일본의 후지산. 제가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 칠까요? 아주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후지산 체크. 자, 그 다음으로 순상 화산. 말 그대로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이 굉장히 완만한 화산을 이야기합니다.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굉장히 완만한 화산. 이런 화산의 경우에는요, 현무암질 용암이 주로 분포하는 경우에 형성이 되는데, 현무암질 용암의 특성이요, 점성. 이 용암의 끈적끈적 뭉치는 성질, 점성은 약하고 유동성,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성질,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된 거예요. 그래서 용암이 분출되면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이렇게 완만한 경사의 화산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패 모양의 화산, 방패 순 모양 상자를 써서 순상 화산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산이 바로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케 화산. 후진환에 비해서 출제 빈도는 낮지만, 이렇게 참 전형적인 순상화산의 경우를 보여주는 경우도 참 드물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용암돔. 혹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고3 친구가 아니라 재도전하는 수험생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는요, 종상화산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종상화산이라고 서술되었던 부분이 최근에 세계지리에서는 용암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화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됐어요. 끈적끈적 자기들끼리 잘 뭉쳐요. 그렇다면 멀리까지 이동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화산이 분출하면 빵! 빵! 분출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지면서 이렇게 경사가 대체로 급한 산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화산 지형을 용암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암돔은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되냐면, 순상화산과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순상화산과 좀 비교하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용암대지. 말 그대로 이렇게 평탄한 대지예요. 자, 이 경우에는요, 용암이 분출하는데 오히려 지표면의 기복이 완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용암이 그냥 화산처럼 빵 하고 분출하는 게 아니라 지층에 있었던 어떤 균열, 그 균열 아래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나와요. 근데 이 용암이 유동성이 큰 용암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높낮이의 차이, 기복을 완만하게 메꾸면서 평탄한 대지를 만들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용암 대지.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도의 데칸 고원. 여기서는 또 목화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산 지형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출제되나요? 라고 한다면 칼데라입니다. 여러분도 집중하셔야 되겠죠? 집중. 자, 칼데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화산이 폭발해요. 그러면 이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뻥 하고 이렇게 분출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화산 활동은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차례 일어나요.

주변에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화산채의 경사를 보면 와 진짜 뾰족뾰족 찔릴 것 같아요. 막 진짜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구덩이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데라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거예요. 화구가 함몰. 이 칼데라의 형성 과정은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형성 변화 과정 디테일하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주민 생활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화산 지형이 나타나는 곳이면 화산이 분출할 수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살기 싫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있기 마련이에요. 자, 우선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토양은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까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그렸던 고 지역들이 이 나라들에 좀 분포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탈리아,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화산재 토양, 이것을 바탕으로 수목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열대기후 지역이었잖아요. 대부분의 지역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고, 또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수량도 매우 많고, 벼농사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비옥한 토양이 나타나니까 좋겠죠? 자, 그리고 필리핀. 열대 과일 재배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역들이 화산 지역이라면서요. 경사가 급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의 농경지를 만들어서 경사가 급한 지형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화산 지형이 분포하는 곳은요. 은, 유황, 구리 이런 자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황을 채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구리 매장량. 전 세계의 구리 매장량인데 칠레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아까 우리 환태평양 조산대 그리면서 칠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것은 지열 발전.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지열 발전 많이 하지? 체크해 봤더니, 자, 여기 있는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죠. 자, 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나라들도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그리고 이탈리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러면 케냐는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아이슬란드는요? 대서양 중앙회로. 아, 진짜 지열 발전은 판의 경계부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은 지형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도 조금 막 정신이 혼미해지실 것 같은데, 지형은요, 낯선 지형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 이름들에 익숙해지시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친구들도 그래요. 세계 지리 처음 공부할 때 지형에서, 아, 선생님, 진짜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번 공부하고, 두번 공부하고, 세번 공부하고 나면요. 아, 지형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었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형이 어려운 이유는 낯선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새 학기에 딱 교실 들어갔을 때 낯선 친구들 있을 때그 친구들 이름을 막 1번 김다은, 2번 이다은, 3번 황다은 막 써가면서 빈칸 뚫어가면서 암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잖아요. 여기 있는 지형 용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면 그냥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것도 우리가 각각의 지형의 사진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시험 보실 수 있게 빨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카르스트 지형의 핵심은요, 바로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는 곳, 석회암이 넓게 분포하는 곳에 잘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석회암의 주요 성분은 탄산칼슘이고요. 탄산칼슘은 여러분들 학교 교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분필. 여러분들 환경 미화할 때 칠판 제일 깨끗하게 닦는 방법 뭐예요? 물 칙칙 뿌려서 물걸레로 싹 닦으면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해지죠. 이 탄산칼슘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 변화 과정을 우리 이 지형학적인 용어로는 용식이라고 합니다. 이 탄산칼슘은 용식이 잘 일어나는데요. 그 결과 만들어지는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형이 잘 나타나는 지형의 지명에서부터 유래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지형이 뭐냐? 바로 돌리네예요. 돌리네.
돌리네라는 이름처럼 뭔가 이렇게 막 돌리네, 돌린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움푹 파인 지형.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비가 내릴 때마다 또 물이 많은 수변 환경에서는요, 물이 잘 모이는 곳에서 용식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탄산칼슘들이 제거되고 점점점점 이 돌리뇌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리뇌가 점점점점 커져요. 옆에 있는 돌리뇌랑 맞붙겠죠? 그러면 우발레, 우발라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이 돌리뇌 가운데에는 싱크홀이라고 해서 물 빠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리뇌에서는 싱크홀을 막고 반동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을이 들어설 정도로 큰 경우는 폴리에라고 하는데, 이 폴리에는요, 돌리뇌나 우발레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원래 지하수가 요 정도에 이제 분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하수면의 높이가 낮아졌네? 그러면 처음에는 용식이 요 정도 깊이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근데 지하수가 더 낮아져요? 이 정도 깊이까지. 지하수가 더 낮아지면 이 정도 깊이까지. 더 깊이까지 용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용식 바닥에서 이렇게 뻥 뚫린 공간,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용식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탑카스트라고 하는 우뚝 솟은 경관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석회 동굴처럼 용식 바닥에서 사라지고 싶나요? 아니면 탑카르스트처럼 버티고 살아남고 싶나요? 우리는 이렇게 탑카르스트처럼 어떠한 시련과 풍파에도 버티고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석회 동굴의 내부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용식이 일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석회동굴 안에 물이 흐르게 돼요. 그 동굴 안에 흐르는 물에 미량의 탄산칼슘이 남아있다가 동굴 내부에서 또 침전이 됩니다. 중요한 단어 침전이에요. 침전. 그래서 이 상부에 만들어지는 지형을 종유석이라고 하고요. 종유석에서 톡톡톡톡 떨어지는 물에도 아주 미량의 탄산칼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침전되어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석순이라고 해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이 둘이 만나겠죠? 그것을 석주라고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누가 종유석이고 누가 석순이야, 누가 석주야? 이런 부분들까지 또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기도 해요. 또 석회암이 침전돼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있나요? 있습니다. 석회와 단구. 이 탄산칼슘을 포함한 물이 이렇게 경사진 곳을 흐르면 이렇게 탄산칼슘이 침전되면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을 석회와 단구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곳은 튀르키예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파무칼레를 공부하면 거기 이제 나 혼자 막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있는 경관을 생각하겠지만 실제 이곳에 가시면은요, 지구인이 왜 80억 명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누리끼리한 물을 보면서 아, 교과서에서 보던 곳이랑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해안 지형입니다. 오늘 템포가 진짜 빠르죠? 템포가 빠른 강의예요. 이 강의는 세계의 대지형과 다양한 지형들을 내일 당장 시험 보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빠르다.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과 사례와 함께 재미있게 천천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과 같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지형이고요. 말 그대로 해안가에서 볼수 있는 지형인데,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딱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바닷가에 놀러 간 다금이, 그리고 여기 다은이, 그리고 다동이, 여기서 이렇게 튜브 타고 놀고 있어요. 자, 다금이가 있는 곳은요, 여기는 이렇게 파도가 쫙 치는데요. 슉슉슉.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파도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제 고등학생은 파랑이라고 불러요. 이런 물분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썩철썩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파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요, 또이 해안선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해안선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또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은이는 물이 무섭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육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안선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곳을 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금이는 굉장히 막 용감하게 쫙 거기서 막 절벽에서 놀고 있는데 이 다금이가 놀고 있는 곳의 해안선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곶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대로 파량 에너지가 집중되고 분산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 먼저 여기 다금이가 놀고 있는 곳. 해안선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파랑 에너지가 집중돼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뜻은요,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힘이 강하면 암석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반면에 이렇게 해안선의 모양이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은요, 파랑 에너지가 분산돼요. 해안선 모양대로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된다?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고요. 힘이 약해지면 이런 곳에는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침식이 활발한 곳에는 암석이 그대로 드러난 암석 해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퇴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모래가 쌓여서 모래 해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석 해안에서는 어떤 지형들을 볼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지형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제로 볼수 있는 12사도 바위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제 바위들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원래 뒤에 있는 곳이랑 이렇게 한 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다 파랑에 의해서 깎여 나가고 지금 얘네들만 이렇게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여기 절벽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절벽은 점점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점 깎이겠죠. 그것을 후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절벽을 해시계라고 하고요. 해시계는 점점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시계 앞쪽에 이렇게 넓은 평탄면이 발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평탄면은 파랑에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대지 파식대 이렇게 기억하면 까먹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때 파랑이 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요. 뻥 뚫린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뻥 뚫린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자면 해시계 절벽이에요. 해안 절벽이에요. 그리고 파식대 해시계가 점점점점 깎여나가면서 드러나는 평탄면이에요. 그리고 해식 동굴은 해시계 하단에 특히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만들어지는 동굴을 해식 동굴이라고 합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 자, 그러면 또 다른 해안 지형들 살펴볼 건데, 아까 제가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의 12사도 바위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여기 있는 돌기둥이 1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바위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얘네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점 깎여서 사라지면서 지금은 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한 7개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형은 계속 변화해 나가게 됩니다. 계속 침식받는 과정에 얘네들은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돌기둥 뭐라고 하냐면 시스텍. 그리고 아치 모양의 지형을 시아치라고 해요. 너무 간단하죠. 바닷가에 있는 돌기둥 시스텍. 아치 모양의 지형 시아치. 암석이 그대로 드러났죠? 얘네들은 다 암석 지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해시계, 해식 동굴, 파식대, 시스텍, 시아치 다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인데요. 여기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어려운 거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해안당구예요. 그래서 해안당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잘 봐요. 해수면의 높이가 여기까지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파랑이 영향을 미치면서 해시계도 만들고 파식대도 만들고 해시계는 점점점점 후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계와 파식대가 만들어졌어요. 둘다 침식 지형이죠? 근데 잘 봐요. 이 과정에서 짜잔. 지층이 융기 높아졌습니다. 슝. 그러면 바다랑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파랑의 영향을 받는 요 해수면에서 계속해서 해시계와 파식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만들어졌던 해시계랑 파식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슉. 지금 현재 파도가 영향을 미치는 이곳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과거에 바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해시계와 파식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는 이제 과거에 바다에서 퇴적이 된 물질들이 발견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해안 지역에 나타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해안 단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거 해시계잖아요. 그쵸? 해시계가 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밑에 파식대가 있겠죠. 얘네들이 융기하거나 혹은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해시계랑 파식대가 바다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뭐라고 한다? 네, 바로 해안 단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해안 지역에서 볼수 있는 또 퇴적 지형으로 넘어가 볼 건데, 모래 해안 어디에 주로 만들어진다고요? 곳에 많이 만들어져요? 만에 만들어져요? 만에 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다은이가 놀고 있었던 곳, 우리가 모래사

해수욕장이라고 부르던 곳, 해수욕장이라고 부르던 곳을 이제 고등학생들은 뭐라고 불러요? 사빈이라고 부릅니다. 파랑,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람에 의해서 이 움직이는 바닷물, 그리고 연안류, 이 해안선의 방향을 따라서 흐르는 바닷물, 이것에 의해서 모래가 운반되고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을 사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모래 해안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지형이 뭔가요? 서수령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지형이 뭔가요? 라고 하면 바로 석호입니다. 석호의 형성 과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주를 알아야 돼요. 자, 사주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모래톱이 형성이 되면 얘를 사주라고 하는데, 얘로 인해서 섬이었던 곳이 육지랑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얘를 육지와 연결해주는 사주라고 해서 육계의 사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육계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여기 빙기 때부터의 좀 우리가 변화 과정을 정리해 봐야 되는데, 빙기, 해수면이 어떻게 되죠? 하강하게 돼요. 해수면이 낮아지면 하천의 입장에서 쫓아가야죠. 열심히 열심히 침식을 하면서 골짜기를 깊게, 깊게 확장을 시킵니다. 골짜기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후빙기가 됩니다. 후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과거에 만들어놨던 하천의 골짜기가 바닷물에 침수되어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움푹 파인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서 바닷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연안류예요. 그리고 이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되는 모래톱, 뭐라고요? 사주. 사주가 형성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사주는 점점 더 커지겠죠. 이 사주로 인해서 여기 있던 바닷물은요, 원래 바다랑 한 몸이었는데 떨어졌어요. 호수가 됐어요. 근데 여기가 과거의 바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분 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석호라고 불러요. 석호 진짜 억울하겠죠? 나도 바다였는데. 석호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하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하천 퇴적물에 의해서 점점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석호가 형성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에요. 네, 빙기 때 침식이 일어났고 골짜기가 형성된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석호를 형성한 게 아니고요. 골짜기를 형성한 거예요. 후빙기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곳이 바닷물에 침수됐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만의 입구를 사주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석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석호의 형성 과정에서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석호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힘 빼셔도 돼요. 네. 니모를 이제 만나러, 그리고 또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 건데요. 자, 해안 사구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해안가에 만들어진 모래 언덕입니다. 자, 여기 사빈이 있어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사빈이 있고, 그 뒤쪽에 모래 언덕 사구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구에 있는 모래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을 타고 날라와서 퇴적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온 모래가 퇴적된 것이다. 이게 바로 사고의 핵심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사주, 사빈, 그리고 해안 사구, 이러한 것들은 다 퇴적 지형이다 라고 하는 거, 만해주로 잘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잘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어릴 때 갯벌 가서 막 조개잡이 많이 하셨죠? 네. 그 갯벌이 세계적으로 5대 갯벌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한민국 서해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캐나다 펀드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세계질이니까요. 미국 조지아주 해안, 아마존강, 그리고 북해연안,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갯벌이 형성되는 곳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 그래서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갯벌 해안이 잘 형성되는 곳이고, 갯벌의 특징, 특히 갯벌의 좋은 점 많이 나오죠. 여기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고,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내용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니모로 여러분들의 환심을 샀는데, 이 착한 사람 눈에는 니모로 보일 거예요. 이 니모가 어디에서는 내냐면요,
이 동네 오스트레일리아의 데보초이안에 사는 애예요. 여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빠가 함부로 밖에 못 나가게 하죠. 근데 학교 처음 가는 날 얘가 가출을 시도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시드니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게 바로 니모를 찾아서였는데, 이 니모가 살던 고향 여기가 바로 데보초 해안이에요. 데보초 해안은 진짜 다양한 물고기가 사는데 그 이유는요, 여기가 바로 산호초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호초 해안은 석회질의 산호충 유해가 퇴적되어서 형성되었다. 이 산호충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 기후나 자연환경 조건이 있거든요. 대부분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 기온이 높은 지역, 그리고 수심이 얕은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보초 지대나 카리브해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나 여기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온도 높아지고 이 산호충들이 살수 있는 적정 온도를 넘어서서 수온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호충들이 나 진짜 더 이상 못 살겠어, 못 버티겠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끝!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로 우리 문제 두 문제만 또 풀어보면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4쪽의 기본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 유형의 특징을 정리한 것인데요. 슝슝슝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 A 지역은 판과 판이 서로 갈길 가는 미끄러지는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C 지역은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서 섭입하는 경계였고요. 여기에는 산맥과 해구가 많이 만들어지고 지진,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죠. 여기가 바로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D 지역은요, 대륙 내부에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동아프리카 지구대였습니다. 그 다음 B 지역은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빵 하고 충돌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높은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곳은요, 섭입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각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지진은 잘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입니까?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곳들 찾아줘야 되겠죠? 네, 여기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곳,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곳. 근데 가는 수렴형 경계가 아니고 나만 수렴형 경계래요. 그러니까 가는 수렴형 경계가 아니니까 지금 후보가 될수 있는 것은 A나 D가 되겠죠. 판과 판이 서로 미끄러지는 보존형 경계이거나 혹은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곳들, A 아니면 D가 가가 될수 있는 후보 지역들이 되겠고,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B나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규모의 지구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구대 오늘 몇 군데 공부했어요? 딱한 군데 공부했어요. 어디?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래서 여기 가에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보니까 가는 확신의 동아프리카 지구대였고,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것도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지구대가 아니래요. 그리고 화산과 지진 활동이 모두 활발화되어. 아, 근데 아까 B 지역의 경우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곳, 여기는 지진은 잘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가 될수 있는 것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C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오늘 너무 공부한 지형이 많아가지고. 자, 실전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신비로운 지형 경관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의 일부를 제시했는데요. 기역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 기둥 사이를 트래킹하는 모습이래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카렌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이 너무 탑카스트랑 비슷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탑카스트는 얘예요. 여기 베트남의 할롱베이가 제일 유명한 곳인데, 부모님 효도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 석회암이 용식받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이렇게 엄청 큰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곳. 이게 바로 탑카르스트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근데 스케일의 차이가 있어요. 카렌은요, 여기 경사진 곳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용식이 일어나다 보니까 좁고 깊게 용식이 일어나서 마치 나무처럼 이렇게
용식이 일어나서 카렌과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렌의 이 하나의 크기는 탑크라스트 하나의 크기보다 작죠. 카렌은요, 나무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탑크라스트는, 자, 이 크루즈랑 한번 비교해봐요. 엄청 크죠? 스케일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걸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세 번째 장면에 해당하는 것은요, 12사도라고 불리는 바위 기둥, 아까 우리 시스텍이라고 하는 지형이었고, 암석해 안에서 주로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안 절벽, 해시계, 대표적인 해안 침식 지형이었습니다. 그럼 1번 선지부터. 자, 이런 카렌과 같은 카르스트 지형은 수분한 기후 환경에서 잘 발달하는 거 맞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용식작용을 받은 탑 모양의 지형인가요? 용식작용과 아무 관련 없고 그냥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해시계는 점점점점 육지 쪽으로 후퇴하죠. 계속 침식을 받아서. 그리고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고, 그 다음 4번, 기역관 이온의 기반암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이다. 제가 처음에 정리해드렸죠. 탑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카렌, 요런 지형들은요, 카르스트 지형은요, 핵심은 석회암이 넓게 분포하는 곳. 석회암의 주요 성분은 탄산칼슘. 탄산칼슘이 물에 녹는 것을 용식, 그 과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5번, 니은과 리을에 동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여기, 네, 해수에 의해서 동굴이 발달하기도 한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여기도 동굴 있고, 여기도 동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계의 정말 다양한 지역들을 여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마무리하시고, 학교 시험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런 지역들을 직접 여행 가보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로 해양 파트, 해양 운동과 순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짝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압축 정리 들어갈 거고요. 우리 해수의 운동과 순환입니다. 첫 번째, 움직이는 힘. 두 번째, 에크만 수송과 지역력.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어느 정도 연결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파, 해일, 조석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 다음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 지어놨어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서 오늘은 여기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거, 이렇게 이제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의 운동과 순환, 여기에서 첫 번째, 해수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지역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힘적인 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해수 움직이는 힘부터 볼 거고요. 안에는 정력학 평형, 수압, 그리고 해수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해수가 있을 때 그 해수에 힘이 작용할 때 연직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힘 있죠. 자, 이 해수 덩어리를 아래로 당길 거야. 중력. 연직으로 압력차가 생기잖아요. 이 압력차 위에서 너 위로 힘이 작용해야겠구나. 연직 수압 경돌이기인데 두 힘이 평형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디 갔니, 지역류 여기 있죠, 그죠? 오늘 할 거 지역류는요, 해수의 움직임이 주로 수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직 아니에요. 왜 연직 아니냐고요? 일단 연직 방향으로 힘의 평형이 있거든. 그래서 연직은 무시하시고요. 주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힘은 평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압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아래로 들어갈수록 수압이 세집니다라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1번, 해수로 움직이는 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해수에 작용하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힘. 그 힘이 중요한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수평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해수가 있어요. 해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 있는 지점, 여기 있는 지점. 자, 이렇게 수평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해수 덩어리들이 있는데, 여기 자, 수압 경도력이라는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1번 지점과 오른쪽에 있는 2번 지점이 있는데, 두 지점에 예를 들어서 수압의 차이가 생기면, 수압차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2번이 큰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해수는 2번에서 1번 쪽으로 수압차에 의한 힘을 받아서 움직이려고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자, 해수면의 경사가 일정하다. 야, 여기 해수가 누르는 힘에 의한 압력. 여기 해수에 의해서 눌려지는 압력이 똑같아요. 그럼 수압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수압경들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해수가 이렇지 않고 경사가 생긴다면. 자, 그럼 경사 왜 생기나요? 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니? 여기 에크만 수송에서 나와요. 아, 에크만 수송. 너가 그 친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크만 수송 때문에 해수는 경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생긴다면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힘을 받겠구나. 그렇다면 수평으로 수압경들이고 얼마다? 기억해 주세요.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가 됩니다. 자, 여기서 델타 X분의 델타 Z. 라고 하는 게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경사예요. 경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평적인 길이를 뭐라고 우린 썼다고요? 델타 X라고 썼다고요. 왼쪽의 해수면, 오른쪽의 해수면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델타 Z.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에 있는 요 친구가 받는 수압 경도력은 어떻게 되나요? G, 중력각도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Z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지 않아?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주는 거야. 각도를 주는 거지. 이 변의 길이분의 이 변의 길이니까 어떤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이 친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똑같은 값이에요. 그죠?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원래 수압 경도력은요.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결과값 중요한 거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 돼. 처음에 유도될 때. 왜냐면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대기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원래 값은 밀도분의 1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P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지점 사이에 압력 차를 원래는 쓰는 게 맞겠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쓰고 보니 밀도분의 1 해주시고요. 델타 X 가주시는데 위에 있는 이 압력 차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로우 G H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로우 곱하기 G 곱하기. 즉 왼쪽과 오른쪽은요. 압력이 이만큼 더 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델타 Z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사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해수 밀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밀도는 굳이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요거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델타 X분의 델타 Z라는 말을 썼어요. 기울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이게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기울기예요? 라고 하게 되면 맞습니다. 해수면의 기울기예요. 요 해수면의 기울기야.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자, 사실은 이 델타 X분의 델타 Z

힌트는요, 좀 오랜만에 쓸게요. 등수암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등, 같다, 뭐가? 수압이 면의 기울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긴 수압이 어떤 곳이에요? 자, 수압이 0인 곳이다. 자, P0라고 쓸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해수의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할게요. 일정하면 로지 H니까 똑같은 깊이만큼 들어가면 똑같은 압력이 생겨요. P1. 똑같은 깊이만큼 또 들어가면 또 똑같은 압력이 생깁니다. P2. 이렇게 돼요. 그러면 P3도 있겠고요. P4도 있겠고요. 이렇게 했죠. 이게 등수압면이에요. 등수압면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어떤 특정 위치를 잡잖아요. 나이 점에서 수압 경도력 구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해수면의 기울기를 보시면 되는데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정확하게는 이 점을 지나는 등수압면이 있을 거야. 요렇게 생겼겠죠, 그죠? 요런 거. 이 기울기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기울기가 뭐와 같다고요? 해수면의 기울기와 똑같다고요. 왜? 밀도가 일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해수면의 경사로 쓰는 거예요. 이 점에서 수압 경도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거 기울기 쓰시면 돼요. 근데 누구랑 똑같다고요? 해수면의 기울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수압면의 기울기라는 의미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이 대기에 또 나올 거예요. 대기를 움직이는 힘으로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기압 경도력 이야기 나오겠죠. 로우분의 1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P 나올 거예요. 그때 요거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아, 등압면의 경사를 보고 뒤에서 대기에서 그거 가지고 기압 경도력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심화가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해수에 작용하는 중요한 힘 누구라고요? 수평 수압 경도력입니다. 수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힘이 바로 전향량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EV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전향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지금 요런 형태의 식이 등장했죠? 요 식은 알아두세요. 단위가 뭐냐면, 뉴튼 퍼 킬로그램이에요. 즉,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이었던 거야. 요렇게. 단위 질량당. 요식 그대로 쓰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m이라고 하는 게 빠진 거야. 질량 m. 이게 만약에 질량 m을 곱하게 되면 그 질량이 받는 전체 힘, 몇 뉴튼이야.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요 식은 뭐냐면 뉴튼 퍼 킬로그램.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해수가 있는데 나는 구하고 싶어. 중력 가속도는 얼마? 10 이렇게 넣는 거야. 자, 여러분들 미터 킬로그램 세크 뉴튼, 요런 거 있죠? 파스칼, 요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숫자만 이 식에 넣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중력가속도가 얼마야? 라고 하게 되면, 자, 요 친구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m per sec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숫자 10만 적으세요. 이 식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단위 맞추시면 돼요. 자, 수평 거리 x 나오죠? 100km라고 할게요. 근데 킬로미터 아니잖아. 미터로 바꿔주세요. 그럼 몇 미터야? 100km는 10의 5승 미터예요. 왜 이렇게 계산이 빠릅니까? 근데 100km라는 단위 꽤 많이 나와요. 100km 혹은 1000km 나와요. 그래서 100km가 10의 5승 미터라고 하는 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거 단위 또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델타 Z예요. 자, 연직 높이 1m 차이 났어요. 그럼 1 쓰시면 돼요. 그럼 이대로 구하잖아요. 얼마 나와요? 10에 마이너스 4승이 나오죠. 단위가 뭐라고요? 아, 뉴튼 퍼 킬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수에 있는 1kg의 해수가 이만큼의 힘을 받고 있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수천 톤의 해수에는 혹은 수만 톤의 해수는 총 얼마만큼의 수압에 의한 힘을 받습니까? 뉴턴을 받습니까? 질량 곱하셔야 돼요. 그게 다 아셨죠? 자, 여기다가 구하는 건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뉴턴 퍼 킬로그램이에요. 숫자 한 번씩 대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전향력 있죠? 전향력도 한번 대입해 줄게요. EV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걸 많이 줘요. 2 오메가 사인 위도라는 값을 많이 줘요. 통째로 줘요. 왜 통째로 주겠어요?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자전 각속도예요. 실제로 얼마나 나오게 되냐면 오메가는 이런 값이에요. 오메가는 지구가 한 바퀴 돌아요. 86,400초라고 할게요. 초. 자, 얼마를 돕니까? 한 바퀴를 돌잖아요. 이 각도로 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도 단위가 아니라 사실은 라디안 단위예요. 2파이 이렇게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디안 원래는 퍼세크 형태의 단위여야 되는데 사실은 라디안은 길이분의 길이에요.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라서 사실은 없는 단위예요, 얘는. 그래서 보통 자, 요렇게 해 놓고 나니까 이런 거야. 자, 2 곱하기 86,400분의 2파이 하고 사인 위도잖아요. 뭐 사인 위도 뭐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는 이제 뭔가 되나요? 퍼세크. 요런 단위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 되게 어렵죠. 이거 2파이가 6 정도니까 약한 만분의 1 정도 값이 나올 것 같고요. 2랑 사인도 뭐 계산하면 1 정도 값이 나오니까 한 만분의 1 정도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줘요. 10에 마이너스 4승. 퍼세크 이렇게 줘요. 자,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자료를 줄때이 전체 값을 많이 준다. 계산하기 쉽게. 자, 10에 마이너스 4승 하고 단위를 퍼세크라고 주는 거야. 원래 라디안 퍼세크였는데 퍼세크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기도 해요. 위도가 달라지게 될것 같으니까 뭐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도 줘요.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다. 뭐 요렇게도 줘요. 뭐 비슷한 값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가 2오메가 사인 위도를 줬어요. 자,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4승. 퍼세크 등장하죠. 그럼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v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1m 퍼세크로 움직입니다. 그럼 1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전체 단위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너는 단위가 뉴튼 퍼 킬로그램 형태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가속도가 똑같은 단위야. 미터 퍼 세커 제곱이에요. 이거 하시면 미터 퍼 세커 제곱 나와요. 그래서 뉴튼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만큼 단위 질량당 이만큼 힘을 받는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시간을 조금 들여서 얘기해 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식만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숫자를 실제로 대입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 푸실 때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미터, 킬로그램, 세크, 뉴튼 이런 단위 나오게 되면 그냥 숫자만 넣어라. 혹은 그 숫자가 딱 나왔다. 그럼 미터와 킬로그램과 세크 혹은 뉴튼 이런 단위로 모두 나타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힘이었고요. 자, 이 힘을 다뤘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과 지역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에크만 수송은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것도 그냥 단독으로 문제가 꽤 나와요. 자,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 요 개념이에요. 이게 에크만 수송이에요. 자, 근데 차근차근 볼 거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전향력 때문이에요. 표층 오른쪽 45도야.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크만 수송은 결국에 바람 오른쪽 90도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여기 나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표층 45도 오른쪽이죠. 돌아요.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표층 해수의 이동에 반대 있죠.
표층 유속 방향 있죠? 반대 깊이를 마찰 저항 심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에크만층이에요. 요 평균 내는 값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북반구예요. 아, 북반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처음에 표층의 유속이 이렇게 돼요. 표층의 유속. 뭐죠? 해수의 이동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래층이 이렇게 된대. 느려지고 오른쪽으로 돌았죠. 이 북반구예요.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러다가 여기 정도 되는 깊이가 있겠죠.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 정도 되는 깊이가 있겠죠? 여기가 마찰 저항 심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깊이, 2번 깊이, 3번 깊이, 4번 깊이, 그리고 요렇게 해놓고 5번 깊이 이렇게 한다면 4번 깊이까지가 에크만층이에요. 마찰 저항 심도고요. 표층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었어라고 얘기한다면 표층에서 바람은 표층 유속이잖아요. 바람 방향 오른쪽으로 45도 정도를 돌아서 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람은 이쪽으로 분 거야. 표층에서 바람. 요렇게 나타나게 된 거고요. 바람은 오른쪽 요렇게 불었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은 전체적으로 요 방향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에크만 수송이 나타납니다.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크만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 친구 되겠습니다. 바람.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얘는 표층은 바람 오른쪽. 남반구로 그냥 왼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표층 유속이 이랬을 때 남반구로 왼쪽으로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이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45도 오른쪽 표층이다. 바람 방향 90도 오른쪽에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는 곳이다. 마찰 저항 심도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표층 유속의 반대까지. 이거 중요한 거. 왜냐면 간혹 바람 방향 반대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표층 해수의 이동의 반대. 그게 에크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크만 수송이 일어납니다. 표층 해수는 뭐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수십 미터 정도의 두께로 바람의 오른쪽으로 해수를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수의 경사가 생겨버리는 거야. 해수면의 경사. 왜 생겼다고요? 바람이 어디로 분 거예요? 북반구라고 할게요. 그럼 바람이, 자, 해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잖아. 그럼 바람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생긴 거고요. 바람이 이제 일어난 거지. 이때 수압 경도력이 어디로 생긴다고요? 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밀도가 일정이라고 할게요. 밀도 일정.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지점을 잡으셔도 이 쪽으로 뭐가 생긴다? 예. 수압 경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해수면 경사 확인하셨으니까. 그리고 누가 평형이 된다고요? 전향력이 평형이 돼요. 그럼 전향력은 어느 방향으로? 요쪽으로 평형이 되는 거야. 자, 두 개의 힘이 평형이 되어서 움직이는 해수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북반구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두 개의 힘. 자, 이렇게 해수가 평형이 됩니다. 이렇게 좀 얘도 크게 그릴게요, 같이. 그래서 자, 수압 경도력 어떻게 되는지 식 아셨고요. 전향력 어떻게 되는지 식 아셨어요. 그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지형류예요. 그러니까 요식 아셔야 됩니까? 예,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A라는 해수, A라고 하는 곳에 지역류가 흐르는 곳이 있고, B라는 곳에 지역류가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근데, A가, 혹은, 아니죠, 혹은이 아니지, B보다, A해역 쪽이 B해역보다,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유속이 몇 배나 빠를 것 같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자 하면은요, 일단 중력 가속도나 지구 자전 가속도 요런 거는 변화 있으면 안 돼요. 숫자 2 요런 거 변화 있으면 안 돼요. 해수면의 경사를 다르게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두 배나 경사가 심하대. 그럼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 수학형들이 두 배나 크겠네? A는 B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친구 있어요. 위도가 그런데 말이야. B는 30도고 A는 45도래.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B는 30도. 자, 사인 30은 얼마? 2분의 1이죠. A는 근데 45도 위도래요. 사인 45도는 얼마? 2분의 루트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A는 B보다 위도가 이제 높은 거지. 30도, 아까 B는 30도고 A는 45도였던 거지. 그럼 사인 값이 A가 몇배 커요? 그렇죠. 그냥 루트 2배 크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혹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유속이 몇배 빨라야 될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몇 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루트 2배 나와야 되는 거죠. 좌변이 두배 커졌어요. 그럼 우변도 몇배 커져야 됩니까? 두배 커져야 돼요. 근데 사인 값이 루트 2배 이미 커요. 그러면 V는 예,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혹은 다르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자, 경사가 이렇게 되고 유속이 둘이 똑같대. 근데 경사가 이렇게 다른데 유속이 똑같다고요? 위도가 다르겠구나. 사인 값이 몇배 다르겠네. 이걸 찾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어찌 보면 변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두개 값이 이렇게 달라. 그러면 나머지 하나 값, 자, 저거 몇 배일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당연히 좋아하죠. 수식적인 건데. 그지? 그리고 딱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특수각 주면서 물어보게 되면 괜찮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역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류까지 됐고요. 일단 요 앞쪽에서는 이런 지역류와 에크만 수송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크만 수송 아열대 제향의 지역류 요거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거요. 무역풍과 편서풍 때문에 해수면에 경사가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양쪽에 육지가 대륙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역풍이 불고요. 여기 편서풍이 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무역풍이 불어서 이쪽으로 해수를 이동시키는 거야. 편서풍이 불어서 해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역류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아열대 해양이에요. 아열대 해양. 움직이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쪽 방향에 흐름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왼쪽에 이제 순환이 하나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서 대륙을 따라서 북상하는 대륙을 따라서 남하하는 흐름이 생기는 거고요. 이 왼쪽의 흐름을 서안 경계류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동안 경계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서안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가 있는데 서안 경계류가 강해요. 동안 경계류가 약합니다.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위도에 따른 지구의 자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전향력이 고위도로 갈수록 커져요. 저위도는 작아요. 이거 지금 대규모의 순환이잖아요. 적도, 30도, 60도 정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순환이기 때문에 대규모예요. 위도에 따라서 전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되겠고요. 서안 경계류는 동안 경계류보다 이건 기억해 주세요. 폭이 좁고 두껍고요. 빠르고요. 많이 이동시킵니다. 자, 이게 서안 경계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안 경계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힘적인 부분과 지역류 계산 부분이 계산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들이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에크만 수송, 그 다음에 서안 경계류, 동안 경계류, 이런 것들은 현상적인 파악이에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 이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 우리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2점 테스트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가만히는 해수의 밀도가 각각 일정하대요. 일정한 어느 해역이에요? 서로 다른 해역. 정역학 평형 상태. 자, 요거는 정역학 평형을 지금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중력과 연직 수학형들이 같아요.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볼게요.
가에서 수압은 아래쪽이 당연히 큽니다. 아래로 갈수록 수압은 커져요가 됩니다. A 지점이 작은 거 맞고요. 두 번째, 나에서 연직 수압 경도력은 C 지점

그래서 D지죠. 자, 수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D에서 C 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C에서 D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수압 경도력이에요. 수압 차이의 연 힘인 거예요. 이해 틀렸습니다. A와 B짐의 수압 차는 C와 D짐의 수압 차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수압 차를 계산해야 돼요. 수압 차, 델타, P, 위와 아래 계산해야 됩니다. 로, G, 델타, Z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통은 자, 중력 가속도 일정합니다라고 줄 거예요. 문제 보세요. 밑에 단두 회역 중력 가속도 일정합니다. 요게 수압 차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델타 Z 둘이 똑같이 줘놨어요. 그러면 밀도가 영향을 주겠구나. 밀도 누가 커요? 1.027, 1.035. 여기가 크네요. 여기 수압 차가 크겠다. 따라서 C와 D 지점의 수압 차보다 여기 A와 B는 작아야 됩니다. 요 친구 커야 돼요. 디귿 맞는 보기. 기역 디귿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답은 그러니까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도 보세요. 두 번째. 해수면이 있고요. 연직이에요. 연직.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연직의 어떤 수압, 뭐 연직 수압 경도력, 정력학 평형,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는 자, 부피가 같은 해수 덩어리 A, B가 있다. 아, 둘은 지금 뭐라고요? 부피가 같대요.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골라주시고요. 단 조건을 잡으세요. A와 B에서 중력 가속도, 해수의 밀도는 같습니다. 어? 밀도 같고 중력 가속도도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볼게요. A와 B의 작용은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했어요. 중력하고 그 다음에 연직 수압 경도력 어떻다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부피가 같대요. 부피가 같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양이 같은 거야. 밀도도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가 뭐 하는 거야?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와 B에 들어있는 해수 덩어리의 질량이 똑같고,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 똑같으니, 당연히 중력 똑같고요. 연직 수압 경도력 똑같아야 돼요. 같습니다. 됩니다. 두 번째. A와 B가 합쳐진 해수 덩어리야. 그러면 질량이 두 배로 늘었겠군. 작용하는 중력은 A에만 작용하는 중력이 당연히 두 배가 되겠죠. 그죠? 자, 밀도 같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질량 두배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Z3입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수압은 Z2에 작용하는 수압의 두 배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수압은 해수, 즉, 물에 의한 압력이므로 우리가 Z3에서의 수압을 할때 계산의 깊이는 여기를 하셔야 돼요. Z2는 여기를 하셔야 돼요. 이 길이 두 배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틀렸죠. 그죠? 그래서 기역권 2열이 답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여기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림을 보아하니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 전향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도가 다른 세 지점에 질량이 동일한. 자, 이런 이제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동일한 걸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A, B, C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위도 다르고요. 질량 똑같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라고 합니다. 일단 북쪽으로 휘어질까요? 라고 합니다. 자, A는 던졌어요. 진행하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려고 해요. 북쪽으로 휘어지나요? 그럼요. 북쪽이죠. 두 번째, B에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향력은 2 오메가 사인 위도 곱하기 V만큼 단위 질량당 작용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인 위도 값이 0이 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A와 C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가 같다면 처음 던질 때 속력은, 자, 그러니까 질량도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도가 달라요. A가 C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 푸실 때 이거 잘 보세요. A가 C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습니다. A는 C보다 생각해 보세요. 사인 위도, A는 사인 위도가 얼마예요? 사인 60도는

0: 에크만 수송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원인으로 해수면의 경사가 오른쪽 그린 같이 경사가 생기면 수평방향의 수압경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작용하겠다, 그죠? 자, 수평방향, 수평 수압경들에 의해 해수가 움직이고 이때 작용하는 전향력이 크기가 같아 평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지역류라고 합니다. 밀도가 일정한 해역에서 지역류의 유속은 가 해놓고 빨라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밀도가 일정한 해역에서, 자, 그럼 밀도가 일정하게 되면 등수압면의 경사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오, 저 지역에서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따라서 이 오메가 사인 위도 곱하기 V 형성이 될 거고요. 따라서 지역류의 유속은 2 오메가 사인 위도 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Z.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저기 가 있잖아요.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져야 돼. 이 값들이 커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델타 X분의 델타 Z가 커야 되는데 제가 역수치 해놨죠. 요거 낚이시면 안 되겠다. 그죠?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작을수록 이게 돼야 되는 거고요. 중력가속도가 크면 얘 빨라지는 거 맞고요. 위도가 낮으면 사인 값이 작을 테니 이 값은 커지겠구나. 디귿도 맞는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 디귿 정답. 답몇 번? 4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뭐 하라고요? 우리 지역류 구하라고요. 아시겠죠?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류랑 힘적인 부분 위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좀잘 봐주세요. 여기 계산이라든지 역학적인 어떤 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자, 5번. 자, 정역학과 그 다음에 지역류 평형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게 평형, 평형 두 개가 등장하잖아. 무슨 얘기야? 정역학 평형, 연직 수압 경도를 기역과 아래 방향 중력 리을 같아요. 이야기했고요. 지역류 평형이에요.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아요. 그래서 지역류 흐르는 겁니다. 만약에 북반구라고 한다면 디귿이 전향력이 돼야 돼요. 운동 방향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지역이 남반구라면 지역류 방향의 왼쪽이 전향력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루는 북반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살짝 바꿔서 남반구로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가 누가 된다고? 전향력, 얘가 수압경들.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야. 뭐냐면 기역은 누구라고요? 연직 수압 경도력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뭐예요? 리을은 그렇지, 중력이에요. 이 둘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평형이 돼야 된다. 정역학 평형입니다. 자, 북반구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디귿이 전향력이 됩니다. 근데 지역류가 흐르잖아요. 전향력과 수압 경도력이 평형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이 친구가 수평 수압 경도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형됐기 때문에 지역류가 흐르는 거고요. 이렇게 평형이 됐기 때문에는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기역과 리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정역학 평형이에요. 물어보는 겁니다. 니은은 전향력인가요? 아니요. 수평 수압 경도력입니다. 남반구였다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북반구라고 분명히 얘기해 준 거예요. 지역류의 유속이 빠를수록 디귿이 증가합니다. 유속이 빠르면 이거 커지나요? 라고 물어본 거고요. 자, 보세요. 전향력은 2 오메가 사인 위도 곱하기 V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뭐예요? 유속이 빠르면 전향력 커지겠네. 물론 조건은 위도는 거의 변화 없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유속 빠르면 전향력이 큰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네 둘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압 경도력이 크다라는 뜻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어때요? 증감다 맞는 여기 기역과 디귿 맞는 얘기예요. 답은
1: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에크만 수송이야. 에크만 수송인데, 자, 뭐, 이게 지금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림은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남반구에서. 여기 남반구래. 지금 남반구에 에크만 수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수 움직이는 게 아래로 쭉쭉쭉쭉 갈수록 어디로 간다고? 왼쪽으로 타타타타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해역에서 마찰층과 마찰층에, 마찰층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게 될때 표층에서부터 마찰 저항 심도까지를 마찰층, 에크만층이라고 하고요. 수십 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찰층에 최상층과 최하층이죠. 이게 상층이고 제가 하층이에요. 마찰 저항 심도는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어요. 이게 유속기에. 해수의 이동인 거야. 표층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너가 표층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흐름이 남반구니까 반대로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그러니까 여기가 작아야 되니까 점점 작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유속이 느려져요. 요렇게 느려지고, 요렇게 느려지고, 요렇게 느려지도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래로 가다가 기역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너가 마찰, 저항, 심도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맞는 거 이제 찾는 거예요. 남반구. 마찰층의 최상층은 니은입니다. 최상층에서 해수의 이동 방향과 유속은 기역이라고요? 니은이잖아. 그죠? 기억은 틀렸네요. 바람이 어떻게 불길래 이렇게 되나요? 라는 겁니다. 남반구잖아요. 왼쪽 45도로 바람이 불었겠죠. 자, 그러니까 바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람이 분 거야. 그래야 왼쪽 45도로 표층 해수의 이동, 왼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야 되겠죠. 따라서 북서풍, 요거 북서풍인가요? 오, 남동풍! 그러시면 안 돼요. 바람 항상 불어오는 방향. 북서풍. 맞습니다. 니은은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자,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어디를 향합니까?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북동쪽으로 가야 돼요. 남쪽을 향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틀렸습니다. 니은 하나만 답입니다. 자, 니은 하나니까 답은 2번 하시면 자, 다음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뭐냐면 지역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역류인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지역류가 지금 발달되는 상황이에요. 어느 해역에서 해수면의 높이차가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류가 발생하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류가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등 고도선이 있을 때 나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란하게 가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수면이 이런 형태로 경사가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경사가 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사가 이 오른쪽에 이제 높게 나타난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북반구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해수, 표층 해수가 이동이 일어나야 되냐?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등 고도선이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나란하게 가야 돼. 근데 지금 삐딱하게 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달 과정 중에 일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발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역에서 니은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너 여기가 고도가 높은 데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흘러내려가려고 하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려고 할것 같니?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어찌됐든 되게 빠른 속도로 쟤네들보단 빠를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살표 이렇게 가는 거고요. 화살표의 크기를 나타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이동 방향만 나타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길게 그렸잖아, 그지?
크기까지 나타낸다면 얘보다는 짧게 요 정도. 요 친구는 조금 느리게 사실은 이만큼 요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자, 수압 경도력은 분명히 이쪽으로 작용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해수가 처음에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등 고도선 했을 때 기역이 높은 쪽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문제에서 그런 말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해수면의 기울기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수압 경도력의 크기와 여기 수압 경도력의 크기가 어떻다?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향력 하셔야 되는데, 전향력은 여기선 작아요. 자, 이 상황이 되면, 이 유속 방향에 직각으로 작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흐르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흐르는 방향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쪽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직각. 요 방향이죠. 요 직각이 이렇게. 요 방향이니까 이렇게 직각. 조금 더 세게, 더 빨라요. 직각. 그 다음에 평형이 된다라고 한다면 크게 전향력은 코리올리 힘이니까 선생님의 C라고 쓸게요. 수압 경도력은 우리 프레셔 압력이니까 P라고 쓸게요. 얘네는 같고요. 요거는 P C A C B 여기는 C G형류니까 그냥 뭐 G라는 말을 쓸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 첫 번째 이야기 하는 거야. 누가 높다고요? 기역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기역은 맞는 보기입니다. 두 번째, 해수의 유속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빨라야 돼요. A에서가 빠르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압 경도력 전향력이 이루는 각은 A, B, 이렇게 있는데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이루는 각,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이루는 각, B가 크죠. A에서가 B보다 크다. 이거 아니죠. A, B가 큰 거야.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억 하나만 뭐가 되겠습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답 그럼 1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정도 8번 정도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무역풍, 편서풍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바람 그리고 에크만 수성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열대 표층 순환을 어디 남반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위 30도 부근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 부는 바람, 에크만 수성의 방향, 기역과 이어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A, B, C는 해수면상의 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대기 대순환이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 지구가 있어.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어요. 적도가 있고요. 북위 30도, 북위 60도, 남위 30도, 남위 60도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람, 북동 무역풍, 북방구, 남동 무역풍 이렇게 됩니다. 자, 편서풍, 북방구, 남방구, 편서풍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람 누구예요? 이 친구가 바람이에요. 이게 바람이고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의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고요. 기역이 뭐라고요? 바람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의 방향은 누구라고요? 기역 맞고요. 해수면의 높이는 에크만 수송이 나타났기 때문에 B 쪽으로 해수가 모이게 되죠. B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B보다 높다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해수면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해수는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수압 경도력, 전향력, 평형 상태로 지역류. B와 C에서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어디로 작용해야 됩니까? 해수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B에서 C 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수압 경도력이에요. 해수면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 수평 수압 경도력은 대체로 여기서는 남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아요. 여기서는 북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디귿 뭐야? 맞는 보기 되는 거죠. 기역 디귿 맞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우리 해수의 운동과 순환에서 지역류, 뭐 힘,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요. 물론 이제 3점 테스트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주로

0: 해파와 조석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화학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 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했던 부분 잘 복습해 보셨나요? 예, 사실 사람들마다 문제를 푸는 방법들도 다를 거고요.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거예요. 근데 쌤은 이 농도 문제를 풀 때는 용액, 용질, 용매 얘네들의 비율을 비례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편이어서요. 쌤, 오늘 우리 그런 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 좋을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용액이 되면 그냥 용매일 때보다도 증기압력이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낮아집니까? 용질 입자들 때문이다라. 자, 그러면 이렇게 낮았을 때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식은. 자, 용매의 몰분율에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해서 표현을 하자. 자, 그럼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건 이 둘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였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표현해? 그치. 용매의 증기압력에서부터 용액의 증기압력을 뺐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결과, 결국 용질의 몰분율, 용매의 증기압력,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더 이 차이가 커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증기압력 내림이었습니다. 자, 이런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쌤이 잠깐 언급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아니, 그럼 증기압력이 낮아졌네. 그럼 얘네들을 끓이려면 기준 끓는 점, 외부의 압력을 1ATM으로 맞춰주려면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건 이 둘의 차이예요. 용액이 되면 용액이 용매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될 거고요. 바로 이 차이를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점도 마찬가지가 돼요. 자, 어느 점도 더 낮아지게 되더라. 이거를 우리는 어느 점 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여러분 교재에는 좀 더 그림이 이쁘게 잘 그려져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원래 우리 1ATM에서 이 온도에서 얼었어요. 자, 그런데 용액이 되고 났더니 어느 점이 더 낮아졌어요. 어느 점이 낮아졌네. 자,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느 점 내림은 용매의 어느 점에서부터 용액의 어느 점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은 양의 값을 갖는다. 그 변하는 정도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표현을 하자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좀 재밌는 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예요. 얘는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몰랄 농도는 우리 앞서서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 얘네들이 바로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용매는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 K값들은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용액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질 거야. 자, 용액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점은 더 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총괄성 삼투 현상입니다. 자, 삼투 현상은 이런 거래요. 우리 반투막을 사이에다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 수용액 두 개를 같은 부피만큼 넣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살펴봤더니요. 한쪽은 용액의 양이 줄어들고요. 한쪽은 용액의 양이 늘어났어요. 어느 쪽이었니? 묽은 쪽은 줄어들었고 진한 쪽은 늘어났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투막은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일부는 통과시키고 일부는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 기준은 구멍의 크기겠지.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용매, 물분자들은 통과시키고요. 입자가 큰 용질분자들 또는 이렇게 수화돼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좀 크게 느껴지는 이런 애들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바로 그런 막을 반투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 용매라고 하는 건 묽은 수용액에도 있고 진한 수용액에도 있잖아.
사실은요, 양쪽으로 모두 다 물분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일단 생각해봐. 묽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용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같은 시간에 같은 구멍을 통과하고 있을 때 어느 쪽에서 이동할 확률이 더 크겠어? 그치, 묽은 쪽에서부터 진한 쪽으로 넘어오는 애들. 같은 시간 동안에 묽은에서부터 진한으로 넘어오는 물분자의 수가 진한에서 묽은 쪽으로 넘어가는 용액의 물분자의 수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변화량만 본다면 마치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묽은 수용액 쪽에서는 양이 줄어들고요. 진한 수용액 쪽에서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 화투에서는 용매 입자들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투 범위 내에서는 용매들이 이동을 해서 묽은 수용액은 조금 진해질 거고요. 진한 수용액은 약간 묽어지게 될 거야. 되셨나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쪽에는 물을 두고 한쪽에는 설탕 수용액을 두고 실험을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같은 부피만큼을 두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변화를 봤습니다. 그럼 물 쪽에서부터 설탕 물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었네? 그럼 이 높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용액 쪽에 다시 한번 힘을 가해줄 거예요. 압력을 가해서 다시 원래 부피대로.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힘을 가해주게 되는데, 그걸 삼투압이라고 하고, 반투 푸시 외워주세요. 삼투압은 CRT이더라라고 표현합니다. C, 용액의 몰농도예요. 그럼 몰농도가 진하면 삼투압이 커집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투압이 커집니다. 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 높이가 커져, 얘들아. 높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줘야 되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래서 이 높이 차이와 삼투압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비례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뭐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냥 네, 커지면 대체적으로 커져요 정도로 봐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원래 물, 설탕 수용액이었잖아.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평형에 도달시켰을 때 양쪽의 농도가 같을까요? 이건 사실 쉽게 대답할걸요? 아니요, 농도 달라요. 일단 우리 용매만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설탕이었고 여긴 여전히 설탕 분자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농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앞에서 봤던 이 그림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한쪽은 묽은 설탕 수용액, 하나는 진한 설탕 수용액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렀을 때 양쪽 수용액의 농도가 같아졌을까? 라고 하면 왠지 느낌은 같아졌을 것 같죠? 자,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요, 여전히 농도 차는 존재합니다. 여전히 묽고요, 여전히 진해요. 다만, 처음에 넣어줬던 이 상태들보다는 조금 더 진해졌고, 조금 묽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갭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농도 차이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됐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 애들은 물과 용액을 비교를 했을 때, 때를 가지고 삼투압을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쪽에는 묽은 설탕 수용액, 하나는 이제 진한 설탕 수용액을 넣고 이렇게 평형에 도달시켜요. 높이 차이가 나타났고요. 이 높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은요, 삼투압일까요? 네,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삼투압을 측정을 할 때는 순수한 용매와 용액을 비교한다라는 거. 얘네들은 용액과 용액이었기 때문에 두 수용액의 삼투압의 차이에 해당하는 힘만큼만 주면 됐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네, 여기까지 이해하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묽은 용액의 총괄성 정리할게요. 쌤의 P으로 정리해 놨고요. 이 부분은 식을 외우셔야 돼요. 네, 식을 외우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냥 달달달달 나오면 바로 문제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증기압력 내림,
아까 용액에 대한 식 정리해 줬고, 그래서 바로 증기압력 내린 거 관련된 식까지 정리했었죠. 끓는 점 오름, 어른 점 내림, 몰랄 농도에 비례하더라. 여기다 몰랄 농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왜 몰농도를 안 쓸까? 그쵸. 몰랄 농도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요. 얘네들은 정의는 용매 킬로그램, 1킬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온도가 바뀌더라도 용매의 질량 바뀌나요? 입자수가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몰농도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하긴 하겠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할 거고요. 아니,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용액의 부피가 변할 수도 있어서. 뭐 특히 기체라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거고,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수용액 상태에서도 약간씩의 그런 부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온도 변화와 관련된 실험을 할 때는 몰농도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몰랄 농도를 사용할 수 있겠더라. 자, 삼투압입니다. 파에는 CRT, 반토프 C이었는데 아까 쌤이 이 식을 설명을 하면서 C는 네, 몰농도예요. T 온도예요. 네, 절대 온도예요. 그럼 R은 뭘까? 나는 좀 재밌긴 한데 여기서 갑자기 기체 상수가 나옵니다. 우리 첫째 날 공부한 것 같아. 첫 번째 1강에서 0.08이 있지? 그냥 바로 그 상수가 나오는 거여서 네, 상수는 큰 의미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바로 몰농도와 온도에 비례하는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삼투압이더라라는 것까지 보시고 정리하시고 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요. 총괄성의 형태를 띠지만 사실은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농도 문제로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이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을 뿐이야. 나는 농도 문제인데 그냥 여기에다 몰랄 농도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래프에 Y축에 끓는 점 오름이야라고 주는 거고 몰농도랑 관련된 문제인데 표에 몰농도야라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삼투압이야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몰농도 정말로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거 플러스 이 식들 달달달달 체화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기본기들을 가지고 우리 드디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2점 테스트. 먼저 농도들과 관련된 문제들 먼저 풀어볼게요. 그림은 A 수용액 가에 물 900g을 추가해서 5A%짜리 수용액을 만든 것을 나타냈습니다. A의 화학식량은 100이야. 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쌤하고 표현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자,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A가 몇 몰랄 농도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액이 저만큼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쌤은 어디로 왔냐? 여기로 왔습니다. 퍼센트잖아. 퍼센트니까 용액 100g에 용질이 5A g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액의 질량이 얼마냐? 여기에다가 물 900을 첨가해서 2000 사용했대. 그럼 20배 됐으니까, 그쵸? 용질의 질량도 똑같이 20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용

화성질이 결국 얼마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100A그램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거고,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A몰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로 와볼게요. 몰랄 농도예요. A몰랄 농도. 그러면 용매가 1000g 들어가 있을 때 용질이 A몰 들어가 있으면 되죠. A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1100g이라고 하는 용액 속에 용질이 몇 그램? 아, 용매가 1000g인 거고 나머지 100g이 바로 용질의 질량이 됩니다. 얼마예요? 1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A는 1이겠다. 1몰랄 농도. 그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냥 비례식 하나 세웠더니 그냥 쓱 문제 풀리더라. 6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A 수용액 가 나를 나타냈습니다. A의 화학 식량은 60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일단 가부터 봅시다. 자, 몰랄 농도니까 기준은, 그쵸, 용매. 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용매 1kg, 1000g의 용질이 1몰 60g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용액의 질량으로 표현한다면 용매에다 용질 더해주면 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액이 몇 g이었는지 보세요. 부피 밀도 곱해주면 530g 사용하고 있죠. 그럼 절반 됐네?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도 절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자, 나아갈게요. 얘네들은 뭐? 1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용액이 1000ml일 때 들어가 있는 용질은 오케이 60g이야. 그런데 지금 500ml 사용했으니까 용질은 30g 들어가 있어.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가의 질량은 530입니다. 네. 니은 나에 들어가 있는 A의 양은 30g. 바로 0.5몰 또는 그냥 몰 농도 곱하기 부피 1몰 농도 곱하기 0.5리터 해서 표현해도 문제가 없겠죠? 마지막 티그십니다. 녹아있는 A의 질량은요, 30, 30으로 가다가 서로 같더라. 역시 그래서 비례식으로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점 테스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점 테스트 2번 문제예요. A 수용액 가 나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림은 여기에다 각각 물을 첨가할 때 그때 수용액에 첨가해준 물의 질량에 따른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나타냈다. 자, 몰랄 농도의 정의를 한번 일단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몰랄 농도의 정의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얘들아, 이거 정말로 중요하니까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매를 첨가하고 있지. 가부터 갈까요? 2에서 1로 몰랄 농도가 절반이 됐다라는 건 용매의 양이 두 배가 됐다는 거예요. 1000 넣었을 때두 배라는 건 원래 이 안에 1000만큼 들어가 있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겠네요. 1에서부터 0.5로 절반 줄어들었어? 용매가 두 배가 됐다라는 거고 그럼 원래 얼마 있었다? 500 있었다. 자, 그럼 가부터 다시 갑시다. 2 몰랄 농도예요. 용매가 1kg이니까 용질이 2몰 들어가 있는 거고, 화학식량 얼마야? A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했으니, 40 곱하기 2, 80g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기억부터 갈까요? 기억 맞는 보기겠네요. C는 8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럼 여기 X는 나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나는 어떤 거였냐면, 원래는 1 몰랄 농도였어. 자, 물을 첨가합니다. 얼마요? 1000을 첨가를 했어요. 나 그러면 지금 전체 용매가 1500이 됐네. 500에서 1500으로 몇배 됐다? 3배가 됐다. 자, 그럼 몰랄 농도는 어떻게 돼? 3분의 1배가 돼야 되겠네. X는 1에 3분의 1. 그런데 그게 0.3보다 작니라고 물어봤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쌤이 아까 전에 총괄성 문제, 결국 농도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를 그냥 끓는지 모르는 Y축을 그렇게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좀 어느 점 내림. 그럼 KB 또는 KF는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용매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몰랄 농도의 B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3점 테스트 14번 문제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가나다 수용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 준비했고요. 거기에다 물 첨가했고요. 그리고 A 용지를 첨가해서 최종적인 상태를 만들었대요. 여기서 문자가 너무 많죠? AB. 그래서 쌤은 숫자로 나와 있는 최종적인 상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얘네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땡땡, 625g은 용액이 이만큼 있으면 되겠다. 쌤은 사실은 막 그렇게 수학을 계산을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했는데요. 자, 여러분은 좀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선생님보다는 당연히 여러분이 잘 빠르게 계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 B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나눠서 표현을 해본다면요. 용질이 1만큼 있을 때 용매의 질량은 얼마이다? 15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여기까지가 접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용질과 용매가 각각 그럼 실제로 얼마만큼씩 사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가와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용매를 추가했더니 몰랄 농도가 3분의 2배가 되었대요. 그러면 용매의 양이 2분의 3배가 됐네. 2분의 3배가 됐어. 얼마 넣었더니? 50p만큼 넣었더니. 따라서 처음에 들어가 있었던 물, 용매 양이 100p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150p. 2분의 3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에서 다로 갈 때는요, 용질을 첨가했기 때문에 용매 양은 변하지 않았어요. 용매가 얼마 사용됐다고? 150p 사용됐다고. 그러면 우리 앞서서 정리했던 이거에 따르면 용질의 질량은 10p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나에서 다로 올때 얼마 넣었죠? b만큼 넣었어요. 그러면 나에서 9b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말은 가에서 a가 얼마 있어야 된다? 9b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뭐 찾았니? 맞습니다.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찾은 거고요. 이 둘의 합이 얼마예요? 109b예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 실제 값으로는 이거래요. 자, 그러면 b는 5이다. 끝났네. 이렇게 a 이런 문자들이 나와서 약간 좀 어렵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 그럼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애들로부터 기준을 세우자. 기준을 세우고 앞서서 우리 그래프 변화로 왔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표현해 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차례차례 넣어서 접근을 했더니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굳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자가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 정의들을, 비례식들을 좀잘 생각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농도 문제는 네 문제 정도 살펴봤고요. 이제는 총괄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좀 이어서 볼게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올게요. 앞쪽에서 쌤이 지금 농도 문제만 좀 뽑아서 본 거여서 다시 2점 테스트로 넘어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크기가 다른 진공 강철 용기 가나에 H2O 리퀴드 용매와 자, 그리고 용액을 넣은 후 T도시에서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평형에 도달한 후 용기 대 H2O 기체의 몰비가 가나 2대 1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지금 무엇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럼 이 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압력 나왔으니까 증기 압력 내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압력이라고 하는 정보. 를좀 찾을 건데, 얘들아, 기체야. 사실은, 그럼 제일 앞으로 돌아간다면, 기체니까 PV는 NRT를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온도가 일정하네요. R도 일정하네요. 그럼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부피분의 몰수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나에 존재하고 있는 H2O의 몰수비가 2대 1입니다. 이것도 적잖아. 부피비 볼까요? 99대 50이에요.

그러면 압력비는 100대 99예요. 여기가 0.1 AT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0.099 ATM인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199. 물만 있으면 100이야. 근데 용액이 됐더니 99가 됐대. 1만큼이 어디로 사라졌어? 그게 바로 용질 때문이에요. 그럼 증감력 내림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용질과 용매의 비율이 1대 99였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쓱 정리돼서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죠. 평형에 도달한 후 A수 용액에서 A의 몰분율은 증기압력 내림이 1만큼 나타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분율을 곱한 값이더라.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다. 얘가 용매, 차이가 용질. 용질, 용매. 익숙해지셔야 돼요. 차이가 용질, 얘가 용매. 자, 그러면 이것도 확인을 했고요. 자, T도시에서 H2 리퀴드의 증기압력은요. 여기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증기압력 0.1 ATM이었으니까 확인할 수 있었겠죠? 네, 기억과 니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예요. 자, 다음은 A수 용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몰랄 농도 나와 있고요. T도시에서의 증기압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 H2O의 분자량이 18입니다. 이런 정보가 나왔다라는 건한 번쯤은 좀 써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T도시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이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얘네들은 용액의 증기압력이었었죠. 그럼 우리 다시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용매의 몰분율 곱하기 용매의 증기압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찾으라는 게 뭐라고요? 용매의 증기압력. 그렇다면 결국 용액의 증기압력을 용매의 몰분율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용액의 증기압력은 50이라고 나왔으니 우린 용매의 몰분율을 찾을 거고요. 이거 찾아야 돼. 그래서 몰랄 농도가 나왔어요. 몰랄 농도 다시 봅니다. 몰랄 농도니까 용질과 용매의 관계성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용질이 0.1몰이 있대요. 용매, 물이 1000g 있을 때. 근데 몰 분율은 몰수잖아. 몰수를 찾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분자량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쓱쓱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요. 결국 얘네들의 몰수비는요. 8대 하나, 둘, 셋, 넷. 일 거고, 9대 5천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용매의 몰분율은 전체 5009 중에 5천만큼이더라. 그럼 그거의 역수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자, 용매, 그리고 전체. 즉, 축, 축, 축 정리하고 났더니, 50.09로 정리해서 우리 주어져 있는 보기 중에서는 답 2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실제 값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들까지도 나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계산을 못하진 않을 거예요. 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잘 약분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건데, 정말로 소수점이 나오면 다른 것보다 그 소수점 아래 그 점들 위치들 때문에 약간씩의 실수를 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실수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얘기를 합니다. 쌤이 계속 실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왠지 정말로 내가 몰라서 못 풀면 좀덜 억울하지 않아요? 쌤은 그래. 아, 그래, 내가 이 부분 공부를 좀덜 했어. 아, 내가 좀 부족했나 봐. 하고 그냥 오케이가 되는데, 실수를 하고 나면, 와, 이게 괜히 더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 아, 그거 내가 아는 건데, 내가 풀수 있었던 건데. 오, 근데 그게 그 여파가 다른 과목에도,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고, 좀안 좋은 식으로도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집중력을 좀 깨트려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T도시에서 8% 포도당 수용액이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T도시에서

물의 증기 압력이 116mm Hg입니다. 그리고 포도당과 물의 분자량이 각각 나와 있어요. 그럼 8% 수용액이다. 그리고 용매의 증기 압력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쵸. 용매의 몰 분율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몰수 비를 알아야 된다. 근데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준게 뭐냐면요. 질량비를 줬어요. 용질, 용매의 질량비를 줬습니다. 그럼 이걸 몰수로 가기 위해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혹시 또 헷갈리실까봐. 앞에 있는 게 포도당. 자, 뒤에 있는 게 물. 지금 얘네들 질량, 분자량으로 나눌 거예요. 물과 포도당 분자량비가 18, 180이니까 1대 1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10으로 나눠주고 1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약분 좀 해볼까요? 2, 23, 쓱쓱 5. 그러면 1대 115. 아, 이게 괜히 나왔던 숫자는 아니었어. 그럼 전체가 116이고요. 그 중에서도 용매가 차지하고 있는 건 115만큼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 이 U자관, J자관은요, 우리 1강에서도 쌤이 여러 번 강조했던 바로 그 형태예요. 자, 압력을 비교할 때는 여기 가장 낮은 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되, 여기 잘 봐야 됐지. 뽕 뚫려서 대기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막혀서 또 다른 기체가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아예 진공인지. 진공이면 여기 아무런 기체도 없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가해지는 압력이 없으니까, 야, 순수하게 수용액의 증기 압력을 확인할 수 있겠더라. 수용액의 증기 압력은요, 그러면 115mmHg입니다. 라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그림은 물 250g에 A 10g을 모두 녹여 A%짜리 수용액을 만드는 수용액입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자, A의 분자량은 60이고요. 그리고 1ATM에서 물의 몰랄 내림 상수는 1.86입니다. 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퍼센트 농도를 찾아봅시다. 퍼센트 농도의 정의. 용액의 질량 260 중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4는 아니겠다. 4가 되려면, 네, 용액, 용질, 합이, 지금 여기서 250이 됐어야 되는 계산값이 나오는데, 일단 확실히 아닌 거죠. 자, 니은 가겠습니다. A의 몰랄 농도는, 이 몰랄 농도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k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쌤은 주로 그렇게 계산하거든? 지금 물이 250밖에 안 사용됐잖아. 근데 1kg이라면 1000g. 4배가 돼야 되네. 그럼 물이 4배가 되려면 A도 어떻게 돼야 돼? 4배가 돼야 돼. 그럼 A가 40g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화학식량이 60이라고 했으니까 60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들어가 있는 몰수, 바로 몰랄 농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겠죠. 자, 또는 바로 이렇게 가도 됩니다.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그리고 용매의 질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편한 방법대로 가는데,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자 였기 때문에, 쌤은 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ATM에서 A의 어느 점 내림은, 자, 그러면 어느 점 내림은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하자고 했고요. 몰랄 내림 상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86.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으로 나눠주게 되면 0.62 곱하기 2니까 1.24.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에 맞는 내용들이었네요. 네, 이제 16번으로 넘어가서 삼투압과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린 가 나는 25도씨 1ATM에서 반투막으로 분리된 두 개의 U자관의 높이가 같도록 같은 부피의 물과 A 수용액 그리고 B 몰농도 수용액들을 넣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PATM, EAPATM까지 가해주고 있네요. 그랬더니 높이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으로 보아. 아, 삼투압이구나. 그럼 삼투압이면 바로 파이는 CRT.
CRT로 표현하기로 했었죠. 자, 문제 읽어보세요. 온도가 같죠? 온도가 같아요. 근데 R은 상수니까 당연히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 압력 차이가 나타내 주는 게 몰농도 차이고, 몰농도 차이가 몇대 몇이다? 1대 2. AB 몰농도 B가 1대 2. 그럼 답 나왔네. 끝.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과 관련돼서 정말로 그냥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니를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A 중에 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증기 압력, 물의 증기 압력은 T도시에서 P예요. 자, 그리고 물과 A의 분자량은 18 그리고 60이다 라고 이렇게 정보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물의 증기 압력 P. 그런데 용액의 증기 압력은 이만큼이래. 자, 그러면 전체 용매니까 용질은 이 둘의 차이 3만큼 들어가 있었겠다. 용질과 용매의 우리는 몰수 B를 찾은 거예요. 용질이 3 있다고 한다면 용매의 몰수는 250이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소리죠. 자, 찾으세요라고 했던 게 퍼센트 농도고요. 퍼센트 농도는 질량을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 볼까? 물, 질량 18. 물의 분자량. 자, 질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자량을 곱할게요. 자, 물의 분자량 18, A의 분자량 60.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약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쓱쓱. 33. 자, 하고 났더니 용질과 용매의 질량비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의 용질 곱하기 100.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들은 전체 용액이 이 용액이 253g일 때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은 3g입니다. 그럼 용매가 250g이면 용질은 3g 들어가 있어. 이런 뜻이죠. 이걸 여기에다 그대로 써보자. 용매가 250g이라면 들어가 있는 용질은 3g이래. 얘들아, 우리 여기에다 00 붙여볼까? 이 용매 양이 똑같지? 용매 양이 똑같은데 여기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만 달라요. 용질의 양이 몇 배가 됐어요? 10분의 3배가 됐어요. 자, 용매는 같은데 용질의 양, 용질의 몰수가 10분의 3배가 됐으면 몰랄 농도가 10분의 3배 된 거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끓는 점 오름이에요. 끓는 점 오름,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더라. 얘는 일정했을 거니까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게 몰랄 농도 계산할 수 있니? 네, 우리 계산했습니다. 10분의 3배 됐다고요. 그럼 끓는 점 오름도 10분의 3배가 돼야 되니까 x가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표현만 잘 해보시면 네, 그냥 바로 비례식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말로 자주 나오는 그림이지, 얘들아? 우리 오늘도 지금 계속 보고 있었고, 지난 시간에 쌤이 액체의 증기압력하고 나서 일단 3점 테스트에서 5번 문제도 또 다시 한번 풀어봐줬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었을걸요? 이제 다만 한쪽이 A 리퀴드, 한쪽은 B 리퀴드, 뭐 이런 식으로만 좀 다르게 해서, 그래서 정말로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T 도시에서 물과 A% 수용액이 각각 평형에 도달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의 증기압력. T 도시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81mmHg이고요. 자, 물과 A의 분자량은 18 그리고 6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밀려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이 더 작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용액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 용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가 용매, 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기억은 틀림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물만 있으면 81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1만큼 차이가 났다라는 건, 얘네가

나타내는 증기압력이 얼마라는 소리야? 80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 둘을 더해야 81이 되네. 얘가 바로 용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1만큼이 바로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바로 몰수비가 80대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혹시 이렇게 접근하는 게좀 헷갈리면요. 그냥 천천히 적으세요. 적으세요. 80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분율을 곱해서 나타낼 거야. 전체 용매, 그럼 차이가 용질. 지금 사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물의 몰분율은 이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A. 몇 퍼센트 수용액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할 거예요. 자, 용질과 용매. 용질이 1 있을 때 용매는 80이 있다. 화학식량을 비교를 해봤더니 용매 물, 용질은 60. 그러면 약분 3, 10, 쓱, 쓱. 그러면 용질 용매 1대 24. 이게 질량 비인 거고. 그럼 전체 용액 25.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 1 곱하기 104.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여러분 읽어보면, 쌤, 이거 우리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정말로 정말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린 가다는 물의 같은 질량의 A, B를 각각 녹인 수용액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 물을 각각 추가를 해요. 그때 삼투압 변화를 나타냈어요. 이거 우리 아까 했잖아, 얘들아. 아까 전엔 여기가 뭘로만 바뀌었었냐면 몰랄 농도로 바뀌어 있었고요. 자, 이거를 얘들아 이거 몰랄 농도 대신 끓는 점, 오름 또는 어는 점, 내림으로도 바꿀 수 있어라고 쌤이 얘기했던 바로 그 문제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선 삼투압 파이는 CRT가 사용이 됐고 온도가 일정하니까 결국 여기 몰농도가 3에서부터 2로, 2에서부터 1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를 나타내주고 싶었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A부터 볼게요. 자, 몰농도가 3에서 2로 3분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용액의 부피는요, 2분의 3배가 됐다. 500 넣었는데 부피가 2분의 3배가 됐다라는 건 원래 여기가 1000ml였고 넣어서 1500ml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 자, 그러면 이제 B 볼까? 몰농도가 절반이 됐다라는 건 용액의 부피가 2배가 됐다라는 거고 원래 500 있었고 거기에다 500ml를 추가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는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예요. 부피비가 처음에 2대 1이었기 때문에 몰농도에다가 2대 1 해주잖아? 들어가 있던 몰수비가 3대 1이었던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용했던 용질의 질량이 서로 같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A와 B의 분자량 B는 얼마? 화학식량 B는 네, 1대 3입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 마지막 V2, 리터로 곱해주세요. 용의 부피, 이렇게 곱해주면 네, 1.5 되겠네요. 요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3번으로 쭉 넘어가 주세요. 자, 표는 A 수용액 그리고 B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고요. 자, 다시 한번 물의 증기압력은 P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선 좀 물질이 많으니까 적어두자. 물의 분자량,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 쌤이 실수를 또 많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막 3개 이상이 되면 분자량을 A, B 잘 봐야 되고, A, B 잘 봐야 되고, 물인지 A인지 물인지 B인지 잘 봐야 되는데, 막 이거를 헷갈리다가 계산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들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수용액부터 갑시다. A 수용액이에요. 퍼센트 농도가, A 퍼센트인데, 기준 어는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 그리고 증기압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0: 얘들이 용매의 몰분율이었다. 그럼 다시,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003이라면 그 중에서도 용매는 1000만큼 존재하고 있으니까 용질은 3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몰수를 알았으니까 퍼센트 농도, 질량으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자량비가 10대 1이네요. 10 곱해주고 1 곱해주면 바로 네, 질량비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가 3일 때 100이라는 소리고, 그럼 전체 용액이 103일 때 용질은 3 들어가 있어 곱하기 100, 그럼 퍼센트 농도 나왔습니다. 퍼센트 농도가 같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증기압력 확인하겠습니다. 쌤은 직접 다 계산하진 않았고요. 그냥 이미 나와 있는 애들로부터 비교를 했거든요. 사실 그거잖아. 용매가 100g 들어가 있다고 해서 1000몰 있는 게 아니고요. 3g 들어가 있다고 3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3대 1000. 예를 들면 뭐 3엔, 1000엔 이렇게 비율로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만 확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g 있을 때 용매가 똑같이 1000엔, 1000만큼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용질은? 용질의 분자량을 보면 오, 3분의 1이야. 그럼 들어가 있는 몰수는 그거의 3배여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갔습니다. 자, 전체 이만큼 중에 용매는 1000만큼 들어가 있어. 그럼 거기에다 P 곱해주면 원하는 값 나오겠다. 그럼 이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용매의 양은 같은데, 용질의 몰수가 AB 3분의 1이 됐으니, 어느 점 내림 정도도 3분의 1이 돼야 될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네, 3분의 1, 0.31이 돼야 돼. 자, 그럼 마지막 얘기에 몰랄 농도 찾으면 되겠죠? 몰랄 농도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실제 값들을 조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농도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다 동그라미 하나씩만 더 붙여보자고. 용매가 1kg 있을 때 용질은 30g 있는 상태예요. 이거죠? 자, 근데 이걸 A에 대해서 물어보겠대요. A는 화학식량이 60이었습니다. 자, 그럼 30g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0.5 몰랄 농도 들어가 있네. 오케이, 이것도 다 맞네. 자, 그러면 일단 A의 몰랄 농도 확인을 했고요. X, 이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느 점 내림의 정도가 3분의 1일 것이야 라고 하는 걸로 X 판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억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B 나와 있죠? 자, B. 1000 9분의 1000 P인 거 확인을 했고, 자, 거기에다가 A의 역수를 곱해주세요. 인 거니까 300분의 103까지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1030일 거고, 여기가 네, 3027. 그리고 P까지 살려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역,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이 문제가요, 쌤은 좀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재밌냐?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질량과, 일단 이걸 이용해서 몰수 비를 찾았고요. 자, 그래서 질량 비를 확인을 했죠. 질량 비를 통해서 퍼센트 농도 찾았고요. 퍼센트 농도가 같아. 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A 수용액에서 용질과 용매의 몰수 비를 찾았어요. 근데 이 몰수 비를 찾을 때, 사실은 여기 실제 분자량들이 나왔으니까 100을 18로 나누고요. 3은 뭐 여기서 60으로 나누고요. 해서 실제 몰수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쌤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어차피 비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비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애들과 비교를 해서 최대한 계산을 좀 적게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보실 때 나는 정말로 모든 다 분수로 풀어서 가는 건지, 분수로 풀어서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괜찮아. 자, 다만 분수로 풀어 나갈 때는 18분의 얼마, 막 180분의 얼마, 60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계산 실수 안 하도록, 그리고 덧셈 또는 뺄셈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런 때 계산 실수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애들과 비교해서도 계산해 보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쌤과 이렇게 해서 용액 파트 모두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엔 새로운 파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이 출신 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하천과 해안지형과 하천지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제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두 가지의 지형이 합쳐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천지형 따로 해안지형 따로 구성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하나의 주제로 몰아넣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분량이 되게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능 개념에서 40강 할 때는 하천지형 3강, 해안지형 2강 총 5강에 걸쳐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내용도 많고 또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내용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해안지형은 옛날에는 거의 지형도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위성사진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하천지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형도, 특히 자유공리하천과 감익공리하천을 비교하는 내용들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형 파트는 처음엔 조금 까다로울지 몰라도 공부하다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형 단원에 나오는 주제들로 변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추고 가야 됩니다. 하천지형과 해안지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네 번째 하천지형과 해안지형을 총 3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페이지에 1번 하천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해볼 건데요.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30페이지로 가보시면 큰 3번 하천 중상류 일대 지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로 가보시면 하천 중하류 일대의 지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형들이 형성된 위치에 따라 중상류의 지형, 중하류의 지형으로 수특에선 구성을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침식이 주로 영향을 미친 지형들, 그리고 퇴적이 주로 영향을 미친 지형들,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풀기에도 수월하고 실제 문제도 그런 지형들을 묶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순서를 조금 달리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페이지 정리한 다음에 30페이지 살짝 뛰어넘어서 31페이지에 중간에 양괄호 1번 자유공리하천 있죠? 요거 살펴보고 다시 3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감익공리하천 있죠? 제가 아까 최근에 하천지형 관련된 문제는 자유공리하천과 감익공리하천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두 하천을 몰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양괄호 2번의 하한당구까지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 다음 시간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페이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9페이지에 1번 하천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하천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용어를 알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하천과 관련된 용어부터 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조단에 보시면은 하천유역의 분수계라고 해서 요 그림 나와 있을 겁니다. 요 그림과 위의 내용 같이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들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리겠죠. 그때 요 분수계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높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분수계는 산줄기에 해당을 합니다. 산줄기. 그래서 산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빗물이 이쪽에 떨어지면 여기로 흘러내리고 이쪽에 떨어지면 이쪽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빗물이 떨어지면 일로 흘러내리고 여기 빗물 떨어지면 이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물을 나누는 경계라고 해서 분수계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분수계는 산줄기가 분수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수계로 둘러싸인 요 일대에 비가 내리게 되면 이쪽에 내린 빗물들은 모조리 다 이쪽으로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하천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이렇게 비라고 하는 하나의 하천으로 물이 모여드는 범위, 그것을 하천 유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천 유역. 그래서 하천으로부터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고 유역 간의 경계는 분수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수계에 의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계에 의해서 나뉘어진 빗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오면서 하천 유역 안에 속해 있는 물줄기들은 다 하나의 비하천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여러 개의 작은 하천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하천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요 작은 하천을 지류라고 얘기해요. 지류 여기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지류가 모여서 만들어진 커다란 하천을 본류라고 얘기합니다. 본류. 그래서 여러 개의 지류가 모여서 본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류에 다양한 지류들이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류와 본류가 이루는 전체적인 수계를 우리는 하계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계망. 그래서 하계망에는 본류도 있고 지류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천은 산지에서 시작돼서 평지를 지나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천의 최종 목표는 대부분 바다예요. 물론 호수로 흘러든 하천도 있지만 대부분 바다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산지 쪽은 상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요. 상류. 그리고 하류 쪽은, 다시요. 평지 쪽은 하류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류 부근은 산지고 평지 부근이 주로 하류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요거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천을 이렇게 딱 잘라서 단면도를 좀 살펴볼게요. 단면. 그러면 하천이 이렇게 지표 위에서 그릇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천은 육지와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천이 육지와 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하안이라고 합니다. 하안. 당연히 하안은 두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하안을 합쳐서 양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천의 강 바닥을 하상이라고 얘기해요. 하상은 그냥 강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 바닥. 그리고 얘기했듯이 하천은 어쨌든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바꿔 얘기하면 바다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해서 거기를 하구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하천 상하류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류는 주로 산지, 그리고 하류는 주로 평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상류와 하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옛날에는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엔 단독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공류하천과 감익공류하천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자유공류하천은 주로 평지에, 감익공류하천은 주로 산지에 발달하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자유공류하천과 감익공류하천을 비교하면서 상류와 하류를 비교하는 내용들을 같이 물어보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류와 하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은 그림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상류는 경사가 급합니다. 그렇죠? 하류는 경사가 완만한 편이고. 그리고 지류들이 모여서 하나의 본류를 이루고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천의 폭, 상류는 좁고 하류는 넓습니다. 당연히 유량도 지류들이 합쳐서 본류를 만들고 하류를 지나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량은 상류가 적고 하류가 많습니다. 적고 많죠. 다음 퇴적물의 입자 크기와 퇴적물의 원마도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요. 아, 상류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가 쌓이고요. 그리고 이 퇴적물들이 하류 쪽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크기가 작아지고 점점 동그랗게 변하게 되거든요. 원마도는 원으로 동그랗게 갈린, 마모된 정도를 얘기해요. 더 동그라면 동그랄수록 원마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물보다 이런 퇴적물이 원마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류로 갈수록 원마도가 커집니다. 이 얘기는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림만 잘 기억해 두자. 상류하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 주로 감익공류하천, 자유공류하천의 특징을 비교할 때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로 갈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 하천은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의 위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 백두산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두만강이, 서쪽으로 압록강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압록강 아래쪽에 청천강이라고 하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기후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청천강. 다음 한반도의 거의 한가운데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을 이루면서 황해로 빠져나갑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하천이고요. 이 북한

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 양수리라는 곳이죠. 양평에 있습니다. 다음, 넓은 호남평야 지역을 흘러가는 금강. 이 호남평야 지역에서 농업이 널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금강. 다음, 경상도 일대를 거의 유역분주로 하고 있는 낙동강 있죠.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섬진강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 하천들의 발원지를 묻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강의 발원지는 검룡소라는 곳이에요. 검룡소. 다음,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황지 연못. 그리고 두곳다 태백에 있어요. 다음, 금강. 금강의 발원지는 뜬봉샘이라는 곳입니다. 뜬봉샘. 얘는 장수에 있습니다. 요세개 정도만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압록강, 청천강, 한강, 금강, 영산강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하천들은 황해로 많이 유입이 되고요. 낙동강은 남해로, 물론 섬진강도 남해지만, 그리고 동해로 유입된 하천은 두만강 말고는 큰 하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경동지형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중북부 지방은 동해안을 따라 높은 산맥이 있어 두만강을 제외한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은 중앙부의 소백산맥, 동해안의 태백산맥이 있어 큰 하천 중 낙동강과 섬진강은 남해, 금강과 영산강은 황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까 하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두만강을 제외하면 대체로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한데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천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황해로 올라가는 하천은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반면 동해로 올라가는 하천은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끔 문제 중에 동해 유입 하천과 황해 유입 하천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우리나라 하천의 두 번째 특색은 유량 변동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물론 기후에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의 강수 형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 언제 주로 많이 나요? 여름에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겨울엔 적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비가 별로 안 내리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어. 이거를 1로 둡니다. 1. 그리고 여름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하천의 유량이 불어나면 이것을 X로 두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가장 유량이 적었을 때 대비 얼마만큼 몇 배의 유량이 많아지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하산 계수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물의 양이 적을 때와 많을 때그 양의 차이, 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산 계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유량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외 계절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수력 발전과 하천 교통에는 불리한 편입니다. 유량이 일정해야지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색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감조하천입니다. 이건 조금 내용을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죠. 하천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시작되어서 모이고 모여서 평지를 지나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천 주변은 평지가 펼쳐져 있고 하천으로부터 농업용수 확보가 유리한 데다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많은 퇴적물을 쌓아놓기 때문에 비옥한 편이야. 주로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하천들은 대부분 황해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황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조차가 크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밀물이 아주 멀리까지 밀려왔다가 썰물이 아주 멀리까지 빠져나갑니다. 하루에 두 번씩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냐면 밀물이 들어올 때 밀물이 하천을 따라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얘를 감조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감조현상이 나타나는 하천을 감조하천이라고 얘기해요. 감조, 조류, 밀물과 썰물을 느낄감, 느낀다. 조류를 느낀다. 어우, 짜! 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교재에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정확한 정의는 요건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보죠. 원래 하천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근데 밀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어? 하천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밀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얘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니까 수위가 위로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밀물 때는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썰물이 빠져나가면 하천도 다시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수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밀물 때 높아지고 썰물 때 낮아지면서 수위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하천이란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조하천이라고 얘기해. 자, 그럼 이렇게 바닷물이 하천을 따라 역류하면 농작물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농작물들 짠물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바닷물은 짜잖아. 자, 이건 어려운 과학적인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농작물들이 짠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우짜! 하고 잘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들이 말라 죽어요. 아, 짜! 이렇게 짠 염분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염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죠. 여기가 염해가 발생한 경우예요. 원래 요래야 되는데 지금 말라 죽은 겁니다. 염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이에요. 염분을 포함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농작물이 말라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감조 현상이 발생하면 염해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염해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물이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천의 입구, 하구에 뚝을 쌓았다. 얘를 하구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구뚝.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문을 닫아요.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 문을 닫아. 그리고 썰물 때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물 때 문을 닫으면 하천이 흘러내려오면서 이쪽에 또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농업용수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구뚝.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군데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죠. 감조하천, 하천의 하류 구간에서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중요한 포인트,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 그래서 밀물 때는 수위가 높아져요. 밀물 땐 수위가 높아지고, 밀물 땐 수위가 높아지고, 썰물 때는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린다.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조차가 큰 해안으로 유입되고 하류의 하상 경사가 완만한 하천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상 경사는 강바닥의 경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밀물 때 바닷물의 유입으로 농경지가 염해를 입을 수 있고요. 또 하천 유역 내 집중호우와 밀물이 겹치면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대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밀물이 밀려왔, 다시요.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의 유량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넘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홍수 피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해 방지와 용수 확보를 위해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데 세 군데입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금과 은을 누가 준다면 넌뭘 고를래? 영락 없이 금이지. 영락금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락금. 좋아요. 하구뚝 세 군데 건설되어 있다.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자료 분석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금강 세 지점의 일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 다, 세 지점이에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는 해당 지점의 0점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어떤 하천에 어떤 지점에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강 바닥에서부터 측정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0점 표고를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나다 중에 가는 수위 변동이 가장 크죠. 위치를 봐도 가장 바다와 가까워. 수위 변동이 이렇게 큰 이유는 밀물과 썰물, 조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조차가 큰 황해로 흘러들기 때문에 하류 쪽일수록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중요한 내용이죠. 간은 하구뚝보다 하류에 위치하여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직접 받아 하천 수위가 크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눠본다면 하천 수위가 높아질 때는 밀물이 흘러 들어올 때야.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썰물이 빠져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수위 변화를 통해서 밀물 때인지 썰물 때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다는 상대적으로 수위 변화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상류 지점인 다는 상대적으로 하류 지점인
나보다 수위가 낮죠? 바꿔 얘기하면 유량이 적은 거예요. 유량이 적은.

보니까 수위가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류에 있어 수위는 높지만, 왜냐하면 하류는 유량이 많으니까 수위는 높지만 하구둑보다는 상류에 위치하여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하천 수위 변화가 없다. 다는 상류 쪽에 위치하여 수위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하류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아요. 유량이 많으니까. 반면 상류 쪽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아요. 유량이 적으니까. 요 그래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9페이지 내용 정리해 봤고요. 30페이지로 가면 요 내용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친구들은 조금 이따 만나보기로 하고요. 저와는 31페이지에 하천 중하류 일대 지형으로 가볼 건데, 요 친구 만나보기 전에 오늘 학습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하천 지형입니다. 하천 지형. 하천 지형은 하천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지형들을 하천 지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천이 그냥 야, 지형 뿅 만들어라. 야, 만들어졌네. 야, 만들어졌네. 야, 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천이 무언가를 하면서 지형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천이 지형을 형성하는 작용들을 하천 지형 형성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천은 지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땅을 깎아내요. 그리고 깎아낸 것을 어딘가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동을 시키던 걸 어딘가에 쌓아놔. 이것을 침식 운반 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천도 이걸 합니다. 하천이 깎아내고 깎은 걸 어딘가로 이동시키고, 이동시키던 걸 어딘가에 쌓아서 다양한 지형을 만드는 작용을 하천 지형 형성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침식 운반 퇴적 중에서 하천의 힘이 가장 셀때 나타나는 작용은 뭘까요? 하천의 힘이 셀 때, 하천의 힘이 세면 하천은 땅을 잘 깎아낼까요? 아니면 가지고 가던 걸 버릴까요? 무언가를 깎아낸다는 건 힘이 되게 셀 때예요. 힘이 되게 셀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힘이 센 경우에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천의 힘이 약해지면 퇴적작용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하천에 힘의 영향을 주는 요인,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속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유속,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유속과 관련이 있다. 유속이 빠르면 하천이 빨라. 왕왕 지나가면은 착착 잘 깎아내겠지. 그래서 유속이 빠르면 힘이 세죠. 그래서 침식이 잘 나타나고요. 반면 유속이 느려지면 힘이 약해지면서 퇴적작용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물을 세게 뿌리면 아우 아파! 하지만 물을 살짝 톡 끼얹으면 힘이 좀 약해지겠죠? 유속이 빠르면 힘이 세진다. 잘 깎아내. 유속이 느려지면 힘이 약해져서 잘 쌓고 갑니다. 그러면 하천은 일반적으로 상류에서 시작해서 하류를 지나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상류는 주로 산지야. 하류는 주로 평지야. 하천은 상류와 하류 중에 어디에서 더 빠를까요? 네, 경사가 급한 상류에서 더 유속이 빠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식은 상류에서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퇴적은 하류에서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상류에서는 침식만 나타나느냐? 그건 또 아니야. 하류에선 퇴적만 나타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상류에서도 침식 운반 퇴적이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침식이 조금 더 활발한 거고, 하류에서도 침식 운반 퇴적이 모두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퇴적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세라고 적어둔 겁니다. 우세,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침식입니다. 자, 천이 경사진 곳을 내려올 때, 바꿔 얘기하면 상류 구간에서는 경사진 곳을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중력의 힘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얘가 계속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 와! 와! 흘러내리면 와! 이렇게 계속 아래쪽으로 깎아내겠죠. 또다시 계속 흘러가면 아래쪽으로 또 깎아냅니다. 이렇게 하천이 아래쪽을 깎아내는 작용을 하방 침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방. 아래 방향으로 깎아내는 것, 하방 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사가 있는 산지에서 잘 나타나고요. 산지에서 우세 역시나 산지에서 만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하방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직류하천이 잘 발달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산지에서는 하방 침식이 활발해서 알을 주로 깎아내기 때문에 직류하천이 주로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 하천이 평지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불구불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뱀이라던가 지렁이 같은 친구들이 평지에서 앞으로 갈때 이렇게 꼬불꼬불 가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구불구불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네 명의 친구가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코너를 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돌때 누가 가장 바빠요? 이렇게 돌 때. 아무래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친구가 가장 바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꼬리잡기를 해요. 꼬리잡기.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야, 위에서. 정수리예요, 정수리. 가마. 지금 쌍가마야. 아니, 눈이 아니라 정수리입니다, 정수리. 자, 앞에 친구가 막 왔다 갔다 움직여요. 야, 나 잡아봐라. 막 움직여. 이 친구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뒤 친구는 막더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 친구는 조금 움직이지만, 뒤에 친구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안쪽에 있는 친구는 조금만 움직여도 되지만,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속력이, 안쪽이, 다시요. 속력이 앞에 있는 친구가 빨라요? 뒤에 있는 친구가 빨라요? 얘는 조금만 움직이지만 얘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얘가 더 빠른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있는 애보다 바깥쪽에 있는 친구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와악! 힘이 쏠리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워볼게요. 안쪽보다 바깥쪽이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이쪽에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유속이 빠르면 힘이 세져서 잘 깎아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깎아내는 작용을 측방침식이라고 얘기해요. 측방침식, 옆으로 깎아냅니다. 그래서 침식은 하방침식과 측방침식이 있다. 그리고 측방침식은 상대적으로 하류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당연히 측방침식이 활발하면 주로 공유하천이 발달하겠죠?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운반. 하천은 이렇게 깎아낸 물질을 가지고 하류로 이동하게 되는데 상류에서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퇴적 물질이 운반됩니다. 유속이 빨라서 힘이 세거든. 그래서 큰 애들을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래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어이쿠 퉁퉁퉁 하면서 작게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퇴적 물질이 운반될 때 하천에 둥둥 떠서 운반이 되거나 또는 땅바닥을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운반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땅바닥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는 거야. 꽉꽉꽝!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모난 애들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다 보면은 이 모서리들이 다 깎여나가겠죠? 떼굴떼굴 굴러가다 보면 땅바닥에서. 모서리들이. 우리 차렷 같은 거 네모난 점토를 떼굴떼굴떼굴 굴리면 점점 모서리가 동글동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동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이 퇴적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의 크기는 작아지고 원마도, 아까 얘기했었지, 동그랗게 마모된 정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하천의 퇴적물 크기는 작아지고 점점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는 이런 둥근 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퇴적물들을 둥글게 만드는 작용은 거의 하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딘가 땅을 팠는데 둥근 돌이 나왔다. 아, 얘는 언젠가 물의 영향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퇴적물이 동그랗다. 이 돌에 인생 중에서 언젠가는 물에 의해서 운반됐던 거야. 물에 의해서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동글동글하게 변한 거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이렇게 운반되던 퇴적물들은 하천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아이고 이제 못 들고 가겠어 하면서 얘를 버리고 가게 돼요. 그것을 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천은 막 어마어마한 퇴적물들을 운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천이 운반하는 퇴적물들의 크기에 따라서 가장 큰 친구를 주로 자갈, 중간 크기를 모래, 작은 애들을 점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천은 상류에서 이런 친구들을 막 가지고 내려오다가 하류로 내려와요. 속력이 느려지면서 힘이 약해져. 못 들고 가겠어. 하면서 가지고 가던 애들을 버리고 가는데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힘이 약해지면서 모래와 점토는 가지고 갈수 있는데 자갈을 가져갈 힘은 없는 거야.

자갈 정도, 아, 다시, 모래와 점토 정도는 가져갈 정도의 힘은 남아있지만, 얘는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계속 운반하다가, 힘이 또 떨어졌네. 점토는 들 수 있지만, 모래는 너무 무겁다.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토를 버립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갈부터 모래 점토.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퇴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상류에는 크기가 커다란 퇴적물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크기가 작은 퇴적물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침식은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이 있다. 하방 침식은 주로 산지에서 그리고 직류하천을 주로 형성하게 되고요. 측방 침식은 평지에서 활발하고 공류하천을 만든다. 운반되는 과정에서 크기 작아지고 원마도는 커진다. 그리고 자갈, 모래의 점토 순으로 퇴적을 시키고 상류는 퇴적물이 큰 입자의 비중이 높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퇴적물의 크기가 작은 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하천지형 꾸준히 학습하면서 계속 나올 내용들이고 뒤에 해안지형까지도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내용 바탕으로 뒤쪽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자유공류하천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천의 지형 형성 작용 얘기하면서 직류하천, 공류하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직류라고 완전히 똑바르게 흐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꼬불꼬불합니다. 이거 구분하는 기준이 있긴 한데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하천을 직류하천, 이런 하천을 공류하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류하천은 크게 자유공류하천과 감입공류하천이 있는데 이 두 하천을 비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먼저 자유공류하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얘는 평야 위를 공유하는 하천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평야 위를 공유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었는데 얘가 코너링을 하는 과정에서 안쪽과 바깥 중에 어디가 더 유속이 빨라? 바깥쪽이 유속이 빨라요. 그래서 바깥쪽은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거죠. 측방, 옆에를 깎아내는 거예요. 옆에를. 반면 안쪽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기는 퇴적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측방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게다가 코너링을 할 때 물이 바깥쪽으로 쏠려요. 바깥쪽으로 우리 달리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코너 돌 때 바깥쪽으로 쏠리잖아요. 쇼트트랙 같은 거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이 바깥쪽으로 쏠려요. 여기를 이렇게 딱 단면을 잘라서 살펴보면 하천의 단면은 공류하천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깥쪽은 유속이 빨라서 침식이 활발해요. 그리고 물이 바깥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수심도 깊어요. 안쪽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활발하고요. 수심이 얕습니다. 이런 비대칭적인 단면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바깥쪽은 깎아내. 파파파파파파파파. 안쪽은 퇴적이 됩니다. 싸. 안쪽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안쪽은 싸. 싸. 이런 일이 오랫동안 벌어지게 되면 하천은 침식에 의해 깎여나가고 퇴적에 의해 쌓이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겠죠. 더 S자 모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점점 S자. 그런데 이렇게 점점 유로가 변동되다가 여기 봅시다. 여기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침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가 뻥 뚫려버리겠지. 그러면서 섬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를 하천 중간에 있는 섬이라고 해서 하중도라고 얘기해요. 하천 중간에 있는 섬. 근데 하중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천은 뺑글 돌아서 흐르지 않고 직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쪽이 더 경사가 급하거든요. 우리 계단 있는데 보면은 옆에 장애인 갈 수 있는 경사로 있는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곳을 올라가는데 더 짧게 가는 곳이 경사가 급하고 길게 돌아가면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경사가 급한 대로 흘러내려가면서 여기로 물이 잘 안 흘리게 돼. 그러면서 물이 점점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르면서
하천의 요. 일부 유로가 하천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호수가 되었네? 근데 이 호수가 뭘 닮았냐? 소의 뿔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요 호수를 소의 뿔을 닮은 호수, 우각호라고 합니다. 소의 뿔을 닮은 호수, 우각호. 그리고 점점 더 시간 지나면 이 우각호의 물도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분홍색 부분은 분명 옛날에 하천이 흐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물이 말라버린 곳이에요. 옛날에는 하천이 흘렀던 곳이다. 옛날에 하천의 길이었던 곳이다. 여기를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길, 구하도라고 부릅니다. 구하도.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곳이니까 물의 영향을 받았던 퇴적물들이 남아있겠죠.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뭘 통해서 할수 있을까? 땅을 파봐요. 땅을 파는데 돌멩이가 나오는데 돌멩이가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입니다. 왜? 하천에 의해 운반된 돌멩이들은 원마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 땅 팠더니 둥근 돌 나오네. 둥근 돌이 나와? 여기 옛날에 물 흘렀던 곳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도가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이런 꾸불꾸불 자유롭게 공유하는 하천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공유하다 보면 일단 하천 주변을 개간, 그러니까 인간에게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바꿔 얘기하면 농경지로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어쨌든 주변을 개발하려고 할때 이렇게 꾸불꾸불 흘러가면은 건물을 지을 때뭐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짓는 거죠, 건물을. 그럼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경지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뭐 감내 땅, 여기는 을레 땅,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주변을 개발하기가 어려워. 게다가 비가 많이 내리면 꼬불꼬불 공유하는 과정에서 왁 하고 홍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천 주변에 제방을 쌓고 하천 주변에 하천이 범람했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쌓는 뚝을 제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방이에요. 제방을 쌓고 하천을 직선으로 만드는 직강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천들이 이런 직강 공사가 이루어진 하천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이런 공유 하천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방이에요. 근데 직강 공사를 하게 되면 직강 공사를 한 곳의 주변은 토지 개발을 하거나 또 농경지를 이용하는 데 유리하지만 하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홍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자, 하천이 구불구불 흐를 때보다 직선으로 흐르게 되면 흐르는 속도, 유속이 빨라지겠죠. 비가 막 내렸을 때 공유한 하천은 천천히, 아무래도 쉥, 쉥, 쉥 내려오겠지만 직류한 하천은 물이 샹 내려갑니다. 샹. 그래서 아래 지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홍수 위험이 커지기도 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평야 위를 공유하는 하천이에요. 측방심식이 우세합니다. 얘기했듯이 하방심식도 일어나 상대적으로 측방심식이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유로를 잘 변경합니다. 주로 범람원 위를 흐르는 지류하천에서 잘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포인트는 여기라기보다는 여기라고 기억해 둡시다. 중하류에서 잘 발달한다. 범람원 위에. 바꿔 얘기하면, 하천 주변에, 자유공유 하천 주변에는 범람원이 잘 발달해요. 자유공유 하천 주변에는 범람원이 잘 발달된다. 주변에 범람 발달. 범람원 발달.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에서 우각호, 구하도 등이 만들어지고요. 최근에 직강 공사한 하천이 많기 때문에 자유공유 하천은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공유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요런 데가 침식에 의해 깎여 나가는 거죠. 여기는 안쪽이니까 퇴적물이 쌓이는 곳이고. 원래 요랬던 하천이 이렇게 유로가 변동되면서 연결되게 되면 우각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자유공유하천이 있는데 앞으로 올게요. 감입공유하천도 있습니다. 얘는 뭐야?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이에요.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 이상해. 왜? 우리 아까 일반적으로 산지에서는 하방심식이 활발해서

이런 증야천지로 발달하고 하류로 내려오면은 평지에서는 측방심식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공유하천이 발달한다 그랬죠.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하천의 모양입니다. 근데 얘는 어디를?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이야. 이렇게 말이죠. 자연적으로 상류에서, 하방심식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류에서 이런 공유하천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래 깎아내는 산지에서 하천이 공유한다? 어떻게 여기서 이게 만들어졌지?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평지에서 공유하던 하천인데 얘가 솟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으로 변해버린 거죠. 뭐랑 비슷해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고위 평탄면이랑 비슷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이러한 평탄면이? 어떻게 평탄면이 이런 높은 곳에서 만들어졌지?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원래 낮은 곳에서 만들어진 게 솟아오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이런 공유하천이?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원래 공유하던 애가 솟아오른 겁니다. 언제? 언제 솟아올랐을까?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공운동에 의해 우리나라의 동쪽이 높게 솟아오를 때, 그때 융기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하천입니다. 그래서 융기지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융기지형 어떤 거 공부했지? 융기지형 고단감 기억나세요? 고단감. 그 중에 고는 고위평탄면, 요 감이 감입공유하천입니다.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 그래서 주로 융기량이 많았던 동쪽 지역에 감입공유하천이 많이 분포합니다. 자, 그럼 이 감입공유하천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신생대 제3기의 지반이 융기하면서 높게 솟아오르면서 하방심식이 활발해지면서 만들어진 하천입니다. 봅시다. 원래에는 평지를 자유롭게 공유하던 자유공유하천이었어요. 그러다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공운동이 일어납니다. 부앙하고 높게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를 잘라 볼 건데요. 일단 여기는 공유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공유하는 구간에서는 바깥쪽으로 측방심식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높게 솟아올랐지만 여전히 공유하는 하천이야. 그래서 바깥쪽으로 측방심식도 일어납니다. 그쵸? 여전히 공유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평지에서 공유하던 하천이 부앙 솟아오릅니다. 이제는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감입공유하천이 됐어. 해발고도가 높아져서 산지에 위치하게 되었네. 이제는 아래쪽으로 하방심식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공유하는 하천이야. 바깥쪽으로도 측방심식이 진행이 됩니다. 깎아내요. 다시 하방심식하고 또다시 측방심식과 하방심식을 하면 이렇게 유로가 변동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감입공유하천의 단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바깥쪽은 급경사의 절벽, 안쪽은 계단 모양의 평평한 지형이 발달합니다. 이따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실제 감입공유하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유하천의 바깥쪽은 절벽, 이거, 절벽. 안쪽은 평평한 계단 모양의 다 지형, 이렇게 발달하게 돼요. 여기도 바깥쪽은 급경사의 절벽, 안쪽은 평평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발달합니다. 산지 사이를 꾸불꾸불 공유한 하천이 되는 거죠. 요거, 한반도처럼 생겼죠, 약간. 그래서 한반도 지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 많아요. 자, 그런데 요게 볼게요, 여기. 좀 땡겨봅시다.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응? 여기는 온통 울퉁불퉁한 산지인데 여기는 다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 뭐지? 이상한데, 위에서 바라봅시다.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아까 여기거든요?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이런 느낌? 하천이 이렇게 흘렀던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얘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침식이 일어나면서 달라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천은 현재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고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곳이 이렇게 남아있다가 물이 말라버려서 현재는 농경지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옛날의 하천이 흘렀던 길, 구화도가 됩니다. 구화도. 그래서 감입공유하천도 측방심식을 하는 공유하천이에요. 유로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감입공유하천 주변에도 구화도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형도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있는 B가, 요 B가 구화도입니다. 구화도. 참고로 A는 하안당구라는 지형.

중이에요. 그래서 하천과 이런 작은 산 사이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구화도. 자, 그래서 얘는 구화도라고 한다. 당연히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땅 파면은 둥근 돌 나옵니다. 둥근 돌 나온다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리해 볼게요.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 하천 주변에 하안당구가 분포합니다. 안쪽에 주로 발달한다 그랬지? 주로 안쪽. 아이고, 주로 안쪽. 다음, 신생대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요 신생대 지각변동이 뭐야? 요게 경동성 요곡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융기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고요. 융기. 융기량이 많았던 주로 강원도의 영서지방에 많이 발달합니다. 자, 다음, 하안당구 볼게요. 얘는 이미 다 살펴봤어. 가미공리하천의 공리 안쪽에 발달하는 요 계단 모양의 지형이 바로 하안당구입니다. 계단 모양의 지형.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만약 얘가 공유하는 그냥 자유공리하천이었다면 측방침식만 했겠죠? 측방침식만. 그러면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진 것은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하방침식도 하지만 측방침식도 하고 또 측방침식도 하고 하방침식도 하고 측방침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융기 지형입니다. 높게 솟아올라서 하방침식이 활발해지면서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하천의 바닥이나 또 하천이 넘쳤을 때 하천 양쪽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땅 파보면은 둥근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형입니다. 이런 데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개간해서 농경지로 이용하거나 칠하게 발달하기도 하고요. 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안당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비가 많이 내렸을 때도 하천에 유량이 불어나더라도 하천과의 고도 차이가 크고 유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유량 변동도 크지는 않은 편이고. 그래서 다시요. 비가 많이 내려도 잘 침수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침수되지 않는다. 잘 침수되지 않아요. 침수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미공리하천의 공유 안쪽에 발달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하안당구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공유하천 안쪽에 평평하게 발달한 계단 모양의 지형. 자, 그래서 하천 주변에 발달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으로. 그런데 하천 주변이 어디야? 주로 가미공리하천의 안쪽. 여기에 주로 발달합니다. 안쪽에. 역시 범람원이 집안, 다시요.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 집안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뭐가 발견돼? 옛날에 하천에 영향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둥근 돌이 발견됩니다. 둥근 돌. 그리고 하상보다 해발고도가 높아서 집중호우 시에도 침수 가능성이 낮다. 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로 가볼게요. 자, 지도에 가가 이제 가미공리하천이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가미공리하천은 집안이 융기하면서 바닥을 깊게 파내려가는 하방침식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가미공리하천 주변에는 과거의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던 곳이 현재 하천 바닥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게 하안당구입니다. A가 바로 하안당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시에도 침수 위험이 낮아요. 얘를 하안당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경지로도 이용이 되는데 요기요 나중에 또 나올 건데요. 밭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밭.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밑에 선상지 그리고 침식분지 남아있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나와라.

꼼꼼하게 생각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테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47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46강에서요, 우리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한 그런 사상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그치, 공통점과 차이점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다 사회주의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치, 공동의 이익을 더 중시 여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들 가지고 있고요. 또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들, 그런 것들은 얘들아, 그렇지. 어떤 공유하는 지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구분돼야 되는 지점이 있었어. 그지 마르크스와 달리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와 달리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그런 급진적인 폭력혁명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뭐 공산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네, 입장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서 마르크스는 공산사회가 되면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공유가 일어날 것이다. 사적 소유가 철폐될 것이다라고 보았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어때? 기본적으로는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의 사적 소유를 분명하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민주사회주의자들 입장.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어때? 그렇지. 분배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일단은 기본으로 하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 개인적인 어떤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도 네, 보상받을 권리 이런 거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런 좀 절충적인 측면들 가지고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관련된 챕터 문항들 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전 문항들 이어서 풀어보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윤사의 또 마지막을 장식하는 또 평화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항풀이 계속해 볼게요. 실전 문항 1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의 정치 체제, 정체는 정치 체제의 줄임말이 되겠죠? 우리 정치 체제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본 자네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네. 우리의 정치 체제는 정치의 책임이 소수자에게 있지 않고 다수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정이라고 불리운다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계급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때? 능력을 위주로 공직자를 선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서양 사상가,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이상이 담겨 있는 글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고대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될때 등장하는 사상가는 페리클레스거든요. 지금도 페리클레스 이름이 어려우면 그냥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정에서는 공직자를 시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 얘들아. 근데 이제 이렇게 공직자를 시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이건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건데, 오늘날은 공직자를 시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그런 간접 민주주의가 이제 실행되고 있죠. 이 당시에 고대 서양 사상가가 뭐 공직자를 시민의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보통은 어떻게 하지, 얘들아? 너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렇지 이제 추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기도 하고요. 뭐 능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직위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했어요. 시민의 선거로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잘못된 진술입니다. 민주정에서는 법원의 배심원을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니,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추첨에 따라서 이렇게 선발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엄격히 금지 아니네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아니죠. 여성은 제외됐었죠. 성인 남성만을 시민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성, 노예, 뭐 외국인 이런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 계층이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문제 해결책은 사회계약에 있다. 이대로 네 줄이 다한 문장이어서 지금 뭔 소리야 했을 텐데 천천히 보자. 일단은 사회계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회계약 논자겠다. 그쵸? 홉스, 로크, 루소 중에 한 명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동의 힘이래. 공동의 힘.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준대. 그럼으로써 개개인이 전체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대. 얘들아, 기억나니?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맡기기로 결정함으로써 개인과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는 형태의 사회계약을 이야기한 사상가는 누구야? 그렇지, 루소가 되겠죠? 일부러 얘들아 봐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루소 문항을 출제하시면서 여기 일반 의지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없어도 이제 루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루소가 이야기한 가장 독특한 워딩이 담겨 있잖아. 자, 결국은 일반 의지에게 복종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죠. 왜냐하면 일반 의지 안에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신의 의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따라서 어때? 사회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유롭다. 어떤 자유? 시민적 자유를 얻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루소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가 되면 즉 개인이 노예처럼 분업에 예속되는 상태가 사라지고 즉 분업 사라집니다.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일차적인 욕구가 된다. 즉 생계 유지의 수단 또 물론 노동이지만 노동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일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삶의 일차적 욕구가 된다는 거야. 왜? 노동의 본질, 자아 실현, 인간성 실현 같은 노동의 본질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좋아요.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 즉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 사회가 실현된다. 자, 을은요 공산 사회를 꿈꿨던 마르크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루소와 마르크스 입장에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조합은 많이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더눈 땡그랗게 뜨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A는 루소가 예, 마르크스가 아니요. B는 루소가 예, C는요. 그렇죠, 마르크스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국가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향할 수 있는가? 일단 마르크스는 아니오죠.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보기에 국가라고 하는 건 어때? 그렇지. 특정 계층의 이익, 즉 지배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지향하는 조직 아니야라고 봅니다. 루소는 어떨까? 자, 루소가 생각할 때이 국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때?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조직이잖아. 그런데 그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건 공동선을 지향하는 의지잖아. 즉 국가라고 하는 건 그렇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루소는 바라보겠죠.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초월해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루소는 예스라고 대답. 파겠다. 아, 기억 같은 요런 선지도 너무너무 좋은 선지지 얘들아. 루소와 마르크스의 차이점 잘 드러나 있고요. A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제는 인간을 불평등과 예속으로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이번 선지도 너무 좋아. 얘들아 잘 봐. 마르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간을 불평등과 예속으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공산사회가 되면 사적 소유가 철폐되고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보잖아요. 자, 루소는 어떨까? 루소 기억나니? 루소의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이상적인 상황이었어.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 이게 사회 상태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면서 사유재산과 사유재산 제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간은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때? 그런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맡기기로 하는 형태의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렇죠.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루소는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루소가 보기에 사유재산제는 인간을 불평등과 예속으로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하지. 따라서, 아, 이건 둘다다 예스라고 대답할 진술이기 때문에, 아, A에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일단은 기억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될수 있는가? 얘들아, 루소 입장에 따르면요.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건 결국 무엇에 따르는 거야?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루소가 네 라고 대답하겠네요. 리을입니다. 역사 발전 단계에서 오직 자본주의 이후 출현하는 공산사회에서만 계급 간 대립이
부재하는가? 계급 간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가? 자, 일단 공산사회에서는 계급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계급 간 대립이 부재하는 거 맞아.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도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을 좀 촘촘하게 이해한 친구들이 풀수 있는 또 역시 좋은 선지입니다. 자, 마르크스는 오직

자본주의 이후 출현하는 공산사회에서만 계급 간 대립이 부재하는가? 그건 아니지, 얘들아. 기억나니? 역사 발전 5단계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원시 공산제 사회였는데. 원시 사회에서는요, 아직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 그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곰수책 그 자료, 우리 마르크스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 찾아보면 역사 발전 5단계서를 공부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 원시 공산사회에서도 여전히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 간 대립도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사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네요. 이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가불입니다. 다른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일단 성숙하면 완전히 독립하며 자연의 상태에서는 다른 동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거의 항상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게다가 그것을 그들의 자비심에만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이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죽간 술집,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해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 내가 빵 맛있게 구워서. 우리 빵 많이 팔면 내가 대박 나겠지.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그들의 관심, 즉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다는 거야. 아, 봐봐. 서로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수 있는 건 오히려 사람들의 이기심에 기대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아, 시장에서는 개인의 사익 추구와 또 공익 실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게 된다라고 봤던 애덤 스미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사회주의는 공공이익이 사적 이윤에 우선하는 제도로 자본주의를 대체하고자 노력한다. 사회주의 정책의 경제적 목적은 완전 고용, 생산의 증진,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이다. 국가는 중요한 부분에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데, 국가는 사적 소유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생산과 복지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입장에 한세줄 이렇게 소개가 됐어.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힌트가 나왔지.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의 뭐를 인정한다. 사적 소유 인정한다고 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 뭐니? 그렇지.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민주사회주의가 을로 제시가 됐고요. 답은 아까 애덤 스미스였어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서의 분업은 자원 분배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 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요, 분업이 효율적인 생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찬성한다라고 보고 있죠.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신뢰는 국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이 신뢰를 담아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것이 국가의 부를 증진시켜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는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급진적 혁명에 기반해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민주사회주의자들은요, 급진적 혁명을 비판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산수단의 전면 공유는 경제체제가 추구할 목표가 아니다. 그렇지. 요 정도 공통점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애덤 스미스도 당연히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공유를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민주사회주의자들도 생산수단의 전면 공유는 인정하지 않잖아. 왜? 사적 소유. 일부 부분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리을 같은 경우는요, 공통점으로 제시가 될수 있겠네요. 답은 기역, 니은,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각자는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결국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양도하지 않게 된다. 자, 각자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양도한대. 그리고 모든 구성원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신의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 때문에 그가 잃었던 전부와 동일한 것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것을 보존하기 위한 더큰 힘을 얻게 된대. 따라서 사회계약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의지라고 하는 최고의 지휘권 아래 두고 우리 모두가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 모두 함께 받아들인다는 말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윗부분에선 다소 애매하게, 그치, 좀 가려져 있는 형태로 진술이 표현됐는데 후반부에서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누구야? 그렇죠. 루소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루소의 입장 체크해 볼게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을 제정할 권리와 법에 복종할 의무를 모두 지닌다. 너무 중요하지, 얘들아. 잘 봐. 루소가 보기에 주권 누가 갖고 있니? 모든 시민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법을 제정할 권리, 입법권 누가 갖고 있니? 모든 시민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권을 지닌 사람이 법을 제정할 권리 갖고 있어? 그러면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제정된 그 법에 대해서 어때? 그렇지, 복종할 의무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사유재산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린 자유를 상실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렇죠. 기억나니 얘들아?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치? 평등함에, 자유롭고 평등함에 평화로운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을 맺고 그 사회계약을 통해서 어때?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루소는 얘기하잖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은 일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시민적 자유를 상실하고 자연적 자유를 획득한다? 아니지, 얘들아. 오히려 일반 의지에 복종한다는 건 사회계약, 사회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그런 자유는 오히려 상실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얻게 돼?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루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는 대표될 수 없지만 정부에 의해서는 대표될 수 있니? 아니지. 다시 정리해. 루소에 따르면 주권이라고 하는 건 일반 의지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일반 의지, 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는 거야. 쌤, 그러면요. 정부는요. 대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렇지. 어디까지나 심부름꾼, 대행, 대리, 요 정도만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또 일반 의지의 대행자다, 뭐 대리이다, 심부름꾼이다, 이런 건 괜찮지만 대표한다는, 네,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죄송해요. 답이 되겠네요.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 골라볼게요. 어떤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도 동의하시나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만만투의 투쟁 상태가 아닙니다. 즉, 홉스를 비판하고 있어. 자연 상태는 인간이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의 절대적인 주인이자, 그럼 소유권이 있는 거구나.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권리를 누리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이 국가와 결합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 아래 두려는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는 블라블라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크가 그치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 왜냐하면 그래,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사상과 로크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로크가 생각하는 사회 계약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골라야 되겠네요. 자연권이 존재하지 않아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로크는요, 자연 상태에서도요, 자연권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죠. 자연권 존재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자연법도 존재하고 그 자연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권의 확실하고 안전한 향유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치, 얘들아, 잘 봐봐.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 이러한 자연권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네,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로크는 생각하죠. 따라서 2번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는요,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연법의 집행권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때? 공평무사한 재판관이나 공통의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각 개인들의 자연법 집행권, 그것을 발휘하는 그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자연 상태에서는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 라고 로크는 이야기하죠. 분쟁을 해결할 공평무사한 재판관은 존재하지만 판결을 집행할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아니지. 자연 상태에서는요,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존재하지 않고요. 판결을 집행할 권력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자연권에 위해를 가해도 되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아니야, 로크가 보기에 아무리 자연 상태라고 할지라도 어때?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연법의 지배 아래 사람들은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요, 요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갑과 을이 누군지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회에 공론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는 시민사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자, 공론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얘들아,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뭐야? 어떤 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잖아. 그러니까.

것도 공론을 중시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감지하여 정치적 의지 및 의사 형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론장은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서 생활 세계와 정치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공론장의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어떤 사상이야? 우리 민주주의 공부했잖아. 그 중에서 어떤 공론의 과정, 심의의 과정을 중시한 입장은 뭐지? 그래, 심의 민주주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민주주의는 인민이 자신을 통치할 사람들을 뽑아주거나 뽑아주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누구야? 이제는 나와야지. 그렇지. 엘리트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제시했던 슘페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민은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도 이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방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추가 기준, 즉 선거인의 투표를 얻으려는 그런 엘리트, 정치인들 사이의 경쟁이란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정의가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네, 슈페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심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비판 문제는 이렇게 괄호치고 시작하라. 라고 선생님은 늘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아니지, 얘들아.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이 국가의 모든 정책이 다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시민의 역할이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시나요? 그렇죠. 자,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은요, 어때? 시민의 역할은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투표자로 국한되면 안 되지. 다양한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때? 엘리트 민주주의, 슘페터는 아니야. 시민은 그냥 선출하는 투표자 역할로 한정돼야 돼 라고 보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네요. 다수 시민의 정치적인 판단은 전문 정치가에 비해서 충동적이기 쉽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그렇지, 엘리트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슘페터의 핵심 주장이죠.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없네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의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정책의 심의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독점적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모르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죠, 각과 같은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은요, 공직자와 전문가의 독점적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 시민도 그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과한다고 비판받을 수 없어요.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의 단순한 합의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았지, 얘들아. 봐봐. 우리 심의 민주주의, 하버마스 계속 공부할 때 어땠어? 사람들이 서로 심의 과정에서, 그 공론의 과정에서 자신의 선호를, 그렇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의 단순한 합은 아닙니다. 그 선호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 간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도 없습니다. 갑과을의 입장을요, 자, 이렇게 나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다이어그램이 소개가 됐어요. 자, 갑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재무성이 낡은 몇 개의 병에 지폐를 채워서 그것을 낸 탄광에 탄갱에 묶고 그 다음에 탄갱을 도시의 쓰레기로 지면까지 채워놓은 다음에 자유방임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어때? 어떤 공공정책을 펼친다는 거야. 어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처에서 이런 어떤 대규모의 공공근로를 실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반작용의 도움에 따라서 사회 실질 소득이 나아가서는 부가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써 어때? 유효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누구야? 그렇죠. 케인스, 수정자본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버렸다. 사회주의가 인간을 분열시키고 있는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데 비해 공산주의는 오로지 일당 독재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급적 분열을 격화 조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식의 공산사회,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과도기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방법과 달리 사회주의는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아,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케인스와 민주사회주의 우리 공통점 잘 정리했던 거 떠올려 보면서 같이 한번 벤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해 볼게요. 케인스와 민주사회주의 입장입니다. 완전 고용은 한 사회의 경제 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케인스나 민주사회주의 모두가 다 어떤 실업 문제 해소라고 하는 완전 고용, 이건 한 사회의 경제

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수 있다. 그리고 그런 완전 고용의 실현을 위해서 누가? 그렇지, 국가가 그렇죠.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 입장에 들어가야 할 진술이 되겠습니다. 생산수단의 전면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케인스 자본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요. 생산수단의 전면 공유를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사적 소유 인정해라고 봅니다. 민주사회주의 계속 얘기했죠. 생산수단의 전면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건 아니야. 일부 영역에서의 사적 소유 허용해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대표적인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국방과 치안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 적극적인 역할 시장에서 담당해야 해라고 케인스는 보고 있고요. 우리 민주사회주의자들도 정부 역할을 국방이나 치안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 국가 역할 적극적으로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사회 보장제도 실시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투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얘들아, 민주사회주의자 당연히 인정하지. 폭력적 투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점진적으로 의회에서의 그런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라고 봅니다. 케인스는 어떨까? 케인스가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니? 아니지, 케인스도 그건 불가피하지 않아라고 볼 거예요. 요 정도의 워딩은 그렇죠. 공통 진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광범위한 분야들이다. 얘들아, 일단 경쟁 나오고 효율성 막 나왔어. 그러면 하이에크겠구나라고 하는 거 친구들 이제 알수 있지. 그런데 하이에크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언제? 그래,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 국가가 해야 합니다. 또 어떤 거 있었어? 경쟁만 가지고는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뭐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어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인정했네요. 생산 방법에 대한 통제 가운데 일부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만 즉 일정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종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남는 유일한 질문은 그런 특정한 제한으로 얻는 이득이 그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지 여부이다. 자,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막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이에크는 얘기하잖아. 근데 그때도 이득과 비용을 잘 계산해서 뭐가 뭐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이득이 비용보다 더 커야 된다. 아, 정말 실용적이다. 그치? 정말 그런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 생산성, 이런 걸 중시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만약 사회적 서비스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경쟁의 유지가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에크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볼게요.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이 있어야만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서로 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 꼭 정부가 자의적으로 간섭해야지만 주체들의 행위가 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뭘 통해서? 경쟁. 경쟁은 오히려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어때? 사람들의, 인간들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어때? 우월한 방법이다라고까지 하이에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시장에 자생적 질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 의한 생산 방법 통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얘들아, 근데 다시 한번 계속 반복이야. 하이에크가 물론 시장에게 가능한 많은 자유를 줘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중시한 건 맞지만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생산 방법 통제가 전면 다 금지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예외적으로 인정도 되잖아. 다시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네다섯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하이에크가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 즉 국가가 어때? 생산 방법을 또 통제하고 이런 거 국가에 의한 시장 개입, 시장 간섭이잖아. 이런 게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지? 언제 정당화됐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때는. 그리고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아, 국가가 생산 방법을 통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면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결과 유용성을 배제하고 의도의 선함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아니지. 아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어, 제시문에서.
그래, 이렇게 정부가 개입할 때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어? 그래, 그 이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잘 헤아려서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지 정당화된다라고 봤잖아. 결과 유용성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얘들아, 잘 봐. 릴 같은 요런 선지들 친구들 좀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천천히 봐봐. 어렵지 않다?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 그러니까 제약이 있으면 무조건 다 부당하고 제약이 없어야지만 무조건 정당에는 아니었잖아. 계속 무한 반복이야. 정부의 개입이 정당한 경우도 있어.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정부가 제약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 경우도 있었잖아. 언제? 이제 나와야지. 그치? 그래. 시장에서의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 주체의 행위에 정부가 제약을 가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 그 경쟁만으로는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릴 정도의, 요 정도의 워딩도, 그렇죠, 성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8번의 답은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기역과 리을 요런 선지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큐에 관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세트 문항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경쟁이든 계획이든 이두 가지는 모두 완전하게 실행하지 못하면 시원찮고 비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이두 가지 원칙을 혼합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게 하고 그중 한 가지 시스템을 일관되게 적용했을 때에 비해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계획과 경쟁은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으며 경쟁에 반하는 계획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결합될 수 없다. 즉, 따라서 이사상가가 중시하는 건 뭐야? 경쟁이 중요하다는 거야.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중시하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그렇죠? 중시했던 사상가, 하이에크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현대의 부르주아적 사유재산은 계급 대립과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에 기반을 둔 생산물의 생산과 점유체제의 최종적이고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현대의 자본주의적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은 사유재산의 폐지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회의 생산물을 전유할 권력을 박탈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전유를 활용해 다른 사람의 노동을 종속시키려 하는 권력을 박탈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사적 소유는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배제된다. 사적 소유가 폐지하면 계급도 사라지고 그럼 계급 착취 수단인 국가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케인스와 마르크스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경쟁 원리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건 아니지. 자, 아무리 경쟁 원리를 하이에크가 긍정했다 하더라도 경쟁 원리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어떤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어때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이에크는 인정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번 실전 문항에서 하이에크가 그렇지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항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유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허용될 수 있다. 그래. 이번 맞는 진술이 되겠죠. 노동자 계급에 의한 독재를 포함한 모든 독재는 이상사회의 도래를 가로막는다? 아니죠. 오히려 마르크스는요, 노동자 계급에 의한 독재가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혁명이 역사의 발전을 진전시키는 경우는 없다? 아니죠. 오히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일으키는 폭력 혁명은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과도기를 거쳐서 공산사회를 도래하게 하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을 진전시킨다라고 봅니다. 불안 극복을 위해서 정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하이에크는요, 불안 극복을 위해서 정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황이나 실업과 같은 이런 문제들도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이에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요,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갑과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골라보겠습니다.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의 상호 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되는 정부 기능의

확대는 그것이 현존하는 경제 형태들의 근본적 파괴를 회피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이란 이유로 또 개인의 창의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란 이유로 옹호되어야 한다. 자, 한마디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잘 유지시켜 주고요. 또 개인의 창의성의 조건이 될수 있다. 창의성을 발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자원을 낭비한다는 공공의 비방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개인 사업가는 그의 진로를 가로막는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활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전제주의적 국가체제는 능률과 자유를 희생시켜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만 한다면 능률과 자유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병폐를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죠? 자본주의적인 경제 질서가 더 굳건해질 수 있다. 누구야? 그렇죠. 수정 자본주의를 이야기했던 케인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케인스가 하이에크와 마르크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에크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볼게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케인스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이에크 선생님은 어때? 이런 불황의 문제를 시장의 자생적 질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신은 과로와 같은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과로와 같은 주장은요, 케인스가 주장했고 하이에크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왜 이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4번과 5번은요. 그렇죠. 케인스가 마르크스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실업 문제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과로 안에 있는 것이 케인스 입장이 아닙니다. 케인스는 실업 문제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죄송해요, 케인스.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자원 분배 효율성을, 그렇죠, 오히려 보장해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로 안에 있는 진술이 케인스의 입장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역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하이에크도 어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역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 비록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된 문항들 풀어보았습니다. 역시 사실 이번 챕터 문항들도 만만치 않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문항이 많았으니까 꼼꼼하게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우리는 승특 강의지 드디어 마지막 챕터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사상과 세계 시민 윤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제 포인트 보면 알겠지만, 우와, 비교적 횡하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횡한 파트가 이상사회 파트랑 지금 평화 파트 이렇게 두 파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사회 파트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뭐의 유토피아 계속해서 이제 얘들아 좀잘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이상사회도 사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에 대한 내용이 마르크스의 워낙 사상들이 다양한 단원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상사회 출제 요소로 카운팅이 안 됐을 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평화 파트도 비교적 좀 횡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 갈퉁 이런 사상가들의 평화 사상들 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뒤에 배우는 세계시민주의, 누스바움의 세계시민주의도 평가원에서 이미 출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친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계속해서 마지막 챕터까지 멋지게 마무리해 볼게요. 자, 동서영의 평화 사상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지금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묵자부터 보겠습니다. 묵자는요, 우리가 공자의 인을 비판한 사상가로 처음에 이제 유교 사상 공부할 때 슬쩍 등장했었던 사상가입니다. 자, 묵자는요, 좀비 친소를 분별하는 차별적 사랑인, 즉, 인. 이것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인을 강하게 무엇해서 비판했습니다. 인은 차별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인을 별애라고 하는 차별하는 사랑, 별애라고 지칭하면서 인을 비판하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어? 그렇죠.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별 없이 두루두루 똑같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거야. 두루두루 겸자를 써서 이걸 뭐라고 불러? 겸애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이웃을 처음부터 자기 몸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남의 가문을 자기 가문처럼 처음부터 똑같이 남의 나라를 처음부터 자기 나라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즉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밥 먹자, 밥 먹.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보면서, 아, 서로서로 이익을 나눌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아, 이걸 겸의 교리라고 부르고요. 앞에 서로서로라고 선생님 붙였죠. 그래서 서로 상을 집어넣어서 이걸 겸상의 교상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이야. 겸의 교리랑 겸상의 교상리는 똑같은 표현이니까 본인 입에 더잘 붙는 걸로 정리해 두세요. 묵자하면 바로 겸의 교리, 겸상의 교상리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묵자가 생각하는 어짐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겸의 교리를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어진 사람은 이로움을 서로 나누고 해로움은 제거한다. 당연히 교리, 교상리이기 때문에 이로움을 서로서로 나누고 해로움은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차별 없는 사랑, 겸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어짐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겸의 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당연히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왜? 교리, 교상리니까. 그런데 천하에 쓸데없는, 천하에 피해 막심한 일이 있어. 그게 바로 전쟁이다라고 생각했어. 따라서 묵자는요, 이런 침략 전쟁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자, 다른 나라를 해치고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태도는 애초에 의롭지 않아. 왜냐하면 그 의라고 하는 것도 겸해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를 막 피해를 주면서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건 이미 겸해와 왔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고 보는 거야.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미 국가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많아져. 게다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과 인명의 피해가 있겠니? 아무리 승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때? 이런 다양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쇠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하에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그는요, 겸해, 즉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는 그 겸해, 이건 보편적 인류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하면서 타국을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반대하는, 즉 나는 공격 전쟁에 대해서 반대세 아닐 비를 써서 비 공을 주장하죠. 근데 얘들아 잘 봐. 이렇게 침략전쟁, 공격전쟁은 분명히 반대하지만 어떤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그 약소국은 어떻게 해야 되니? 전쟁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당해야 되니? 아니잖아. 그럴 때 어떤 전쟁은 인정했어? 옳지. 방어전쟁은 인정합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묵자도 인정하고요. 또 평화를 중시했던 맹자도 방어 전쟁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후반부에 공부할 칸트도 평화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칸트도 방어 전쟁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묵자의 평화 사상과 관련된 원전 자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보는 것을 자기 나라 보는 것처럼 하고, 남의 집 보기를 자기 집 보듯이 하며, 남의 몸 보기를 자기 몸 보듯이 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치? 처음부터 똑같이. 모든 사람을 겸해,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보죠.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들판에서 전쟁하는 일이 없게 되고, 집안 우두머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빼앗는 일이 없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해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려면 겸해 교리해야 한다. 나라와 도읍이 서로 공격하거나 정벌하지 않고, 사람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히거나 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하의 해가 되겠는가, 이익이 되겠는가? 당연히 이익이 된다는 거야. 천하에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말을 따져본다면, 그들을 차별두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모두를 아우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한마디로 아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 한자도 알아두면 좋아. 얘들아, 이렇게 생긴 한자, 이렇게 생긴 한자 눈으로 봐봐. 저 한자 못하는데요. 괜찮아. 그냥 눈으로 봐봐. 눈으로 익혀둬. 이렇게 위에 생겼어. 이거 두루두루 겸자야. 왜 얘기하냐면, 묵자의 겸해를 얘기할 때 반드시 꺽쇠를 주고서 요 한자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 그래서 두루두루 겸해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즉 겸해 교리를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간디 보겠습니다. 친구들, 간디 하면 워낙 비폭력의, 그렇죠? 윤리를 강조했다는 거알수 있어. 그 비폭력의 윤리를 힌디어로 아힘사 윤리라고 부릅니다. 힘사가 이제 폭력이란 뜻이고, 아힘사는 비폭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고 자일생을 금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협력, 단식, 시민불복종 등의 실천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쉽게 폭력에 휩쓸릴 수 있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동정심을 행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적에게조차 자비를 베풀면서 복수심 가져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외워야 되는 포인트는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에라스미스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직전에 간디 나왔고, 지금 에라스미스 나왔고, 이후에 생피에르 나올 텐데요. 이세 명의 사상가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워야 되는 사상가는 아니고요. 수능에서 실제로 출제가 될 확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근데 친구들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봐두긴 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출제가 되더라도 재심문 분석 수준에서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그치, 이렇게 좀 파악해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라스미스는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문 분야에서의 영향을 미쳤던 인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미스가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에라스미스는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인간의 탐욕과 야망이다라고 진단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악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수까지 혹독한 재앙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다 옳지 않아요. 게다가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야. 많은 비용, 블라블라,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눈으로만 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으로 다 전쟁은 인정될 수 없다.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심지어는 부당한 평화란 거의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정당하게 포장된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평화보다 못하다라고 그는 강조하면서 평화야말로 인간 상호간의 우애로 모든 선의 근원이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면서 평화를 강조했다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생피에르 볼게요. 생피에르는요, 전쟁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간의 무엇 때문이야? 이기심 때문이야. 그러니까 잘 봐봐. 평화를 실현할 때도 다른 어떤 종교나 도덕에 기대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기심 때문에 전쟁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이기심을 잘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이성에 따라서 야, 평화를 실현하는 게 너한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오히려 평화가 더잘 실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전쟁과 평화를 잘 따져봤을 때둘 중에 뭐가 이익이 손해보다 큰 선택일까? 평화가 더 이익이 크네? 전쟁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평화의 이익이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이 되네. 그러니까 난 평화를 실현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헤아리는 공리적 관점을 배경으로 한다는 걸알수 있죠? 이런 공리적 관점의 근거에서 전쟁에 따르는 불이익과 평화에 따르는 이익을 군주에게 잘 제시해보면, 군주가 합리적 이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해봤자 이거 손해만 보네. 평화에 따른 이익이 나한테 더 크고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구먼 이라고 하는 걸 군주가 그렇죠 받아들인다면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논점을 바탕으로 생피에르는 군주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국가 연합, 어떤 상설 국가 기구 이런 것들을 제안해요. 굉장히 사실은 새로운 어떤 그런 관점이죠. 자, 잘 봐. 이런 군주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걸 제안하는데요. 생피에르는 이런 항구적인 평화, 즉 영속적인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주들의 연합과 같은 어떤 국가 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형성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각국은 무엇을 인정받아? 주권과 영토권을 다 인정받고 보장받죠? 이런 걸 보장받으면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된 어떤 기구,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 언제든지,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설 기구를 통해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각국이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으면서도, 어때? 아, 그런 군주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의 그치? 연합으로 구성된 그런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설 기구를 통해서 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가는 관점을 생피에르가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피에르의 입장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공부하게 될 칸트. 그 칸트에게도 아주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 생피에르의 군주들의 연합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꼼꼼하게 또 복습해보는 시간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고백도 후기에 남겨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표문제 두 문제부터 먼저 풀이하고 갈 건데요. 특히 오늘 풀어볼 15번 문제 그리고 20번 문제는 정확히 이번 5월 학력평가에서 봤던 문제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5월 학력평가의 표문제 등 또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표문제의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이렇게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 등을 풀어보게 되면 아, 똑같은 유형이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형에 익숙해지면 표문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3중. 바로 여기 삼중수혜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삼중수혜자가 나오는 순간 문제는 어떻게 푼다? 예, 이 원 모양을 세 개를 중첩해서 이 표현하는 형태로 풀이 방식이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아니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C가 있고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A, B를 구분할 수 없대. 그러면 A, B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구조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C가 뭐가 되고? 사회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거 어떤 거예요? 공공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와 C 안에는 공공구조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B와 C 안에는 공공구조가 없습니다. 그럼 A가 공공구조가 되겠네. A가 공공부조이고요. B가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다 이제 구분을 했어. 그러면 이게 3중 수혜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3중 수혜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바로 뭐고 공공부조이고 공공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가 뭐고? 보험이고, 보험. 그 다음에 C가 서비스.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래 보시면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4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혜택, 즉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X명이라고 하면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4배니까 4X명이 되겠고 그리고 다시 가볼까요? 네, 4배. 그 다음에 C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A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2배다라고 했으니까 이 C,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EX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 문제는 하나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안 준 측면이 있어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정부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표는 제시된 수혜장 중 3중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3중 수혜자가 표는 각국의 제시된 수혜자 중에서 3중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 수혜자의 20%가 3중 수혜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A 수혜자가 얼마야? X명이야. X의 20%야. 그러니까 0.2X가 바로 3중 수혜자의 비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미지수만 있고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A, B의 중복 수혜자의 60%가 또 0.2X가 되는 것이고 A와 C의 중복 수혜자의 50%가 그리고 B와 C의 중복 수혜자의 30%가 그래서 사실은 하나를 줬어야만 됩니다. 뭐냐면 3중 수혜자의 수라고 하는 것들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추론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령 3중 수혜자가 몇 명이라고 했을 때 라고 하는 조건을 넣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 3중 수혜자가 몇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적당한 숫자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소수점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연결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이 3중 수혜자 다시 말하면 이 0.2X를 3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X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X가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15명에
즉 공공부조 A의 수혜자가 15명이라고 했을 때 15명의 20%, 그래서 3중 수혜자를 이렇게 3명이라고, 전체 100명이라고 썼을 때 3명이라고 해놓고 이제 풀어나가면 이게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부터는 아주 쉽게 가지는데요. A와 B의 중복 수혜자 어디 있어요? A와 B의 중복 수혜자 바로 이 면적이 되죠. 바로 이 A와 B의 중복 수혜자의 60%가 3명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와 B의 중복 수혜자는 아, 5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시 이제 하나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5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이번에는 뭐냐면 A와 C입니다. A와 C는 바로 여기죠. 이 A와 C의 중복 수혜자의 50%가, 여기 있죠? 50%. 50%가 3명이다라고 했으니까 A와 C가 중복 수혜자가 몇 명이 되겠어요? 그렇지, 6명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B와 C는 바로 여기가 되죠. 그렇죠? B와 C의 중복 수혜자의 30%가 바로 3중 수혜자의 수가 되니까 바로 3명. 그러면 B와 C의 중복 수혜자는 몇 명이 돼야 돼? 그렇지, 10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아, 3중 수혜자의 수를 3명이라고 나와서 봐야지만 지금 본 것처럼 A와 B, A와 C, B와 C가 딱딱딱 정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미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계속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한 거죠. 예. 왜냐면 여기 10. 그래서 이제 다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X도 15로 정해졌고요. 그렇다면 보험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4X니까 몇 명? 60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서비스는 3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와 B의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은 모두 5명하고 찾았기 때문에 이 여기는 2명. 그렇죠? A와 C의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은 모두 몇 명? 6명이라고 찾았기 때문에 여기 3명. 그러면 여기 7명 이렇게 다 찾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도 다 찾아져요. 즉 중복 수혜를 받지 않고 A만 받는 사람은 15에서 여기 보시면 15에서 나머지 여기 7을 빼면 되는 거죠. 그 아니 아니죠. 7이 아니라 8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여기 7.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써주게 되면 여기 48. 그리고 여기가 17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 구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나 단서가 딱 주어졌으면 더 쉽게 빨리 풀 텐데, 이 3중 수혜자를 3이라고 했을 때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렸어요. 네, 정수로 딱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 해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여기 옆에다 놓고 해볼게요. 첫 번째. 기역에 대한 A의 응답과 기역에 대한 A의 응답. 이건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에 대한 A의 응답은 예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가라고 하는 게 니은이죠. 니은에 대한 B. 사회보험은 아니오죠. 그쵸? 따라서 어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공공부조의 수혜자 중 공공부조는 여기서 어떤 거? A가 되겠습니다. A의 과반수가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요? 아니지. 공공부조는 모두 15이고, 그중에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바로 어디가 된다? 여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하고 겹치는 거몇 명? 6명입니다. 따라서 어때? 과반수가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X. 라고 해주셔야 되고, 다음 사회보험의 수혜자 중 사회보험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B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얼마? 60이죠. 60 중에서 3중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중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죠, 3. 그렇죠, 60 중에서 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수혜자, 사회서비스는 모두 30이죠. 30 중에서 3중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역시 3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보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 60분의 3 곱하기 100 하면 5%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는 몇 퍼센트? 10%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두 배가 아니라 반. 네. 그래서 반대로 썼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중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죠? 보험 중에서 과반수가
다른 두 제도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니지. 그럼 보시면 여기 지금 사회보험 전체의 60 중에서 저

전체 60 중에서 과반수가 안 되죠.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12%입니다. 따라서 반이 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사회보험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전체 100이라고 쳤을 때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48이지. 그렇죠? 48이고. 그리고 공공부조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공공부조의 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 7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17입니다. 두개 더하면 24니까, 이두 배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정답은 몇 번? 그쵸,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흡사한 문제예요. 올해 5월 학력평가 문제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나오는 그 문제죠. 그래서 표는 갑국과 을국의 고령화 지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가 되겠고요. 이 문제가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첫 번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먼저 한번 이 유소년 100분의 유소년 비양비 곱하기 노령화 지수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그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 공식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돼 있어요?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 어떻게 쓰냐면 그렇죠.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걸 100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데 보면 딱 이제 보는 순간 뭐로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 일단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100 있고 100 하나 이렇게 지워지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만 남았어? 그렇지. 이제 남는 것들을 여기다 딱 정리를 해보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요거 남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곱하기 100 하는 것만 남았지. 다시 말하면 뭐만 남았냐면 노년 부양비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준게뭘준 거야? 노년 부양비를 준 거예요.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상대적인 크기, 그게 75, 20, 이렇게 준 겁니다. 이제 하나는 이렇게 준 거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아래에 있는 것도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이와 비슷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이거를, 예, 일단 요거까지는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요 지우고. 지금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항상 그려야 되는 게 있잖아. 뭘 그려야 되냐면 갑국과 을국이 있고, 그치?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를 해볼 건데, 즉 여기 노령화 지수, 아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가 아니죠.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가 아니라 노년 부양비로 정리가 된 거죠. 노년 부양비 갑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 얼마? 75 하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뭐지? 15세에서 64세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노년 인구가 75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4대 3의 크기. 그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20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100이라고 쳤을 때 20이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5대 1이다. 상대적인 크기가. 이게 바로 나온 겁니다. 그쵸? 지금 우리는 첫 번째 구분 이 지표를 통해서 노년 부양비를 구해낸 거야. 그러면서 부양인구와 노년인구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아낸 거라는 거지. 4대 3이구나. 그리고 얼마? 5대 1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면 노년 부양비 분해라고 나와서 노년 부양비 지금 어떻게 있어? 15세에서 64세 인구 분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 그리고 총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 분해 0에서 14세 인구랑 플러스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둘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위아래서 지워져 버리니까 이제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워볼게요. 무엇을 지울 수가 있죠? 이게 지워지지. 그치. 결국은 뭐만 남았어? 65세 이상의 인구분의 0에서 14세 인구 플러스 65세 이상의 인구야. 여러분, 이거를 딱 보시면 여기에 이게 2하고 돼 있습니다.

이 비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1대 4를 그대로 두면서 그리고 이 노년 인구와 부양 인구를 1대 5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부양 인구가 얼마면 돼? 20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대 5이면서 다시 1대 4가 다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한 거야.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쭉다 지워보고 이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바로 각각의 인구 구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해내는 게 항상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거 다 더하면 10이니까 다 10씩 해주면 30%, 40%, 30% 비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 다 더하면 25입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씩? 100으로 만들어주려면. 40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고 여기는 80%고 여기는 16%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우리가 다 찾아낸 거죠. 그래서 100%, 100%로 비율을 다 찾아낸 겁니다. 비율은 이제 다 찾아냈고,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또 힌트가 하나 있어요. 부양인구는 각국과 을국이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양인구 80이야. 그러면 어디도 각국도 80이 되겠네요. 네. 아, 그러면 각국의 전체 인구는 을국보다 두배더 많구나. 그래서 여기 60이고 200에 30% 60이고 여기도 60이구나.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한 것이다. 이제 문제만 해결해 보면 되겠지. 해보겠습니다. 1번.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보다 각국은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해요? 그치, 40분의 30. 노년 부양비는 40분의 30 곱하기 100입니다. 어때? 둘이 같은 거지. 그래서 틀린 거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총 부양비는 각국이 을국의 6배이다. 라고 돼 있어. 총 부양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지. 니은 선지 해볼게. 총 부양비. 15세에서 64세 인구 40분의 나머지 두개 합한 거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총 부양비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50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을국을 보시면 80분의 얼마가 돼요? 80분의. 그리고 나머지 두개 합한 거20 이렇게 됩니다.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가 나와? 25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6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디귿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디귿에 보시면 노령화 지수는 이라고 돼 있어. 노령화 지수는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거. 여기 지금 보다시피 몇 배냐, 몇 배냐, 몇 배냐라고 물으면 끝까지 크냐 작냐면 계산할 필요 없지만 몇 배냐라고 물으면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면 노령화 지수는 해볼게요.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거. 그럼 여기, 여기 있고, 여기입니다. 이 숫자로 하나, 예, 마찬가지야. 그 안에서 하면. 작은 숫자로 하는 게더 낫지? 그렇지. 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30분의 30 곱하기 100이니까 10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각국은 100이고요. 을국은요? 그렇지. 4분의 16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400 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배? 그렇지. 4배가 맞습니다. 피부양 인구는, 그러니까 부양을 받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피부양 인구 물어봤습니다. 갑국은 어디? 그렇지, 갑국. 여기 60하고 60. 이거 두개 더합니다. 그래서 갑국은 120. 을국은요? 4하고 16 더합니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배 아니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두 문제 풀어봤고요. 진짜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진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언제나 늘 나오는 문제죠. 100%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해볼까요? 예. 동해가 따뜻해지면서 고래의 출현이 크게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 관측된 고래가 1649마리인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관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측했으면 뭐지? 인간의 작용이지. 그치?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온대와 열대바다에 얘가 살아. 인간의 의도이자 무관한 거죠? 자연현상입니다. 세 번째, 큰 머리 돌고래. 큰 머리 돌고래. 돌고래. 큰 머리네. 큰 머리 돌고래는 지난해보다 6배 늘어난 400마리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견됐다고 보고한 것도 인간의 작용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리고요, 뭐, 고래뿐만 아니라 상어의 출현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워진 동해의 난류성 어종인 방어나 고등어가 증가하면서 이런 걸 먹이로 삼는 뭐 상어나 고래까지 함께 옮겨

거래요. 이 생태계 작용이, 뭐 자연계 작용이 그렇게 나타난 거지. 인간의 의도이자 무관한 겁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동해의 생태계 변화도 역시 인간의 의도이자 무관하게 그 시스템에 따라서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억은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따라서 가치함축적이야 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니은은 자연현상입니다. 확실하고 필연적이지. 그래서 틀렸고,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그치, 디귿이 뭐니까? 사회문화현상이니까, 개연성 어때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과 같은 현상은 미음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달리하면 안 되지. 둘다다 뭐야?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어때? 인간관계가 명확하지. 아, 여기 늘 언제나 나오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앞에 뭐가? 달리가 나오면 무조건 어때요? 틀리는 거죠. 사회문화현상이건 자연현상이건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건 공통점,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해요. 2번. 문제의 관점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가 되겠고 아주 평이한 문제고 지금 이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 2회 보니까 5월 학력평가 보는 것 같아요. 거의 구조가 완전 비슷합니다. 아, 젊은 세대는 결혼 언제 할 거야? 애기 언제 낳을 거야? 라는 질문을 폭력적이라고 인식합니다. 왜 이런 걸 물어봐? 개인적인 건.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전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이를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고, 이전 세대는 어떻게 여기고요? 젊은 세대는 이렇게 여기고 판단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의미 부여하고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결혼 기피 및 저출산 현상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부여한 의미와 가치에 따른 결과다.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쉽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봐봐. 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건 어디서? 그렇지, 갈등론에서. 이건 설명하고 말구가 없죠. 두 번째,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죠. 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측면들을 너무 강조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회 구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상호 의존 이건 누구 얘기예요? 각각의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 의존한다. 그렇지, 기능론입니다. 왜 학력평가 문제 푸는 것 같지? 너무 똑같아. 사회 제도를 지배 계급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이거 누구 생각? 갈등론이죠. 갈등론은 이 사회 제도, 사회 규범이 기득권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 계급을 재생산하려고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그렇죠. 네. 그냥 바로 나왔죠? 주관적인 해석.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A, D 중에 자료의 실제성. 실제성이 뭐지? 아무것도 조작하고 통제하지 않았어. 그래서 현실에서 있는 자료들을, 그래서 생생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바로 A라고 했으니까 A가 바로 뭐가 되죠? 참여 관찰법.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뭐는 B다. 됐고, 다음에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통제 수준이 가장 높은 거. 통제 수준이 가장 높은 건 뭐죠? 실험법입니다. 실험법 이 중에 어느 거지? 모르겠네. 이제 다음, 제시된 두 자료 수집 방법의 응답이 예, 아니요로, 여기 아주 중요한, 일치하는 질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는 거야. 예든 아니요든 일치해야 되는데, 첫 번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활용되는가? 방법론적 이론론적에 기초한 연구에서 활용되는 거 예라고 나오면 바로 뭐가 되고? 그치,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는 것이고 아니요로 나오게 되면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사가 들렸어 라고 했어. 네, A와 B인데 우리 A는 찾았어. A는 뭐로 찾았습니까? A는 참여관찰법으로 찾았지. 그러니까 A와 B는 예 또는 아니요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A가 참여 관찰법이기 때문에 B는 면접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따라서 B는 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실험법과 질문지법 중에 아, B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답이 일치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기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질문지법. 그리고 또 뭐? 면접법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자, 언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면접법이라든가.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해볼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선생님이 이랬어. 맞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와 C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 여기 일치하는 거니까 아니요로 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아니요라고 한다면 B와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아닌, 즉 B가 그래서 실험법이 되고, 그러면 일치하려면 C가 참여관찰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A가 참여관찰법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아니오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네, 예로 일치하는 것 해서 B와 C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질문지법이 뭐가 되고 B가 됩니다. 그리고 C가 면접법이 되고 실험법이 D구나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가에 여기에 B가 B에게 유리한 거, B 질문지법에게 유리한 건 구조화된 대량의 자료 수집 방법이 다 어때? 맞는 거지.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지법의 특징이니까 나에는 실험법이 들어가야 되죠. 실험법은 뭐죠? D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기억에 대한 A의 응답. 기억에 대해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냐? A 참여관찰법이에요? 아니요. 그 다음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냐에 대한 B의 응답은? 그치. 질문지법이니까 예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대한 바로 B와 C의 응답은 예로 일치해야 되죠. 아니요로 일치하면 예,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A, C는 바로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이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야.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과정 문제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그치? 이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서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로 얘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 흡연 예방 프로그램이 부정적 태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흡연에 대해서 예방 프로그램 하면 거절을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보자면 이게 독립변인이 있고 그리고 종속변인이 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예, 독립변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가설 1, 가설 2 두 개 써. 그래서 가설 1은 부정적 태도. 흡연은 안 좋은 거야. 예, 이걸 증가시킬 거. 그리고 이걸 거절했을 때 그래, 나 잘 거절했어. 라고 하는 뭔가 거절의 효능감이 커진다.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그래서 두 개의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를 두 집단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놓고 A 집단에게만 뭘 실시했어요? 이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어. 그러면 A 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독립 변인의 처치를 받으면 바로 뭐가 되지? 실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A가 실험 집단이 되고 독립변인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차실을 그렇게 했고 A, B 집단 모두에게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문자를 통해 전송된 설문지 링크를 통해서 흡연으로 인한 인식을 묻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흡연으로 인해서 불이익에 대한 인식이 인식,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인식, 이게 부정적 태도겠지, 그치? 여기 보면 이 부정적 태도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흡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하는 흡연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 즉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흡연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등등등.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A 집단의 5명. 얘는 아예 프로그램에 원래 와서 A 집단은 프로그램 들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그리고 설문지 링크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은 애들은 제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종종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외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은 뭐죠? 기억은 A 집단.
니은과 달리 통제 집단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변이를 처치한 집단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실험 집단이지. 그러니까 틀렸고요. 디귿의 경우는 이렇게 적용했다. 이게 바로 뭐지? 독립변이를 처치한 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완전히 중요한데, 리을과 미음은 모두 종속 변수에 대한, 여러분 종속 변수 맞죠? 부정적인 거, 거절 효능감, 거절을 했을 때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 얘에 대해서 리을하고 미음에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조작적 정의가 맞아요, 여러분? 조작적 정의는 뭐야? 구체화시키는 거거든.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건데, 구체화시키는 걸 어떻게 구체화시켜? 수치화, 수량화, 계량화해서 구체화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즉, 부정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부정적 태도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화 또는 수량화 하지 않았어. 조작적 정의가 아닌 거야. 완전 중요해.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두셔야 되고. 다음.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자의적으로 자료를 선별했으니까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거야? 아니지. 만약에 프로그램을 듣기로 한 애들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프로그램 아예 안 왔어. 그런데 그 애들의 자료를 넣는다고? 그럼 오히려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고 다 이렇게 빈종이로 냈어. 그거 넣으면 통계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빼줘야지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에 위배된다라고 쓰면 틀린 거죠. 다음, 시옷을 통해서 니은의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니은이 누구예요? 그렇지, 여기 프로그램 받지 않은 애들. 프로그램 받지 않은 애들의 흡연 거절과 자기 효능감 모두 감소했음을 알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얘를 실험법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독립변인을 이렇게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 이 처치한 집단이 A 집단이죠. 얘네는 부정적인 거 거절을 하면서 효능감 모두가 A 집단이 증가했겠지. 그치? 그런데 B 집단은 이 프로그램 처치하지 않은 애들이야. 이 프로그램 처치하지 않은 애들은 부정적인 태도나 뭐이 자기 효능감 정도가 어떻게 됐을까? 모르지. 예전과 그대로일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맞아요. 감소했을 수도 있어. 예. 또는 조금 올라갔을 수도 있죠. 예. A보다는 뭐 적게. 왜냐하면 모두 지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 집단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B 집단의 경우에는 얘가 무조건 감소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일 수도 있다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몇 번을 갈 거냐면 5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쉬운 문제지.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왔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주어진 물질적 조건에서 공동체가 제공하는 가치, 신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의미 체계를 수용한다. 끝났네. 구성원들이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유사한 제도와 관습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통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 사회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확보된다. 사람들은 그 관습 제도의 영향을 받는 존재야. 그래서 뭔가 구조화된 행동 이런 것도 나타나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개인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뭐 강조하는 거지? 사회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파이널 시험 모의고사 2회 수준이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 학력 평가 수준, 네,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좀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강조하는 사회 실재론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개인은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겠지. 사회 강조하는 거니까. 두 번째,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재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볼까요? 집합적 속성은 개인의 속성이 고스란히 환원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개인 강조하는 거야. 왜? 개인의 합이 사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사회 명목론에서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사회 명목론에서 설명할 때는 사회를 설명할 때, 집합적 속성을 설명할 때, 개인적 속성으로 그대로 환원, 되돌려서 설명이 가능해. 왜냐하면 사회는 개인의 합이니까 이건 개인 강조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제도 개혁 그리고 의식 개선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 강조하면 제도계에서 강조하겠지. 그치? 이건 사회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의 입장. 개인의 의식을 강조하면 사회는 이름뿐 사회 명목론의 입장.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1번. 네. 이제 6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갑은, 여러분, 일단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문제 뭐 묻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얼른 선지 가서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취지 역할, 이 단원에 제일 처음에 배웠던 지위, 역할, 역할 갈등 이런 거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 적혀 있는. 그러니까 읽을 때 적혀 있는 어떤 사회와 기관, 사회 집단,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서 가는 게 좋겠지. 미리 체크를 하면.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이렇게 표시해 두자고. 대학교를 졸업한 갑은 아버지가 창업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평소 PD를 꿈꿨던 갑은 회사 생활에 회사 한번 나왔으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사를 퇴직을 했어요. 이로 인해 한동안 가족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던 갑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어떤 방송국 PD, 여기 방송국 나 밑에도 방송국 나와 있네요. 그렇죠? 출근하고 있고 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는 거네 가지 있구나를 먼저 이렇게 딱 확인해 주면 먼저 굉장히 좋잖아. 문제를 풀어볼게요. 니은은 기역과 달리 성씨지이다. 기역, 아버지, PD. 아버지 엄청 많이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다 뭐라고? 성씨지야. 달리. 이렇게 틀렸습니다. 이게 좋은데, 이 회사에,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이제 물려받아서 경영해야 되는데 그만둬버렸어. 당연히 가족 구성원들과 막 갈등 이런 거 있을 텐데 이게 역할 갈등입니까? 아니죠. 그쵸.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할 갈등은 뭐예요? 지위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들이 충돌할 때. 그래서 내가 강사로서 해야 되는 것과 내가 아내로서 해야 되는 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예요. 따라서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것이고, 자료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몇 개야?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쵸?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뭐죠? 그렇죠.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거. 그래서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그러면 대학교 빼놓고 나머지 세 개가 되는 거네. 그래서 밑에 나온 거 한꺼번에 해버리죠. 그렇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요? 교육기관. 이게 한개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1차적, 2차적 할때이 1차적, 2차적 사회화 기관 나누는 거는요? 사회화의 내용이 전문적이냐, 아니면 기초적이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2차적인 건 뭐지? 전문적인 거. 따라서 여기 뭐 빼고? 가족 빼고, 대학교 2차적, 회사 2차적, 방송국 다 2차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몇 개? 세 개예요. 둘이 같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하고 나왔습니다. 결합 의제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죠. 이거 뭐지? 공동사회지. 이익사회는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한 거잖아. 여기 뭐밖에 없어?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입니다. 따라서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얘네 셋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셋 간의 관계는 그래프로 이게 표현을 해 놓는 것을 익숙하게 해 놓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자발적 교사체죠. 왜 얘가 자발적 교사체야? 비공식 조직은 모두 자발적 교사체에 속하니까. 그리고요, 하나 공식 조직. 이런 포함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식 조직이자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 시민단체,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공식 조직에만 해당되는 건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에 보면 갑은 A에 속해 있지만 B와 C에는 속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있어. 뭐지? A는 뭐면 안 돼? 비공식 조직이면 안 돼. 조직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왜요? 비공식 조직은 무조건 어떻게? 자발적 교사체에 동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A에는 속해 있는데 B, C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A가 비공식 조직이 되면 안 돼. A가 비공식 조직이 되는 순간 B와 C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A가 비공식 조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을은 을이 속한 집단 어떤 게 있는데 그건 A와 B에는 해당되지만 C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병이 속한 니은과 같은 집단이 있는데 그건 B와 C에는 해당이 되지만 A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을과 병을 보면 동시에 어때요? 이 B라고 하는 데 속해 있는데 여러분 보면 이 B의 특징은 뭐냐면 A이면서 B일 수도 있고요. 이 B는요. C이면서 B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자발적 교사체지. 자발적 교사체가 여러분 B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공식 조직이면서 비공식 조직인 건 세상에 없다고. 그런데 자발적 교사체를 보면 비공식 조직인 자발적 교사체도 있어. 그리고 여기처럼 이 안에 시민단체처럼 공식 조직인 자발적 교사체도 있어. 물론 공식도 비공식도 아닌 자발적 교사체도 있습니다만. 즉, 이 B라고 하는 게 자발적 교사체여야지만 이 B는 A이면서 B인 것도 있고 C이면서 B인 것도 있고 라고 하는 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자발적 교사체로 딱 나왔습니다. A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A가 공식 조직이네. 그치? 그리고 C가 비공식 조직이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다푼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B야말로 특징이 비자발적 교사체예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B는 C와 달리 A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B는 C와 달리 B는 C와 달리 C야말로 C가 뭔데요? 그렇지. 이거 우리 이렇게 쓸때 예로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즉, 비공식 조직의 전형적인 조건이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C야말로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다음. C는 A와 달리 수단적인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수단적인 관계의 가장 전형을 보여주는 게 공식 조직, 회사 같은 데지. 따라서 어디에서? A에서 바로 이 수단적인 인간관계.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뭐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 촬영하려고 만나고. 이런 게 수단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아주 잘 나타나는 데가 공식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기억에 해당되는 거. 기억은 A와 B에 동시에 해당되는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즉,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어? 시민단체. 여기 썼잖아.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건 B와 C에 동시에 해당되는 거. 그거 뭐가 있어요? 여기죠.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이런 거. 그래서 사내 야구 동호회 이렇게 돼 있네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볼게요. 8번. 학생의 답변에 대한 교사의 채점 결과라고 나와 있고 문제는 어떤 문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일탈 이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질문에 예, 아니요로 응답하는 일탈 이론에 해당되는 칸을 적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옳게 적은 일탈 이론 각 1점이고요. 틀리게 적은 일탈 이론에는 0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3점하고 나와 있는 이 바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지금 여기 쓴게다 맞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적 일탈의 발생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죠? 낙인 이론이죠. 2차적 일탈이 뭐야? 습관화되고 반복된 일탈입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에서 1차적 일탈 누구나 할수 있어. 근데 낙인 찍히고 난 다음에 습관화된 일탈이 나타나. 그래서 2차적 일탈하고 나오면 낙인 이론 해야 돼. 그래서 여기도 이게 맞았고 나머지 두개 아니오로 해서 맞았던 거야. 그래서 3점이야. 그러면 찾아낸 거지. 아, A가 낙인 이론이네요. 라고 찾은 겁니다. 두 번째,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여기서 뭐밖에 없어? 아노미론밖에 없습니다. 사회구조가 아주 거시적인 거잖아요. 디르켐의 아노미론이 어떤 이론인데? 사회 규범이, 그치, 무규범 상태, 이중규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일탈이 벌어진다. 사회 규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노미 이론만 예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아니오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A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점은 아니야. 그렇지? 일단 3점은 안 됩니다. 그러면 B와 C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기억은 1점이 될수 있다. 1점이 될수 있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B가

B가 아누미론이에요. 그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지? 그치. 예. 차별 교제 이론이 되지. 그러면 사회 구조적인 거 해당된다. 맞다. 차별 교제 이론 맞다. 라고 해서 몇 점? 2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B가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C가 아누미론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치. 사회 구조적인 거에 해당되는가? 아닌 거 썼어. 잘못 썼어. 이것도 틀렸어. 그리고 아니요라고 하는데 아누미론이 들어갔어. 이것도 틀렸어. 그리고 0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점은 나올 수가 없어. 2점 아니면 0점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1점이 될수 있다? 틀린 거지. 두 번째 가볼게. A는 B와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누구나 1차적 일탈을 할수 있는데 낙인 찍히면 습관화된 일탈로 가고 아니면 그러니까 그치. 따라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세 번째, B는 A와 달리 이렇게 여기 누구에게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 이것도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설명이야. 낙인 찍히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해서 습관화된 일탈을 하게 되는 거.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이야. 이것도 틀렸네요. 그다음에 C가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하면, 그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죠? 저 C가 아누미론이 되는 겁니다. 그쵸? C가 아누미론이 됩니다. 그럼 여기야. 그럼 몇 점이 되는 거야? 2점이 아니죠. 여기 아누미론이 돼요. 그러면 얘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고 0점이 되네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마지막. 이제 기억이 0점이라고 한다면 A와 B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0점이 된다면, 여기 0점이 된다면, 0점이 된다면 바로 B가 뭐여야 돼? 차별 교제 이론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낙인 이론이고 B는 차별 교제 이론이 된다는 말.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의 공통점은 바로 뭐가 된다?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한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쵸?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단계, 이 문제는 관료제와 탈관료제 문제가 돼. 제시된 단계 순으로 토끼 인형의 위치를 옮기는데 각 단계 A에만 해당하면 오른쪽, B에만 해당하면 왼쪽입니다. A에 해당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A에 해당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B에 해당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A, B 모두에 해당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 위치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가보면 연공서열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고 재량권 여기 이러고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연공서열 강조하는 거 보상할 때 경력에 따라서 이거 관료제 얘기지. 그다음에 재량권과 자율성 강조하는 거. 규약 절차가 아니야. 탈관료제죠.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구성을 통제하는 건둘다 모두입니다. 그렇죠? 둘다다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야. 둘다다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따라서 이건 모두야.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특징이지? 그치. 관료제가 그렇죠. 왜? 워낙 거대한 조직이고 규약과 절차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어렵습니다. 관료제의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여기 아래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 두 번째 이 영역에 머물렀다. 왔다 갔다. 즉 관료제이면 A에만 해당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B에만 해당되면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데 결국 이 영역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 토대로 해서 어떤 게 A가 관료제인지 B가 탈관료제인지 파악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단계 현재 위치에서 첫 번째 거 관료제로 가죠. 관료제가 왜 A 쪽인지 B 쪽인지 몰라요. 어쨌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갔을 거야. 두 번째 탈관료제로 가죠. 이건 뭐예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게 두개 방향이 어때? 둘이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갔어도 결국은 이쪽으로 와. 그쵸? 또는 관료제가 B라서, 아니, A라서 오른쪽으로 갔어도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 2단계까지 하면 결국 현재 위치로 그냥 오게 돼. 왜냐면 둘이 관료제, 탈관료제에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뒤에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A를 관료제라고 하는 경우, A를 탈관료제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원래 현위치로 와. 그리고 모두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모두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다. 모두에게 해당되면. 그래서 결국은 1, 2, 3단계까지 해서 그냥 현재 위치인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단계를 했더니 여기로 갔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간 거죠. 그쵸? 왼쪽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이 관료제를 했더니 왼쪽으로 가더라라고 했어. 그럼 관료제가 뭐야? B가 되는 거지. 그렇지? 관료제가 B고요. 탈관료제가 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답은 너무나 쉽죠. 첫 번째, A는 B와 달리 하향식이다라고 했는데 하향식이야말로 어디? 관료제에서 나타나죠.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에서 뭔가 결정해서 아래로 내리는 의사결정이 이게 바로 하향식입니다. 어디? B에서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목적 정치 어디서 나타나요? 그렇지, 관료제의 문제점이지. 관료제는 규약 절차 매뉴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수단이 강조돼. 그리고 목적이 저 멀리 떠나가. 그래서 어디서 나타난다? B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와 4단계의 진술은, 1단계와 4단계의 진술은 모두 관료제예요. 관료제는 뭐지? B가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2단계 진술로 인해서 토끼 인형은 오른쪽으로 한칸 간다. 2단계는 탈관료제죠. 탈관료제 A예요. A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잖아. 그치?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3단계 진술로 인해서 토끼 인형은 그대로 있죠. 3단계는 왜? 공통점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다라고 했죠. 정답은 몇 번? 4번.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미술생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파트 문제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 초콜릿 문화. 그래서 이 A는 단단한 초콜릿 릴 껍질로 만들어서 속에 크림, 견과류, 막 이런 것들 다채로운 재료를 채우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 결과 프랄린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대요. 이전까지 초콜릿은 딱딱한 바 형태가 되었지만 여기는 이게 초콜릿이 그릇이 된 거야. 이제 그 안에 무한히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각국에서는 누군가에게 프랄린을 선물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부여 이해가 되고 있고 공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에서 초콜릿 문화. 초콜릿을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나누고 하는 이런 문화입니다. 막 교양이고 세련되고 그거야? 아니지.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좁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죠.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물질문화하고 나와 있습니다.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물질문화는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 기술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초콜릿, 당연히 먹는 거니까. 기술, 당연히. 그래서 둘다다 뭐예요? 물질문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리을에 보시면 설명할 수 있는 문화의 속성은 축적성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적성이죠. 왜? 기존에 그냥 초콜릿만 먹는 것에서 속에 크림도 넣고 견과류 넣고 캐러멜도 넣고 다채로운 것들을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풍부해졌다 라고 하는 게 부각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요. 미음을 보면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더라. 왜? 그렇지. 이렇게 주면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는 공유성.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면 문화의 태도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국수주의로 흘러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 자문화 중심주의지.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발전 수준의 차이로 봐요. 즉, 문화를 평가하는 거야. 얘는 뭐? 자문화 중심주의와 그리고 사대주의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의 공통점이야. 하나는 공통점이 나와 있고, 그리고 디귿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첫 번째 기억은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해당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통점에 표시된 건 뭐밖에 없어? A와 B 공통점이라고 하는 가, 여기. 그래서 가에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 이게. 그래서 이 니은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의 공통점. 그러면 A와 B가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가 되는 거네? 그럼 C가 뭐겠어요? 상대주의지. 이게 찾은 거야. 그러면 다에는 상대주의에만 해당되는 거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 남은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B가, 아, 자문화 중심주의여야 되구나. 그리고 여기에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사대주의, B는 자문화중심주의,

1위는 상대주의. 다 골랐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은 니은이고 나에 들어갈 내용은 기억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특징이 여기 디귿에 나머지 하나는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상대주의에 해당되는 거.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A는 B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지. 뭐냐면 B가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C와 달리 정체성 상실할 수 있는 건 A가 그렇죠. 그렇죠? 정체성 상실할 수 있는 건 A 사대주의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C 상대주의예요. 그 사회 맥락 속에서 너무 쉽네.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다음 1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해볼게. 문화 파트야. 그래서 내재 종료인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뭐 이렇게. 갑국의 요리 전문가인 A는 갑국입니다. 자국의 전통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음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디저트를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보고, 아이디어 하면 자극 전파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이 아이디어를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뭘 개발하면 자극 전파야.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 사라져가는 전통 뭐 이런 것들을 보다가. 우리 내부에서야. 따라서 이건 자극 전파가 아닙니다. 뭐예요? 발명이에요. 그래서 이 디저트를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판매하는 식당을 팔아서 크게 성공을 했고, A는 갑국 여행 중에서 이 디저트를 접한 을국의 한 사업가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갑국의 식당을 첫째 저녁에 물려주고 을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을국에 가서 이 디저트를 판매하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디저트를 직접 들고 그 개발자가 간 거지. 그쵸? 뭐한 거예요? 직접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 막 인터넷, 이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 방송 유명 뭐 스트리머들이 막 찾아가서 막 이건 홍보한 거지. 그 문화 요소가 전해진 건이 개발자가 직접 와서 한 거야. 그러니까 간접 전파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좀 약간의 함정이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을국에서 뭐 다른 디저트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인기 있는 디저트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을국에 있었던 디저트하고 이것도 같이 그러니까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한편 을국의 한 요리 전문가인 B가 어떻게 했냐면 이 네모 디저트에다가 전통 음식 재료 네모 디저트에다가 전통을 합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디저트, 새로운 제3의 문화 요소를 개발한 거야. 뭣도 나타났어? 융합도 나타났다. 을국에서 융합도 나타났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 풀어볼게. 기어. 기어. 갑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그렇지. 뭐야? 발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발명이라고 썼어요.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아닙니다, 이거. 들어오기를 직접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전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병존 융합 다 나타났죠? 자극 전파 없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시된 문화 A, C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이 문제는 여기 두 개의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두개 모두 해야 되는데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언제나 늘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 옳은 답변은 1점 그러면 1점 1점 옳게 다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힌트에 딱 있죠. 이 가문화는 A, B에 다 해당된다. 그럼 가문화가 뭐겠어? 가문화가 반문화였던 거지. 왜? 반문화는 동시에 하위문화인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나문화도 옳아요. 그런데 가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가 아니라 A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문화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하위문화이기만 했던 거야. 그러면 결국 A가 하위문화고요. B가 반문화고요. C가 주류문화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문화는 반문화이자 하위문화이니까 B하고 A에 표시를 한 것이고 옳다라고 하는 걸 토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는 C에 표시를 해놨네요. 만약에 주류문화면 다가 주류문화면 1점, 기억 1점이 되는 것이고 다가 주류문화가 아니면 뭐 틀린 것이고. 문제 첫 번째, A는 C와 달리 한 사회의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주류 문화죠. 네, 틀렸고요. 두 번째, C는 B와 달리 여러분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해당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 어떤 문화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라고 쓰면 안 돼요. 즉, 대한민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라도에 어떤 지역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떤 문화를 공유하더라도 공유 범위가 넓건 좁건 간에 정체성을 갖게 돼.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반문화이자 하위문화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정답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네, 틀렸고요. 4번.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냥 하위문화. 우리나라에서 식사할 때 젓가락 쓰는 거 어느 지역만 써? 이건 주류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나에 들어가면 안 되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고 마지막.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문화는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지. 그치? 만약에 이게 다에 들어갔어. 그럼 이거 주류 문화 맞네. 그러면 시에 아주 잘 표시를 했네. 그럼 1점이라고 해야지.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어요. 그쵸? 기능론, 갈등론. 그렇지? 첫 번째. 직업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을 보면 그 사회적 직업의 중요도를 알수 있다. 여기서 벌써 끝난 겁니다. 뭐죠? 기능론이죠. 네.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서를 전제하고 있어. 유기체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 머리카락보다는 뇌가 더 중요해. 그렇지. 눈썹보다는 눈이 더 중요해. 그런 것처럼 사회에도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높은 임금 받는 거 보니까 높은 중요도가 높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그냥 명확히 줬습니다.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연평균 임금에 그대로 반영된다. 예,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지배 집단이 종사하는 직업의 연평균 임금은 높고 지배 집단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만든 거야. 피지배 집단이 종사하는 임금의 연평균 임금은 낮다. 그래서 얘는 바로 갈등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별 중요도는 누가 정해? 지배 집단이 정해. 이렇게 아예 그냥 이건 진짜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나온 거죠. 1번 가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차등 분배 제도가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급 재생산 누가 얘기하겠어? 그렇지. 갈등론에서 얘기하지. 갈등론에서는 내가 지금 지배층이야. 이걸 계속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고 지배층의 일이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을의 관점은이라고 하셔야 되고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저해한다라고 보는 건 누구겠어? 균등 분배 반대, 차등 분배해야 돼. 더 중요한 일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갑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불평등한 분배 구조의 전면적인 개요. 불평등한 분배 구조 이게 내재적 모순이다라고 보는 건 을의 관점이죠. 갈등론. 을의 관점인 갑의 관점과 달리 여기 뭐 귀속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중시합니다. 귀속적 요인이 뭔데요? 가정 배경 권력과 같은 거야. 그래서 지배층이 그 귀속적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대물림하려고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고 아래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도 별표입니다. 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해. 누구? 갑의 관점입니다. 갑의 경우는 희소 가치. 가치 있는 게 희소하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야. 갑의 관점입니다. 기능론의 생각이 됩니다. 이제 15번 문제는 풀었고요. 16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고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A는 B와 달리, 이거 완전 중요한 내용이야. 해볼게. A는 B와 달리, 한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B의 경우는 한 사회 소득 구성원의 소득이 같으면 뭐안 나타난다는 거야. B가 무슨 얘기예요? 소득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인데, 즉 뭐가 돼야 돼? 상대적 빈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빈곤은 어떻게 했지?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부터 그렇지 않은 가구까지 줄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위 소득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50%, 즉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회 소득 구성원의 소득이 다 같으면

이게 나타나지 않잖아. 예. 그래서 A는 한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의 가구의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절대 빈곤은 나타나죠. 다 100만 원이야. 근데 최저 생계비가 100만 원 미만이야. 그럼 다 절대 빈곤 가구인 거야. 다. 그래서 A가 뭐가 되고, A가 절대적 빈곤이 되고, B가 상대적 빈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4인 가구 A 절대, B 상대. 이렇게 놓고 풀어볼게요. 그래서 A는 B와 달리 한 사회 전반적인 소득 분포와 밀접하다. A가 아니라 뭐가? B,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 B는 A와 달리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뭐예요? 절대 빈곤입니다. A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각국에서 A 가구는 중위소득의 50% 아니지. 그치. A 가구가 바로 절대 빈곤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최저 생계비. B가 중위소득의 50%. 이렇게 하셔야지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T년에 기업 중에서, 4인 가구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상대적 빈곤 가구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왜요? A, 절대적 빈곤 가구. 절대적 빈곤 가구가 몇 퍼센트? 30%입니다. 상대적 빈곤 가구가 20%예요.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 아닌 상대적 빈곤 가구는 없어. 모든 상대적 빈곤 가구는 다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봐볼게요. T 플러스 50년에 이 4인 가구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기업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번을 위에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40%야. 즉, 중위소득의 50%인 여기에 해당하는 게 40%야.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 가구야.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이게 바로 B죠. 네. 최저생계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 가구가 20%입니다. 이게 절대적 빈곤 가구예요. 저 A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해볼게. 4인 가구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죠. 기업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상대적 빈곤 가구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지. 상대적 빈곤 가구 40 중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상대적 빈곤 가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40에서 20을 뺀 나머지 여기 20%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20%. 비율이 어때? 같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7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봐볼게요. 병의 세대 간 이동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본인의 계층이 다 B로 와서. 근데 B에는 B로 온게다 상승 하강 이동의 결과 B로 왔어. 그럼 여러분 B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중인 거지. 왜? 중층은 상승과 하강이 다 일어나니까. 그러면 부모 세대로부터 중으로 온게 상승 이동이야. 그럼 부모 세대가 뭐였다는 거야? 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A가 하구나. 그 다음에 부모 세대로부터 중층으로 온게 하강 이동이야. 아, 그러면 C가 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A가 하고, C가 상이다.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거 바로 뭐죠? 그쵸. 상승 이동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래서 A가 바로 뭐가 되고 하입니다. 중입니다. C가 상입니다. 상중하 반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갑이 속한 국가를 가서 보니까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아. 이거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중이 가장 많아. 을이 속한 국가는. 그 다음에 병이 속한 국가는 중위 가장 적어. 중위 가장 15로 가장 적어.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지? 가는 뭐다? 맞아요. 상승이동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상층 비율은 기역과 디귿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층 비율 한번 찾아볼까요? 상층 비율, 상층 비율. 기역과 디귿. 안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층 인구에 대한 하층 인구의 비는 이라고 되어 있어. 중층 인구에 대한 하층 인구의 비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한번 다 써볼게. 그 국가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비율을 놓고 그대로 비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층 인구에 대한 하층 인구의 비. 기역부터 해볼게. 중층에 대한 하층 얼마냐면 30분의 60. 그 다음에 30분의 6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50분의 30 이렇게 됩니다. 50분의 30 이렇게 되고 15분의
60 이렇게 되네요. 예. 뭐딱 보는 순간 어때요? 디귿이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디귿이 가장 크네요. 그쵸? 네,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가장 크다 해서 틀렸고요. 네 번째 가겠습니다. 니은의 계층 구조가 기역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맞아요. 정답 너무 쉽게 나옵니다. 저 니은이 뭐니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니까 사회통합에 가장 유리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역의 계층 구조는 니은 디귿의 계층 구조와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아니지. 모래시계형 어떤 거? 디귿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사회 변동의 뭐냐면 방향을 바라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방향을 바라보는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갑국은 한때. 그냥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사실은 끝났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문명을 자랑했는데, 하지만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과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했고, 결국 어때? 쇠락해서 붕괴했다. 그리고 이건 필연적인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지.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진화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순환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긴 당연히 순환론이지? 왜냐하면 얘는 일정한 방향이죠? 일정한 방향 어떤 거? 진보, 발전하는 방향. 발전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 순환론은요? 일정한 어때? 그렇지. 일정한 양상이야. 양상.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진보 발전할 수도 있지만 퇴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쇠락하고 결국 붕괴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뭐냐면 순환론이 됩니다. 순환론이 되고요. 제일 아래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타나 있냐면 운명론적인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운명론적인 게 뭐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죽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어떠한 사회도 만들어지고 성장해서 결국은 쇠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명론적인 시각.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 능동성을 과소평가한다. 뭐 여기까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 가서 볼게.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된 사회라고 전제한다. 이건 누구 시각? 저 진화론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진보 발전을 먼저 했던 것이 서구고, 그래서 서구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서구 중심주의적이다, 서구 제국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거지. 틀렸고, 두 번째, 사회 변동이 곧 진보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쇠락하고 붕괴하고 멸망하고 퇴보하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디귿의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요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대평가해? 아니지. 여기 운명론 쪽이라고 말했죠? 그쵸.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해서 이 역동성과 자율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는데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진화론의 경우에는 사회 변동의 방향은 일정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보 발전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런데 순환론은 어때?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도, 그래서 단기적인 것도 예측하기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또는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예측이 곤란하고 또 미래의 예측이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거죠.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는 막 이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사회 문제점 이렇게 해서 좀 쉽게 뭐 세계화의 문제점이라든지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라든지 좀 쉽게 자료에서 주제 찾는 형태로 나오고요. 얘는 좀 옛날 유형입니다. 그래도 알아두어야 될 점이지. 예.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관련해서는 제일 마지막 단원의 정보화에도 나오지만 관료제, 탈관료제 할 때도 나오고 대중매체 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갑병은 A가 B보다 높거나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이 적힌 A가, 여기 A라고 돼 있죠.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에 참여를 했고요. 카드는 총 3장이

관료제가 아니라 관료제. 이거 우리 연결시켰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냐면 대량 생산. 그래서 대량 생산. 품종은 소품종, 산업사회. 그래서 정보사회는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꼭 알아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갑이 뽑은 건 산업사회의 특징과 관련된 거, 더 높게 나타나는 걸 갑이 뽑았습니다. 이제 가, 나는 빈칸이 되었고요. 그리고 승자가 병이래. 그러면 여기, 아, 정보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게 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바로 나에 들어간 정보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 이게 A죠. 그쵸? 산업사회가 B가 되는 것이고, 가에도 이 보면 B가 높은 게두 장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에도 B가 높은 거. 즉, 산업사회가 높게 나타나는 게 가에도 적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억,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B에서는, B가 뭐야? 산업사회야. 산업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아니지. 노동 자본이 훨씬 더 중요하죠. 지식과 정보가 돈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A. 정보사회에서.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두 번째,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산업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산업사회가 더 높고요. 그리고 정보사회가 더 낮습니다. 정보사회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니은 맞고,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 간의 모호성. 모호하다. 누구나 정보 제공자가 될수 있다. 이거 어디의 특징이야? 이거 정보사회의 특징이지. 그래서 이게 매체도 같이 나옵니다. 그쵸? 대중매체 관련해서 산업사회 매체는 정보 전문가 집단이 있어.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돼. 네, 모호성 정도 높게 나타나는 거, 정보사회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거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 2회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제일 앞에 풀었던 15번 문제, 20번 문제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잘 복습해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3회에서는 조금 더, 예, 여러분이 시간을 줄여가고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회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퍼워이 편을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하고 있었냐면요.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조금 쉬운 지문에 대해서 다뤘어. 자, 근데 오늘부터 들어갈 지문들은 조금씩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쌤이 그 지문 마지막 부분마다 이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우리 바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번 시간부터 진행될 건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지문, 어떤 지문이냐면요. 2025학년도 수능 지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수능 지문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수능에서의 지문이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11번 지문인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Studies in Psycholog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의 연구는 have reported cas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례를 보고해왔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사례는 사례인데 어떤 사례라고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in which competitive incentives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petitive incentives라고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도 incentive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이때 incentive 뭐라고 했었어? 보상 혹은 유인책, 장려책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하나 단어가 더 붙어 있네. Competitive incenti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적인 유인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쟁적인 유인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데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해 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말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경쟁적으로 뭔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 즉, 경쟁을 시키는 거야. 너랑 나를 경쟁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서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는 결국에 무슨 결과를 낳는데? lower task effort. 더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데. 얘들아, 뭔가 보상책을 주는데 더 낮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 And their focus was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대요? 어떤 심리학적인 기초, 기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기반이었냐면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에 있어서 낮은, 즉, 낮은 동기부여에 있어서 그런 기반, 심리학적인 기반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무슨 내용을 말할지 조금만 더 읽어볼까? For example,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얘들아, 당연히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그 예시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mpetition presents an inevitable confli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즉,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갈등을 발생시키냐면 between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갈등을 발생시킨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치. 무엇과 무엇 사이의 갈등이냐면, the motivation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인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 즉, 내가 어떤 성적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동기와, 그리고, and the desire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구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필연적인 conflict, 대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desire, 욕구, 욕망 이런 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자, 얘가 맞는 표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얘가 맞는 표현인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When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maintenance 하면 유지, 지속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방금 앞서서 말한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라고 하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지. 즉,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게 바로 뒤에 문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1번은 표현은 맞다고 볼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다음 문장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중요할 때, 그런데 특히나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냐면요. With their counterparts in particular. 특히나 어떤 그들의 상대편과의 관계가 중요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with others,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때. Competitors experience an internal confli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뭔가 해치고 싶지 않지. 그랬을 때 competitors, 이때 경쟁을 시키게 된다면

그 경쟁자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거냐면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경쟁을 자꾸 시켜.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아,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는구나. 자, 어떤 내적인 갈등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That can harm their desire to achieve their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해치는 갈등인 거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살짝 달성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 자, 그리고 and tamed good feeling brought about by wi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승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즉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더럽히게 만드는 거지. 왜? 내가 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은 좋지 않게 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우승을 하면서 가져오게 된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더 이상 좋아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이때 2번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internal confli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적인 갈등이잖아. 여기서 얘들아, internal이라고 하는 거에 반대말은 뭐야? external이죠. 그쵸? 그러면 외적인 갈등이냐, 내적인 갈등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지금 이박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외적인 갈등이야, 내적인 갈등이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아, 내가 승리를 통해서 얻은 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혀지는 거, 이런 게 외적인 갈등이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서 internal conflict라고 등장하는 거 너무 잘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익슬라이드 앤 로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found that 이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찾았냐면요. Perception of oneself as a target for upward social comparison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두 학자가 무엇을 찾아내었냐면요. 뭐에 대한 인식, 스스로 뭐라고 인식하는 거냐면 as target for upward social comparison, 이러한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 즉, 얘들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래. 즉,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 A, 즉, 상향에 있는 사회적인 비교 대상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때 자기가 그 B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 often makes people 이러한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uncomfortable,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불편한 감정을 낳는 거야. 왜 이게 맞다고 했어? 앞에서 지금 뭔가 내적인 갈등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아, internal conflict 계속해서 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아, 편하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3번까지도 맞는 표현 되겠고요. 아직은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When they believe that,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때, others are making envious comparison with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굉장히 시기 질투 어린 비교를 한다고 믿을 때, People feel uneasiness.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대? 아, 뭔가 불안한 감정, 뭔가 distress이라고 하면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uncomfortable이라고 하는 단어랑도 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랬을 때 feelings of guilt라고 나오고 있어. guilt라고 하는 거는 죄책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들은 자, 그런데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거야.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요. An emotion generally associated with high motivation for goal achie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감정은 감정인데 주로 관련이 되어진 감정이라고 합니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진 감정이냐면 goal achievement 어떤 목표를 달성을 위한 높은 동기부여와 관련이 되어진 감정인데, 이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들이요, lead to 어디로 이끌어지냐면, stronger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꽃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디로 이어진대? 더 강렬한 동기부여, 그리고 더 강렬한 수행으로 이끌어진다고 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더 강한 동기부여를 내게 만들어 줄까?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올라왔어. 그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 이게 그 동기부여를 높이게 만들어 줄까? 아니지, 얘들아. 동기부여를 낮추겠지, 오히려. 왜? 죄책감이 드니까. 그랬을 때 stronger 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안 되고요. 이때 stronger 말고 뭐가 나오면 좋을까? weaker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적인 상황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동기부여가 약해지게 된다 라고 말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읽어보자면 Consequences of this emotional state. 이러한 감정 상태의 결과들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즉, 이러한 감정 상태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죄책감의 감정 상태의 결과들은요, 무엇을 포함해 내고 있냐면, lower task motivation.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네.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된 거죠. In competition. 자, 그래서 경쟁에서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되었고요. And preferences for more cooperative and altruistic outco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더 선호하게 만들어주냐면 협력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결과를 더 선호하게 만들어준대.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이러한 cooperative, 협동적이고 이타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Dimin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outc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결과의 중요성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결과의 중요성을 높여버리면 이 결과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타적인 결과, 즉 협력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의 중요성을 diminish, 줄여주는 것이 맞죠. 혹은 sharing the winner's rew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승자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결과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지문을 얘들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없었는데 쌤이 이거 한번 준비해 본 이유가 뭐라고? 이번 강의부터 강의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주제 파악만 잘 해도 그 주제에서 벗어난 단어를 하나 빠르게 골라낼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주제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을 가져왔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지문의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이 지문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그리고 인간관계 유지 사이에 inevitable이라고 하는 핵심 어휘가 있었어. 피할 수 없는 conflict, 갈등을 일으키며 타인의 부러워하는 시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과업 동기를 감소시키는 diminish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쌤이 일부러 지금 영어 키워드들을 같이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잡고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12번 문제이고요. 25학년도 수능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 Imagine grabbing a piece of paper between your thumb and index fing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이를 한장 집는 것을 상상해보래. 너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뭔가 종이 한 장을 잡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자, 아마도 maybe you already are as you turn this page. 너가 이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이미 그걸 했을 수도 있어. 그치? 여러분, 책한 장을 넘기기 위해서 너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책한 장을 넘겼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we use this type of forceful pad-to-pad precision gripp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강력하고 손가락 끝이 맞닿아 있는 정확한 잡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대. 그치?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잡아가지고 한 페이지를 넘겼잖아.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 없이 without

thinking about it, and it literally in a sna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의식적으로 엄지 벌리고 검지 벌려가지고 페이지 하나 넘길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yet 하지만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행동은요 인간 진화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아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획기적인 일이었구나. Other primates exhibit some kinds of precision grips in the handling and use of object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다른 영장류들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런 종류의 precision gr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한 잡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는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handling and use of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물을 다루고 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잡는 것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영장류들도 그렇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not with the kind of efficient op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효율적인 맞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이때 말하는 효율적인 맞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our hand anatomy al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손의 해부학적 구조가 허락해주는 이런 효율적인 맞닿음은 보여주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방금 앞서서 말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인간은 아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런 효율적인 맞닿음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A번 너무 잘 나온 겁니다. 다른 영장률들도 이렇게 손가락을 쓸 수는 있지만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가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지금 흘러가고 있네. 그랬을 때 in a single hand, 한 손으로도 인간은 쉽게 잡거나 manipulate,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우개 같은 거 잡아보면요. 그 물건을 조작하고 그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지, 한 손으로도. 심지어는 evil small and delicate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고 섬세한 물건일지라도 우리는 한 손으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잡거나 통제할 수 있고요. 밤 뭐 하는 동안에 adjusting our fingers to their shap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 사물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의 손가락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치 얘들아, 뭔가 큰 물건을 잡으려면 손가락을 크게 펴야 될 거고 작은 물건을 잡을 거면 손가락을 작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 그랬을 때 그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손가락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reorien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향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Then, with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s p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손가락 끝을, 얘들아, displacement 하면 뭘까? 이동입니다, 이동. 그러니까 우리의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물들의 방향을 옮길 수도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시침, 분침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손가락 끝으로 내가 시침을 이렇게 지금 바꾼다고 해. 그러면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물의 뭐를 바꾼 거야? 방향을 바꾼 거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손가락 끝의 이동을 통해서 사물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구나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B번도 너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Our relative long, powerful thumb and other anatomical attrib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대적으로 길고 강력한 엄지 그리고 다른 어떤 해부학적인 요인들. 자, 그런데 이런 해부학적인 요인들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Our flat nails, which nearly all primates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영장률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납작한 nail 하면 손톱이잖아요. 이런 납작한 손톱과 같은 그러한 해부학적인 구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엄지가 굉장히 길고 강력한데 이런 다른 해부학적 요인들과 함께 이런 특징들이 make,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 mak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동사 찾았으니까 주어 찾아야겠지.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문장에서 주어는 including 앞부분까지 이 부분이 바로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적으로 긴 엄지, 강력하고 긴 엄지와 다른 해부학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이것은 아마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이겠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손가락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사물들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앞에서 내용이 뭐 한다고 했었어. 이렇게 손가락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C도 괜찮을 겁니다. 그랬을 때 just picture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무엇을 상상을 해볼 거냐면 trying and fai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래. To dog eared is paid with pointy curved cla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dog ear 하면 모서리를 접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서리를 접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래. 이 페이지에 with pointy 굉장히 날카롭고 구부러진 발톱으로 이 모서리의 끝을 한번 접는 상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그것은 보통은 실패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traits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독특한 특성들의 조합으로 the human hand shaped our history. 우리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까지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no question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stone tools, 우리 그 돌로 만든 도구들은요 couldn't have become a keystone of human technology and subsist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돌 도구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뭐의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거냐면 인간 기술과 인간의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 뭐 없이는 without hands that could do the jo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하는 우리의 손 없이는 이러한 돌도구들도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without hands 라고 표현하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다음 문장 보면 anybody, 그 어떠한 사람들도 who's ever attempted to make a spear tip and arrow head from a ro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라고 해석할 거야. 무엇을 시도해본 사람이냐면 그 창의 촉이나 혹은 화살 촉을 뭐로부터 돌로부터 만들어본 시도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knows that, 알 겁니다. 무엇을 알 거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it excludes, 그것은 excludes,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무엇을 배제시키냐면 strong grips, 강하게 돌을 잡고 그리고 constant rotation and repositio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돌을 돌리고 재배치하고 그리고 forceful, careful strikes with another hard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하고 아주 세밀하게 내리쳐야 되는 거, 다른 단단한 물체로 계속해서 forceful, 강력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내리쳐야 하는 것을 얘들아 배제해. 여러분들이 지금 화살 촉이나 혹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의 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를 강력하게 잡고 계속 돌리고 강력하게 내리치고 하는 과정을 포함해야겠지 혹은 요구해야겠지. 자, 이때 등장하는 excludes가 그러면 나오면 안 될 겁니다. 왜? excludes는 배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excludes 말고 여기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면요 requires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게 되냐면 강력하게 잡고 지속적으로 돌리고 이런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nd even with a fair amount of know-h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하우가 풍부하더라도 it can be a bloody busi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가 많이 나는 작업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5번. 5번이 답이었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거, 즉 인간의 손이 키워드였거든. 인간의 손은 다른 영장류들과 달리 efficient한 대립구조, 효율적인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고 anatomy, 해부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구 제작 같은 복잡한 조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뭐를 지탱할 수 있게 됐다? subsistence, 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13번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notably라고 하면 특히라고 하는 표현이야. 자, 특히나 young animals of many species, 많은 종에 있어서 어린 동물들은요, have a special statu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특별한 지위가 뭐냐면 a leeway period, 어떤 자유로운 시기가 있대. 그래서 어떠한 동물에 있어서도 그 어린 동물들은요, 자유시기가 있는데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시기래? Granted by older members of the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속한 그 그룹에 나이가 많은 그 멤버들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시기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is break from a hierarchy is called puppy lic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휴식, 지금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아마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랑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휴식은 뭐라고 불리워지냐면요.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워졌냐면 behaviorist, 행동학자들로부터 이렇게 불리워졌는데 그 행동학자가 이러한 모습, 즉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어디서 받나 봐. 강아지로부터 받나 봐요. 자, 그런데 하지만 it is a feature of family dynamics in the range of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유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었냐면 family dynam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족 역학의 특징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어디에서? In a range of species, 다양한 종에서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유시기라고 하는 게 다양한 종에서 등장하고 있는 건가 봐. 그랬을 때 older animals will overloo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이 많은 동물들은요. overlook 하면 간과하다 혹은 눈감아주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동물들은요. 눈감아줄 거고요. 혹은요. gently correct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교정을 해줄 거래요. 무엇을 교정해 줄 거냐면 an inappropriate display of domina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우월의 부적절한 표현, 이게 우쭐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쭐대는 것에 잘못된 그런 표현을 gently correct, 굉장히 부드럽게 교정해 줄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눈 감아주기도 할 겁니다. 자, 얘들아, 눈 감아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자유시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눈 감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uppy license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also covers p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놀이의 영역도 다룹니다. 포함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놀이의 영역도 포함한다는 거는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예시가 뭔가 눈 감아주거나 혹은 아주 부드럽게 교정해주는 그런 자유시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겠지. 자, 그럼 뒤에 예시 한번 볼게. Older dogs seem to enjoy puppy playful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은 나이가 어린 강아지들의 playfulness 라고 하면 장난기거든요. 장난기를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장난기를 즐긴다는 말인 것조차 지금 어떤 내용이야? 자유시기를 줬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놀이의 영역도 포함합니다 라고 하는 covers 이미 맞는 표현이다. 그치? 자, 그리고 it may encourage young dogs, 그리고 그 새끼 강아지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어떤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냐면요. by 어떻게 함으로써? wrestling more gently, 더 부드럽게 레슬링을 같이 해주거나 barking more softly, 더 부드럽게 짖거나 혹은 and sometimes letting the puppies w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로 하여금 때때로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자, 여기 모습까지 봤을 때 어때? 아, 자유시기를 부여받고 있구나. 누가? 강아지들이 자유시기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As soon as that young dog hits a certain point in adolescence, however, 하지만 이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아지들, 어린 강아지들이 어떤 특정 기간을 딱 도달을 하면 어떤 기간? 청소년기라고 하는 딱 그 기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Its puppy license exten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된다라고 했어.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 강아지 면허증으로 너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이 등장했잖아, 근데. 하지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puppies, 강아지들이 청소년기에 등장하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 얘들아 연장될까?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야? 만료되겠지. expires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청소년기에 도착하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expires, 만료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behaviors that were lightheartedly tolerated just a few days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용인되어졌었던, 가벼운 마음으로 용인되어졌었던 행동들이 are now met with adult push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른 강아지들의 반발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비록 although the dog is still young and may lack experience, 그 강아지들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어리다 할지라도 it is challenged, 그 강아지들은 도전받아지고요. 그치? 왜? 지금 이 강아지 면허증 시기 없어졌잖아. 만료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전받아질 수밖에 없고요. And treated like an adult, 그리고 어른처럼 대우받아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딱 청소년기에 도달하자마자 이제는 어른처럼 대우를 해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죠, 강아지들. 자, in the human world, 자, 이 인간 세상에서나 혹은 강아지 세상에서나 as juveniles mature into wildh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wildhood라고 하는 시기로 mature into 성숙해지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wildhood라고 하는 곳으로 성숙해지게 되면서 and their puppy license are no longer vali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했잖아. 봐주는 거지. 끝났어. 그러니까 아, 그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즉,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5번 표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tolerant world becomes irritated and intoler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용인되어지던 그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굉장히 짜증나고 용인이 되어지지 않는 세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쉬웠어요. 그쵸? 10월 학력평가 문제치고는 조금 쉽고 가벼운 내용의 문제였고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어린 동물들은 지금 여기서는 puppy, 강아지 예시를 가지고 왔지만 다양한 종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었거든. 그랬을 때 어린 동물들은 집단의 위계질서에서 leeway, 즉 자유, 여지를 부여받는 puppy license, 즉 강아지 면허증을 누리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순간에는 이러한 관용, tolerance라고 하는 표현이었어. 얘들아, 여기 만약에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 모르면 위에다가 tolerance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용은 사라지고 성인과 같은 엄격한 잣대로 challenge, 도전받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괜찮죠? 그럼 다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같은 모의고사의 42번 문제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Vocal sounds produced by parro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소리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앵무새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소리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주어는 누가 봐도 누구야? Vocal sounds. 그치? 마치 말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에서 주어일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쌤이 퀴즈 하나만 낼게.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문장이 진짜 길거든? 문장이 긴데 동사가 어디 있을까? 이 문장에서 동사는 are 이라고 해서 맨 끝부분에 가 있어. 자, 쌤 그러면 지금 이 동사 전까지는 다 주어라는 말이세요?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앵무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말소리라고 하는 건데, regardless of the fact an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이라고 두 가지 문장이 지금 동등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거거든. 자, that they may be audibly indistinguishable from spoken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앵무새로부터 말해진 그 말소리가 인간이 말해진 그 말과는 뭔가 들었을 때 indistinguishable 이라고 하면 구분 불가능한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즉, 그 앵무새가 말한 것과 인간이 말한 것이 딱 들었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regardless of the fact that someone or some group of people may take them to be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 앵무새가 말한 말을 뭐라고 여긴대 사람이 말한 말과 같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바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겠지.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는 아니다? word, 단어는 아니다. 즉, 언어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뭐야? 아,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은 인간이 하는 말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랬을 때 they are not given semantic dimen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야? 아, 앞에서 말한 그 앵무새가 말한 말소리들이구나. 앵무새가 낸 그런 소리들은요, 뭐를 부여받지는 못했냐면, semantic dimen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는 못했대. 자, by physical similitude to spoken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비록 앵무새가 말한 말소리가 인간이 말한 말소리와 유사할지라도 뭐는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이때 similitude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얘들아.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어? audibly indistinguishable이라고 했잖아. 딱 들었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해. 즉, 여기서 인간이 말한 말과, 즉, parrots, 앵무새들이 말한 말이 유사도가 있다는 거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아마 앵무새가 말하는 걸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앵무새들이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얘들아, 사람이 배고파라고 말을 하면 앵무새도 똑같이 배고파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유사도는 있어. 근데 대신 뭐가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앵무새가 배고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거지, 인간의 말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nor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도치되고 있네, 문장이. 자, 그리고 nor can the talk of a parr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또한 그 앵무새의 말은 뭐가 아니래요? be given a semantic dimen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뭐로 인해서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냐면 being taken to be the set of linguistic a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의미론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차원에서도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때 얘들아, 이때 나오는 linguistic 괜찮은지 물어보신다면 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했잖아. 자, 언어적인 행동으로 여겨짐에도 의미론적인 차원은 부여받지 못했대. 여기서 말하는 의미론적인,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알수 있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앵무새가 말하는 말을 뭐로 인식하고 있어? word, 단어로 인식하고 있잖아.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자, 여기서 이번에 등장하고 있는 linguistic 표현도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B번도 맞는 표현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In like manner, 이와 유사하게도, whether itching on stone or shapes in the clou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whether itching 하면 날씨 식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그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 혹은 shapes in the clou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구름의 모양 같은 것들도 자, 이 문장도 얘들아, 뭔가 너무너무 길어요.
여기서 주어 한번 찾아

보자면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방금 해석한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구름의 모양들은 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그러면 동사 어디 있어? 동사를 찾아서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자면 동사는 역시나 첫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럼 regardless of and regardless of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삽입 어구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 문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 그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혹은 그 구름의 모양들은요, are not words or pic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도 아니고, 즉 언어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이겠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Regardless of how physically similar they may be to written words or drawing of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물들이 얼마나 물리적으로 유사한지와 관계없이 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그 쓰여진 단어들 그리고 뭔가 사물의 drawings, 그림들과 얼마나 유사한지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뭐와도 상관없이 what they are taken to be by observ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찰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여겨지는지에 상관없이 이때 등장하는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 그리고 구름 모양들은 뭐가 아니다? 단어도 아니고 pictures, 사진도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부터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 이해를 살짝 도와주는 예시를 말해보자면 얘들아, weather etching on st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렵잖아. 얘들아, 뭔가 비바람이 막 불게 되면서 돌이 깎이게 되면서 돌이 거북이 모양을 한번 띄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니지, 얘들아. 어쩌다가 날씨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shapes in the clouds 예시도 한번 보자. 어떤 구름에 있어서의 모양이 어쩌다가 딱 하늘을 봤는데 구름 모양이 하트 모양인 거야. 그랬을 때 정말 이 구름이 하트라고 하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주어는요. 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뭔가 보여주는 그림도 아니라는 말이야. 오케이? 아무 의미론적인 내포하는 게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they do not have appropriate etiology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때 등장하는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구름의 모양들은 뭐가 없어? 어떤 적절한 원인의 추구라고 하는 게 없어. 내가 하트 모양을 봤다고 해서 그 구름이 나한테 진짜 하트를 보내는 거야? 사랑을 보내는 거 아니잖아. 그랬을 때 적절한 어떤 원인의 추구도 없고요. They have no inherent semantic content or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재적인 의미적인 내용이나 혹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은요, are simply physical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냐면 that resemble certain other 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특정 무언가를 그냥 물리적으로 닮아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물리적으로 닮아 있는 거, 아, 하트 모양이네, 거북이 모양이네 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단순히 닮아 있다 라고 하는 내용 너무 잘 짚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for observers, 관찰자의 입장에서 they may call to mind the 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은 뭐가 떠올라질 수 있어? They resemble, 그들이 닮아 있는 거가 떠오를 수 있지. 그치? 얘들아 지금 계속 뭐 말하고 있어? 닮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뭐라 그랬어? resemble 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닮은 것이 딱 떠오를 수는 있어. In this regard, 이러한 관점에서 they may function as natural sig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자연의 신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 덕분에? The physical resemblance, 어떤 물리적인 유사성 덕분에 어떤 자연의 신호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그냥 모양은 모양일 뿐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have no semantic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뭔가 의미론적인 내용은 없다. 그래서 about which one could be

be right or wrong.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내용은 없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 그랬을 때 if people take A to a sign of B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A라고 하는 것을 B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라고 말해주고 있어.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A라고 하는 거를 얘들아 뭉개구름이라고 할게. 만약에 사람들이 뭉개구름을 B를 우리는 B라고 할 거야. 비 내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뭉개구름을 B의 신호라고 딱 알아들었을 때, 자, 그랬을 때 A is a sign of B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뭉개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B의 신호는 될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 뭉개구름이 있으면 B가 오더라 라고 여기게 된다면 아, 뭉개구름은 B의 신호가 될 수는 있지만 But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But words, pictures, and images are not that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 그리고 사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때 말하는 they 누구야? 앞서서 말하는 단어들, 사진들, 그리고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exclude.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어. 단어 뜻 뭐야?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배제하다 괜찮은 표현일까? 아니지. 내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exclude semantic content to be underst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기 위한 의미론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자, 이때 exclude 말고 그러면 include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내용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앵무새의 소리,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앵무새의 소리나 구름의 모양, 하트 모양의 구름의 모양은 인간의 말과 물리적으로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없다? 적절한 원인론, 즉 원인 발생의 원인이 없고요. 내재적인 의미론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뭐라고 볼순 없다? 진정한 단어나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다시 스스로 복습해보는 시간 꼭 가지시고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24학년도 4월 학력평가 3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밝혀졌냐면 that young children rely exclusively on geometric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n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요. 독단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독점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대? Geometric information 하면 기하학적 정보라고 나와 있거든.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대.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대. 자, 근데 심지어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 hidden in a small enclos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좁은 방에 숨겨져 있는 물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뭐에만 의존한대?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exclusive use of geometry does not occur in larger spa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큰 방에서는 봤을 때는 이러한 기하학적인 요소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내용이 조금 어렵지? 자, 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although 비록 in a small room, 작은 방에서는요, children fail to incorporate information about non-geometric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은 어떤 것을 실패하냐면 정보를 통합하는 걸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기하학적인 정보랑 기하학적이지 않은, 즉 비기하학적인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자, 얘들아,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기지. They use both types of information in a larger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어. 더큰 방에 가서는 기하학적 요소, 비기하학적 요소 모두를 사용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작은 방에서는 얘들아, 그런 비기하학적인

기하학적인 요소와 기하학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거를 실패한 게 맞겠지. 자, 얘들아,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을 해보자면, 기하학적인 요소, 이 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하학적인 요소는 방의 크기, 혹은 방의 모양, 혹은 방의 그런 각도 같은 거를 기하학적인 요소라고 부를 거고, 비기하학적인 요소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blue wall, 파란색 벽지, 혹은 뭔가 문고리에 붙어 있는 빨간색 스티커, 이런 것들을 비기하학적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랬을 때, 더 좁은 방에서 뭔가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 애들은 뭐만 사용할 거래? 기하학적인 정보만을 사용할 거고, 더큰 방에서 물건을 찾는다고 할 때에만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요소를 다 사용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se findings sugges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연구 결과는 보여주는데요. 이런 기하학적, 비기하학적인 정보가 결부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In a weighted fash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되어질 수 있대. 왜? 이걸 어떻게 알아, 얘들아? 앞에서 더큰 방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요소를 다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쳤을 때더 가중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geometry 이러한 기하학은요, 아마도 invalid. 얘들아, invalid 하면 뭐예요? 유효하지 않다거든? 즉,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얘들아,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갑자기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의심스럽긴 하네요. 이런 기하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유효하지 않은데, 왜 유효하지 않냐면, because it is more stable across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에 걸쳐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얘들아, 어폐가 있잖아요, 말해. 그쵸? 근데 뭐보다 지금 안정적이냐면요. Non-geometric information, 비기하학적인 요소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3번이 틀린 답 되겠고요. 얘 뭐로 고쳐주면 좋을까? Privilege, 우위를 점하다. privilege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기하학적인 요소가 더 우위를, 즉, 뭐를 하고 있다? 더 나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whether or not non-geometric landmark information is combined with geometry. 여기까지가 주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기하학적인 랜드마크 정보가 기하학적인 정보와 결합되었던지 결합되어지 않았던지 간에 may depend on ecological validity of non-geometric feat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비기하학적인 특징의 validity라고 하는 타당성이잖아요. 어떤 생태학적인 타당성에 의존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뒤에 예시가 나올 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larger features, 더큰 특징들은요, may be more stable, 더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more reliable, 더 믿음직스럽겠지. 얘들아,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 stable, 더 안정적이니까 reliable, 믿을만하다고 했잖아. 오케이, 4번도 괜찮겠죠? 그랬을 때, 더 물체, 더 사물이 클수록 더 안정적이니까 믿을 만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쵸? 그리고 further 더 나아가서 a variety of mobile animals 이런 이동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이동 동물들은요, give more weight to nearer than farther landmarks in esti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동하는 동물들은요, 더 많은 무게, 즉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된대. 어디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되냐면, 가까운 사물, 즉, 추정치에 있어서 먼 랜드마크보다는요, 더 가까운 랜드마크에 가중치를 두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 첫 번째, 물체가 크면 클수록 더큰 물체가 stable, 안정적이라서 더 믿을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더 가까울수록, 랜드마크, 즉, 사물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무게를 많이 실어준다, 즉, 가중치를 높여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에 대해 가중치를 두는 것은요, consistent wit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맥상통하다, 즉, 일치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Weber's La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어로는 베버의 법칙이죠. 즉,

짧은 거리를 중요시 라고 하는 거 지금 서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등장하고 있는 consistent with 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쓴 겁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도 우리는 맞는 표현으로 잡아두었고요.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얘들아, 이 지문 내용도 솔직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4번 그리고 15번 문제는 특히나 여러분 일시정지 누르시고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기하학적인 특징, 비기하학적인 특징이 뭔가 비교되면서 계속 등장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지문의 내용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즉 작은 방인지 큰 방인지에 따라서 정보 활용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었어. 그래서 작은 방은 기하학적인 특징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큰방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특징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거든. 자, 그런데 되게 식견적으로도 더 stable, 안정적인 기하학적인 정보나 더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큰 지표물에 더 많은 weight라고 하는 가중치를 두어서 우리는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기출문제 한번 꼼꼼히 분석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해마다 5월이면 들썩이는 이곳 울주군 옹기축제 현장. 마음껏 흙을 만지고 전통 옹기를 체험하는 사람들.
1: 지금 시대가 굉장히 현대화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 식문화에 꼭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옹기거든요.
0: 가장 자연을 닮은 그릇 옹기. 그 오래된 전통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 아래 옹기 장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 전통 방식으로 옹기를 만들어 온 경력이 40년에서 50년까지 장인들의 삶이 곧 우리 옹기의 역사인 셈이다.
1: 전 여기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가 옹기 일에 종사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배워서 옹기를 40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저라도 옹기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이 그 제가 처음 배울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까지 잘 이어오는 것 같아요.
0: 현재 울주 옹기마을은 전국 최대의 옹기 집산지다.
1: 저희 울주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6.25 사전 전쟁 이후에 형성이 된 마을인데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쇠퇴가 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도공분들이 그 이후로 계속 모여들어서 저희 마을이 늦게 형성이 되었지만 오히려 더욱더 번성을 해서 커진 그런 마을이에요.
0: 피난민들로 인해 옹기 수요가 급증했던 시절 60-70년대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장인과 도공이 350여 명이 달했다. 지금도 그 전통만큼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옹기마을. 옹기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반기는 것은 세계 최대 옹기.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해온 다양한 옹기의 모습과 그에 따른 역사와 문화까지 살펴볼 수 있다. 전시된 옹기는 총 천여 점. 생산된 지역에 따라

0: 용도에 따라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옹기장인의 작업장.
1: 먼저 항아리에 큰 바닥을 먼저 도구를 이용해서 두들겨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힘들도 들어가고 많은 기술을 요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새로운 자기만의 어떤 흙이 새로운 옹기로 이제 탈바꿈돼서 나오면 이렇게 된장을 담글 수 있는 하나의 용기로 태어나는 게 옹기의 시작입니다.
0: 옹기는 찰흙을 빚어 만드는 그릇. 찰흙의 양이 많을 때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불로 건조시키면서 작업해야 한다. 흙, 물, 불, 바람, 그리고 사람의 손길. 그 조화로움을 위해 장인의 시간은 지금껏 흘러왔다. 옹기를 가리켜 숨쉬는 그릇이라 했다. 찰흙으로 빚은 면에 미세한 공기구멍들이 있어 공기와 습기가 잘 통하기 때문이다. 발효 음식인 된장, 간장, 김치 등을 저장하는데 옹기보다 더 좋은 그릇은 없다. 형태가 만들어진 후 며칠간 숙성 단계에 돌입. 숙성을 돕는 것은 이 작업장 전체다.
1: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지었던 이 작업장인데 특징이 이제 우리 옹기 작업장은 창문이 없어요. 이제 겨울에 보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항아리들이 이렇게 그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거의 토굴 같은 느낌이죠. 거기서 온화하게 옹기들이 이제 숙성을 하는 거예요. 가마에 구워지기 전에 하나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0: 숙성 시간을 거쳤다면 유약을 바를 차례. 잘 건조시킨 옹기라야 유약이 잘 스며들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건조시키는 동안 진짜 옹기색이 나오게 된다. 이제는 바람의 시간이다. 가마에 들어가기까지 몇 주일을 더 기다렸던 옹기들. 마침내 1200도 뜨거운 가마에서 마지막 과정을 거친다. 장인의 기다림까지 더해져 옹기는 완전한 모습으로 탄생하게 된다. 옹기는 전통문화이면서 늘 쓰임새가 있는 실용적인 물건이다. 거기에 내가 사용하는 옹기를 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까지.
2: 그렇죠.
0: 누구나 쉽게 옹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옹기 마을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
3: 좋아요. 식감이, 손가락에 있는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4: 현대로 해가지고 얇게 뭐 가벼운 걸 좋아하시고 계시지만은 지금 조금 수박스러운 면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다 보면 성취감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직접 흙을, 옹기흙을 만져보고 자기만의 어떤 옹기를 만들어서 구워서 가져서 써봤을 때 우리나라의 옹기의 어떤 그런 중요성, 그리고 흙에 대한 어떤 감수성, 그런 부분들을 다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작게나마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옹기의 모양도 달라진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옹기장인이 꿈꾸는 미래다.
1: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음식은 된장, 고추장은 아직도 옹기에서 발효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어떤 이 용기로서는 대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옹기의 중요성이고요. 앞으로도 현대와 비례해서 같이 흘러가야 될 것이 저는 옹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 각자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 이들의 성공에 공통점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1만 시간 이상을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노력과 끈기는 성공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1만 시간의 법칙을 공부에 적용한 공부 고수가 있었으니 올해 목표했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황용화군이다.
1: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그러면 월 평균은 한 300시간, 그러면 한 3년 동안은 총합 1만 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제 공부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닌가? 이래서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만큼은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었습니다.
0: 1만 시간의 법칙을 밑거름 삼아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을 꾸준히 공부했던 용화군.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학습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 실천한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공부에 적용했다는데 미래의 인류학자를 꿈꾸는 용화군의 공부 비결을 알아보자. 자신이 목표했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요즘 매일이 즐겁다는 용화군. 입학식까지는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이것저것 살펴보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그런데 학교 지도를 살펴본 후 그간 행동은?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습관은 계획을 잘 짜고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것. 하지만 용화군에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데. 3년 동안 활용했다는 계획표와 자료들. 여기엔 용화군의 꼭 해내겠다는 의지와 절실함이 담겨있다.
1: 이것들이 이제 제가 3년 동안 공부 계획했던 것들, 또 시간도 체크해보고 또 공부 계획했던 거 했나 잘 체크하고 그리고 또 공부 계획 잘 지켰는지 점검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합쳐놓은 건데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많네요.
0: 용화군의 공부 비결 첫 번째, 1만 시간의 법칙을 토대로 한 철저한 계획.
1: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을 때 115등이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등수를 얻었는데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확실한 틀, 그리고 큰 넓게 보는 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3년 계획 같은 이런 큰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우고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0: 고등학교 1학년, 후회 없이 1만 시간을 공부해보자 라고 마음먹은 용화군. 1만 시간을 3년으로 나눈 후 다시 월 단위로 나누고 하루 단위로 나눴다. 그 결과 매일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습하기로 결심했다.
1: 이제 계획표를 짤 때 과목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수학 과목입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수학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는데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방학 때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학에만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0: 매일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지자 과목별 학습량과 난이도, 공부 수준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3년, 1년, 한 학기, 월 단위의 계획표를 만들고 꾸준히 공부한 결과 원하는 목표를 이뤄낸

0: 용하군. 이 계획표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
1: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효율성 면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진짜 뭐 만 시간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또 집중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0: 용하군의 공부 비결 두 번째, 실천한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한 철저한 자기점검.
2: 계획을 단순히 짜는 거에서 그치면 그거 의미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안 지키면은 그것은 그냥 헛된 계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체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았는데 공부 시간 분석을 하나 했었고, 제가 세웠던 계획표에 대한 과목별 성취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 시간과 그리고 계획표상의 그 공부 과목별로 제가 계획을 지킨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를 비교해보고, 또 성적 추이를 함께 비교해보니까 서로 이제 공부 시간과 또 계획을 지키는 것과 또 성적이 서로 비례한다라는 상관관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0: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작성된 학습 분석 보고서와 공부 시간 누적 그래프는 자신이 계획한 방향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이런 공부 습관은 특히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됐다는데, 과연 어떻게 공부한 걸까? 며칠 후, 용하군의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수학 공부의 희망을 찾아주고자 멘토링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2: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너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고,
0: 먼저 어떤 공부 고민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멘티 신청서를 작성케 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주제를 위해 멘토와의 1대1 면담이 진행됐다.
3: 혹시 지금 성취도를 좀 수치로 물어봐도 될까요?
4: 내신은 그 1학년 때 좀 낮다가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0: 멘티 선정 때도 발휘되는 용하군의 분석 본능. 공부 의지부터 생활 습관, 목표 의식까지 꼼꼼하게 물어보는데, 과연 멘토링을 받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까?
2: 목표 의식,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가, 공부 계획을 세우는가, 그리고 세운다면 그 계획을 얼마나 지키는가 등 이제 한 네다섯 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보고, 또 그 평가 자료와 제 주관적인 분석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함께 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멘티를 선택했습니다.
0: 공부 의지는 있지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오늘의 멘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고민이라는 남동욱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법을 배우고 싶다.
2: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잖아. 네.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특히 공부에 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또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나한테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5: 네.
0: 과연 멘티는 학습 계획표를 잘 짜올 수 있을까? 각자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멘토와 멘티가 다시 만났다.
2: 동우야, 저번에 말했던 거 한번 가져와 봤니?
6: 아, 예. 한번 만들어 봤어요.
2: 그래. 이번에 거의 처음 짜본 거지?
6: 네, 그렇죠.
2: 동우야, 네 계획표를 보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 네.
2: 대부분 하면 이 시간 안에 끝나?
6: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 그건 아니야?
6: 네.
2: 항상 부족해?
6: 네, 조금 부족하기도 해요.
2: 이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게 돼?
6: 6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 6시간?
6: 네.
0: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의 계획이 똑같고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 특히 중간중간 비어있는 시간이 눈에 띄는데,
2: 계획이라 그러면 뭔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계획이 체크리스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나는 계획을 중요시 여기는 편이었어.

0: 내가 가져온 걸 한번 보여줄게. 나는 일단은 계획을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짰거든.
1: 네.
0: 처음에는 이제 엄청 크게 간 거야. 3년 계획.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3년 계획이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내일 일어날 일도 잘 모르는데, 3년 앞을 내다보는 거 불가능하잖아.
1: 그렇죠.
0: 그래도 어쨌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큰 목표? 그런 것들을 뭔가 적어 놓은 거거든?
1: 네.
0: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주 뭐 분야를 나눠 놨잖아. 생기부,
2: 내신 성적부터 교내 활동 사항까지 입시에 맞춰 큰 목표를 작성했다.
0: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2: 학년별 교과 과정을 토대로 과목마다 학습 목표를 작성했다.
0: 그리고 생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2: 건강, 교우관계, 여가시간 활용까지 실천 사항을 작성했다.
0: 크게 한번 내가 어떻게 3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보고서처럼 한번 써본 거고,
1: 네.
0: 이제 이 3년 계획에서 이제 한번더 구체화시킨 게 이제 1년 계획이었어.
2: 1년 계획을 짤 때는 4번의 내신 시험과 각종 모의고사, 여름과 겨울방학 등 학사 일정에 맞춰 과목별로 학습 목표를 세우는데, 이때 개념, 문제풀이, 실전 공부로 나눠 계획을 짠다. 이후 1년 계획을 토대로 한달 계획을 짜는데, 어떤 교재와 문제집으로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까지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운다.
0: 나도 맨 처음에는 내가 얼마만큼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어느 시간대가 집중 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1: 네.
0: 그런 걸잘 몰랐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시범 기간을 거쳤어.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을 테스트해 본 거야. 해보니까
1: 네.
0: 집중 가능한 것들에 따라서 과목을 이렇게 배분해서 사용했었거든.
1: 네.
0: 수학 같은 경우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두 가지가 동시에 엮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 내 집중력이 1시간 반 정도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1시간 반 하고 다른 과목 하다가 1시간 반 하고 1시간 딱 끊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어. 대신에 그것도 네가 이제 만약에 아침 시간에 국어가 집중이 잘 된다, 그러면은 수학 처음 끝난 다음에 이제 국어를 먼저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졸릴 때 사회탐구 같은 암기를 해야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점심 먹고 나서는 사회탐구 텀을 들 수도 있고, 이걸 네가 한번 판단해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2: 연달아 수학을 공부하기보다 오전에는 집중이 필요한 과목을,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에는 암기 과목을 수학 사이에 배치해 공부 효율성을 높였다.
0: 내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 계획을 한번 짰다고 했었잖아.
1: 네.
0: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둬버리면 하루에 내가 8시간 했는지 10시간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생각보다 적게 해서 대여섯 시간 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어. 그게 이거거든. 매일매일 공부 시간을 다 체크해 놓고 주별로 이렇게 다른 줄로 옮겨가서 체크한 걸 비교해 보면, 이걸 연결시켜 보면 주별로도 비교가 가능하고, 이것을 합쳐보면 월간 공부 시간이 나오잖아. 이제 나중에 6개월마다 내가 각 월별로 얼마만큼 했는지 이렇게 해보면, 내가 어느 달에 많이 했고, 어느 달에 적게 했고, 또그왜 그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가 목표를 세웠던 거를 잘 이뤘나, 이것을 이 시간 계획표랑 내 원래 계획표 있잖아, 원래 계획표에서의 성취율이랑 비교해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야.
2: 용화군은 계획했던 목표 대비 성과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자료를 모아 분석했는데, 공부했던 시간의 총합을 구한 후 계획표와 비교해 달성 비율을 수치로 작성했다. 또한 과목별 성취 비율도 수치로 작성해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0: 그전에 너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런 평가를 내림으로써 네가 이제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또는 다음번에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되겠다 하면은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너를 질책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의 의미로서도 분석이 중요하지만, 이 계획 자체를 너가

0: 실현 가능하게 바꾸는 역할로도 굉장히 중요해. 사실 처음 할 때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단 말이야.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이제 네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나는 분석이라고 보거든. 내 지금까지 알려준 것들은 사실 다내 기준으로 작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 한번 그 사이에 너의 그한 시간에 어느 정도를 해낼 수 있는지, 뭐 그리고 어느 시간에 집중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시험을 조금 해봐서 너에 대해서 좀더 많이 파악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
1: 네.
2: 계획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이 방법은요,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서, 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이만큼 향상되네? 그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알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공부를 할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이것을 했는데 성적이 또안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아니, 나는 100시간을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그럼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몇 시간을 목표로 잡지 말고요. 교재를 한권 정했으면 한달 안에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다. 이거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1: 공부를 수학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래야 할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공부하셨나요?
0: 일단 어떤 과목이든 그렇겠지만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수학도. 일단은 교과서랑 개념서에 있는 것들의 이제 내용을 노트로 이제 단권화를 하는 거지. 근데 한번 써내려간다고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외워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 백지 테스트라는 거거든. 개념을 복습하고 싶어? 그러면 이 백지에다가 연산의 기본 법칙, 나머지 정리, 이렇게 키워드들만 적어 놓는 거야. 키워드들만 적어 놓고 이것을 주말에 네가 새로운 교과서를 쓴다 라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을 하고 또 공식이 있다면 증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지. 이제 틀린 문제나 또 문제 풀이 그리고 뭐팁 같은 것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제 설명은 일단 내가 지금까지 알려준 부분들로만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3: 뚜렷한 공부 목표가 없었던 멘티. 1차 멘토링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동호구는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닌 2년 후에 자신을 떠올리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맞춰 공부를 진행하려 한다. 그리고 어려우면 도전하기보다는 피하기만 했던 수학 공부에도 변화를 줬다. 멘토의 조언대로 공부한 내용을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집중을 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 공부가 쉽지만은 않은데. 멘토링 2일차. 멘티는 멘토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0: 넌좀 열심히 해봤니?
1: 네. 일단 한번 해보긴 했는데 개념 공부하고서 책을 덮으니까 공부했던 개념이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 해볼 때 개념을 써보려 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잘 못했어요.
0: 지금 너는 이렇게 큰 제목들만 써놨었잖아. 이 정도는 이제 네가 굉장히 익숙해졌을 때 사용할 만한 그런 백지 테스트고, 초반 단계일 때는 네가 쓰는 것을 한 6, 그리고 네가 이제 써내려가야 될 것을 4, 이 정도 비율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수열의 수렴이 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도 힘들면 정의 같은 것도 거의 다 쓰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한없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한없이 커짐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 실수 이런 부분만 비워두고 일반적인 문장은 다 써놓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처음 초기 버전의 백지 테스트는 빈칸 채우기 형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돼.

0: 이 이제 백지 테스트를 했으면 솔직히 뭐 어느 정도 개념을 네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풀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를 풀때 이제 나는 네 단계로 나눠서 풀었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면 대부분 이제 개념서들과 이나 교과서로 이제 개념 공부를 하지. 그리고 개념서에 딸려 있는 문제들은 같이 거의 수학 입김책처럼 풀잖아. 그리고 그걸 풀고 내가 하루에 4시간, 평소에는 4시간, 방학 때는 7시간 정도 했다 했잖아. 개념 공부를 하루에 한 단원씩 한다 그래도 한 2시간이면 대부분 끝나거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시간 동안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는 이제 중간 단계 문제까지 또 같이 푼 거지. 중간 단계까지 한번 받기가 끝나면 대강 한 2주 정도가 지난다라고 볼수 있잖아. 단원 개수, 하루에 한 단원씩 한다고 쳤을 때. 다음에는 심화 문제를 들어가는 거지. 심화 문제는 하루에 4시간씩 똑같이 하면 이제 얘네는 솔직히 보면은 반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했다고 볼수 있잖아. 얘는 이제 얘만 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풀로 쓸수 있잖아. 대신에 얘는 난이도가 그만큼 또 어려워졌지. 그래서 얘도 비슷한 기간을 또 제공하는 거지. 2주 정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좀더 시간을 들여서 풀고 좀더 생각해서 풀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부족하다면 이제 기출문제집을 사용하면 되고.
1: 하루 한 단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개념, 쉬운 문제, 중간 단계 문제를 마스터한 후 남은 2주 동안 심화 문제 풀기에 집중하면 한 달에 한 과목 정복이 가능하다.
2: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딱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아놓고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만 계속 푸는 것보다는요. 고난도 문제집을 한권 우선 옆에다 놔두고 내가 해야 될 단계의 문제를 한7 정도, 시간으로 따지면 7,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한 3. 이런 식으로 함께 병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문제 유형도 계속 익히면서 하루에 뭐 한두 문제, 진짜 한두 문제는 고난도 문항으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아,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이런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함께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또는 뭐 문제, 문항 수를 배분해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0: 딱 봤을 때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 항상. 없을 순 없잖아. 일단 안 됐으면 그날 공부 끝날 때까지 일단 끝날 때 덮어놨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한번 끝날 때쯤에 한 3, 4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항상 이전 시간에 못 풀었던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 그래서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안 되면 주말에 한번 도전해봤어. 그럼 벌써 한 문제에 3번 도전을 해봤잖아. 근데 그런데도 정말 뭐 아무런 힌트도 안 떠오르고 뭐, 아예 엄두조차 못 내겠다. 이러면 이제 답안지를 봤어. 답안지도 처음부터 한 번에 그냥 답까지 한 번에 쫙본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가린 다음에 한 주씩 내리면서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딱요 정도 줄에서 나온 내용만 보고도 이제 나머지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것 같다. 그러면 답안지를 덮고 한번 시도를 해봤고 혹시 이게 끝까지 했는데도 이제 겨우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랬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한번 풀이 과정을 다 베껴서 한번 써본 다음에 다시 풀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도록 그랬겠어.
3: 시험 기간 다 됐을 때풀땐 어떻게 체크해 놓은 걸 풀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 있었나요?
0: 풀어낸 것은 일단 놔뒀었고, 그다음에 그 끝까지 안 풀렸던 것들이랑 아니면 풀었을 때 뭔가 조금 운 좋게 풀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 그리고 부드럽게 풀긴 풀었는데, 한 번쯤 더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은 따로 문제들을 잘라서 모아놨었어.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라고 부르는 데다가 합쳐놨었거든?
1: 용학원의 실전을 대비한 아이디어 노트. 그런데, 오류 붙인 문제만 보이고 추가로 적힌 내용이 없다?
0: 한쪽만 붙이고, 이제 그러면은, 여러 단어 답할 수 있지? 이 안쪽에다가, 이제 답과,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또는 팁, 문제 풀이를 위한 팁만 간단하게 적어놨어.
1: 해설지의 답안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닌 핵심 키워드만 작성.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 정도만 팁으로 정리해놨다.

0: 그래서 이 아이디어 노트는 언제 사용했냐면, 니 말대로 이제 시험 직전에 한번더 봐야 될 때, 문제를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아니라, 딱 문제를 보고, 아,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용도로 썼어.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면 되겠다라는 게 떠올라서, 딱 봐서 뒤에 적혀있는 팁과 일치하면, 그러면 그냥 넘어갔고, 혹시나 딱 봤는데 막히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한번 풀어봤어. 이제 내가 예전에도 계획할 때도 계획표하고 나서 피드백하는 걸 보여줬었잖아. 그것처럼 수학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 내가 이름 붙이는 건 이제 오답 체크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었어. 오답 체크리스트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 문제집 여러 개한 세네 권 정도 풀었잖아 우리. 그치? 문제집 푼거 그리고 단원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원에서 틀린 것들을 번호만 써놨었어. 번호만.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여기 봤을 때한 13단원 정도가 굉장히 오답이 많지. 이 단원이 도형 단원이거든. 내가 도형에 조금 취약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그럼 이 분야를 좀더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도 있고, 개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더 개념서를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또 번호를 다 써놨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 오답을 다시 한번 풀어봤는지를 체크하는 역할도 할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야.
1: 학생들이 문제집에다 OX를 표시하잖아요. 그거는 그 숲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디테일하게 그 문제만 맞고 틀렸는지를 학생들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만들 때 소단원별로 오답노트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처럼 소단원별로 뭐 1-2단원에 대해서 이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틀린 숫자가 많으면 개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간단하게 노트를 해 놓으면 오개념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 놓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 이렇게 공부 방법을 찾는 보통 얼마나 걸렸나요, 시간이?
0: 공부 방법 찾는데?
2: 네.
0: 나는 이걸 사실 중학교 때부터 천천히 시도해 왔거든? 완전한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
2: 2년 정도.
0: 나는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많은 걸 적용해보고 또 뺐다가 다른 걸 적용해보고 하면서 했지만, 어쨌든 너는 한 사람이 해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좀더 빠르고 쉽게 너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3: 멘티가 공부에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멘토링은 계속될 것이다.
2: 전에는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형의 공부가 듣고 나니까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좀더 늘릴 수 있는 제 자신의 공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생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에 용하군은 또다시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하려 한다.
0: 앞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더 나은 미래를 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용하군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

0: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영화는 자인. 안녕하세요.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슈를 뭘 가지고 왔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다시 한번 입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의대 증원도 한다는데. 그래서 N수생이 엄청 많다는데. 아, 근데 이번이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이라서 재수도 못한다는데. 나 어떡하면 좋지? 걱정이 많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어요. 뭡니까? 네, 바로 확통론 그리고 사탐론입니다. 이 확통론, 사탐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치러졌던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과탐 응시 인원이 15만 9천 명 정도로 역대 최소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고요. 또 확통론을 많이 해서 미적이랑 기하 응시자가 작년 대비 25.8%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나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서울대나 메디컬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탐론, 확통론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과탐과 미적을 지정 과목으로 해놓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떠한 입시 요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수시로 꼭 갈 거고요. 저는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게 목표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 과탐은 응시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추기에는 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혼자 즉흥적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영어는 1등급이니까 나랑 같이 하는 영어는 1등급이니까 우리 문제 풀러 가보자고요. 자, 오늘은요 35번부터 39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빈칸이었죠. 오늘은 순서 삽입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 삽입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운 거 35번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에서 주제 잡으시고요.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하는 문장 잡아서 그거를 싹 뺀 다음에 앞문장과 뒷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35번 풀이 방법이죠. 자, 해볼게요. 자, animals must constantly learn new things. 자, 동물들은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뭐를요? 새로운 것들이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effectively

exploit their environment and survive.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뭐를요? 그들의 환경을.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nd much of this learning is 이러한 학습의 많은 부분은요. in part 부분적으로 the result of open conditio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의 결과냐면 조작적 조건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화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 배경 지식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 좋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부정적인 경험인 거야. 했더니 뭔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기분이 안 좋거나 해. 자, 그러면은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자, 그것이 조건화, 조작적 조건을 아주 단순화시킨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At its most basic level,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animals must learn. 자, 동물들은 배워야 합니다. What is safe to eat and what is not? 자, 뭐를 배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 먹기에 안전한지. 그리고 what is not?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this is often dependent on. 자, 이거는 종종 무엇에 depend on 달려 있냐면 actual experience with the food item. 자, 이 음식 아이템에 대해서 이 실제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동물의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뭐? 먹는 거. 뭐를 먹어도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 거. 자, 그런데, 자, 그게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경험에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요. 자, 1번 문장입니다. 자, blue jays라는 동물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동물의 이름입니다. 자, 이거는 readily consume critically colored moths. 자,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뭐를요? Critically colored moth. 그러니까 이렇게 변장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나방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develop a search image. 아, 먹어보니까 맛있네. 그러니까 develop a search image. 자, 그러한 나방들에 대해서 search 이미지, 찾으려는 이미지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As a consequence of positive reinforcement. 자, 긍정적인 강화의 결과로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시가 하나가 나온 거야. 자, 그런데 모스를 먹어봤네? 그러니까 맛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더 먹으려고 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요. Animals living in social groups often learn by observing the actions of other individuals of the same species라고 합니다. 자,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냐면 사회적인 그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종종 배워요. 어떻게 함으로써? Observing the actions of other individuals of the same species. 동일한 종의 다른 객체들, 다른 개개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지금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문장은요, 같은 종이지만 다른 객체들의 행동을 관찰을 함으로써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그것은 process known as a social or observational learning. 그걸 갖다가 사회적 또는 관찰적인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지금 내용의 핀트가 좀 바뀌었죠? 웬 사회적 학습? 자, 그러면 의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1번 다음에 3번이 이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when naive blue jays take a monarch butterfly. 자, 이번에 다시 나이브 블루 제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왔죠. 자, 이 친구가 take a monarch butterfly, 모나크 버터플라이라는 종을 섭취를 했어요. 그러면 they become sick, 아프게 돼요. As a result of 무엇의 결과로서 강심배당제, 뭔지 몰라요. 그것의 결과로서. 근데 그것은요, that are present in the monarch's wings. 이 모나크라는 종의 날개에 들어있는 자, 어떠한 물질 때문에 아프게 됩니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모나크 버터플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친구를 먹으니까 아파요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블루제이에 대한 예시가 잘 이어진다라고 보인다?

게다가, 자, 다음 문장까지 한번 볼게. This adverse exposure. 자, 이러한 반대의 노출. 그거는 a form of punishment. 자, 일종의 벌인데, 위에 있는 책에서. Generally causes blue jays to avoid all monarchs in the future. 자, 이거는 어떤 것을 유발하냐면, 블루제이가 avoid하게 한대요. 피하게 한대요. 모든 모나크들을 in the future, 미래예요. 아, 먹어보니까 안 좋네? 그럼 이제 미래에는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뭐만 지금 내용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 얘만. 정답 2번이죠. 2번만 사회적인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Thus, 그러므로 taste aversion. 자, 이 맛에 대한 혐오라는 것. 혐오의 학습은 occurs rapidly,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And is an important process, 중요한 과정입니다. 뭐에 있어서 for many species in learning what is safe to eat, 많은 종에 있어서 무엇을 먹기가 안전한지를 배우는데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자, 다음은요. 이제 순서 삽입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자 시크릿 픽입니다. 연결어가 없어도 괜찮아. 자, 1학년, 2학년 때 봤던 많은 문제들은요. 순서 삽입할 때 연결어, 뭐 for example 이라던가 아는 것도 뭐 있어요? however 이라던가 아니면 순접을 나타내는 moreover 이라던가 이러한 연결어들이 종종종종 나타나면서 힌트를 많이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3학년 수준으로 갈수록, 그리고 최근의 흐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연결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결어 없고요. ABC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ndeed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굉장히 사실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확 바꾸는 친구는 아니잖아. 굉장히 약한 연결어 하나만 있고 B랑 C는 아예 없어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내용상으로 풀어야 돼요. 내용상 끝말잇기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걸로 끝났으니까 그걸로 시작하는 단락을 찾아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난이도가 한층 어려워졌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다음에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는 A, B, C 전체의 연결어가 단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풀어볼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36번도요. 보시면 연결어가 A에도 없고, B에도 없고, C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끝말잇기를 통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상 흐름, 논리적인 전개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Prior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worlds of nature and humans were both perceptually and effectively different. 이라고 합니다. 자, 뭐의 전이냐면은, Industrial Revolution 이라고 하면은 산업혁명이잖아. 산업혁명 전에는요, the worlds of nature and humans. 자, 어떤 세상이냐면, 자연의 세상, 그리고 인간의 세상은 were, 어땠냐면, 둘다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실제 효과적으로 어땠어? 달랐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 자, 뭐라고? Nature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간, humans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인간 세상과 nature의 세상은 서로 달랐습니다. 라는 얘기가 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다릅니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unconscious passive artificial selection 이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A번에 자, 무의식적인 passive artificial selection 뭐예요 이게? 수동적인 인공적인 선택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사람들이 환경을 바꿈으로써 라고 하는데 일단 알수 없는 단어들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죠. 이 앞에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많아요. 자, 그럼 B를 볼게요. The human impact on the planet was easy to identify. 자, 인간의 영향력이에요. 어디에 대한? 지구에 대한. 그것은 easy to identify. 확인하기가 쉬웠고, separate.

뭐 했대요? 떼어낼 수 있었어요. 발랐어요. 무엇과? From the reciprocal process of natural selection. 자, 자연 선택의 상호적인 과정과는 달랐어요.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 어때? 주어진 문장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가 첫 번째로 올수 있는 후보입니다. 자, C를 한번 볼게요. If가 나왔어. If가 나온다는 건 이건 예시라는 거거든요. 자, if fair-skinned humans exhibi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malignant melanomas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atmospheric ozone 이라고 해요. 자, 피부가 하얀 인간들이 상당한 증가를 보였어요. 흑색종의 숫자에 있어서 라고 하는데 이것도 갑자기 너무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오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찾았네. 첫 번째로 올 것은 B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B에서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영향력은 달랐고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with the rise in technology. 자, 기술의 향상과 함께. 근데 그 기술의 향상이라는 것은 that characterized the late 18th century. 자, 18세기 후반을 규정지었던, 특징지었던 것인데. 자, paradoxical relationship. 자, 그거는 paradoxical. 자, 모순적인 관계였어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인간들, 그리고 자연들 사이에. 근데 그것은요, continues today,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문장이 구조가 좀 생소하죠? 자, 이 paradoxical relationship을 요 대절이 꾸미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래서 요 대시 바로 뒤에, 선행사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aradoxical relationship이 생겨나게 되었다 라고 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humankind, 인간은요, 이제 now the earth's pilot, 지구의 조종사와 같아요. 지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and it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difficult. 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대요. To separate artificial and natural selection. 뭐를 하는 게? 자, artificial 하면은 인공적인인데 이게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인간과 그리고 자연 선택을 분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고 하면은 살아남을 건 살아남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죽을 거는 죽고 하는 것이 자연 선택이잖아. 근데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면 뭐 인간이 영향력을 끼침에 따라서 어떤 생명체들은 살아남고 어떤 생명체들은 죽는 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두 가지가 이제는 뭐 하기가 어려워요. 분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B의 내용의 끝은요. 이 Nature과 Humans가 이제는 비슷해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자,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지금 Artificial and Natural Selection 이라는 키워드로 끝이 났죠.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더라? A의 첫 번째 문장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artificial selection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끝말잇기로 여기 보시면 environment 그리고 natural selection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끝말잇기를 염두에서 출제를 한 거죠. 자, 좀더 내용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무의식적인 passive한, 그러니까 수동적인 인간의 selection, 인공적인 selection은요, is occurring.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On a grand scale, 엄청난 규모로요. As people radically alter the environment, 자, 인간들이 지금 환경을 radically, 급진적으로 바꾸면서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원래 classical domain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

selection. 자, 인간들이 어떤 공동체의 selection 또는 ecosystem, 생태계의 selection을 시행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산성비가 내렸고,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가지고 생명체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의 변화를 마구마구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A의 뒤에 부분에서는 산성비라는 예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C가 제대로 붙어 올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if fair-skinned humans. 자, 그리고 또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fair-skinned, 피부가 하얀 인간이 뭐를 보이냐면요. 상당한 증가를 보이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악성 흑색종. 암의 일부거든. 암의 종류거든요. 이 암이 많이 걸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뭐 때문에?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atmospheric ozone. 자, 오존층이 감소하는 것의 결과로서, 자,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selection.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선택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환경이 바뀌었어. 사람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가 됐어.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셀렉션을 당해서 좀 죽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셀렉션을 against the phenotype. 자, 그러한 표현형에 대한 셀렉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는요, 지금 암, 특정 암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가 나왔으므로 A 다음에 C가 오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요, 볼게요. Any number of examples. 어떠한 수의 Examples도 can be imagined. 상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artificial selection. 자, 인간의 selection, 인공적인 selection. 이렇게 정의가 된 이것이 not working solely on already domesticated animals. 이미 가축화된 동물에게만 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뭐 다른 얘기로 좀 세고 있는 걸또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끝말잇기의 관점에서 볼때 정답은 몇 번입니까? B, A, C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다. 됐니? 좋아요. 자, 37번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문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A, B, C 다 봤는데 뭐가 없어? 연결어는 보이지 않아요. 단, 여기에서는 he라는 것이 보입니다.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명사를 잘 쫓아가 주는 것이 엄청난 힌트가 또될수 있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볼게요. That object should be perceived best by way of active exploration makes good intuitive sense.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절이에요. 그래서 object should be perceived best. 어떤 물체가 가장 잘 인식이 될수 있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액티브한 익스플로레이션을 통해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서 물체가 가장 잘 인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은 makes good intuitive sense. 자, 직관적으로 말이 잘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됐니? 자, 그런데 깁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죠. However, 그러나 깁슨은요, was able to see beyond what seems obvious. 자, 뭐를 볼 수가 있었냐면,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뭔가를 좀더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밝혀낼 수가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이해를 해보면, 지금 액티브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액티브한 exploration. 뭔가 적극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야. 그것이 가장 좋은 인지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A번을 보시면 localized pressure on the fingertips 손끝에 어떠한 국지적인 압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기계적인 변형 손바닥에 그리고 stretching of the skin 스킨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followed each other in a complex sequence 복잡한 순서로 서로서로를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뭔가 손, 뭐 손바닥, 손끝 뭔지 잘 모르겠잖아. A는 키워드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 B를 볼게요. 자, passively pressing a shape on the palm of the hand should provide exactly this type of enhancement. 자, 여기는 중요한 힌트가 있네. 이러한 종류의 향상을 가지고 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향상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B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씨를 볼까요? He 나왔네? He가 될 만한 인물이 등장했나? 했죠. 뭐? 깁슨, 그잖아. So he recognized that the advantage of active touch cannot be easily reconciled with a model like a standard psychophysical chai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C가 첫 번째 온다면 이 he가 가리키는 것은 깁슨일 것이고요. 그는 인지했습니다. 뭐를 인지했냐면 the advantage of active touch. 자, 이렇게 액티브하게 터치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분필을 만져보고 이렇게 뭐 리모컨을 만져보고 지우개를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를 할 수가 없냐면 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 무엇과? 아, 뭐로 어떤 모델인데 like the standard. 자, standard라고 하면은 원래 있었던 기존의 어떤 모델인 거야. psychophysical chain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떤 기존의 모델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깁슨의 주장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 active exploration이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은요. 기존 이론과는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if perception is merely interpretation of proximal stimuli 라고 합니다. 자, 기존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만약에 이 인식이라는 것이 단지 interpretation of proximal stimuli.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자극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then conditions 어떠한 조건이냐면 that enhance the precision and accuracy of responses to these stimuli. 자, 증가시키는 거야. 향상시키는 거야. 뭐를요?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precision and accuracy, 정밀함,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환경, 조건은 should result in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야 되냐면 more precise and accurate percept, 더욱더 정밀하고 정확한 지각으로 이어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존 이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존 이론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어떠한 정밀함, 정확도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인식의 정확성도 함께 결과로서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기존의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C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this type of enhancement가 있었던 거 기억을 해요? 이러한 종류의 향상. 지금 C에서 향상되는 거, 뭔가가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B가 될 수 있지 않나? 한번 의심을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어떠한 모양을요, 누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손바닥에서. 손바닥에서 어떤 모양을 이렇게 딱 자극을 줘요. 그것은 provide 무엇을 무엇을 제공할 수 있냐면 이러한 종류의 향상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So because the stimulus is stable and unvarying. 왜냐면은 여기에 주는 지금 이 자극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실험 상황에 대해서 이 실험이 아니라 이 이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손바닥에 대해서 어떠한 자극을 딱 일치하게 줬어요. 변하지 않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이 정확하게 줬으니까 바뀌지 않는 자극을 줬으니까 더 잘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깁슨의 연구는 however went exactly the opposite direction.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자, 패시브한 거는 이게 더 정확해야 되는데 깁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hand exploratory movement. 자, 손이 적극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은요. that he witnessed, 그가 관찰했었던 그것은 produce, 만들었습니다. 뭐를? a continuously changing. 계속해서 바뀌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만지면은 막 이렇게 손에 들어가는 자극이 막 바뀌어. 그리고 seemingly chaotic constellation of mechanical events. 자, 기계적인 사건에 자 보이기에 chaotic한. chaotic하면은 혼란스러운, 혼돈의 막 이런 거거든. 혼돈의 집합체를 만들었어요. 뭔가 자극이 여기

여기 왔다가 여기 갔다가 막 피부도 막 바뀌고 뭔가 바뀐다.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자극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A인지 한번 볼게요. 자, localized pressure on the fingertips. 자, 손끝에 있는 국지적인 자극이라던가 mechanical deformation of the hand palm. 자, 손바닥에 있어서 기계적인 변형이라던가 and stretching of the skin. 자, 스킨이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거. 여러 지점에서 그거는 서로서로를 따라서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순서로. 자, 그러면 이 B에서 나오는 seemingly chaotic constellation of mechanical events가 곧 A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다. 자, 피부도 늘어나고, 막 여기저기 뭐 자극도 있고, 이러한 구체적인 손의 감각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C 다음에 B 다음에 A였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읽었죠? 패시브한 것은요. Instead, produce a well-defined pattern of proximal stimulation. 자, 패시브한 거는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잘 정의된 proximal stimulation. 자, 이 주변에 자극을 만들어냈는데, yet, 그러나, the former, 전자의 것. 여기서 말하는 건 액티브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액티브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패시브한 거 나왔으니까. 전자가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 promoting accurate perception, 무엇을 함에 있어서 더 정확한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he former이라는 힌트도 하나에 끼워 맞추는 B 다음에 A가 올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B, A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C, B, A니까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만만치 않은 난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좀 할만해요. 자, 왜냐면은, 오랜만에 뭐가 나왔어? However 이라는 연결어가 나왔거든요. 자, interesting이, 흥미롭게도요. This, the type of advertisement matters 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advertisement, 광고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도 또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광고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의 다음 내용은 뭐에 대한 거겠어? 광고의 종류에 대한 거 아닐까? 광고의 종류가 뭐 어떠어떠하다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예측했으면 아주 훌륭하고 이제 밑에를 읽어볼게요. 자, recently 최근에 Research ha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interplay. 자, 연구는 뭐를 하려고 시도를 했냐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뭐를? Interplay. 상호작용을요. 뭐랑 뭐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면, online and offline communications. 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Retail channels. 소비 채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해를 하려고 했대요. 오케이. 자, 지금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소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지금 이해를 해보려고 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particularly interesting part of question that has been examined. 자, 연구된, 자, 이 특히나 interesting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is about how online shopping behaviors, 어떻게 온라인의 쇼핑 행동이 can be influenced by, 영향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뭐에 의해서 what consumers are exposed to online, offline. 자,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무엇에 노출이 되느냐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자,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뭔가에 노출이 돼. 그러면 그게 온라인에서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를 해봤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1번 볼게요. 지금 학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looked at how television advertising. 자, TV 광고라는 거. 근데 TV 광고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거죠. 자, 그것이 can influence online shopping behaviors. 온라인 쇼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흐름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Their findings. 자,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are important for understanding how the internet can sit alongside. 자, 무엇에 중요했냐면, 자, 어떻게 인터넷이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benefit,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전통적인 미디어 활동으로부터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TV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에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했다라는 얘기니까 이번도 연결이 잘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For instance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죠. 요런 연결어가 보이면 앞에 나온 내용의 구체적인 예시가 맞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Their empirical study covering over 1,000 television advertisements with a combined media spend of US $3.4 billion 까지 볼게요. 자, 어떤 경험적인 연구인데 연구는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냐면요. 1,000개 넘는 TV 광고 그리고 돈은 자 3.4빌리언, 34억 빌리언 달러 이상이 사용된 그런 TV 광고들을 본 거죠. 자, 그랬더니 그거는 어떤 걸 보여줬냐면 TV 광고가 can lead to increase. 자, 증가로 이어졌답니다. 뭐에 있어서? 웹사이트의 트래픽 증가에도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purchasing on online platforms.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를 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4번 뒤에 보니까 action-oriented. 자, 행동을 지향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TV 광고의 경우에는 were found to increase. 자, 무엇을, 뭐 어떤 결과를 보였냐면 웹사이트 트래픽도 올려주고 온라인 sales, 판매도 올려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Where is, 반면에 the advertisement of a more emotional and informative nature. 자, 광고인데 무엇에 대한 광고냐면 자, 여기에서 action oriented가 아니라 좀 더 감정적이고 아니면 좀 더 정보성 그런 광고의 경우에는 온라인 세일은 올려줬는데 트래픽은 오히려 감소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광고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약간 차이가 있네? 광고의 유형? 광고의 종류? 우리 여기 문장 다시 한번 볼까? 그러나 흥미롭게도 the type of advertisement 자, 광고의 종류가 중요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여기에 있죠. 여기 자리 들어가면 되겠다. 앞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중요해요. 어떤 거는 둘 다 증가시켰지만 어떤 거는 하나는 증가시키고 하나는 감소시켰습니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정답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Clearly the nature of the advertisement. 자, 무엇이냐면 advertising creative. 자, 이런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속성은 can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 수 있고요. And this is one of the very few articles. 자, 이것은 굉장히 very few. 진짜 몇 개 안 되는 연구, 논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과 e-commerce에 대한. 자, 그리고 to consider. 뭐에 대한? This important point.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티클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몇 개 안 되는 아티클 중에 하나예요. 라고 하면서 끝이 나는 질문이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어요. 자, 요거는 연결어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쉽게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자, 3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This extends to psychological structures로 이어갑니다. 자, 이것은요, extends to. 자, 연장이 됩니다. 무엇으로? 심리학적인 구조로까지 연장이 됩니다. 확장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this라는 힌트가 하나 정도 나왔구나라는 걸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시면, as organisms, 무엇이냐면, 자, 유기체, 생명체가 must be, 어떻게 되냐면, built to orient toward right phenomena.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향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은, 올바른 현상을 향해야 하고요. 그리고 possess sensibilities. 뭐를 가지냐면은,
민감성을 가져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족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facilitate adaptations. 자, 적응을 촉진시키는, 적응을 가지고 오는, 적응을 가지고 오는 만족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조금 챙겨갈게요. 일단은 심리적인 구조라는 얘기가 한번 등장을 했고요. 심리적 구조로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뭐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adaptions, 자, 적응을 촉진시키는 satisfaction,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염두하면서 우리 주어진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clarifying what is essential to the thriving of an organis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무엇을 확실히 하는 것이냐면요, what is essential,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히 하는 것. 무엇에 있어서 to the thriving of an organism. 자, 어떤 생명체가 번성하는 데 있어서, 생명체가 발전하고 더 잘 나가고 생존하고 번식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히 알아보는 것은, 근데 그건 뭘 포함하냐면 including the exploration of need candidates and consequences. 자, 무엇이냐면 need candidates, 어떠한 욕구의 후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어떤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포함을 해서, 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can in fact, 사실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뭐를? Much about the nature of that being. 그 존재의 nature, 본성, 속성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면은 그 친구의 속성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organisms are, 자, 유기체들은요, most fundamentally, 자, 가장 근본적으로 entities, 어떤 거냐면 객체들인데, 어떤 객체냐면 whose basic and fundamental organization concerns the fulfillment of needs.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그 객체는 어떤 객체냐면 기본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조직이 무엇을 신경 쓰고 있냐면,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욕구의 충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즉,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some common, 어떤 것들은 어떤 종인지와 상관없이 공통적인 것이고, and some specific, 자, 어떠한 것들은 종마다 다른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즉,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자, 유기체라는 것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in each species, 자, 각각의 종들에 있어서 physical, behavioral, emotional, and cognitive adaptations exist. 자, 신체적이고 행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adaptations, 뭐요? 적응이요, 존재해요. 근데 그것은 there are specialized, 뭐를 위해서 특성화가 된 거냐면은 for fulfilling these needs,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화가 된 여러 가지 adaptations, 적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구가 있어. 그러면 그 욕구를 채워줘야 되니까 유기체가 적응을 하는 거야. 근데 적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체적으로 막 몸도 움직이고 행동도 적응을 하고 감정적으로도 적응을 하고 인지적으로도 적응을 한다라는 거야. 되었어?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자, in humans, 인간에 있어서 given our social natures, 인간들의 뭐를 고려할 때, given 하면 무엇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사회적인 속성을 고려할 때 any such inherent tendencies, 어떠한 그런 내재적인 경향성이라던가 and perceptual sensitivities, 자, 이런 지각적인 민감도는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organisms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3번 뒤에 문장부터는 인간에 대한 내용.

문장으로 내용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거 느껴지니? 자, 게다가 자, 앞에 문장을 보시면 여기에 physical, behavioral, emotional and cognitive adaptations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보면 그게 psychological 한 걸로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또 결정적으로 any such inherent tendencies and perceptual sensitivities라고 나왔는데 자, 어떠한 민감성에 대해서 위에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근데 such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위에서 뭔가 언급이 되었어야 되잖아. 여기 단절인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주어진 문장을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possess sensibilities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그러한 such perceptual sensitivities로 이어져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3번. 자, 정답인 근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윗내용이랑 아랫 내용이랑 내용상 흐름이 살짝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내용적 단절을 느낄 수 있어요. 위에까지는 어떤 유기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다가 여기 3번 뒤로부터 인간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두 번째, 자, 여기에 앞에서 뭐 신체적, 행동적, 뭐 emotional, cognitive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주어진 문장에서 그게 심리적인 것까지 확장이 된다. 라고 이어지는 게 내용적으로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such inherent tendencies and perceptual sensitivitie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주어진 문장에 나오는 요 내용을 받아주는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procurement of individual and group resources. 자, 개인과 그룹의 자원들을 얻어내는 것과 궁극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 생존하는 데 유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specification of people's basic psychological needs can tell us much about.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인간들의 기본적인 심리학적인 욕구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About what was entailed in driving during our species history. 자, 우리 종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종이 이렇게 번영해 오는 데 있어서 무엇이 수반되었는지를 많이 많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including our propensities toward curiosity. 자, 그것에는 어떤 점들이 있냐면은, curiosity, 호기심이죠. 호기심에 대한 성향이라던가, 자, 기술을 습득한다, 기술을 만든다라던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어딘가에 속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보시면, in fact, 사실요, the idea that, 어떠한 아이디어냐면, 자, 동격의 대시죠.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s can function as proximal motivators of propensities and behaviors that have yielded advantages at multiple levels of selection. 까지 끊을게요. 자, 그러면 심리적인 욕구의 만족이라는 것이 can function. 자,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냐면은 중요한 근접한 motivators, 동기부여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어떤 성향과 행동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요, 무엇을 해온 아이냐면은요, 자, yielded, 만들어 왔습니다. 뭐를? advantages, 여러 가지 이점들을. 어떤 수준에서 at multiple levels of selection. selection 하면 자연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수준에서 이점을 가져왔었던 그러한 propensity 성향이나 행동에 있어서 자, 어떠한 동기부여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is consistent with 자, 무엇과 일치하냐면 recent developments in evolutionary psychology 자, 이런 진화 심리학에 있어서 현대의 발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밝혀낸 이야기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요 이론이 서로 일맥상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자 퀴즈 풀면서 맞춰볼게요. 자, 요 단어, 내가 이거 발음 알려줄게.

0: 일부러 퀴즈로 가져왔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chaotic 아니고 chaotic, chaotic 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오늘 문제 풀면서 나왔던 단어예요. 자, 이 chaotic 어디에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1회 모의고사 끝납니다. 다음 시간까지 쭉 달려보자고요. 오케이, 오늘 고생했어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 2 장희수입니다. 자, 벌써 이제 12강이고요. 이제 2단원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3강 남은 것은 이제 3단원 우리 정리하도록 하고, 전자기도와 상호유도 중에서 전자기유도는 물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호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2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공식과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유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신 시험으로 서술형 평가라든가 또는 객관식 시험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자기 유도부터 같이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먼저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용어 정리는 우리끼리 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함께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전류라는 걸 이제 공부했죠. 전류는 사실은 배터리가 만드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인 배터리가 기전력이 있어서 전류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막대 자석과 코일밖에 없잖아요. 왼쪽에 있는 이제 검류계는 전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제 검사하는 장치일 뿐, 여기는 막대 자석과 코일밖에 없단 말이야. 배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요 말을 붙여서, 아, 이건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진 전류구나 라고 하면서 유도전류라고 씁니다. 물론 유도전류도 전류예요. 유도전류 전류지만 전자기 유도에서 만든 전류니까 유도전류라고 쓴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전류를 만들었어? 전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기전력이 있다는 얘기네. 따라서 유도기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지 같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이란 말을 쓰고, 이 유도기전력과 똑같은 말은 유도전압이라고 표현을 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용어들은 아마 위에 있는 유도 기전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교과서에도 다 유도 기전력이라고 말은 나와 있는데, 이 기전력이라는 말 자체가 물투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전력을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용어로 배웠는지를 잘 파악해 두고 그거를 뭐 서술형이나 이런 거에 써야지, 그냥 이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유도전압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답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류가 흘러? 전자기 유도에서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구나. 왜? 유도 기전력이 있어서 또는 유도 전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류를 만드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좀 파악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이와 같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정말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해드렸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기선 속의 변화와 렌츠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자기선 속을 자속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그런 교재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자기선 속, 그리고 자기선 속을 자속이라고 줄일 수도 있고, 자기선 속은 뭐냐면 바로 이 N극에 있으면 그 N극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점선으로 나가는 자기력선 다발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자기장 세기 할때 자기선 속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드렸는데, 자기선 속이란 말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자기력선 다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어떤 교과서에는 자기력 선속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자기 선속이라고 나와 있으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어떤 용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속자는 다발이라는 속자예요. 묶음, 그냥 꽃다발, 묶음이니까 지금 N극에서 나오는 이 자기력 선들의 어떤 묶음을 말하는 거겠지. 또 여기는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어떤 묶음을 말하는 거겠지. 그것이 바로 자기 선속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고, 지금 왼쪽은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N극이, 자석의 N극이 코일 쪽으로 오는 중이에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도망가는 중이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봅시다. 지금 자석의 N극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기력 선속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왜? N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다 간격이 균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화살표 그림처럼은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지. 자, 점점점 N극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져야 돼. 그렇게 약해지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처럼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그냥 자기장이 쭉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N극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건데, 코일의 요 단면적은 일정한데 여기 있는 N극이 쫙 벌어진 상태에서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속 또는 자기 선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증가하게 되겠죠.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변화. 이건 증가하는 변화인 거야. 또, 이 경우에는요, 도망가. 도망가게 되면 점점점 여기 있는 코일의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게 되겠죠. 뭐 하는 겁니까? 그죠? 변화하는 경우죠. 지금 우리 그림에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경우야,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 경우야 라고 썼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야. 뭐가? 자기 선속이 변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있는 제목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자기 선속이 변하는구나. 그러면 렌츠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쫙 흐름과 지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거부터 봅시다. 지금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N극이 다가오면서 자기 선속이 증가해? 변했네? 그러면 이 코일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왜? 모든 것들은 사람도 그렇지만 물리적인 현상들은 다 안정적인 걸 원하거든요. 변해? 근데 증가해? 그러면 증가하지 못하게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방향이 뭐예요?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오면서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점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면 방해하는 쪽이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방해하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어진 것은 바로 이 방향에 엄지를 이렇게 맞추는 방향입니다. 자, 자기손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솔레노이드에서의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전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흐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렌츠 법칙. 아, 전자 유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수 있는 법칙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더 적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도망가요, 자석이. 도망가게 되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손속이 감소해요. 아이고, 증가하는 것도 방해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것도 뭐 해야 합니까? 방해해야 된다고. 왜?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야, 너왜 줄어들어? 줄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게 감소하니까 감소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류의 방향,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이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렌즈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 몇개 있구나. 일단 변화. 그리고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때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래서 이 방해라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아니면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오지 못하게. N극이 올때 여러분 N극이 못 오게 만드는 방법은 N으로 밀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솔레노이드의 N극이라는 건 우리 엄지손가락이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이렇게 N극을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 흐르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N극이 도망가요. 도망가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줘야 합니다. 누가? S가 붙잡아주면 되고 우리는 S보다 N에 더 관심이 있으니 아래쪽이 N극일 것이고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 방향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아, 결국에는 N극이 들어올 때, 가까워질 때, N극이 도망갈 때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구나라는 걸 검육의 바늘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우리가 이 렌츠 법칙을 이해하려면, 오면 못 오게, 그리고 가면 못 가게 해놓으면 딱 정말 뭐랄까, 개념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죠. N극이 와, 오면 못 오게. N극이 가, 가면 못 가게. 그런 식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증가하지 못하게, 감소하지 못하게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저렇게 자석으로 그 부분에 자기손속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 N극이 지금 다가오는 경우, 또 N극이 멀어지는 경우인데 자석에 그건 N극뿐만 아니라 S극도 있단 말이에요. S극을 오른쪽 여백에다가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두 가지랑 같이 비교를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있고요. 코일을 좀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통 하나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칭칭칭 감아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법류계를 딱 설치하는 거죠. 하나만 더 그릴까요? 이렇게 S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극이 다가올 때, S극이 도망갈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S극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S가 오면 못 오게 해야지. 누가? S가 못 오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 S보단 N극에 관심이 있죠. 따라서 엄지 N극을 아래쪽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 감싸지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되 그냥 한 가닥만 그려도 쭉 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걸 우리가 찰수 있잖아요. 모두 다 표현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S가 도망갑니다. S가 도망가면 못 가게 잡아야지. 그게 자기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쪽에 N극, S극이고 엄지 N극 세워놓으면 이 방향으로 전류 흐릅니다. 이 방향으로 전류 흐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이렇게 전류 흘러서 요거랑 요거랑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육에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건 자, 왼쪽에 그림 한번 같이 잡아볼까요? N극이 도망갈 때랑 똑같습니다. 네, N극이 도망갈 때이 검육에 흐르는 전류랑 전류의 방향과 S극이 다가올 때랑 같아요.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오면 못 오게 가면 못 가게 그 개념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법칙, 바로 렌츠의 법칙을 지금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은 손을 이용해서 렌츠의 법칙, 오면 못 오게, 가면 못 가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구해냈는데, 그렇다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 피읍이라고 써서 선생님도 이제 패러데이라고 썼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패러데이, 패러데이 법칙이죠. 뭐 패러데이나 패러데이나 이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 그래? 전류가 흘렀어? 그럼 그 전류의 세기는 얼마나 센 거야? 근데 여러분 전류의 세기가 세려면 전압이 세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전자기 유도란 말이야. 전자기 유도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압의 세기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이 바로 여기 있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의 물리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도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출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물리적인 개념을 내가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전압 또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이야. 그런데 이건 공식이 있어. 그 크기를 공식으로 구하는 거니까 공식을 적어놓고 우리 설명을 해보자.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바로 대학에 가시면 이 V 자리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교재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 있는 교재도 있고 그래요. 이름은 여러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이름을 어떤 책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약속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전부 다 V라고 써 있으니. 우리 이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렌츠 법칙을 뜻합니다. 여러분, 렌츠 법칙 하면 뭐가 떠오르죠? 방해. 방해. 방해라는 건 마치 오면 못 오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못 가게이니까 반대 방향을 뜻하는 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렌츠 법칙도 함께 쓰는 거고요. 여기는 N은 코일의 가문수. 그 다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이 파이는 자기 선속. 자기선속인데 그 자기선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부할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떤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기억나시죠? 바로 그 파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파이는 BS.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에 단면적을 곱한 걸 우리 자기선속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선속을 만드는 거 자기장에 세기가 있네. 따라서 센 자석이 있고 약한 자석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센 자석, 약한 자석은 바로 요 파이를 다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석으로 한번 해보고 센 자석으로 해보면 당연히 센 자석으로 했을 때더큰 유도 기전력을 만들 수 있고 더큰 전류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육의 바늘이 훨씬 더큰 폭으로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파이는 자석의 세기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구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델타 t분의 델타 파입니다.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율입니다. 예를 들면 자석을 천천히 넣었다 빼는 경우랑 자석을 빨리 빨리 하면 요게 커진 거지.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여러 가지 물리량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두 번째, 센 자석을 쓸수록. 세 번째, 자석의 빠르기를 빨리빨리 변화시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일 경우에 V가 커진다. V가 커지면 따라서 I도 커진다. I가 커지면 검육에 있는 바늘의 변화 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요세 가지를 쓰게 하는 그런 서수형 문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파이가 b에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자기 선속의 변화를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경우랑 그 다음에 면적의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은 공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해두고 중요한 것들 잘 파악한 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설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렌츠 법칙, 그 다음에 프레델 법칙 다 구별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전자기도 현상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또 다양한 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식을 설명드리고 개념이 있을 때는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코일 여기 있는 통으로 감았기 때문에 코일 감은 이 통은 텅 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자석을 잡고 있다가 이만큼 위에서 놨어요. 그러면 쭉 떨어지죠. 원래 이게 없으면 그냥 자유낙할 텐데 여기는 코일을 관통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관통하게 되면 N극이 코일을 가까이 왔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렀대요. 전자기 현상으로 유도 전류가 생겼구나라는 걸 우리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딱 N극과 S극이 코일의 중앙을 탁 지날 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우리 충분히 이 부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일을 빠져나갈 때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N극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전류 흘렀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S극이 도망가니까 여기 있는 N극이 야, 못가 하고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전류 흐르기 때문에 이 검육의 전류 방향과 이 검육의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여기 있는 이 이렇게 내려올 때 하고 여기를 관통할 때 하고 물론 오면 못 오게 막아주는 힘이 있고 가면 못 가게 붙잡아주는 힘이 있지만 이때의 속력을 만약에 V1이라고 하고 이때의 속력을 V2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력이 그 반발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보다 이때 속력이 더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 크단 얘기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결정되지만 전류의 세기를 뜻하는 비례하는 유도 기전력은 여기 있는 가의 경우보다 다의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폭이 여기보다 더큰 폭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의 파형이 위에 있는 피크가 아래에 있는 요 피크보다 짧은 작은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고 여기 있는 거 빠르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값이 크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크고요. 그것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그만큼 피크점이 클 수밖에 없다. 라는 걸쫙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신형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를 좀 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 일단 점점점 되어 있는 이렇게 정사각형 구역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곳입니다. 여기가 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됐는지는 몰라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요 그림을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위아래로 자석이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N극과 S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결정되니까 요 안에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자기장이 균일한 공간인데, 지금은 우리가 비스듬히 보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본다 합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뭐예요? 칠판 앞쪽에 N극이 있는 거고, 저 칠판 뒤쪽에 S극이 있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이렇게 XX 쓰는 건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동글동글 해주면 나오는 방향입니다. 지금은 균일한 자기장이 칠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기장 영역이 있는 곳에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도선을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쭉 일정한 등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딱 보니까 요 자기장 세계는 안 변했어. 안 변했는데 뭐가 변하냐면 그 자기장을 뚫고 들어가는 요 면적이 변합니다. 근데 도선의 움직임은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면적이 점점점 뭐 할까요? 그죠? 넓어지겠죠. 넓어지겠죠? 그렇게 넓어지면 자기 선속이 변화율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먼저 방향부터 한번 찾아볼까? 아, 여기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거기에 유도 전류가 흘러. 그럼 방향은 조금 뭘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으니, 자, 오른손 엄지로, 야, 왜 증가해? 증가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쪽에 있는 N극에 대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되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일단 첫 번째, 지금처럼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는 렌츠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물어보는데, 첫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다라는 거. 만약에 요게 지금 V가 속력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때요? 자, 빠져나가는 거는 이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중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빠져나가는 거겠죠. 왜? 점점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오면 요 면적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 있지만 요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기 선속이 변한다는 얘기고 자기 선속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러려면 야, 너왜 감소해? 내가 엄지로 도와줄게 하면서 이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요. 그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 시계 반대 방향,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여러분, 그러면 들어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나올 때는 시계 방향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은 XX,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 렌즈 법칙을 구할 수 있는 손을 활용해서 그렇게 유도 전류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또 하나. 만약에 도선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물론 이때도 V라는 속력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 도선이

얼마나 센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 V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전자기 유도 현상 중에 하나이니까 페러데이 법칙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라고 쓰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파이는 BS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는 이제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N은 코일의 감은수인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지금 몇번 감았어요? 한번 감긴 사각도선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1입니다. 쓰나 마나예요. 안 쓸게요. 그리고 델타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그냥 그대로 있어. 변하는 거 아니야. 변하는 건 누가 변하냐면 면적이 변합니다. 왜? 지금 여기 있는 도선이 오른쪽으로 등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쭉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변하는 면적은 바로 요 면적이 변하는 거지. 그지? 따라서 가로, 세로. 근데 세로는 길이 L로 일정. L로 일정하고 가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X입니다. 저 X는 지금 도선이 등속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이 X에 해당되는 건 속력에다가 시간 변화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그죠? 따라서 이 X 자리에 저 V 델타 T를 써주면, 자, L, 그 다음에 V의 델타 T가 바로 요 S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데 위아래 지워지는 게 보이네요? 델타 T하고 델타 T가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것이 V는 마이너스 BLV만 남아서, 자, 요 식도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물리투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이 식을 잘 외워둘 필요 있고 유도 과정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장이 B인 곳에 길이가 L인 도선, 따라서 요거죠. 길이가 L인 도선이 V라는 속력으로 쭉 진행하게 되면 자기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류의 세기를 구해라. 그럼 전류의 세기 I는 R분의 V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저항 R을 뒀다고 한다면 그 R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 방향 뺀, 마이너스 뺀, B, L, V 해주면 바로 요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중간중간 있지만 그 부분들이 물리학 2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전자기도의 모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한번 딱 일시정지, 화면을 일시정지 시켜놓고 백지에 여러분 지금 교재 프린트 학습지에 한번 쭉 선생님이 적어놨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줄한줄 옮겨 적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하다가 처음 해봤으면 막힐 거예요, 그죠? 막히면 어때요? 다시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연습, 연습 계속 반복하시면 되죠. 그만큼 전자기도 현상에서는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공을 들여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도 한번 가봅시다. 다음 내용은 이렇게 D귿자형 도선이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요. 자, 보니까 여기 하얀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보다 좀더 쉬운 건 바로 요거죠? 이렇게. 그게 지금 보면 오른쪽에 뻥 뚫려 있어. 그래서 우리 글자 중에 D귿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D귿자로 되어 있는 도선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D귿자로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 열려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닫힌 회로가 돼야 되니까 닫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탁 이렇게 금속 막대를 얹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죠? 이렇게 닫힌 회로가 됐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닫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 막대를 탁둔 거죠. 그 상태에서

금성막대를 V라는 속도로 쭉 일정하게 등속도 운동을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당연히 등속도 운동을 시켰다는 얘기는 처음엔 여기 있었지만 잠시 뒤에는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고요. 요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선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면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선속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선속이 변하면 그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선속이 증가하게 되는 걸알수 있고 자기선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려면 오른손 엄지가 증가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죠. 지금은 이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되고 이렇게 감싸진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니까 지금 전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렌츠 법칙. 두 번째, 그러면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를까? 여기 있는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가 되니 R은 그대로 R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V를 자기장 세기 B. 그 다음 도선의 길이 L. 그리고 도선의 속력 V 써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D귿자형 도선과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부분은 공통적이네요. 맞습니다. 개념은 똑같고 원리도 똑같기 때문에 식도 이렇게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두 가지 찾았어요. 하나는 유도전류의 방향 찾는 거. 두 번째, 유도전류의 세기 찾는 거. 그렇게 항상 두 가지가 세트로 다니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잊지 말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요 부분도 좀 확인을 해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기도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물투에만 나오는 상호유도 가겠습니다. 상호유도는 이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상호작용할 때그 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일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코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통이 보이죠? 그죠? 이 철심이에요. 이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1차 코일에서 만든 자기 선속의 변화를 딴 데로 새나가지 못하게 그대로 2차 코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써놨는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게 1차 코일이고 어떤 게 2차 코일이냐? 1차 코일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배터리가 전류를 만드는 거야. 맞죠? 근데 2차 코일 보세요. 배터리가 없어요. 여긴 뭐죠? 검류계입니다. 아, 전류가 흐르는 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진짜 전류가 흐르는지를 검류계를 연결해서 검류계의 바늘의 움직임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를 찾아보자라는 거지. 이건 배터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배터리가 있는 코일 1차 코일, 배터리 없는 코일 2차 코일이고요.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었는데 스위치를 딱 닫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전류는 굉장히 빨리 흐르지만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스위치를 닫으면 그때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길 때 철심을 따라서 2차 코일에 전달되면 2차 코일은 깜짝 놀랍니다. 와, 뭐야? 너왜 갑자기 와? 그렇게 자기선속의 변화가 오면 2차 코일은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기전이 생길 것이고 여기 있는 자기 선속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2차 코일은 엄지 야너왜 증가해 증가하지 마 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아니면 증가하지 마 또는 N극이 오면 오지 마 하는 걸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1차 코일에 흐르게 되면 2차 코일에는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다 하는 건 약간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한 가닥만 해서 우리가 결국엔 여기 있는 요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상호유도에서도 아, 배터리가 있는 1차 코일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2차 코일의 유도 전류를 만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변화가 있을 때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스위치를 닫는 그 순간에만 이런 게 있다. 스위치를 닫고 쭉 전류가 흐르면 이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스위치가 탁 열려요. 스위치가 열리면 이제는 잘 가던 전류가 잉 하고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 코일이 야, 줄어들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다시 유도 기전이 생기고 그때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이 방향 뭐예요? 바로 요 방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 아까 흘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유도가 나오면 첫 번째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게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데 센 전류를 만드는 건 당연히 전기 유도 기전력이죠. 전압. 따라서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렌츠 법칙이죠. 그 다음에 m 델타 t분의 델타 i 원 이렇게 씁니다. 요거 아주 생소한 공식이고 처음 본 이제 공식일 텐데 먼저 m부터 갑시다. 이 m은 상호 유도 계수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상호 인덕턴스라고도 부릅니다. 아주 인덕턴스 어려운 말이네, 그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우리 5종 교과서에 다 쓰이고 있는데 그냥 코일이 몇번 감겼고 어떤 굵기며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그런 코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값이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건 1번이고요. 여기 있는 건 2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을 2, 1 써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 1차 코일의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2차 코일의 전류를 만드는구나라는 요식까지 해서 색이, 방향 다 따져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변압기거든요. 변압기는 실제로 여러분이 뭐이 변압기를 어떻게 쓴다라는 걸 생활 속에서 잘 찾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집 밖에만 나가도 전신주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오는 전기를 전신주에서 받잖아요. 전신주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신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이 달려 있는 전신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변압기가 들어 있는 거고 이때 전압을 220볼트로 바꿔주는 그런 변압기입니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죠. 그 전압을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그때 바로 상호유도의 원리를 씁니다. 자, 여기 보면 1차 코일 되어 있고요. 여긴 2차 코일 되어 있죠. 1차 코일에는 전원이 있는데 아, 요건 교류 전원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물결 표시 그리고 전압이 V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일은 감은 수가 N1이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해서 1차 코일은 111 써놨어요. 2차 코일은 전지가 없죠? 전원 장치가? 이쪽에 있는 1차 코일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상호 유도로 여기에 전류를 만드는 그런 일이고 이때는 V2, I2, N2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 감은 수의 B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압의 비에 비례합니다. 대신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전류의 비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요 식이 바로 변압기 식이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감은수의 비는 전압의 비에는 비례하지만 전류의 비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요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 풀때좀 도움이 되게끔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도 공식과 원리 이런 개념들을 잘 잡아둔 다음에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면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양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몇개 가지고 와서 한번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자세한 풀이는 여러분 이제 코드 입력하시면 선생님 해설 강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3점 테스트 4번 문제인데, 자기장 영역을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3개를 주고, 자기장 색이 B0, EB0, EB0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선이 점점 움직일 거고, P점이 이 오른쪽 끝머리에 있는 가운데 있는 곳인데, 지금 보면 뭐 T0일 때, ET0일 때, 아니면 뭐 3.5T0일 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P가 T0일 땐 어디 있냐면, P의 위치가 T0일 때는 여기예요, 여기. 그게 어디죠? D와 ED 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D와 ED 사이란 얘기는 D와 ED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있는 경우가 바로 T0일 때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는요, 자기장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없고요. 여기 있는 건 자기장 영역이지만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 없고요. 요것만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만 우리가 자기 선속에 변화가 있는 걸알수 있고, 오른손 엄지로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 주면 되니까, 아, 이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나머지 ET0일 때, 또 3.5T0일 때 어디? ED부터 3D 사이, 여기는 3D부터 4D 사이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도선이 갔다가 돌아오는 그 경로 속에서 우리가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찾고, 그렇게 유도기전력의 크기까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부채꼴이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부채꼴은 지금 보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크예요. 여러분, 6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크라는 건 1초에 30도씩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60도니까 1초가 지나고 나면 이 도선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또 1초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0초, 1초 때까지는 자기 선속에 변화가 없다가 2초일 때 자기 선속에 변화가 있고, 지금 이곳으로는 들어가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경우고,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중이니까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를 둘다 방해하게끔,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방해하지 못하게, 그런 방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는 1번 영역과 3번 영역이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인데, 보면 자기장의 방향 어떠냐라는 거, 또 자기장의 색이 어떠냐라는 걸 찾는 거, 또 나머지 유도전류의 세기는 11초 때랑 5초일 때랑 몇배 차이 나는지를 천천히 구간별로 나눠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수능형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내신의 변별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잘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코드 넣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정확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문제니까요, 연습 잘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 상호유도 문제입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을 때 1차 코일의 전류는 일정한데, 2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가 0부터 ET0까지는 이렇게, 그리고 ET0부터 4T0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반대 방향 전류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는 1차 코일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0: 보기에 물음을 여러분이 잘 충실히 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인데 꼼꼼히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전자기유도와 상호유도 문제까지 한번 쓱 한번 살펴봤는데 2단원 끝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중간중간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식이 나오면 많이 어렵지만 그 공식은 물리학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만 잘 익혀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지금 녹화 시점은 분명히 방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시점은 뭐 각기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학생들,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하루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하루에 공부하면, 아, 나 그래도 많이 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봤을 때 뭐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 같은 경우에 대답이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8시간 하면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답했던 학생들한테 대묻습니다. 그럼 하루에 24시간인데 8시간을 공부한다면 나머지 16시간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가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8시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8시간 공부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충분한 거죠.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거라든지 대학 입시를 보면 철저한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누적 학습량이 월등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해서 나 뭐 요 정도만 해도 돼, 그래도 상위권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8시간 하고 뭐 더 적게 해서 뭐 대학은 다 똑같은 대학 아니야? 뭐 굳이 뭐 이름 있는 대학 뭐 아니어도 난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표가 높아? 그런데 누적 학습량도 많지 않았어? 그런데 하루에 8시간 공부해가지고 그 철저한 상대평가 이렇게 줄 서여져 있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앞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안 해보시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얼음 해가지고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다 통제 가능한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하루에 8시간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가 쉬웠다, 그 공부가 쉬웠던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했대요. 예. 남들 두 번 볼 때 자기는 세 번 봤고요. 남들이 다섯 번 보면 나는 여섯 번 보고 남들보다 한두 번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수석이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꼬리표를 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 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뭐 전혀 갖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목표에 맞춰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내가 8시간, 그건 나하고의 타협이야. 나하고의 타협이지 다른 사람하고의 타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욕심이 있다면 그 8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여러분들 수능까지 2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1년하고 10개월 정도? 1년 10개월? 이면 입시가 끝나요. 여러분들 예비 고2 입장에서 입시가. 그리고 고2요? 시간 엄청 빠르게 갑니다. 1학년 때보다 더 빨리 가요. 고3은 더 빠르게 가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느껴. 아, 진짜 빠르게 가네. 시간이 장난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여유를 부린다기보다 좀더 목표,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짜고 그걸 빨리빨리 잘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학생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6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파악을 좀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나 B는 정수야. 근데 B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 그 다음에 B보다, X보다 B,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EX-A를 따라가. 그러니까 B보다 작은 데에선 연속이야. B보다 큰 데에서도 연속이야. 그렇다면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면 B에서조차도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로부터 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연속, 불연속에 대한 개념이 아직 조금은 부족한 겁니다. 이게 나와줘야 돼.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식이 A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따지라고.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6이 되겠네. A제곱 플러스 10a 25에서 26 빼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5이고 아래로 마이너스 26만큼 내려갔을 때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6이구나.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답이 없어. 아, 이거 문제가 잘못됐네? 문제가 잘못됐네? 아니요. 여러분들 개념이 잘못됐죠. 개념이 잘못된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좌극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에다 2 더했으니까 3. 예. 우극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우극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그게 함수값이기도 한 거죠. 만약에 너랑 너가 같아버리면, 마이너스 1에서조차도 연속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너랑 너는 같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3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은 A는 마이너스 5면 안 된다라는 뜻을 해석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5면요. 우극한과 함수값이 3이 돼서 이거는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납득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A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가 A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 A 값은 마이너스 5는 아닌 거였어. 그리고 A는 정수라며요. 그러니까 최소니까 마이너스 4일 때나, 얼마? 마이너스 6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다. 대칭성에 의해서 이 값이 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계속 올라가잖아. 예. 네.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또는 마이너스 6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돼 있다.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얼마야? 16.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를 해줄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0 5라는 최소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6을 넣어도 마찬가지죠. 6에 36,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5 똑같이 나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답,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5지 마이너스 26은 아니었다. 왜? A가 마이너스 5가 아니니까.
A가 마이너스 5라면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 아니고 A가 마이너스 5라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에서 연속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유형의 문제들 다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유형 7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1이 아닐 때는 너요, 1일 때는 너다. 그러니까 극한값 리미트 그리고 x가 1에서 fx가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연속의 정의를 한번 써보는 거야. x가 1로 가까이 갈 때의 fx.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1은 아니잖아. 그래서 fx가 x-1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였던 거고요. 극한값 존재해야 되고요. 1에서 정의가 돼줘야 되겠죠. a로 정의가 돼져 있잖아요. 그게 같으면 연속이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를 식으로 나타내주는 거잖아. 그리고 a값 찾아라. a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1 넣어주니까 분자도 0으로 가. 근데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 너도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약분이 이루어질 거고 x가 1로 가니까 a는 얼마라는 값이다?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그냥 이런 문제를 연속이라는 말로만 바꿨지 제가 이거의 극한값을 얼마, 극한값이 얼마야? 라고 물은 문제랑 똑같은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만 바꿔서 연속이라는 걸로 지금 엮어놓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연속의 정의에 대해서 알면 결국 이 문제는 함수의 연속에서 출발했으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미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푸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극한값을 구하는 목적이라면 0분의 0이니까 또 이런 것도 0분의 0꼴이야 다항식분의 다항식 그럼 미분해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해 필요 없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1 너는 상수는 미분하면 0 1로 가니까 3 바로 처리가 된다. 네. 물론 이거는 인수분해가 쉬우니까 굳이 뭐 로피탈 정리라는 걸 사용할 이유는 없겠지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식이 복잡해 원칙 가르쳐드리겠지만 로피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너를 따라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너야.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얘는 그냥 함수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그럼 얘가 여기 채워지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아,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될 건데 너가 2a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가니까 a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a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확인해봐. 이제 a가 0이면 y는 x였네.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뚫려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근데 A가 0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채워지네. 그러니까 연속이 되잖아. 예. 네. 아니면 이걸 식으로 쓴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그때 FX라는 거는 X 플러스 A. 그게 함수값 2A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2A 마이너스 1이니까, 아, A는 0이구나. 이렇게 나와버린다. 굳이 이거를 쓰지 않아도 이런 의미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8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에서 연속이다? 그럼 연속의 정의를 써버리면, 이게 해설지가 이렇대도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그때 fx는 2가 아닐 때니까 너, x-2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2에서의 함수값 b.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예, 2의 제곱 4 플러스 4 플러스 a가 0이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8. a 값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가 돼버릴 거고, 약분 2로 가니까 b는 얼마? 6.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바로 해버리라는 거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 그럼 마이너스 8. 아,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약분하면 2로 가면 6. 아, 이렇게 그냥. 실전에선 이렇게 풀어야지. 누가 이렇게 풀고 앉아있냐, 이거죠. 실전용. 실전용. 보이세요? 리미트 쓰더라도 여기다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이렇게. 예, 요 정도. 그래서 답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예. 모든 문제를 지금 서술형으로 연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2에서의 연속이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앞에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사실과 뭐가 다른 문제냐라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연속이라는 말만 쓰고 있는 것뿐이죠. 예. 자. 얘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해볼 수 있겠죠?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a로 가죠? 거기다 a 더했으니까 2a. 그런데 그게 함수값 a 플러스 3과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a가 아닐 때는 연속이야. 그러니까 얘만 딱 a로 채워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퀄 제로가 돼버리는 거잖아. 예.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찾으려고 그러면 또 판별식 써서, 아니면 A 값 근의 공식 써가지고 A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12 그래서 13뭐 이렇게. 그런데 결국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 하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이라는 합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다. 이 정도도 우리 친구들 그렇게 어렵게 바라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봐봐. 자, 무리함수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무리함수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연속, 거기다가 상수를 더하더라도 연속,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아니니까 0이 아니네요. 연속인 함수지. 0이 아닌 연속인 함수. 연속을 연속으로 나눠도 얘 연속,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넌데,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가 아니고 이건 그냥 값이잖아. 마이너스 2 넣어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이거 아닙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 x 플러스 2분의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a가 여기 함수값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b 마이너스 2다. 미정계수 풀어라 이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적은 거는 함수 fx가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을 식으로 만들어낸 것뿐이야.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4. 4에다 루트 씌우면 2. 2 더하기 a가 0일 거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0분의 0꼴. 그런데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호를 포함한 쪽을 유리화 시켜줘라. x 플러스 2에다가 여기다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2를 곱해줄 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그러면 앞에 거 제곱 x 플러스 6, 뒤에 거 제곱 4를 빼니까 x 플러스 2가 돼버릴 거고, 약분.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루트 4, 2 더하기 2, 4, 4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죠? B 값은 B 마이너스 2가 4분의 1이니까 B 값은 얼마야? 4분의 9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설마 지금 이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자, 12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x가 0이 아닐 때는 이 함수요 0이면 x가 0이니까 그냥 a만 있는 거잖아요. a만. 예. 맞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예, 두 배의 절대값 x, x제곱 마이너스 네 배의 절대값 x, 너가 a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없애라고 했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 그러면 양수니까 x로 나와? x제곱 마이너스 4x.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 이게 해설치예요. x로 나눠버리겠습니다. 2x 마이너스 4, 근데 x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2x분의 아 2x가 아니죠. x 음수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나 x제곱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플러스 4x,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x로 나눠버리니까 마이너스 2, x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4, x가 0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마이너스 2. 아, 극한값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a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게 해설지.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푼 친구는 뭘 잘 못 봤어. 여러분들 우리 수학에서 예, x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서로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바로 적용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x제곱 대신 절대값 x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절대값 x로 약분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x가 0으로 가니까 결국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걸로 끝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절대값 x로 묶어주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4가 됐고 두 배의 절대값 x다 그러면 절대값 x가 약분되잖아.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니니까. 근데 x가 0으로 가고 0. 그럼 남는 건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아, 요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x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같은 거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런 걸 써먹어. 그런데 이게 마치 공식처럼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냥 간과하는 거죠. 그게 맨날 원칙적으로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알고 계셔라. x제곱, 절대값 x제곱과 같다. 예, 이런 사실로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풀이를 보여드린 거야.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있었냐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었냐.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었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x제곱 대신 절대값 x의 제곱이 보였어야죠. 그죠? 자, 다음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데, 이런 관계가 성립한데, 그때 fx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일 때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친구도 있어. 아,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그러네. 아, x에다 얼마 넣어야지? 마이너스 1 넣어야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0 곱하기. 예. 그 다음에 너는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래서 너는 0, 0. 그래서 a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2. 아, a가 2구나. a가 2구나.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A 값부터 여러분들이 튀어나온 거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잘 모르실 거야. 지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해야 돼.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가 연속이래. fx가. 그런데 함수 값을 묻고 있어.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fx가 연속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fx. 아, 얘가 연속이니까 그때 함수 값은 극한 값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건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마이너스 2는 아니잖아. 그럼 너가 0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로 나눠버리는 거야. 너로 나눠버리니까 fx가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결국은 함수값 구하라는 얘기는 이 극한값을 풀라는 문제였네요. 극한값을.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1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0으로 가야 되니까 a 값은 2였다. a 값이 2였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됐던 거고 약분이 일어났던 거고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얼마야? 1. 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입해가지고 그게 여기야. 그래서 아까 얼마 나왔다는 얘기가 2 나왔고 이거 인수분해 되는구나.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아, 약분 되는구나. 약분 되는구나. 그러면 fx가 지금 x 플러스 2구나. 그래서 구하라는 게 f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술형일 때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이거 감점입니다. 심하면요, 틀렸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할말 없을걸요? 예. 이거는 연속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안돼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 얘가 사실 x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야 될 거야.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fx가 이거예요.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뚫려 있는 이런 함수라고. 근데 함수 값이 얼마여야지 얘가 여기에서 연속이 되겠냐? 이 함수 값이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1이었던 거거든. 이런 설명까지 여러분들이 다 완성시켜야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런 표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써놨다? 아니, 선생님,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쓴 건데요. 서술형에서는 용납이 되는 파트가 아니죠. 그래서, 아, 요런 문제가 실제 개념을 지금 묻고 있었다.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이 fx라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된다? 0이 아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로 나눠준 함수가 바로 fx였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강조해 봤고요. 자, 그 다음 14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눈치 있는 친구들은 변형이니까 0에서도 연속이고 2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 구하고 함수값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f0이라는 이 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fx.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fx야. 그 0으로 가까이 갈때너 0이 아니죠. 너도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로 나눠버리는 거야. x에 x-2로. 그리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3차 함수네. 얘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 마찬가지로 f2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 2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2의 함수 값은 극한 값과 같은 거구나. 그럼 2로 가까이 갈때너 0이 아니죠? 너도 0이 아니죠? 너로 나눈 게 fx야. x에 x-2.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입니다. 일단은 풀고 나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0, 0, 0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니까 b값 0이죠. b값 0.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여기가 x, x 마이너스 2,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되고요. 맞죠? 그때 xx 약분되고요. x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x가 0으로 가면요. 여기가 2가 남아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요. 네. 여기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2로 가까이 갈 때, x의 x 마이너스 2인데, 사실 b가 만약에 0이 아니어버리면, 0이 아니어버리면, 한번 가는, 잘 봐봐요.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는 건 있어. 0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b가, 아니,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가 2로 가까이 갈때 이런 상황인데, 0으로 가까이 갈 때도 극한값이 존재했잖아. 0으로 가까이 갈때 똑같은 식이잖아. 똑같은 식인데, 2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도 있었고, 0으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도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에 대해서 2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이 있는데, 0으로 갈때 극한값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값이 정의되지 않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b는 0이었던 거야. 예. 네.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여기 약분 일어났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2 넣어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게 나왔던 거야.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그래서 약분 또. 2 넣어주니까 얼마 나와? 1이라는 극한값, 그게 F2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그냥 0이라는 값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굳이 너 쓰고 해서 갈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0으로 가까이 갈때얘 0, FX 이거고, 2로 가까이 갈 때도 이거야. 그런데 지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있는데, x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너는 없어져야지. x로 묶여야 되는 상황이잖아. b가 있으면 x로 못 묶이잖아. 그러니까 b가 0이라는 건 알았던 거고, 그리고 x-2라는 인수도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x로 묶여가지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인데, 얘가 이거랑 이거의 곱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가 x-1이면 되는 거잖아. x-1. 그럼 x제곱. 이거 하면 아,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납득되세요,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분자에 있는 식이 이거라는 것을 미리 찾아줬다면, 얘를 만약에 x에 x-2로 나눠버린다라고 하면, 이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럼 0, 이거만 남는 거야. 0 넣어주면 얼마? 마이너스 1. 2 넣어주면 얼마? 1. 두개 더하면 얼마? 0.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예. 그래서, 아, 이거를 각각 보는 게 아니고, 아, 결국, 아, 0으로 갈 때, 2로 가까이 갈 때, 얘가 0으로 가니까, 너도 x-2라는 인수를 얘가 가지고 있었어야 됐다. 이런 상황. 그게 중요한 거야. x세제곱 플러스 a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라는 것은 x의 x-2의 이거였다고. 근데 당연히 얘를 갖다가 x-k 뭐 이렇게 놔버릴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럼 당연히 b가 0이라는 거알 거고, 이거 곱했을 때 2x가 나와야 된다면 여기가 얼마? 1이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계수 비교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쪽의 계수와 이쪽의 계수를 비교해 보면 뭐 a 값, k 값다 찾아내 주실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가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f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니, 우리가 리미트, 지금 fa라는 이 x equal a에서의 함수 값은 극한 값, x가 a로 가까이 갈 때,
A로 가까이 갈 때 너가 0이 아니잖아요. 너로 나눠버리겠다. X-.

마이너스 A 루트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 분 뭐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루트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6이 0이 돼야 된다. 너가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 A제곱이라는 거는 4가 되면 되는 거고 A는 2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인데 문제의 조건을 봤더니 A가 양수, 너가 안 된다. A는 2다. 요런 게 나온다. A가 얼마야? 2였다. A가 2였다. A가 2였다. F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죠. 그럼 0분의 0꼴 유리화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6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준다. 앞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2 X 플러스 2가 돼서 너 약분. 그리고 2를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2를 대입해주니까 4, 2, 루트 6, 루트 6, 2, 루트 6. 2 대입해주면 4. 그래서 1, 2. 유리화 시켜줘버릴 거니까 얘는 6, 여기 2 약분하면 3분의 루트 6이라는 조금은 복잡한 어떤 답이지만 그래도 구해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확장형이야. 확장형. 이번에는 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연속이 돼야 돼. 그 1보다 작을 때 연속이죠. 1보다 클때 연속입니다. 선생님, 1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요. 1일 때를 제외해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이차함수가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연속이잖아. 연속이잖아. 그리고 얘는 직선일 거 아닙니까? 직선 여기서부터인데 우리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연속 확실하잖아. 1에서 연속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 우리는 x equal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지. 여기서 연속이 돼져야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거다.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값또 적지 말고 그냥 바로 보세요. 3.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이나 함수 값은 1 플러스 a. 따라서 a 값이 얼마? 2. a 값이 2가 나온다. a 값이 2야.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고. 아니, 그림을 그려보더라도 여기가 마이너스 2, 너가 0,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 1까지 가고 있는 거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얼마? 3.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x 플러스 2니까 직선이 이렇게 갈 거야. 1일 때 얼마? 3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직선. 요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예. 그때 2에서의 함수 값을 묻고 있으니까, 아, 이거에서 함수 값을 찾아줘야죠. x에다 2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2 더하기 2. 그래서 요 함수 값이 얼마? 2,4가 되니까 함수 값은 4다. 요렇게 함수 값 찾아내 주실 수 있겠다. 요런 거죠. a 값 찾았어. fe 2 함수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야. 이게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는 말뜻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말뜻이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A보다 작을 때 연속이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연속이죠. A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럼 A에서의 좌극한 값 A제곱 마이너스 5. A에서의 우극한 값 2a-1 함수 값도 이거. 이게 같으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 x equal a에서 연속이 됐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 그런 모든 상수 a, a가 하나가 아닌가 보네요. 2차니까 두 개인가 보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3이면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야, 여기가 3. 예. 그럼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0에서의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서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넌 3이었네. 3. 예. 그리고 B 값을 보면 얘가 X제곱 플러스 B라 그러면 이 참수가 이렇게 X제곱을 평행이동시켜서 아니 이만큼 올려? 그럼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얘가 아니고 요거야. 그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모든 실수 0에서 연속은 아니잖아. 얘가 일로 와야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 B가 얼마면 돼? B도 3이면 되는 거였네. A도 3, B도 3. 예.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굳이 이걸 식을 쓸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좌익한 함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함수는 x제곱 플러스 b. 그런데 그게 a다. 0 넣어주니까 너가 얼마? 3이다. 0 넣어주니까 b가 3이다. 예. 해설지지, 이거는. 해설지지. 누가 몰라? 그냥 그림도 필요 없는 거야. 그림은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거고, 다시 한번 봐봐요. 좌극한? 0으로 갈 거니까 3이네? 그럼 너가 3이네? 그럼 0으로 가까이 갈때 b? b도 3이어야 되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식은 딱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곱하면 얼마? 9. 이거 정답. 정답도 뭘 적어? 그냥 체크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풀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납득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식 한번 살펴봤고요.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함수 f(x)가 당함수 f(x)라는 표현, 요 표현 중요한 거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그거야. 당함수 f(x)라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어. 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의미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봐보세요. f1의 값을 찾아봐라 라는 건데, 당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 이 함수가 연속이야. 이거 당함수죠? 당함수에 당함수 더했어? 이거 연속. 1보다 작을 때 연속. 1보다 클때 당함수, 연속인 함수에다가 연속인 함수 곱해도 연속. 뭐 제약사항 없습니다. 연속. 너도 연속. 연속에서 연속을 빼도 뭐야? 연속. 그럼 어디에서? 1에서만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거지, gx가. 그래서 식을 적으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그때 gx라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x야. 이거의 극한값이 리미트 x가 1 우극한일 때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의 fx. 이게 같으면 되는 거야. 그게 함수값. 1로 줘? 1로 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1로 주면 이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f1. 이게 나오라. 아, 이게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을 보려니까 여기다 1로 주니까 3. 자,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값은 f1이지. 왜? 왜? fx는 당함수라고 했거든. 당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잖아.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 우극한에서도 마찬가지죠. 1로 가까이 가면 너는 없어질 겁니다. 1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1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죠.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아, 여기 제가 잘못했네. 1로 가면 3 플러스 F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기 3 플러스를 놓쳤네. 플러스를. 그래서 식 계산하면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두 배의 F1이 될 거고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따라서 F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0: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뭐라고요? 다항함수 fx라고 했어. 다항함수 fx 이거의 극한값이야. 만약에 이 fx가 다항함수다라는 말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거 그냥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쓸 수가 없다. 나중에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그럴 거야.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야. 연속이니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설명을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다항함수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 1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은 거야. 이런 메시지를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점. 자,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킨다. f2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똑같은 거라고 했죠. x가 2로 가까이 갈때 얘는 0이 아니거든요. 그때 fx는 얘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0이 아닌 걸로 나누면 되잖아. x4제곱 마이너스 2x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왜 이 문제가 좀 귀찮냐? 아니 4차야. 그냥 조립제법 그냥 가는 거죠. 아니면 얘를 x3제곱으로 묶어 인수분해야 x-2. 너 마이너스로 묶어 x-2. 그러니까 x-2로 묶어버리면 x3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x3제곱 마이너스 1은 아 이제 인수분해 공식처럼 여러분들 쓰셔야죠. 아, 또 모르시면 안 되잖아. 인수분해 공식 나와야죠. 이거는 우리 뭐 제가 한 두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 같습니다. x-2에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죠. 이 파트가 예, 요 파트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예, 근데 인수분해 안 해도 되고요. 어차피 너 약분 2로 가니까 1, 2로 가면 4, 2, 1, 4, 2, 1 더하면 7. 그래서 얼마? 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 얘를 x-2로 나눴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고 있대. 그래서 약분 2 넣어주니까 8에서 1 빼면 얼마? 7. 이렇게 나왔어도 상관없는 거지. 인수분해 공식 몰랐어도 해결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인수분해가 여러분들이 낯설 거야. 얘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러면 또 이런 것도 떠오르지 않았어. 또 요 인수분해 공식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면 1, 마이너스 2, 2차, 1차, 상수항, 계수의 합이 0, 조립제법. 근데 어차피 x-2라는 인수는 있어야 되니까 2는 들어갈 거 아니야. 1, 2, 0, 0, 0, 2, 1. 그 다음에 어디가 잘못됐나 보다. 1, 2, 0, 0, 0. 아, 0이죠 여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또 계수의 합이 0이니까 얼마 들어가? 1, 1, 1, 1, 1, 1, 1, 0. 아,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 거야? x-2,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 너랑 같은 거였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적인 거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차수가 높아지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하든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라는 걸 해냈어야 됐다 이거지. 그래서 보이면 되는데 그게 안 보여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보자. 그래서 원리 원칙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교길,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시절을 위해 학교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이죠. 자, 영국의 위대한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능이란 건 실패에서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고 꺾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실패는 내가 틀렸다고 해서 열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제 틀릴 때 꺾이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하는 길에 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15번째 문제인데요. 자, 0부터 3까지의 정수에서 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4자리 자연수. 자, 자릿수가 있는데 0이 섞여 있다. 약간은 번거롭지만 못할 게 없겠죠? 자,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시행이죠. 자, 22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볼까요? 첫 번째, 표본 공간의 크기, 확률의 분모를 결정하는 숫자가 되고요. 자, 지금 네 자리 수니까 이렇게 네 칸을 만들어봐, 이렇게. 네 칸을 만들 때 네 자리 수가 되려면 바로 첫 번째 자리에 0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누굴 위치시킬까? 자, 선택지는 0을 제외했을 때 3개니까 사건의 경우의 수는 3실이다. 이제 나머지 자릿수를 결정할 건데 자, 문제에서는 중복을 허락했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자릿수들은 0부터 3까지의 선택지가 4개가 있죠. 4실이고요. 자, 사건들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4의 3제곱이 되겠다. 자, 이제 절반을 푼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자리 자연수가 220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친구가 2000이 아니라 220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될까요? 2 또는 3이 오면 되잖아요. 근데 두 친구는 동일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가 올 때는 또 100의 자리 숫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자리 2가 올지라도 100의 자리 숫자에 따라서 2200보다 작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건을 지금 두 개로 쪼개야 돼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으로 쪼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2가 올 때와 3이 올 때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이미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는 누가 위치해야 될까? 220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100의 자리 숫자는 2 또는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는 선택지가 2 또는 3이니까 두 개다. 그래서 2실이 되고요. 여기 2 또는 3이 오면 나머지 숫자들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되니까 여기는 4개 중에 하나,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는 자,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2 곱하기 4의 제곱이 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때는 100의 자리 숫자에 누가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언제나 220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래서 요 세 친구들 다 선택지가 4개씩이 있으니까 4의 3제곱.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NS와 NA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확률이라는 것은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해, 그리고 2 곱하기 4의 제곱인 사건과 4의 세제곱인 사건의 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아하니까 지금 분모 분자를 똑같이 4의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의 제곱으로 나누면 3 곱하기 4의 1제곱, 4의 제곱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여기는 남는 것이 4밖에 없다. 12분의 6, 답은 하나, 둘, 셋, 2분의 1. 됐죠?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역시나 그 자릿수가 특정됐을 때는 0이 있을 때가 좀 불편하죠? 그럴 땐첫 번째 자리와 나머지 자릿수를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무난하게 풀었고요. 그 다음이 좀 문제였죠.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들은 22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확실한 것은 1000의 자리가 2 또는 3이었어요. 근데 1000의 자리 3이 확보가 된다면 뒤에 자리 숫자에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지만 최고 자리 숫자가 2가 올 때는 또 100의 자리 숫자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서 이 사건을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두 사건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때는 합의 법칙을 쓸수 있잖아요. 겹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사건을 더할 수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무난하게 확률을 구했다. 끝.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25번이었습니다. 짠. 자, 이번에 개념 좀 정리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앞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중요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보면 여기 A가 있고 B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합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지만, 내가 문제 풀때한 가지를 잘 정해서 잘 쓰면 돼요. 하지만 두 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는 좀 알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단 같은 것이 어때요? 첫 번째는 세 개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두 개가 있고요. 의미 없지만 어쨌든 한 개가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최종 모든 개수가 몇 개예요? 6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다른 6개처럼 6팩토리얼로 계산하되, 자, 중복되는 경우를 제거하기 위해서 3팩, 2팩 의미 없지만 자, 1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지금 6개 대상이 있으니까 자리가 몇개 필요하다? 6개 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A를 배열하는 사건과 이때는 사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A가 어떤 자리에 위치하면 그 자리들을 피해서 BB를 위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 BB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는 C를 배치하자. 일단 A는 어떻게 배치하냐? 6개 자리 중에서 A 3개가 위치할 자릿수를 결정하자. 3개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배열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같으니까. 그럼 이제 자리가 몇개 남았어요? 6에서 3개를 차지했으니까 나머지는 3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B가 위치할 두 자리를 선택하자. 그래서 B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한 자리밖에 안 남았고, 한 자리에서 한 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자, 여기는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니까 곱하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중복조합도 굉장히 관련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공식이나 어떤 법칙들을 말로 할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예로 들면서 하나도 모르는 친구한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그 개념이 좀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 들은 내용을 백지에다가 인출하는 연습도 같이 해야 된다. 자, 16번 볼게요. 7개 문자를 한 줄로 나열할 때, 자, 양 끝에 C가 오도록 나열될 확률. 자, 느낌 오죠? 여기 이제 똑같은 문자가 이제 몇 개씩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열하면 되고요. 양 끝에 C가 온다는 얘기는 이제 양 끝을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자리를 배열하는, 이게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으로 재구성해서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다. 자, 보안이 지금 S가 좀 중복이 많네. S가 세 개나 있죠? 트리플 S, 이렇게. S. 자, 지금 C는 두 개가 있고요. C. 그리고 나머지 E와 U는 한 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중복된 게 여기
3개, 중복된 게 2개고요. 여기는 의미 없다. 이렇게.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크기는 일단 총 개수가 몇 개예요? 3개, 2개, 1개, 1개니까 7개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7개를 잘 쓰시고, 그래서 7팩토리아를 나누면 되죠? 3팩과 2팩으로. 1팩은 1이니까 나눈 것이 의미 없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자, 7팩과 3팩이 충돌하면 생존자는 분모에 6, 7, 5, 4가 남고요. 자, 분모의 2팩은 2잖아요. 그렇다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죠? 2, 5, 10, 60, 420. 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무려 420이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양 끝에 C가 오는 사건을 볼게요. 자, 차리는 6개가 아니라 7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써주시고. 자, 늘 그랬지만 조건이 걸린 대상과 조건이 없는 대상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 끝을 이제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배열할 건데, 사실 C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양 끝에 C가 온다는 얘기는 양 끝을 결정하는 사건이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CC가 이제 배열이 된 거잖아요. 남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S. 자, 이 U를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총몇 개예요? 다섯 개잖아. 그래서 5팩토리얼이 되고. 자, 같은 것은 지금 S만 3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3팩분의 5팩이니까 두 개가 만났을 때, 충돌했을 때 생존자가 누구예요? 분자에만 5 곱하기 4가 남아서 이렇게 20개가 되죠. 자, 그럼 이제 확률 나왔네. 자, 확률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 420까지였고요. 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는 20이 됐으니까 답은 뭐예요? 자, 하나, 둘, 셋, 21분의 1이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것이 S가 3개나 있지만 이렇게 날 것으로 배열됐을 때는 우리가 뭐 하나 더 세거나 하나 덜 세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끼리끼리 배열해주면 문제를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두 번째 있는 것은 양 끝의 배열과 나머지 배열을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으로 구성했더니 양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또 귀염둥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다섯 개지만 중복되는 것이 세 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은 무난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과연 어떨까요?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를, 자, 카드가 6개가 있네. 한 줄로 배열할 때, 6팩토리알이죠?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팩토리알이고, 이제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 분모에 해당한다. 이때 홀수가 적혀 있는 3장의 카드. 일단 수를 좀 적어볼까? 1, 2, 3, 4, 5, 6가 있는데, 홀수가 몇 개? 3개. 3장의 카드는 크기가 작은 카드부터 차례대로 나열했다. 따라서 홀수는 배열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은 같은 것으로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어볼게. 첫 번째는 그냥 풀어보고요. 두 번째는 홀수들을 똑같은 대상으로 생각해서 풀어볼게요. 일단 지금 여섯 장의 카드를 모두 나열할 거니까 자리는 몇개 필요해요? 6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대상인, 조건이 걸린 대상인 홀수 먼저 배열하고 나서 조건이 없는 나머지를 배열할게요. 홀수는 지금 3개가 있으니까 6개 자리 중에서 홀수가 위치할 세 자리를 선택하자. 자리를 선택했다면 배열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작은 친구가 이렇게 왼쪽에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 나머지 친구가 있을 거야. 2, 4, 6 있을 거야. 이세 명을 세 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3P3이라고 해도 되고, 세 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3팩토리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확률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여섯 개 숫자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다. 그 중에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63 곱하기 이렇게 3팩토리얼 된다. 자, 그러면 3팩과 6팩이 충돌했을 때, 자, 남은 친구는 분모에 654세 친구가 있겠네. 이렇게. 자, 그리고 63은 선생님이 잘 계산해 보니까 이건 20이에요. 20 이렇게. 그러면 5, 4, 20. 따라서 답은 6분의 1. 답은 6분의 1이 되죠. 자, 깨졌네.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보면, 잘 봐. 지금 홀수가 있잖아요. 홀수. 홀수 같은 경우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같은 것으로 봐도 괜찮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2, 4, 6이 있죠? 결국 여기 있는 동그라미 3개가 있고, 2, 4, 6이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바뀌는 거야. 자, 총 개수는 몇 개예요? 6개고요. 그 안에 같은 것이 몇개 있다? 3개가 있잖아. 나머지 친구들은 한 개씩 있으니까 의미 없다. 자, 그래서 얘는 6팩토리알을 이렇게 3팩토리알로 잘 나누면, 자, 6, 5, 4.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120가지거든요. 이 120가지가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 63이라는 것은 20이고요. 3팩은 뭐야? 6이잖아요? 이 친구도 120. 얘도 120이죠?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다. 자, 17번 끝났습니다. 어때? 깔끔하지? 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배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하는 데서 끝. 그러니까 뭐다? 조합이다. 자, 18번. 자, 그림처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거 최단거리 문제. 우리 앞에서 많이 연습했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가는데, 목적지가 출발지 어때요? 우측 상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가야 된다. 왼쪽이나 아래로 갔을 때는 최단거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시행인 거죠. 이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을 보니까 반드시 P를 거쳐가는 사건. 그러니까 이런 거네.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분모는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가 수학적 확률의 분모고, 자, 분자는 뭐예요? 바로 P를 거쳐서 가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분자가 되겠다. 자, 차근차근 구해 볼게요. 짠. 자, 첫 번째. NS로 가볼까? 지금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간에, 어떤 경로를 선택해서 최단거리로 가든 간에, 이제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반드시 오른쪽으로는 몇번 가야 돼요? 5번 가야 돼. 그리고 어떤 경로를 선택해도 위로는 3번 가야 돼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여기 같은 것이 몇개 있다? 5개. 여기는 3개가 있고요. 총 개수는 몇 개예요? 8개가 되잖아. 이거 좀 위에다 써야겠네. 자, 그래서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8팩토리알을 5팩토리알과 3팩토리알 곱해서 나누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8팩과 5팩이 만났어. 승자는 누구야? 약간의 좀 피해가 있었지만 분자가 승리해서 남은 것은 8, 7, 6. 그리고 밑에 3팩 있죠? 요거는 6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지워져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6가지가 되겠다.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걸 좀 지울까? 자, 요게 56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A에서 반드시 P를 거쳐서 B로 가야 돼요.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을 곱하면 되죠, 경우의 수를. 근데 A에서 P로 간다고 생각해 봐. 자, 그림을 가보면 지금 이런 사각형 있죠? 이런 사각형. 이렇게. 그럼 오른쪽 두 개랑 위 하나니까 총세 개죠. 그래서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자, P에서 B로 갈 때는 어때요? P에서 B로 갈 때는. 자, 밑변의 길이가 3이고요. 위가 2니까 5팩을 3팩과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보면 2가 있고 1이 있으니까 3팩을 2팩과 1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건, 3팩을 나눠주면 되죠? 2팩을. 1팩은 안 쓸게.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자, P에서 B로 갈 때는 5팩을. 자,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3개나 중복되고, 위로 가는 화살표가 2개가 중복된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2팩분의 3팩은 3이 되겠죠? 그리고 두 친구가 이렇게 만나면, 분자에는 5 곱하기 4만 남고, 2팩은 이렇게 있죠?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따단, 딴 곱하면 뭐예요? 30.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개수는 이렇게 30까지가 되죠. 자, 마무리할게요. 자, 우린 지금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6까지, 그리고 사건의 경우의 수는 30까지인데, 자, 뭐, 2로 나누면 되나? 2로 나눴을 때, 28분의 15. 자, 답은 28분의 15가 된다. 자, 정리할게요. 자, 최단 거리로 가는 문제는 뭘로 볼수 있냐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했고요. 반드시 P를 거치는 것은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의 연속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도 각각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다. 그래서 좀 추억 돋죠? 우리가 초반에 공부했었던 최단거리 문제를 확률에 대해서 풀어봤다.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자, 오늘의 18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합을 좀 얘기 좀 해볼 건데. 자, 조합.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알개를 선택. 선택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과의 가장 큰 차이점보다 이제 순열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배열까지 고려하는 거면 조합은 선택에서 끝난다. 자,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순열이 있어요. 순열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선택한 것들을 배열하잖아.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이 있죠. 순열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NPR로 쓰죠. 선택하는 건 조합이니까 NCR이 되고요. 알명을 뽑았다면 이제 알명을 배열할 거잖아. 알명을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그래서 NCR을 구하려면 R팩을 넘기면 돼요. 자, 정리해 보면 NCR은 NPR을 나눠주면 된다. 뭘로? R팩토리알로. 그리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R은 N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리고 뭐 하나도 선택 안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0에서 출발한다. 계속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약간도 좀 심화돼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NPR은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자, 기억 나니? 일단 N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나씩 줄이다가 마지막에 N-R 플러스 1까지 왔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R팩토리얼 그대로 가져오면 끝. 더 나아가서 순열 같은 경우는 팩토리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 여기는 R팩을 추가까지 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나타낼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들 사용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예전에 거 한번 복습해 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의 수. 그래서 조합의 수와 관련된 확률 문제들을 지금부터 풀어보자고. 자, 흰 공이 4개가 있대요. 검은 공이 2개가 있어요. 그럼 그려봐. 이렇게 흰 공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검은 공은 블랙이니까 이렇게 B라고 쓸까? 이렇게 2개가 있대. 이런 주머니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3개를 선택할 거야. 자, 3개를 뽑을 거니까 느낌 오니? 자, 6개 중에서 3개를 뽑으니까 6C3. 6C3이 바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다.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 되죠? 흰공두 개와 검은 공한 개를 꺼낼 확률. 그러니까 흰공두 개를 꺼내는 사건과 검은 공한 개를 꺼내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그럴 땐 곱의 법칙을 써서 곱하면 되죠? 자, 바로 확률로 갈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 P는 일단 분모에는 여섯 개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자, 세 개를 선택하는 거죠? 6시 3, 이렇게. 이때 흰 공을 선택하는 사건. 흰 공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사건과 검은 공 2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면 되고요.

이걸 좀 정리해 볼게. 6시 3이 뭐야? 자, 654. 654의 곱을 3일의 곱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20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4C는요, 잘 계산해 보면 바로 6이 되죠? 2C는 2가 돼서 20분의 10이에요. 4로 나눴을 때 5분의 3. 답은 5분의 3이 된다. 간편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했었던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또는 잇따라 발생하는 2개 이상의 사건으로 나눠서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는 전략을 그대로 썼다. 그림까지 그린 건좀 오버인가? 근데 그림 그리면 좋잖아. 한눈에 문제를 딱볼수 있으니까. 자, 두 학생 A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그 말은 뭐 AB를 제외한 친구가 6명이 있다는 얘기죠.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명 중에서 4명을 뽑았다는 얘기니까 시행,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크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뭐예요? 8, 시, 4.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 돼. A는 대표에 포함되고 B는 대표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좀 느낌 오지 않아? 특정한 원소는 포함하고 특정한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어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했던 문제와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한데. 가볼게요. 자, 지금 그림을 그려봐. 여기 A, B가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 뭐 A1, A2 6명은 더 있어야 돼. 3, 4, 5, 6 8명이 있는데 A는 반드시 포함한대. B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남은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을 추가로 뽑아야 될까? 4명을 뽑을 건데 이미 한 명을 뽑았잖아. 얘는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친구인 6명 중에서 몇 명만 추가로 뽑는다? 3명만 추가로 뽑으면 A를 더했을 때 4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풀면 되지. 자,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8, 시, 4가 되고요. A 같은 경우는 이미 뽑혔고 B는 안 되니까 나머지 6명 중에서 A와 함께할 3명만 추가로 뽑으면 된다. 이거 좀 계산해 볼까? 자, 이 4개가 되면 좀 암산이 힘들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8, 7, 6, 5. 그리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63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사실 63은 외우고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2, 3, 6. 따라서 분자는 생존자가 20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4, 2, 8. 3으로 한번 나눴을 때 3으로 나누면 6은 2가 되죠. 자, 곱하면 10. 7까지 곱하면 70. 따라서 답은 뭐다? 7분의 2. 답은 7분의 2가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특정한 친구를 포함하고 제외할 때는 이미 이 경우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을 추가로 뽑을지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20번 문제였다. 자. 뭐 이항 정리 이쪽이 좀 어려웠죠? 이렇게 뭐 N, C, K, 뭐 A의 K제곱, B의 N-K제곱 거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풀어야 되는데 이 확률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풀리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기분 좋게 풀었는데 또 틀릴 때가 있어.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자, 여기까지가 시행이죠. 자, 부분 집합은 몇개 있어요? 지금 원소가 총 7개가 있으니까 2의 7제곱만큼의 가능한 부분 집합이 있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를 가질지 말지 이렇게 두 가지씩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를 이제 7번 곱한 거니까 2의 7제곱 개만큼의 부분 집합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원소의 개수가 3인 집합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때, 아, 여기까지가 시행이구나. 그럼 7개 중에서 3개 원소를 선택하는 7C3이 바로 시행의 결과죠. 다시 말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고요. 택한 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다. 자, 곱했더니 홀수란 얘기는 각각의 친구들이 다 홀수란 얘기잖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가 있는데요. 이 결과가 홀수야, 이렇게.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이 여기 있는 세 친구는 모두 홀수가 돼야 돼. 근데 홀수는 몇 개가 있냐? 자, 하나, 둘, 셋,
4개예요. 4개 중 3개를 뽑으면 되죠. 자, 그래서 바로 확률로 갈게요.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7개의 원소 중에서 새 원소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원소의 개수가 3개는 부분 집합의 총 개수가 나오겠지? 근데 조건에 부합하는 건 뭐냐? 곱이 홀수여야 돼. 그러려면 홀수들만 뽑아야 돼. 홀수는 몇개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3개를 뽑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있고,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고요. 사시 3은 사실과 똑같으니까 4가 되겠다. 그래서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지고. 그럼 답은 뭐야? 분모는 7, 5, 35. 분자는 4가 돼서 답은 35분의 4가 되겠다. 됐죠? 자, 좀 무난한 문제네. 자,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라고 주면 어때요? 그때는 한 개만 짝수일 때, 두 개만 짝수일 때, 세개다 짝수일 때, 이렇게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죠? 불편하잖아. 따라서 어떻게 한다? 반대인 경우인, 곱이 홀수인 경우만 따로 구해서 빼주는 방법을 쓸 건데요. 뒤에서 많이 다룰 거야. 기대되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학년 학생이 3명 있고요. 2학년 학생이 2명 있고요. 3학년 학생이 3명 있대요. 좀 써놓을까? 자, 1학년 학생 1명, 2명, 3명 있고요. 2학년 학생. 자, 2명이야? A, B. 3학년 학생은 1명밖에 없나? 이것도 3명이나 있어? 그러면 X, Y, G가 있죠. 그럼 총몇 명이에요? 3명, 2명, 3명이니까 8명이다. 8명, 이렇게. 여기까지가 시행이죠. 결과적으로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니까 일단 써놓고 시작할까?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8, 시, 3이다. 자, 셋, 둘, 셋 맞죠? 이렇게 문장으로 있으면 좀 헷갈린단 말이야.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자, 뽑힌 3명의 학생 중에서 3학년의 학생 수가 2명일 때. 아니, 지금 3명 뽑을 건데, 3학년이 2명 이상이라는 것은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 첫 번째, 3학년이 2명일 때. 두 번째, 3학년이 3명일 때. 간편하죠? 자, 첫 번째, 3학년이 두 명만 뽑혔을 때, 두 번째, 3학년에서 세명다 뽑은 거야. 더 이상 없잖아요. 가볼까? 자, 3학년은 지금 총세명 있는데, 여기서 두 명만 뽑겠대요. 3, 시, 2야.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디서 뽑을 거야? 1학년, 2학년 합쳐서 다섯 명 중에서 나머지 한 명을 뽑으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사건은 3학년 세 명에서 세 명을 다 뽑으니까, 결과적으로 3, 시, 3이야. 그럼 1, 2학년에서는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뽑을 필요가 없잖아. 3명 다 뽑혔는데. 그래서 5명 중에서는 0명을 뽑는 거죠. 그런데 3학년 2명을 뽑는 사건과 3학년 3명을 뽑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떤 법칙을 쓸수 있다? 합의 법칙 썼던 거 기억나죠? 합스로우. 합의 법칙. 그러면서 요 경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계산해 볼까? 자, 3 곱하기 5니까 15가지. 이때는 1 곱하기 1이니까 한 가지고요. 이걸 더하면 바로 16가지죠. 끝났지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8, 시, 3이고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는 16가지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 자, 확률은 8, 시, 3분의 16가지. 자, 8, 7, 6을 곱해서 3, 1로 곱을 나누면 얘는 어떻게 돼요? 8, 7에 56밖에 안 나요. 여기 16이고. 자, 공통 약수는 4가 있니? 8까지 있네. 따라서 7분의 2. 답은 7분의 2가 되겠다. 어때? 깔끔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학년이 3명이니 2명이니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깔끔하게 써놔요. 헷갈리지 않게. 결과적으로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시행이었고요. 3학년이 이제 2명 이상이래요. 근데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어. 만약에 케이스가 막 3개, 4개가 있으면 이제 뒤에서 배울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어떤 대상을 간접적으로 구하면 되는데,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땡큐죠. 그냥 정석대로 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22번을 풀었습니다. 자.
벌써 강의가 10번

번째예요. 응? 자, 20%를 벌써 한 거야. 그래서 22번을 했고요. 이제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23번. 자, 집합에 대한 문제죠. 정의역의 개수가 3개, 공역의 개수가 5개고요. 이럴 땐뭐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중복순열, 1대1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순열, 그리고 증가함수. 어떤 크기가 정해졌을 때는 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뭐 중복조합 이렇게 풀수 있거든요. 자, 지금 정의역이 3개예요, 원소가. 3개. 공역은 5개가 있네. 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의 개수가 바로 확률의 분모에 들어갈 숫자가 되겠네. 자, 선택한 함수가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대요. 자, 지금 x값이 1, 2, 3 순서인데 함수값에서도 대소관계가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뭐냐? 정의역이 1, 2, 3, 그리고 공역이 1, 2, 3, 4, 5일 때. 자, 가능한 1대1 함수의 개수죠. 이거 좀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바로 갈걸? 이거 어차피 순열이잖아. 그리고 공역의 원소가 왼쪽에 오고요. 정의역의 원소가 P의 오른쪽에 오니까 5P3이야. 차근차근 설명해 볼까? 너 어디로 갈 거야? 다섯 개 중에서 한 친구로 갈게요. 얘는 선택지가 다섯 개예요. 갔다고 치자, 이렇게. 너는 어디로 갈 거야? 이미 하나 갔잖아요. 나머지 네개 중에서 한 친구를 선택할 거예요. 1대1 함수니까. 1대1 함수는 겹치면 안 되죠. 뭐 어디론가 갔겠죠. 그럼 3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세 개밖에 없잖아요. 3, C1이죠? 뭐 어디론가 갔겠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뭐랑 똑같다? OP3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까? 여전히 정의역은 1, 2, 3이고요. 공역은 1, 2, 3, 4가 되겠습니다. 뻥이야. 자, 5까지 있죠?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이제 실수하면 뻥이야. 그러고 다시 푸는데. 자, 5까지 있죠? 1한테 물어봤어. 너 어디로 갈래? 2한테, 3한테. 어? 그런데 지금 F1, F2, F3가 서로 다른 건 자명하죠? 어쨌든 화살 맞을 세 명이 있겠네. 자,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친구들의 함수 값은 서로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이 화살 맞을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다섯 개 원소 중에서 화살 맞을 세 친구를 선택하자고. 이제 선택했으면 배열할 건데 사실 배열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1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놈에게 가야 되고, 2는 가장 작은 놈, 3은 가장 작은 놈에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배열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한 가지밖에. 그래서 5C3이에요. 그러니까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조합이었어요. 조합. 끝났죠?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자가 되죠. 자, 그다음부터는 뭐 간단한 계산만이 남았는데,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1대1 함수의 개수인 5P3분의, 그 다음에, 증가함수의 개수인 5C3이 있겠다. OP3은 뭐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요. 자, OC3은 그냥 내가 구할게. 이거 10가지예요. 10가지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게 20이잖아. 20분의 10. 그래서 약분해 보면 2가 되니까 2, 3은 6. 답은 6분의 1. 답은 6분의 1이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함수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만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등호가 추가되면, 등호가 추가되면 어때요? 이때는 중복을 허용하는 거잖아. 등호가 추가되면 중복을 허용하고, 그리고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배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 조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화살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빠르게 풀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 자, 24번 가볼게요. 24번. 자, 24번은 정육각형에 대한 문제죠. 자, 지금 꼭지점이 몇개 있어요? 6개 점이 있는데 세 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자, 여기까지가 시행이죠. 6C3이 바로
어떤 수학적 확률의 분모에 올 숫자가 되겠다. 이때 택한 삼각형의 세변 중에서 적어도 한 변 이상 길이가 1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길이 자체가 1인 거죠. 일단 어떤 삼각형이 있냐? 일단 요렇게 세 점을 정하면 어때요? 삼각형 하나가 탄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내가 그려볼게. 좀 비교를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는데 이렇게 세 점을 선택하면 이런 삼각형이 하나 생긴다. 자, 또 다른 방법 없나요? 물론 있지.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이렇게 셋. 정삼각형이네. 이렇게도 삼각형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총몇 개냐? 6개 점에서 3점을 선택하는 개수만큼의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다. 됐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삼각형은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으면 좋겠대. 최소한 한 변은 길이가 1이었으면 좋겠대. 이렇게. 그럼 요 변을 이제 갖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변이 두개 있어도 돼. 이두 변을 갖는 이런 삼각형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는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경우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건 아까 그렸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어떤 변도 길이가 1이 아니잖아요. 얘는 안 된다고.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1 이상인, 정정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변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변이 한개 이상인 삼각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 첫 번째는 길이가 1인 변이 한 개일 때, 두 번째는 길이가 1인 변이 두 개일 때. 자, 두 가지 케이스는 겹치지 않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할 거야? 지금 정육각형의 변이 몇개 있냐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변 중에서 한 변을 일단 선택해봐, 이렇게. 요 변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변당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두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총 12가지의 삼각형이 있다고. 어떤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변이 하나밖에 없는 삼각형.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는 사실상 꼭지점을 정해주면 결정돼요. 이 점을 정하면 이렇게 생겨죠? 이 점을 정하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꼭지점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꼭지점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봐. 그러면 삼각형 하나가 그냥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6개죠. 더하면 이것이 바로 조건에 부합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다. 자, 확률을 구할게요. 우린 지금 수학적 확률을 구하고 있잖아요.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63. 자, 63 잘 계산해 보면 20이에요. 자,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는 18. 18. 자, 공통 약수인 2로 나눴을 때 10분의 9. 답은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지금 정육각형에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6개 점에서 3점을 선택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선택한 다음에는 배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합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63이었는데, 자, 문제에선 3변 중에서 적어도 한 변이 길이가 1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길이가 1인 변이 하나일 때, 길이가 1인 변이 두 개일 때로 생각할 수가 있었죠. 자, 길이가 1인 변이 세 개인 삼각형은 없어요. 근데 두 사건은 중복되지 않고, 자, 중복되지 않는 사건이니까 어떤 법칙을 쓸수 있었다?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렇게 더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이제 개념 하나 남았어요.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 벌써 강의 50강 중에서 10강, 그러니까 20%를 달성한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케이스는 중복조합. 이거 중요하다.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합이죠. 중복을 허락하여, 그러니까 중복이죠. 중복조합. 이거는 선생님이 그 엄마의 심부름 문제로 바꿨잖아요. 요즘 엄마 심부름 하는 사람 없을걸? 왜냐면 다 배달이 오니까. 선생님 때는 언제, 옛날 얘기죠. 콩나물 사와라, 뭐 사과 사와라. 심부름을 정말 많이 갔어요. 사과배 감에서 5개를 사와. 대신에 네가 원하는 개수로 사와. 꼭 지켜야 될 것은 5개만 사와.
사과를 X에게 샀다. 배를 Y에게 샀다.

0: 샀다. 감을 ZT기 샀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합이 뭐가 돼요? 다섯 개가 되잖아요. 자, 조심할 것은 X와 Y와 Z는 0 또는 자연수예요. 다시 말하면 음이 아닌 방정식의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예요.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 그게 바로 엄마의 심부름을 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면 뭐 사과를 두개 샀어. 자, 여기 X를 쓰고 Y를 쓰고 Z를 써요. 사과를 세개 샀어. 배를 한 개, 감을 한개 샀어요. 합이 5만 되면 돼요. 0이 와도 괜찮아. 0까지 허용해야지만 완벽한 중복조합이 된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많이 했었죠.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사과만 다섯 개 사도 괜찮다고요. 합만 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총 가짓수, 아니면 여기는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그걸 뭐라고 한다? 세개 중에서, 과일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총 다섯 개를 사는, 수, 중복조합을 한다. 근데 여기 있는 3, 1, 1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면, 엄마, 사과 어디다 놔? 사과는 첫 번째 칸에다 놔, 이렇게. 배는 어디다 놔? 배는 두 번째 칸에 놔. 감은 세 번째 칸에 놔, 이렇게. 지금 과일 종류가 세 개니까 구별하기 위한 칸막이는 몇개 있어야 될까요? 3보다 하나 적은 두 개가 있으면 되잖아. 대신에 동그라미는 다섯 개. 총 과일의 개수만큼 있어야 돼요. 얘는 어떻게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칸엔 아무것도 없어. 비워놔. 두 번째 칸엔만 네 개가 있겠다. 세 번째 칸에 하나. 얘는 첫 번째 칸에만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칸에 없고요. 세 번째 칸에 없어. 그러니까 심부름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동그라미 몇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 짝대기가 몇개 있냐? 하나,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총 개수가 몇 개예요? 일곱 개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것이 몇개 있다? 처음에는 다섯 개, 두 번째는 두 개가 있어서 일단은 서로 다른 일곱 개라고 생각해서 배열한 다음에 5팩과 2팩으로 나눴을 때 중복되는 경우를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조합이에요. 조합을 어떻게 풀수 있다? 자릿수가 7개 있으면 되잖아.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릿수가 7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동그라미 5개를 배열하자. 그 다음에 짝대기 2개를 배열하자, 이렇게. 자, 동그라미 5개 어디다 놓을 거야? 7개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 5개가 위치할 다섯 자리를 선택할까? 자리를 선택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그 나머지 1, 1은 남은 두개 자리 중에서 그냥 선택하니까 사실상 가짓수가 한 가지여서 결국 남는 것은 뭐다? 75인데 이게 뭐예요?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선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는 조합 문제로 바꿔서 풀었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7은 어디서 온 거야? 웬 뜬금포야? 그것은 바로 3과 5를 더한 거예요. 3과 5를 더해서 1을 뺀 거지. 왜 1을 뺐을까요? 과일의 종류가 몇 개야? 3개잖아요. 3개니까 3개를 구분하기 위한 짝대기가 한개 적은 두 개만 필요했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을 빼준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N, H, R이라는 것은 우리 조합으로 풀었죠? N과 R을 더해서 이렇게 1을 빼주고 뒤에는 R을 그대로 쓴 거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이렇게 XN은 R이라는. 조심할 것은 여기 있는 XI들은 0 또는 자연수예요. 여기 있는 정수해의 개수. 정수해의 개수가 바로 뭐다? NHR. 심부름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이해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백지에다가 좀쓸수 있어야지 이제 어디 가서 중복조합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꼬아서 냈을 때풀수 있어. 우리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없이 문제만 연습하면 문제를 비틀었을 때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 자, 백지에다가 충분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

이번 시간에는요, 지수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 전에 배웠던 뭐 지수 법칙이라던가 거듭제곱근 성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별거 없습니다. 예,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수 함수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 지수 함수가 나오면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항상 문제의 또 핵심 아이디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수 함수의 뜻부터 볼게요. 항상 뭔가 개념이 나오면은 정의, 뜻, 이게 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A가 있는데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함수를 정의를 한다고 하미네요. 그죠?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제곱을 대응시키는 함수를요. Y는 A의 X제곱을 A를 미수로 하는 지수 함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함수라는 개념은요.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어서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한 번에 선택을 해서 공역의 원소를 고른다고 했죠. 정의역이 지금 뭐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실수 하나당 A의 그 실수 제곱의 형태의 값 하나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얘가 결과적으로는 함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 값들을요, 보통 공역의 원소 y다라고 해서 small y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을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되게 중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우리 요 a의 조건을 자세히 보시면은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1은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1이 빠졌다라는 얘기는요, 1을 기준으로 구역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거고, 첫 번째, A가 0보다는 일단 큰거 확실하고,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은 데를 볼 건데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수, 대표적인 거 2분의 1 같은 게 있잖아요. 2분의 1을 계속해서 곱하게 되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숫자가 점점 줄죠. 그래서 얘는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수인 a를 거듭해서 곱했기 때문에 음수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음수로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쭉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음수로는 나올 수 없지만 숫자는 점점 작아져서 네, x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 x축이라는 녀석은요. y가 0 되는 값들을 싹다 모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x축은 y는 0인데 y는 0이 점점 근접해가는 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공통수학에서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라는 개념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에서도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x가 0일 때 y는 a의 0제곱이에요. 이 자리가 a의 0제곱이에요. 0, a의 0제곱. 우리 a의 0제곱은 숫자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항상 0, 1을 지나는 함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1보다 클 때를 보도록 할게요.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1보다 클 때를 보자.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a의 0제곱은 1이니까 0, 1을 지나요. 0, 1을 지났는데 점점, 예를 들어 2를 생각을 해볼까요? 2를 거듭해서 곱하면 숫자가 확확확 커지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형태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감소하는 형태인데 점근선은 Y는 0.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어쨌든 항상 0, 1은 지나고 얘도 점근선의 방정식은 동일하게 Y는 0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얘를 토대로 해서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까지 결합해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면서 이미 느끼셨죠? 그래서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인지를 하시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기본 형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지나는 점은 대입했을 때 그식을 만족하면은 지나는 점이구나라는 거 파악하고 문제풀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수학 내용하고 관련해서 조금 짚고 넘어야 되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은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보기에서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거 보통 y도 쓰지 않나요? 네. 근데 fx라고 준 이유는 뭐냐?

왜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쭉 보기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자,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X는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맞기 때문에 정의역만큼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죠? 근데 치역은 어떻습니까? 이 A의 값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숫자이다 보니 양수죠. 양수를 거듭해서 곱한다는 것은 계속 양수로 나올 테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고요. 치역만큼은 그죠? 뭐가 돼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니은입니다. x1이 x2랑 다르면 fx1이 fx2랑 다르냐라는 내용인데요. 얘랑 똑같은 말 뭐였죠? 네. 얘는 함수 fx는 1대1 함수이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1대1 함수의 정의잖아요. 서로 다른 녀석은 다른 값을 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기본형, 요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항상 x의 값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하나씩만 대응이 돼요. 네, 지금 제가 두 개를 겹쳐서 그려놔서 그런데, 하나의 샘플만 들어봐도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형태로 나와서, 아, 하나씩만 만나는구나. 서로 다른 값은 하나,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1대1 함수? 맞죠? 그래서 니은은 참. 그 다음, 디귿. x의 값이 증가하면 fx의 값도 증가한다. x의 값이 증가할수록 y의 값이 증가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죠. y는 fx니까. 근데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경우는 언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이런 말을 하려면 a가 반드시 1보다 클 때에만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0과 1 사이에 있으면, 네, 감소하는 형태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말. 그 다음, 릴. 곡선 y는 fx는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체크하는 방법. 0,1을 지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은요, f0이 1이냐라고 물어보는 말하고 같아요. 그 다음, 1,a를 지난다라는 얘기는요, x자리에 1 대입하고 y자리에 a 대입하는 것과 같으니까, f1이 a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같나요? 네, 같아요. x자리에 0 대입해보세요. a의 0제곱은 1 맞잖아요. 그죠? x자리에 1 대입하세요. 1 대입하면 a의 1제곱은 당연히 a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기 문제, 좀 어렵지 않은 문제 형태로 나와서 내신 유형 중에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자, 함수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점을 지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원점 지나냐?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은 뭐냐면 0,0 지나냐고 물어본 거니까 f0은 0이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럼 f0 구해볼까요? f0은 0이죠. 2의 마이너스 0제곱이니까 0제곱일 거고 얘는 1이에요. 0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옳지 않구나.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닐 거고요. 그 다음, 치역은 음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음의 실수일까요? 네. 여기 마이너스 보고 음의 실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은 fx가 2의 마이너스 1제곱 x인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요, 2분의 1의 x잖아요. 그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니까, 다시 x제곱하면 2분의 1의 x제곱이요. 그러면 2분의 1을 거듭해서 곱하면 양수를 계속 거듭해서 곱하는데 음의 실수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겠죠. 네,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 그러면 이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겠죠. 0,1을 똑같이 지나고 얘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겠구나. 그죠? 그러면 f-0.1 볼게요. 마이너스 0.1은 대충 이 y축의 왼쪽에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0.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f-0.1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0.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요? 요 자리에 있겠죠? 요 자리가 아, 여기가 f-0.1이겠구나. f-0.1이랑 f-0.1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Y 좌표를 봐야 돼요. 왜? F니까. F니까 무슨 좌표를 본다? Y 값이잖아.

Y좌표를 보자. 그러면 F0.1보다는 F-0.1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아, 얘가 더 커야 되겠구나. 그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거 볼게요. 곡선은 점근선이 X축이다. 지금 보시면은 X축 맞죠? 아, 점점 근접해가는 점근선이 X축이다. 얘가 옳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제 5번을 왜 틀렸나 봅시다. 5번은 곡선은 점 1,2를 지난다라고 했는데, 1,2를 지나나요? 얘랑 같은 말, F1이 2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을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럼 2분의 1이잖아요. 2 돼요, 안 돼요? 2안 돼요.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이제 3번 봅시다. 3번. 자, 지수 함수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도록 하는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감소하는 형태는 미시? 네,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아, 얘는 미세다 하는 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럼 미는 뭐예요, 여러분? 밑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 6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분의 1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요식을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를 분수 나와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저도 계산할 때 분수 있으면 좀 싫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다 부등식에 6을 곱할게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6을 곱하면은 식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각각 푼 다음에 교집합 구해주면 되는 거 여러분. 이미 공통수학에서 배웠었죠? 첫 번째, 두 번째를 풀어주자. 근데 첫 번째 거는요, 얘가 0보다 크냐라고 따지는 거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a-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요 가운데 식은요, 항상 a의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2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심지어 A는 문제 조건에서 3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1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1될 수도 있어서 2 이상이 될 텐데, 0보다는 그럼 무조건 크죠. 네, 그러니까 여긴 따질 필요 있을까 없을까? 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구나. 그럼 두 번째 것만 따지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부등식을 따지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자고 했죠?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네.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사이에 있지. 너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얘를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네. A축 1,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는 형태. 네. 마이너스 1,0, 3,0. 얘는 땅 밑으로 꺼진 부분, y좌표가 음수인 구역, 여기구네요. 이 구역, 요 사이. 네, 그래서, 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구역에서 얘가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 a의 값을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큰거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3은 포함하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모든 정수 a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합치면 얼마? 정답 3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간 문제 푸는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엔 4번 봅시다. 4번. 대표 문제인데,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러니까 얘는 평행 이동한 식이, 그죠? 평행 이동을 한 식이 함수의 그래프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평행 이동한 식을 구해서 얘랑 서로 같다라고 비교해주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그럼 평행 이동한 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개념이 필요합니다. 개념. 도형의 방정식. 함수로 할게요, 그냥.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네, 정확히는 y축의 방향으로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줄여 쓰다 보니까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식은 어떻게 된다? 네,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얘를 다시 쓰면은 y는 f의 x-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 라는 내용만 알면 되고요. 얘를 좀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쓴 개념에 의해서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니까 한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b 요 식이 정리될 거고요. 얘가 얘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이 식이 최종 3분의 1 곱하기 5의 x-1제곱 플러스 루트 5랑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저라면 어떻게 할것 같냐면 식이 같다라고 두면 돼. 근데 비교할 때 지금 5의 x-1제곱이 이 안에 얼마만큼 숨겨져 있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5의 x-1만큼 뜯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뜯어내면 그래? 5의 x-1 곱하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x-a가 되려면 5의 1-a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죠? 지수법칙 두 개를 지수를 더한다. 더하면 x-a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얘랑 같으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5의 1-a 제곱이랑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럼 3분의 1이 5의 1-a 제곱이랑 서로 같다라고 두자. 그러면은 요거 식 하나 정리됐죠? 그러면 b가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b가? 루트 5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b가 루트 5랑 똑같아진다. 이제 얘네들을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5의 1-a 제곱이 3분의 1이다. 근데 내가 a에 대해서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 그러면 얘를 로그로 한번 바꿔볼까? 그럼 로그로 바꾸게 되면 한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로그 5의 3분의 1이 1-a다. 네, 여기까지 됐죠? 한쪽으로 또 이항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a는 1- 로그 5의 3분의 1이다. 근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도 바꿔치기 할수 있죠?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꺼내올 수 있다. 그래서 1-에 마이너스 로그 5의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될 거니까 1 더하기 로그 5의 3이 되겠네요. 아, 그래서 A는 1 더하기 로그 5의 3이다. 그리고 B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루트 5라고 했죠.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B의 A제곱이에요. 근데 b는 루트 5인데 루트 5에 a제곱하면 1 더하기 로그 5의 3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선택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로 싹다 뭉칠 건데요. 로그로 뭉치게 되면은 1은 로그 5의 5고요. 그럼 로그 5의 5로 내가 바꿔서 써주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5의 15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루트 5제곱에다가 로그 5의 15 하는 순간, 네, 여러분들이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서 파생으로 배웠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A의 로그 B의 C는요, 얘네 두 개를 위치 바꾸면서 C의 로그 B의 A랑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15 자리에 해당하는 것과 루트 5의 위치를 바꿔주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 15의 로그 5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로그 5의 루트 5의 2분의 1 제곱으로 바꿔치기 해주면 따로 꺼내서, 아, 얘는 15의 2분의 1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15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표 유형 4번의 문제의 경우는요, 정답 3번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로그의 밑변환에서 파생으로 나왔던 요 개념을 한번더 이용해줘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아이디어는 뜯어내서
똑같은 식으로 맞춰줘가지고 비교하자라는 내용. 근데 첫

출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네,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 선분 OA의 길이입니다. 근데 O는 원점이니까 좌표를 알고 A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풀이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점 A 좌표 구하고 나서 1단계 구하기,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선분 OA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건 결과적으로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이긴 하거든요. 자, 개념 쓸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네. X1, Y1이랑 X2, Y2 사이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된다라는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자, 이제 a점 찾아줄 건데요. 그래서 a점 뭔데? 그랬더니 얘의 점근선이랑 얘의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방정식 구해주고 y는 로그 3의 x-4 플러스 1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바로 보여요. 얘의 함수는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3의 x제곱에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얘의 기본 점근선은 x축, y는 0이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해봤자 그대로죠. 그죠?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것만 영향을 받을 거니까 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2가 되겠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얘는 로그 함수의 기본 형태를 먼저 봐야 되는데 로그 함수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건데, 얘의 기본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거든요. 그럼 y축 평행 이동한 거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아, x는 4구나 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평행 이동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점 A는 바로 보이죠? 아, A 좌표는 당연히 4, 2네. X 좌표는 항상 4, Y 좌표는 항상 2라고 했으니까. 그럼 끝났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선분 OA의 길이를 구해보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어차피 원점은 0,0이잖아요. 그래서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정답이겠네. 루트 얼마? 4, 4, 16 플러스 4에서 20이 될 거고요. 한번더 정리를 하면 2루트 5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되게 손쉽게 쓱쓱 풀어볼 수 있었고요.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함수의 그래프를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 그래프를 나타낸 식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시되어 있는 식이 지금 보니까 얘는 주어진 식이 y는 2의 x제곱인데 거기에 플러스 3만큼 되어 있죠. 아, 얘는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제가 평행이동 줄여서 쓸게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죠. 제시된 거에서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만 평행이동했으니까 가능하구나. 자, 그럼 이제 얘를 볼게요. 곱하기 3, 이거 말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3은요, 밑이 2인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3은 누구랑 같냐면요, 2의 로그 2의 3이랑 같아요. 쌤, 이게 바로 보이나요? 네, 저도 처음엔 바로 안 보였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냐면, 3인데, 3의 1제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고 했으니까 2로 일부러 맞춰준 거예요.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이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로그 미편한 공식에서 얘 미시랑 지수에 있었던 로그의 진수랑 위치를 서로 바꿔서 작성을 해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도 같은 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은 2의 로그 2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은 2의 로그 2의 3에다가 지수 법칙해서 더하기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된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는데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뭘 해준 거죠? 평행 이동을 해준 거예요. 평행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제 디귿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가능하고 디귿을 보면 얘는 2의 2x제곱이죠. x에 2x가 들어갔네? 맞아요. 그럼 얘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2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2의 4의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4의 x제곱이면 숫자가 더 급격하게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그 올라가는 게더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랑 얘는 절대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디귿은 네, 불가능합니다. 네. 왜? 아예 그냥 밑이 정확하게 다른 값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리을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은 일단 밑은 똑같으니까 뭔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x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x.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x를 맞춰보고 싶어서 y는 2의 x. 근데 얘는 무슨 이동을 할 거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무슨 축 대칭? 네, y축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요.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요. 근데 나 이거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 앞으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은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해서 이 부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시된 식이 마이너스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식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럼 무슨 대칭? 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오니까 y는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서 저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다 이용해서 구해낸 식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이건 눈에 잘 보일 거예요. 쉽죠? 이제 니은부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얘가 밑이 2인 로그로 바꿀 수 있는 거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밑이 2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로그에서도 밑이 2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3의 1제곱은 3의 로그 2의 2로 쓰자. 그리고 나서 네, 밑변환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를 체인지를 해준다. 그래서 개념이 하나 있어야 되죠. 어떤 개념? A의 로그 B의 C가 누구랑 같다? 네, C의 로그 B의 A랑 같다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바꿔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 다음 디귿에서는 그냥 x만 두배 쓰니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x제곱에 대한 지수는요,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요, 1로 다 일치시켜줘야지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로 일치시켜를 주면은 예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밑이 결과적으로는 사인 지수 함수에서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식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밑이 2였던 함수의 그래프랑 절대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불가능. 리을의 경우는요. 이 식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기본형 그래프에서 Y랑 X에다가 각각 다 마이너스, 즉 원점 대칭을 해주게 되면은 기본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원점 대칭 한번 시킨 식을 써볼게요. 원점 대칭. 그럼 빼기 y, 빼기 x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2의 2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뀌죠.
완전 대칭해준 형태에서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단계별로 다 하지 않고도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한번 쭉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1,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정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유형은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녀석의 그래프 개형을 구하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 쟤를 어떻게 봐야 되나 하고 살펴봤더니 좀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루트 2는 우리가 뭘로 바꿔치기 할수 있죠? 개념에 의해서 루트 A는 A의 2분의 1 제곱이라는 걸 아니까 그거로 바꿔치기를 해줄게요. 그럼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마이너스에 2의 2분의 1 제곱에다가 2x 더하기 5 플러스 n. 그럼 2분의 1 제곱이었으니까 반으로 나눠주면은 2의 x 더하기 2분의 5 플러스 n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형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하고 살펴봤더니 y는 2의 x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부터 있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y가 들어와야 되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여서 마이너스 y의 2의 x제곱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가셔야 돼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의 2의 x 플러스 2분의 5제곱에다가 플러스 n 요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쫙다 생각을 해봅시다.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기본형이잖아. 밑이 1보다 커?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걔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어요. 그럼 x축에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x축 대칭 접을게요. 접으면 요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근데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니까 얘 평행이동의 값이 n이 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파란색 계형을 유지한 채 평행이동을 한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몇 사분면 지나야 돼요? 제 1사분면. 그럼 1사분면을 지나려면 얘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요렇게 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1사분면에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기준점이 뭐냐? x가 0일 때 y값이 0보다 크면 무조건 1사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아, 그러면 x가 0일 때 y값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5제곱 플러스 n이 0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요식을 만족해 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n이 2의 2분의 5제곱보다는 커야 돼. 근데 얘는 2의 5제곱에 2분의 1이니까 루트를 씌울 수가 있고요. 얘는 그럼 루트 32가 돼서 루트 32보다 큰 정수 n의 최소값은 금방 따질 수 있죠? 아, 얘의 값이 루트 25보다는 크고 루트 36보다는 작으니까 5점 얼마 얼마겠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6이 되겠습니다. 끝.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7번은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림을 반드시 그려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주셔야 됩니다. 개형을 꼭 확인하자. 이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이 8번의 문제의 경우도 그래프는 이미 그려져 있고 함수 3분의 1의 x제곱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얘를 지난대요. 그림과 같이 해서 다 표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얘는 그림을 주지 않아도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 그러면은 일단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구해요. 여기까지 다 진행된 식을 구한 다음에

내가 얘를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0,1하고 1,0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지금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원점 대칭 개념 써드릴게요.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 식,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한 식입니다. 네. 그래서 원점 대칭한 거를 바로 쓰면은 마이너스 y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걸 한번더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3분의 1이란 녀석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의 x제곱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평행 이동. 그러면 x 대신에 x-a를 대신 대입해주고, y 자리 대신에 y-b를 대신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평행 이동한 식을 한번 두 번째 단계에서 써볼게요. y 대신에 y-b, x 대신에 x-a. 네. 그래서 정리된 최종 식은 무엇이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3의 x-a 플러스 b가 되는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할 거예요? 여기다가 0,1, 1,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을 대입을 하게 되면 0,1 대입한 식 이거죠. 네. 그 다음에 1,0 대입한 식, 1,0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b를 빼버리려고요. 그러면 두 식을 빼면 될 거고요. bb 날라가고 남는 것은 1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의 1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3의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어낼게요. 묶어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하나 남고, 3의 마이너스 a제곱을 묶어내면은 여기는 플러스 3만 남죠. 진짜 말 그대로 공통인수 뽑아낸 거예요. 왜냐면 3의 1-a제곱은요, 3 곱하기 3의 -a제곱이잖아요. 그죠? 지수 법칙. 그럼 얘를 이용해서 묶어내고 나면은, 아, 얘가 2고 3의 -a제곱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a 구할 수 있겠죠? 자, a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여기에서 -a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로그 3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a이구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로그 3의 2분의 1이구나. 근데 2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돼서 로그 3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찾았어요. a 얼마? 로그 3의 2. 자,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바로 풀릴 것 같아요. b는 1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인데, 마이너스 로그 3의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위로 올려줄게요. 3의 로그 3의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죠? 우리 로그의 밑변 안에서 얘랑 얘의 위치를 서로 체인지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두개 바꿔주면은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로그 3의 3인데, 로그 3의 3은 어차피 1이잖아요. 1. 아, 그래서 b의 값은 2분의 1 더하기 1이 돼서 얼마가 되는구나? 2분의 3이 되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냐면 a랑 b를 서로 곱한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의 값은 2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2니까 2분의 3의 로그 3의 2가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끝. 그래서 그림이 없이 그냥 연립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네. 자, 8번 지나가고 나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왜 싫어한다라고 느꼈냐면, 절대값 문제 되게 싫어하시죠? 네. 그러니까, 절대값은요, 되게 심플해요. 어떤 게 제일 심플하냐면,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절대값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부호를 다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 절대값 뭐 3, 이런 거 금방